0: 1번 256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10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옥석 양생 베개 한 쌍을 더 드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 수명도 많이 연장됐습니다. 또 특히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의식주가 아주 풍부해진 이 세월에 우리 누구나 10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다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람을 우리 실현하자면 일단 무병장수해야 됩니다. 또 장수도 그렇습니다. 옥기 쓰거나 독 맞거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오래 살아서는 뭐 하겠는가 이런 분들 많죠. 제가 어느 때 한 500명 놓고 우리 건강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살아가면서 제발 나는 200만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죽어도 중풍만 걸리지 말고 꼭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일단 이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아빠든 엄마든 자식들 앞에서 아주 모범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모범 행동하려 하고 이쁜 말을 하려 하고 레이범들을 지키려 하고 또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모들이 이런 노력이죠. 그런데 일단 치매가 걸리고 나면은 그런 게 다 없어집니다. 자식들 앞에서 실수도 하고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짓도 하고 말도 하고 많은 이런 나쁜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 노력해서 세웠던 위신이 싹 깎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고 꼭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도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 이런 치매란 우리가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서면서 아주 혼합병으로 돼 있고 계속 발병률이 올라가는 질병입니다. 많은 질병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에서도 많은 항암 치료제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불치병이 됐던 것이 우리 지금 또 그 재성장하신 빈혈암이 많은 이런 질병들이 치료가 되고 있는 걸 발견하지만 이 치매만은 점점 우리 좀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인구가 고령화에 들어서면서 원인이 제일 큽니다. 왜서 늙으면 우리 이렇게 치매가 걸리기 쉬운가? 다른 세포들처럼 우리 뇌세포도 늙어가면서 그 손실, 손상, 죽어가는 세포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늙어간다 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미리 우리가 뇌세포가 건강하게끔 조치를 되고 노력하고 조기 치료를 하고 한 달 때는 우리 치매를 예방하고 또 이미 치매가 걸려있는 조기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되는 약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한 가지 좀 주문하겠어요.
1: 네.
2: 저기 그 설명서를 보니까 뭐하고 뭐를 먹지 말고 저기

0: 냐고 먹지 말랬는데 그 어떻게 하는 거야? 땅은 냐고 먹지 말아야 되니까.
1: 딴 약을 먹지 말라는 약은 말은 안 했었는데, 이 약을 쓸 때는 너무 이렇게 이 약 자체가 25가지나 되는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약 쓸 필요 없고, 무 같은 거는 먹어도 반응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왜서 무를 먹지 말라 하는가 하면은 이 약은 부시하는 약입니다. 기와 해를 보충하는데, 무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먹은다면 자꾸 틀이 막니다. 이 틀림으로 해서 우리가 보충한 기가 배출됩니다. 소모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무는 피하십시오.
0: 아, 그래, 저기, 그거 먹으면 다른 약을 시간 뒤와 먹어 이렇습니까?
1: 꼭 먹어야 되는 혈압약, 무슨, 예, 이런, 그, 성민 지정하고 관계되는 약은 잡수십시오.
0: 아니, 우리 저기, 뭐니까, 전번에 백수화에 남쌌는데, 그거 원래 먹었댔습니다.
1: 야, 백수화는 이렇습니다.
0: 백수화 이렇습니까?
1: 예, 중복되는 약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0: 네, 예. 알겠습니다.
1: 예, 기가 잘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제가 강의했던 약은, 그, 약이 성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좀, 말해드리기 좀 쉽습니다. 오늘은 주로 우리 뇌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뇌세포는 딱 기형적만 책임지고 치매만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중추신경이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령부란 말입니다.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도 다 뇌세포에서 진행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남자나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3: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제 동생이 지금 가마성 뇌경색으로서 중풍이 집어넣었는데 지금 이 건네 보수하는 속에서 혈도 한 쪽을 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네. 맑아지고 혈압이 지금 많이 안정됐단 말입니다. 이전에 혈압이 막 200까지 예, 200까지 남아 올라가 215, 220까지 올라가서 막 그저 영 어지러워서 막 다 빠질 뻔하고 이렇게 위험했습니다. 현재 지금 네. 이 건네 보수하는 속에서 혈압이 지금 145
1: 예. 네.
3: 그래서요, 아주 영, 뭡니까, 어지러워 아이 한다, 지금. 그리고
1: 지금은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두중이라든가 우술이라든가 동맥이 땅땅해지는 걸 치료하는 그 다음에 그 허혈이 생기고 풍혈이 생겨서 피가 별덩어리가 생기는 잔취라든가 이런 치료제가 들어가서 이 중풍 환자들 아주 좋습니다.
3: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기 병원도 가지 않고 지금 이 약으로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1: 네.
3: 그럼 심장도 예. 지금 박종이 70, 80 그 상황에 치고 그리고 네. 손이나 부들부들 뜨는 게 그것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께 감사드린 활동에 참여하려고 내 지금 전화드립니다.
1: 이번 의대 활동은 열곽사도 열곽들입니다. 우리 15곽사야 15곽들인데 이번 의대 활동 역시 좋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아, 우리 뇌 조직에서 진행되는 많은 이런 생리 기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스트레스 받거나 큰 근심거리가 생기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밥맛부터 이루어지고 소화부터 안 되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1: 예, 이것이 바로 우리 뇌에서부터 그걸 인지합니다. 스트레스 받았다 혹은 근심거리가 생겼다 하면은 뇌가 작동하지 않고 생리 기능을 아예 하면서 소화액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저도 지금 건네 보수하는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예, 항상 머리가 심하면서 예, 혈압 자꾸 높고 이래서 바로 치고 그리고 자꾸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예, 그리고 또 귀에서 소리 나매 예, 자꾸 여러가지 몸이 많다고 그래서 예. 건네 보수하는 썼는데 야, 이 약이 정말 쓰면 스스로 좋단 말입니다.
1: 예.
4: 한 가지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나사진 약이 나만 그러면서 지금 이거 쓰기는 그 근데 보시면

0: 애들은 한 달 많이 넘는데.
1: 예.
0: 귀에서 손 나는 것도, 잡손 나는 게 그것도 어렵고, 예. 그 다음에, 기억력도 이게 지금 돌아 생각이 남았고, 예. 그 다음에, 예. 허리, 다리 쏴나고, 예. 다리, 그래야 게 이것도, 예, 좋고, 그래고 신장도 두근두근거리고 이것도 나가지. 어쨌든, 왜냐면, 저 지금 돌아진 게 아기 나면, 그러니까 나는 예. 이게, 논의에 들어가서, 이 아가에,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을 약 저희가 돌렸다 됐습니다. 이렇게
1: 많이 저희가 따왔습니다. 맞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내가 예. 이거 다 알고서 지금 이렇게 지금 스스로 좋으니까네 우선에 장기를 얻었으다고 이걸 할 때 또 이렇게 좋지. 이런데 빼앗지만 예. 그래도 장전하더라고요.
1: 예, 이번 우대 활동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싸지 않아도 예. 열곽 싸도 열곽 들인다 말입니다. 예. 이러면 가격이 절반 내려가고 예. 예. 또 써볼만한 약입니다.
0: 예. 예. 난 정말 합당합니다.
1: 예. 계속 치료하십시오.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우리 말과 같이 머리는 우리 인체를 지배하는 총사령부입니다. 사령부라는 게 어떻습니까? 명령을 내려서 직접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이런 총사령관이란 말입니다. 우리 뭐 대뇌세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3: 네, 울주에서의 중풍이 와서 이거 내보지 않았어요. 네, 네. 중풍이 왔는데 저는 받는 게 그저 이 중집을 얼라 다 빈 것도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왼쪽 갔다 왼쪽 갔다 하면 올라옵니다. 그렇게 올라옵니다. 잘 걸지 못해서 하면서
1: 예.
3: 그리고 이 있으니까 진짜 위에 올라올 때도 예, 올라와서 이렇게 잡았던 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접을 봤더니 이러니 띄우고 올라가고 진짜도 데까지 올라갑니다.
1: 예.
3: 예. 그게 다 예, 전선 두대에서 또 예, 수업은 영 다 줘보고 예. 저는 어떤 때는 잘 안 나가서 병원에 가서 여동안을 꺾고 소변 봤는데 지금 소변 시원하게 잘 나가고 소변 자주 아이 봅니다.
1: 예.
3: 그리고 또 이 기억력 없는도 치매 정신도 이 울집 들은 단계 자꾸 왔다 갔다 지우더라고. 그리고 이 쉬다 일어나기란도 그냥 얘네 밥을 먹었던가 밥을 먹었던가 계속이 된다.
1: 그게 바로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3: 예. 글쎄 말입니다. 그러네 선생님 약속 효과가 이쁘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도 밥 먹었던가 이런 말 되고 집도 어디서 들어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예, 동맥경화 혈주는 없던 것도 예, 동맥경화 혈주도 다 좋아졌고 예. 그 다음 이 소명이니까 예. 하품 잡고 합니다. 이런 게 하품 강합니다.
1: 예. 예, 그렇죠. 머리에 산소 부족이 있으니까 그런 치매 조기 증상도 나타나고 산소 부족이 원인이니까 바로 우리 혈액 속에 혈홍단발 그 산소를 운반하는 혈홍단백이 적은 겁니다. 적혈구에 있습니다. 적혈구란 게 혈세포인데 이런 혈세포는 다 골수에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골수를 콩팥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확실히 그 방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약은 진짜 용서했습니다. 여기 잠도 잘 못 자는 게 잠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1: 네.
3: 선생님이 어렸어도 이렇지 않습니까?
1: 어렸을수록 좋죠. 사람은 필경 늙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빨리 늙는 걸 저속 노화로 늦게 늙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3: 예, 지금 예, 쓰면 쓸수록 한 가지 한 가지 병이 점점 더 좋아서 쓰기용처럼 씁니다. 그래 선생님 네. 오늘도 많이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근뇌보시화는 건중 황제가 1771년도에서부터 쭉 쓰던 약입니다. 71년도부터 쓰면서 이분이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 황제들 중간에서 89세거든 그때 나이에 89세거든이 이렇게 쭉 우리 계속 썼다는 이런 자료에 근거하면은 이 약은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우리 기와 혈을 보충하고 골수를 만들어내게끔 콩팥이 기능을 높여줍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저 우리 아버지 건네보시 하는 작가입니다.
1: 네.
4: 왜, 예, 저번에 그

0: 머리도 아프고 그다음에 어지럼증도 있고 그다음에 얘 자꾸 서면이 얘 저래 한다 말인다 밤에도 자꾸 가고 네. 낮에도 여러 번 가고 얘 그리고 또 평상시에 얘 또 어제 관절도 좀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서
1: 서면이 간다 할 때는 곰팡이 허한 증상이 있는데 곰팡이 허하면 골가병뿐만 아니라 비뇨기계통 질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골수가 적은 증상 다 나타나.
0: 예예 그래갖고 저래 예. 저번에 이하고 잡은 게 영예 효과 좋다지 않을까 서변자는 자수도 예 벌써 예 적어진 게 알리고 예 관절이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다지 않을까 그래 내 하고 열통 싸우래서 내 지금 전화한다
1: 잘 됐습니다 요즘에 열통 싸도 예. 열통 드립니다 예
0: 예 그렇게 전화할 수 있답니다 예예 그 열통 어떻게 배달해 주세요 예
1: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예. 우리 약국에서 전화 갑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중에서 물어보죠. 예. 들어보니까 확실히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 맞는데 우리 수혈상펀드입니다. 약이라 할 때는 오래 쓸 수 없죠. 예. 열목시에서 세목순 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을 오래 쓸 수 있습니까? 하고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기재된 데 의해도 근중황제가 이걸 쭉 돌아가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쓰면서 그때 나이로 비하면 아주 장수했기 때문에 이 약은 또 약이 조합에서도 볼 수 있는 바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고 비위를 건전하게 하고 기와혈을 보충하고 경락을 소통시키기 때문에 우리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내가 100살을 살든 100세 이상을 살든 이렇게 많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약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7월입니다. 7월은 여름의 싱그러움과 뜨거움이 공존하는 계절입니다. 푸르른 잎새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 그늘 아래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까지 사랑과 행복을 안고 정열적인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래로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엮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곡으로 삶이 우리에게 웃음을 보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노래 생활아 웃어다오를 전해드립니다.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백진숙 작사, 최동혁 작곡의 생활아 웃어다오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방금 감상하신 이 노래가 전해주듯 삶은 우리에게 항상 웃음을 주고 싶어 합니다. 계속하여 조려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강화 최래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의 여정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의 꽃길 따라 가고픈 심정을 경쾌하게 그린 가요, 김명식 작사 백희남 작곡의 가자를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의 경쾌한 멜로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변강 가수가

우리는 살면서 어머니의 손길, 연인의 손길, 친구의 손길, 많은 손길을 만나게 되죠. 아래에 마련한 이 노래는 그 손길 하나에 담긴 깊은 감동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리정림 작사, 김미란 작곡의 당신의 손길, 전영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끔은 우리도 모든 걸 내려놓고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가 있죠. 트로트의 흥겨운 리듬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걱정을 잠시 접어두고 신나게 즐겨볼까요? 트로트풍의 가요,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가끔 오늘 리설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광원 작사 요라나 작곡의 된장마을 꿈의 고향을 마련했는데요. 고향의 향기, 어머니의 밥상, 이웃과 나누던 정다운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떠오르는 이 노래에 실렸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푸른 산과 맑은 물,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 내 고향 연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계속하여 함께 들으실 노래는 윤동길 작사, 유춘섭 작곡의 내 고향 연변인데요. 이 활기찬 노래를 통해 우리 모두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도명일 로에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우린 그냥을 안녕수 마법자 가수의 2인창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가 전해주는 감동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동작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약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고기와 결배강이 요새 우리한테 와서 사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898원을 오릅니다. 약간 200원 오릅니다. 예, 한 세트 200원씩 오른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오르기 전에 미리 약이 집에 있는 거두나 미리 사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네, 안쪽은 공장에 나왔는데 그래서 먼저 이렇게 띵진 내구설이 먼저 자기 거 남겨놓아야 되겠는가 이런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띵진 내구설이 그만한 거 남겨놓으세요. 날짜도 다 좋은 겁니다. 무슨 날짜가 다 나쁜 거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2028년 6월달에 또 지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능히 오래 잡술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럼 10세트 가게 되죠. 그러면 약과 걸로 따지게 되면 20곽 간다. 이래서

10세트부터 줬습니다. 공장 측에서 더 드립니다. 10세트에 10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오늘이 또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10세트를 또 더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예, 그리고 16세트 더 줬습니다. 24세트를 더 드리면서 또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 더 드리고 또 짐구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짐은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예, 어쨌든 환자분들이 책임지는 각도에서 예, 우리 지금 떠우디라는 거 이거 자꾸 강조하는데 이 단어를 어떤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한데 떠우디라는 게 뭔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예, 이런 게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우리 치료 과정에서 뭐 모든 이런 서약들을 끊는 방법이 제한테 다 이렇게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끝까지 다 떠우디한다 이 뜻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우대활동 좋을 때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개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굽은 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서 대해서 예,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신주 신명 여김에 대해서 일단 알아봅시다. 신명이란 거는 이건 중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명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무슨 뭐 신 이런 거 자꾸 말하는가 하는데 기지는 사람이 살아있는 한 동물이라는 거는 자기 감정이란 게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내세 많아지면서 점점 기억력이 못해지는가 예, 개체면 또 이런 우울증 증상이라면 나타나는가? 지금 아이들도 우울증이 많지 않습니까? 예,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이 우울증은 뭐가 관계되는가? 꼭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다. 왜냐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은 항상 검사 끝에 결과를 말하는 게지 이 병이 어떻게 돼서 왔는가 여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논술을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래 병 보이게 되면 제가 이런 걸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신명 우리 간단하게 놓고 말하면 예,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 검사해서 모든 수치가 정상 돌아왔다면 그럼 아 나는 이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선 제가 뭐 이런 병 본 지도 20년 넘어되고 환자를 많이 접촉해 봤죠. 별난 사람 다 접촉해 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나는 단위 좋다랄까나 이런 보쇼람 있어가지고 소리 뭐나 병원 가면 다 보쇼하는데 뭐 내 돈 아예 쓰는데 뭐 예, 내 돈 적게 쓰는데 뭐 예, 이렇게 생각하고 소리 해마다 검사하고 해서 해마다 다 정상에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없고 이때까지나 감기약도 안 먹어봤습니다. 병원 별로 댕기지 않습니다. 병원 치료를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내용 건강합니다. 이러던 게 불쇠로 아침에 반신이 좀 말아야 듣고 막 중풍이 시기 와가지고 소리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속 병원에 의거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신주 신명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런 검사를 통해서 수치가 이렇다면 아, 나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합니다. 예? 제가 자꾸 그런 일을 듣는데 중의하고 서의가 다른 점 뭐인가 시발점부터 틀렸습니다. 예? 서의는 죽은 사람 놓고 서리 시체를 놓고 연구를 한 겁니다. 시체는 감정이란 게 없습니다. 뭐 생각도 없고 예, 근데 중의는 산 사람 놓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경락이란 다 이게 중의에서 나온 겁니다. 경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뭐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서 내 경락이 어디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뭐 전기선처럼 있는 것 아니고 그런데 경락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구를 가지고서 이 경락을 통할 수 있게끔 하죠. 예, 그래서 이건 뭐 설명하는가 산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예,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제가 어떤 때 그 서지자랑 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그 승기에 또 앉아가지고 혼자서 중얼중얼 대면서 남 막 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정신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 하시 병원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전면적인 검사를 한번 해보셔. 피를 빼 검사하고 뭐 위경 해보고 하면서 다 검사해보세요.

0: 몽땅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다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 정신은 지금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심장과 관계된다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주 신명이라는 거는 이김에서 문제 생긴다 할 때 제일 먼저 문제 생기는 게 뭔가? 불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중에서는 불면증, 황제내경에서 두 가지를 나눕니다. 하나는 신양고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양기가 너무 활달해가지고서 우리 심장을 발동기라고 놓고 생각한다 할 때 발동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차의 발동기 옆팔에 수의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의향은 발동기가 너무 이렇게 열을 받아가지고서 부단히 돌다 나게 되면 열이 너무 세죠. 그럼 불이 붙습니다. 그럼 옆팔에 수의향은 무슨 작용하는가? 그 열을 잠시 이렇게 내려와놓는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수의향 작용은 우리 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양고성해서 열이 너무 세다 할 때 이럴 때 꼭 폐의 경락을 같이 열어줘야 됩니다.
1: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지금 혈배관과 건심골을 먹고 있습니다.
0: 두 가지야 같이 쓰죠.
2: 예, 약이 다오니까.
0: 예, 예.
2: 나는 이렇게 이전에 중풍이 두 번 왔었습니다.
0: 뇌경색 두 번 하고, 예.
2: 예, 그래서 항상 그래, 그런지 머리도 어지럽고, 메스겁고, 눈이 부은 게 잠깐 뜯어도 막 두드려도 눈이 그냥 부었고,
0: 네.
2: 예, 말을 하면 내 이 말을 하겠다는데 생각과 다르게 말이 다 이렇게 다 아예 나오더라 말입니다.
0: 네.
2: 뻑뻑거림이. 예, 그리고 혈압도 엉덩아이 되고, 밥을 어째 먹고, 뭘 먹어도 자꾸 어째 깨끼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중풍 걸린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2: 예, 막 숨을 넘어 막 깨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또 그리고 몸이 약했는지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땀은 많은 줄줄 흐르면 옷 입어도 막 으슬하게 조금 땜이 나더란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러니까 사는 인생이 너무 정말 힘들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정말 뭐 병원이고 치우고 이렇게 다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또 일 없을 때다.
0: 한번
2: 열흘 지나면 또 다시
0: 찾아가
2: 헛가 못 봤습니다.
0: 예, 예.
2: 열흘 지나도 아이 될 때다. 그 선생님이 친구가 해변한 이야기 좋다는 거에 소문 듣고 선생님이 설명 듣고서 이 병인 정말 나 이렇게 이 병을 내 마음을 고치고 내 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 모두 말한 게 선생님 대단히 용하다고 이야기 좋다고 그래서 내 마음 먹고 시점 삼아 먹어봤습니다.
0: 네.
2: 예, 먹은 게 어떤 거, 이 약이 나에게 너무 좋단 말입니다.
0: 네.
2: 예, 벌써 이 친구 첫날부터 마음이 거뿐하고, 예. 모든 병이 완치되니 이런 기분이 나고 너무나도 기쁘지 않을까?
0: 네.
2: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원래 얼마나 친절합니까?
0: 네.
2: 예, 정말 선생님 같은 부위 없습니다.
0: 지금 깨끼는 것도 많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예.
2: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의 병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환자의 책임감을 따뜻하게 대하는 게 이게 주니까 벌써 이 병을 치료하러 이렇게 가자니까 그러면 병이 정말 절반 이상 이렇게 치료되는 이런 기분이 난단 말입니다.
0: 네. 사람 기분이 좋게 되면 병이 한 절반 치료됩니다.
2: 예.
0: 벌써.
2: 예. 선생님 친절하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하고 혈압 이렇게 혈병아 뭘까 혈압도 안정되고 깨끼지 않습니다. 문제는
0: 네 특히 우리 깨낀다는 거에 중에서 해석이 있습니다. 그 무슨 중풍이 와서 깨낀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항상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 한방면은 중초에 물이 꽉 차게 되면 그러면 음식이라면 제대로 내려 못 가고 이러면서 얼리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후이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후이엔이라는 게 이런 목구멍을 무슨 거 이런 뭐 음식 잡술 때나 무릎할 때나 그게 기관지로 들어가 못 가게끔 인차 막아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머리에서 이걸 관할해주는 그 경락이 지금 막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그런 깨끼는 증세가 나타난데 한방면은 그 지금 환자분은 건심과하고 혈배관 같이 쓴다 했지 않습니까? 예, 건심관의 반샤 시신탕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를 내려와 보내는 이런 그러니까 위장도나 잘 움직이게 해주고 소화를 잘 되게 해주고 내려와 보내는 이런 작용이 있고 한방면에는 우리 뇌 동맥경화 이것을 해결해주는 우리 이 혈배관 이것을 같이 결합했거나 그런 중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깨끼는 증상이란 빨리 해결될 수 있죠.
2: 네, 아이 벌써 깨끼지 않을까? 이게 벌써 파 뭐 쑥 내려간다.

0: 하지. 예, 예.
1: 예, 쑥 내려가기로 다 말했다. 예, 그러니까, 아니, 미스겁지도 않고, 예, 내려가니까, 그러니, 아, 그러니까, 예, 정신 조금 나면 눈도 이렇게 맑아지고, 예, 눈이 완전 둥그려진 게 환하다 말입니다.
0: 그래, 우리 지금, 예, 그, 이런 환자분들, 환자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예, 제가 또 그런 방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암이라면 걸려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먹게 되면 자꾸 올라오고 그래 환자분처럼 이런 중풍이랑 걸려가지고서 이 잘 넘어가서 객께서 물이라면 자꾸 올리밀고 이런 분들이라면 우리 중약제 아주 좋은 중약제였습니다. 이 신농분처증에 그게 쇼스라는 약제입니다. 그 약제를 입에다 딱 물게 되면 그게 좀 이렇게 爆炸하는 이런 현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구멍을 팍 열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그 구급치료 할 때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쇼스 타커드의 구설을 같이 하게 되면 그게 그 넘어가는 거 음식을 잡수지 못하던 게 막 잡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많습니다.
1: 예, 정말 벌써 목이 시원하단 말입니다.
0: 그렇죠.
1: 벌써 그러니까 선생님이 친구와
0: 해방한
1: 이야기 얼마나 썼을까.
0: 네.
1: 정말 효과가 좋고, 네, 그 부 26세 됩니다.
0: 네, 예.
1: 26세 된데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생각도 좀 못했습니다. 정말.
0: 네.
1: 이렇게 효과가, 예, 정말 남다르게 뛰어나고, 예, 선생님이 벌써 친절하니까.
0: 네.
1: 마음이 급부담하다.
0: 지금 오라지 값이 오릅니다. 예. 값이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활동에 참가하세요.
1: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 병이 뭐, 고칠 줄, 뭐,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효과 받고 지금 예, 마음이 고분하고 정신도 나고 예,
0: 예,
1: 젊어진 같은 이런 기분을 지금 예, 모아산도 다니고 이랍니다.
0: 예, 좋지.
1: 예. 네. 그러니까 선생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0: 예, 예.
1: 이 이야기 나 힘도 못해 생명이 좀 것 같습니다.
0: 예, 예, 예.
1: 예, 그러니까 웃음으로 예, 날에 남아다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예.
1: 선생님 이번에 이 약을 또 쏴려고 합니다.
0: 예, 예. 2288-0018번 전화 치세요.
1: 예, 예, 효과가 좋으니까. 예, 잘했습니다.
0: 건강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예, 혈자광 안색이 썼습니다.
0: 네.
3: 예, 평시에 기관지 천식 때문에 저혈이 난다 하면 예,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이 나고 예. 머리가 아팠습니다.
0: 예.
3: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0: 네, 예, 그렇지.
3: 예. 밤맛도 없고, 잠 잘 때는 항상 예, 숨이 차서, 창문 열어놓고 통풍시켜야 됩니다.
0: 예.
3: 예. 그 낮에는 예, 소변이 적은데, 밤에만 되면 반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다니고, 설사는 하루에 이라도 뿌시 하고 나면
0: 네.
3: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0: 어, 가에 나쁘죠.
3: 예. 예. 예. 불, 발이 붓긴다 하면 예, 신이 맞지 않아서, 그 스게아리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 예.
0: 그렇죠.
3: 예, 기억력도 너무 안 돼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채를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납니다.
0: 예.
3: 예.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혈배강하고, 풍수빵을 같이 먹고, 예.
0: 네.
3: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도 맛있고, 맥이 납니다.
0: 네.
3: 예, 기억력도 회복이 되고, 설사도 안 합니다.
0: 네.
3: 예. 그래,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예. 잠도 잘 자고, 붓긴 것도 다 내려서, 이제는 신발도 제대로 신고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얼마 좋습니까?
0: 좋지.
3: 예. 정말 혈배강에 감사드리고, 이 면에 또 뭐 새로운 활동이 있다든지, 나도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열쇠도 좀 살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0: 좋죠. 그래서
3: 예.
0: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값이 많이 오릅니다.
3: 예.
0: 값이
3: 예.
0: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우대 활동에 대해서
3: 예.
0: 공장 측에서 지금 혜택이 많습니다.
3: 예.
0: 10세트에 10세트 더 드리고 그리고
3: 예.
0: 또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3: 예.
0: 예. 지금까지는 한 세트가 698원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3: 예.
0: 이번에 활동에서 올 때 빨리 장만해 놓는 게 좋습니다.
3: 예. 예.
0: 2880018번
3: 예.
0: 빨리 전화 치시.
3: 예,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정수희.
0: 네, 말씀 주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0: 예.
1: 네.
0: 저 뭘까, 예. 전 해병한 좀 또, 계속, 예, 고소 또 있는 환자입니다.
2: 어쨌든에,
0: 이, 노공이, 살 따위를 왔다 갔지. 그리고 그 남자의, 이 심장도 계속, 예, 서서 나가도, 어제 거기 숨 차고, 그 다음에 한숨 나가고, 난 어떤 때는 막 겨우기도 하고, 예, 겨우기 특히나, 이, 저 뭐가, 그래, 그런지, 이, 저 뭐가, 기억력 상실이 와가지고, 제가, 예, 그 처음에는 제가, 오, 이, 이는 좀 안 그래, 나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치매오자는가 싶을 정도로, 어떤 때는, 어, 남들로 이전에 웃었던 남도 핸드폰 쥐고, 핸드폰 찾고, 무슨, 뭐, 내 자고 가서 무서워, 예, 가서 무서워, 가질라 가는지 모르고, 어떤 때는 진짜 한두 번 이럴 정도 굳이 됐단 말입니다.
2: 네.
0: 그랬어요. 이 아이들에게 따라서 약도 있으니까, 예, 뭐, 어, 청약이고, 그냥 친구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우연하게 선생님 이 강의 듣고서리, 이, 저, 뭔가, 어, 세배강 쓰기 시작했는데, 일단 거기다서, 예, 그, 친구도 같이 썼습니다.
2: 네.
0: 특히 선생님 이 친구와의 용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약은 약이지만
2: 네.
0: 약 그렇게 잘고 효과를 뭐 저긴 조금 그렇지 않겠는데 그 친구에서 이전에 아, 이 친구가 정말 선생님이 이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그래 생각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지금 약이 아직 있습니다.
2: 네.
0: 있는데 제가 지금 한 뭐 말도 거의 뭐 양배고 씨도 오른다는 이런 얘기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좀 뭔가 좀 약이 있어도 좀 이 지금 아직 쌀 때 장만해 하자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2: 그렇죠. 예. 이번에 네. 값이 200원 오릅니다. 898원으로 오릅니다. 예. 예.
0: 네.
2: 그래서 빨리 사놓는 게 좋습니다. 또 이번에 네. 활동 열매 좋습니까? 공장 측에서 도와야 되겠어요. 예. 예.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그래서 신양고성 심장의 양기가 너무 충족하다. 기실은 우리 인체내에서 양기가 너무 충족하다 한다 할 때는 예, 무조건 음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체내 음이라는 거는 피가 음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가 하면 심장에 피가 너무 적고 그 다음에 심장의 근육세포가 대량적으로 상했고 이래가지고 심바오 그짝에 문제 생겨서 신양고성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도 이 혈배강 쓰는 집인데, 나는 지금 혈배강하고 그, 경, 그, 뭐,
2: 건신고, 예.
3: 예, 건신고 같이 쓴다.
2: 같이 쓰죠, 예.
3: 예. 네, 예, 이 약을 써보니까, 이 두 가지 약 같이 써보니까나, 정말 예, 우리 환자들에게는 중풍 환자들이나 심장이 나쁜 데나 소화해야 되는 데는 정말 최고 약이 같습니다.
2: 예.
3: 예, 내가 직접 써보니까나, 그렇게,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2: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네, 이것을 쓰기 전에는, 예,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 단 병원 다 댕기면서도, 예, 약을 아무리 써도 효과 안 나더란 말입니다.
2: 예.
3: 예, 그래, 내 선생님들 가서 진단 정확하게 받으면서부터 이 약을 쓰면서리, 그 다음에는 친구도 하면서리, 그런 선생님이 또 그 밀방약을 계속 되라.
2: 예.
3: 그 어제 그런 일방약이 그 아케스든가 하면 내 예영 심장이 그 영 나빴습니다.
2: 네.
3: 예, 폐 결절도 있고 예. 그리고 그 해금 싹 갈라터져서 이빨이 말라서
2: 네.
3: 예, 이빨이 너무너무 말라서 예. 해도 갈라터져 댕편 없었습니다.
2: 그 어머님 우울증 증상이 나면 있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전에 예. 예, 말하기도 싫고 예. 그래서 우울증이란 것도 어디 잘 낫는 병이니까.
2: 네, 그게 아예 낫습니다. 예.
3: 아예 낫지 않을까. 그런데 나는 정말 선생님은 맨발을 잘 만나서
2: 예.
3: 이렇게 치료를 제대로 한 결과에
2: 예.
3: 우선은 정말 병만에서 해탈돼서
2: 예.
3: 이 해도 우선은 아예 갈라터진다. 네, 우선은 어느새 시간을 예, 1년 넘어 지내와 봤단 말입니다. 예.
2: 예.
3: 예, 그런 게 예, 이렇습니다. 목이 다 아예 마르고.
2: 네.
3: 그리고 예, 머리에서 땀에 맞 떨어지고 이래도니 그건 영 사실되고 없습니다.
2: 혀가 말라지는 거는 우리 맥동이라는 약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심장이가 만약에 발동기를 한다 할 때 발동기 네. 열이 너무 과도하다 할 때는 꼭 그 네. 수의향 그 작용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의향 작용은 피가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그 발동기 기관의 심장 그 어간에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주요하게 이 심장 열을 아래 내려와 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0: 우울로 머리를 올라먹가게, 머리 올라가게 되면 열이 너무 세서 혀가 다 갈라 터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맥동이가 진액을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이수이시향 작용 엄청 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신호, 심장은 뿌리지 않습니까? 크, 페이진이랍니다. 그러니까, 폐가 금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크진, 이런 돌을 놓고 말할 때, 직접 이런 열이 싹 올라가서 잠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혀가 막 말라들거나, 이런 현상이 해결되고, 우울증 증상은 여기에 울금이라는 약제 들어가고, 예. 환자분이 이제 말하는 것처럼 뭐 밀방약이래. 기실은 무슨, 이런 건 사람들 잘 모르겠거나 그러는 건데, 이거는 고대로부터 다 유명한 이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 생달걀, 그 노란 자시에, 그거, 예. 특히 이런 우울증이란 왔댔거나, 예, 이런 분들한테 엄청 좋죠. 그 달걀 노란자실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 약을 잡수게 되면, 예, 심장의 그 선, 그것이가 이래, 기간을 잊어버린 거 다시 찾아줍니다. 그러게 되면, 예, 이게 빨리 해결되는 거죠, 예.
1: 아, 예, 그래, 그렇지, 예, 용속도 빠르게다, 네.
0: 그렇죠.
1: 예. 그 약 쓰기, 이 약 쓰기 전에는, 그럼, 단자 뭐, 딱, 자다가 깨나면 새벽 1시, 2시에 깨나면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예,
1: 예 엄청 고사습니다. 그 거기다 녹음 사이클은 왔지 않까요?
0: 네.
1: 예, 그래다는 건 자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그 달걀을 거기다 해주고 그 밀방 알려준 다음부터는 야, 지금 이 잠을 잘 자서 제일 좋은 게 거기입니다.
0: 맞죠. 예.
1: 예, 아, 저녁에 9시에 녹음은 4시나 5시 돼야 깨난다. 얼마나 좋습니까?
0: 네.
1: 예, 그리고 나는 항상 이 이야기 떴어. 저 혈압이도 용 잘 처리해줍대다, 예.
0: 네. 피로 보충해 예.
1: 예, 고혈압도 잘 되지. 잘 됩시다. 우리 집에 남편은 고혈압 되고, 나는 또 저 혈압이 한 일을 60에 90에 초과를 못 해봤다.
0: 아, 그런 분들 되게 섹시하게 옵니다, 예.
1: 예, 그래, 항상 뭐 어지럽고, 머리, 휑하고, 머리 거서 이제 조립 뻗치는 것 같고, 이랬던 게, 나는 정말 예, 선생님 친구가 용 줬었대다.
0: 네.
1: 전날에 턱 맞은 게 저래 예, 종시뻗쩍 났대다.
0: 그렇지.
1: 예, 그래, 숨이 차서, 내 이래 걸어댕길 때도, 예, 숨이 차서, 영 힘들고, 이 계단은 4층인 것도 올라오는 것도 엄청 힘들게, 막 벌벌게 올라다시피 했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예, 그래, 역시나, 첫날부터 나는, 예, 아이, 그, 선생님님, 죄송 다 해주지 않까?
0: 네.
1: 예, 지문 앞에 도착해서 올라온 게, 아, 쟤도 모르게 숨들고 사천 것은 숨이 다 차고 올라왔단 말이야.
0: 단숨이 올라가죠. 예.
1: 예. 아, 그래, 어, 이게 있으면 오늘이 별일이라고. 내 다시 또,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어.
0: 아, 예.
1: 예.
0: 그럴 맥도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예.
1: 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온 게 정말 또 똑같다 말입니다.
0: 네.
1: 야, 이게 친구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래 알았어.
0: 그 심자에 또 좋아야 됩니다. 예.
1: 예, 그리고 거길로부터 선생님께서 친구를 맞고 이래며 소리부터 이 요즘 숨이 차는 건 없습니다.
0: 네.
1: 물건도 한 야간 것이든 매구는 허양허양 사춘 것도
0: 없습니다. 좋아, 대단하시오. 예.
1: 예. 그리고 소화되지 않아서 밥을 먹지 못해서 맨물 먹어도 막 얼리 뻗치던데 그 선생님 그 밀방약이 중약을 만든 게 있잖아.
0: 예.
1: 그 뭐 영 중요한
0: 네. 몸속에 모든 이런 가래 그 다음에 모든 이런 물, 쓸데없는 물, 예? 이거 예. 단숨에 내보내는 이런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1: 아, 그거 한 게 정말 엄청 좋습니다.
0: 네.
1: 수 몽땅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0: 그건 딱 하루만 쓰는 게죠. 예.
1: 예. 그런 약이라 하더구만. 정말.
0: 특히 어떤 사람들이 이 목에 가래 떡 붙었거나 개체 뭐 피해 예. 이런 기관지에 가래 가득 해가지고 숨쉴 예. 때라면 그렁그렁 이런 고해 소리 나거나 예. 숨이 차거나 이 다 그 가래를 몽땅 목에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 아, 밀방약이가 네. 그게 고대로부터 유명한 제일 센 약입니다. 예?
1: 야,
0: 하루에 서리 왔다 해버립니다. 예.
1: 아, 용도수입니다. 그리고 소화 잘 돼, 이날 때도 예? 아이 내려간다는 법이 없습니다.
0: 그렇지.
1: 밥이, 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한점 먹으면 어느 하루에 소화에 대해서 소화제 약을 달고 있어도 엄청 힘들게 살았습니다.
0: 예.
1: 이 시간에 그럼 고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0: 소화 잘 되죠.
1: 소화 잘 되고, 예. 네, 선생님한테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 예.
1: 예, 나는 이야기도 예, 용, 이번에야 제대로 된 약을 만나고 치료를 했습니다. 네, 정말.
0: 예.
1: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돈 잘 치료하는 선생님 만나는 것도 난 내한테는 인연이지 않까?
0: 예, 그렇지. 예.
1: 예, 인연이 없으면 고사할 것도 아이 고사하고 아이 고사할 것도 고사했어요.
0: 맞습니다. 예.
1: 예, 나는 얼마 좋은지 모른다.
0: 예.
1: 이래서 선생님인데 대단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
0: 예.
1: 그리고 약도 값이 오른다니까 약이 있지만 해도 더 싸놓겠습니다.
0: 좋죠. 예.
1: 예. 예. 예.

0: 건강하세요.
1: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래서 우리는 그 심장의 양기가 너무 고성해가지고서 이건 심보가 그걸 이렇게 감싸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소변이 작거나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기거나 입구 차이람 나거나 얼굴이 벌게 나거나 눈도 벌게 나거나 이런 방면이 결백강하고 근심고를 꼭 같이 써줘야 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0: 조물래가 말을 이었다. 동지가 말한 것은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항에서 잘 토론한 다음에 결정을 줄 수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해하는 일과 공산주의 사업에 대해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상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뼈저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건너왔으니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동지의 탄이 손실이 크더라도 앞으로 메꿀 수가 있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착취와 압박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 홍군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한동정은 졸레의 말에 마음이 풀려 고개를 끄덕이었다. 치밀었던 화가 반은 사라져버렸다. 졸레는 한동정이 좀 누그러든 것을 보고는 들것을 든 대원에게 말했다. 어서 대우를 따라가세요. 환장의 상처가 가볍지 않으니 길에서 조심해야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조부수석 동지. 곧 얼른 나와서 부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한동정은 걸걸한 눈에 눈물을 매단 채 인사를 건넸다.

졸레는 부상병을 보내고 박고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화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졸레는 박고의 어깨를 붙들고 큰 나무 아래 가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박고 동지, 상강을 건너면서 확실히 피해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 동지들이 원망을 하기도 하고 거친 말투로 내뱉기도 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동지도 너무 고깝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졸레가 말을 채 맺기도 전에 박고는 또 수탉처럼 목을 빼들었다. 이건 말투가 걸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로설 문제란 말입니다. 당의 사중전의 로설을 반대하고 제3국 제2당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동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졸레는 박고를 매섭게 바라보았다. 걸핏하면 당의 로선을 반대한다고 몰아붙이면 어느 당원이 감히 말을 건네겠습니까? 당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당은 끝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화부터 낼 게 아니라 천천히 의논을 해야죠.

정중하지만은 따끔한 증거였다. 놀래동제, 박호는 당내에서 높은 위망을 갖고 있는 졸래 앞이라 애써 부드럽게 대꾸했다. 오늘 일은 겉보기에는 나 한 사람을 모욕한 것 같지만은 기실 나 한 사람 모욕했다고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방금 그는 우리가 소베트 구역에 온 뒤로 일이 잘못돼서 소베트 구역을 잃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정전의 로서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사정전회가 끝난 뒤로 나는 제3국 제당의 노선을 확고하게 집행했습니다. 그 성과는 누구나 보아왔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천천히 토론해도 됩니다. 게다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졸래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 어떻게 푼단 말입니까? 박고가 눈을 부릅뜨며 되물었다. 나는 당내 제3국 제당 노선을 거부하는 세력의 영향이 내내 컸고 오늘도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막스 레닌주의 사상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자 주울레가 담담하게 웃었다. 하지만 박고는 주울레가 끼어들 틈도 없이 말을 이었다. 동지가 보기에 한동정 한 사람만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나는 강에서부터 출발해서부터 사람들의 뒷소리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오늘 상강을 건너고 나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글쎄 나와 이덕동지를 내놓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모르니까 걷는 내내 욕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부상병도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 부대 형편이며 이것저것 물었는데 남들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욕을 퍼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는 말할수록 열이 오르는지 얼굴이 새빨개 지었다. 모두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어찌 당을 이끌고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바람에 나도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연례동제, 나는 이제 당과 제3국 제당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박고의 얼굴이 일그러지었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더니 다른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가 권총을 쑥 뽑아들었다. 이러면 안 돼요.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할 말 있으면 천천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주울레가 눈치 빠르게 권총을 빼앗아주고 말했다. 주울레가 권총을 호위병에게 건네는 사이에 박구는 맥없이 큰 나무에 기대 서서 입을 다물었다. 박구가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주울레는 고개를 돌려 호위병에게 물었다. 홍국에 물통에 물 있겠지? 홍국은 바로 물통을 건넸다. 주울레는 마개를 열어 박고의 손에 물통을 쥐어주며 따뜻하게 말했다. 물 좀 마세요. 박고 동지,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우리는 어서 유차평으로 가야 돼요. 맨 뒤에 오던 부대가 강을 건너는지 모르겠네요. 물을 마시더니 박고는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듯 하였다. 주울레는 호위병들로 박고를 부축해 말에 태우라고 하고는 함께 길을 떠났다. 산골짜기는 고요하기만 하였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에 말 발굽 소리만이 가끔 딸가닥 딸가닥 울리었다.

과약 연기가 자욱한 상강 다리 위로 들끝 하나가 들까불며 건너왔다. 적기가 폭격해야 되는 동에 가다가 서기도 하고 떼지어 전진하는 대우에 밀리기도 해가면서 들것은 갈수록 대우에서 뒤처지고 말았다. 호위병 네 사람과 적십자 가방

방을 맨 젊은 의사가 들것 뒤를 바짝 따라왔다. 들것에 실린 사람은 28, 29쯤 돼 보이는 젊은이였다. 파리한 얼굴에 두꺼운 근시안경 끼고 있어서 점잖고 학자다워 보이었다. 낯빛이 꽤 평온했지만은 사람들 앞이라 대언하고 조용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는 것일 뿐 자세히 보면은 이를 안 다물고 아픔을 참고 있었다. 그가 바로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이자 홍군 총정치부 주임 왕가상이었다. 작년 봄 작은 절에서 회의를 하다가 적기에 공습을 받아 다쳤는데 상처가 꽤 깊었다. 파편이 창자를 뚫고 지나가는데 상체가 골맞다. 마취제 없이 꾸박 8시간이나 수술을 받느라 얼굴이 콩알 같은 땀방울로 뒤덮였지만 아름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문약해 보이는 왕가상의 내면에 이렇듯 강한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파편을 끄집어내지 못한 데다가 썩은 뼈도 자르지 못해서 상처에서는 내내 고름이 흘러나왔다. 고무관을 끼워넣어서 고름을 밖으로 빼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고통은 더 심해지었다. 그런 몸으로 왕가상은 장정길에 올랐다. 그는 내내 대나무로 만든 들것에 누워 다녀야 했다. 그동안 2000열이나 되는 길을 걸어오느라 담가대원들의 옷은 담가에 걸리고 찢어지어 너덜너덜해진 지 오래되었다. 왕가상은 10년 전, 그러니까 19살 나던 해에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그의 운명은 당시의 보통 젊은이들과 별로 다르지가 않았다. 그는 무호에 있는 한 교회 중학교를 다니는데 중국 사람을 갈보는 외국인 교장이 눈꼴 사나워 양코백이 교장을 쫓아내려다가 되려 자기가 쫓겨났다. 그 뒤 3살 많은 여자한테 장가를 들었지만 그 혼인이 싫어서 상해로 도망치고 말았다. 거기에서 상해 대학 부속 중학교에 들어갔다. 국민당 원로인 우임이 교장을 하고 있는 이 학교는 이름난 공산당원 등중하가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구추백, 심한빙, 시봉양과 같은 공산당원들도 그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왕가상은 그때부터 공산주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하였다. 1925년 10월 왕가상은 추천을 받아 모스크바 중산대학에 가서 공부했다. 정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데에다가 영어를 좀 알고 있어서 로도 빨리 배웠다. 두 해가 채 지나지 않아서 우등생으로 학교를 졸업하자 소련에서 막스 레닌주의 간부를 키워내는 최고 학부인 홍색 교수 학원에 들어가게 됐다. 시험이 워낙 어려워 동창들 가운데 장문천, 심택민과 같은 몇몇 사람들만 그와 나란히 거기에서 공부를 했다. 왕가상은 1930년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상해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간사로 일했다. 1931년 1월 6기 사중전회가 열리고 제3국재당 동방부 부장 파벨 미프의 지지를 받아 왕명이 권력을 잡았다. 왕명은 100% 볼셰비크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소비에트 구역에 전권 대표를 보냈다. 왕가상도 전권 대표를 만나 임필 씨와 함께 목사로 꾸미고 여러 곳을 예돌아 중앙 소비에트 구역에 들어갔다. 얼마 뒤 그는 중앙소베트 구역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과 홍군 총정치부 주임을 맡았다. 뜻밖에도 왕가상은 모태똥과 손을 잡고 일한 뒤로 손발이 척척 맞았다.
그는 늘 못했던 게 하는 일을 감탄하며 따랐다.

길 끝은 대우를 따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적기를 피할 수 있게 되자 마음을 놓았다. 왕가상도 눈을 지그시 감고 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앞서가는 대우에서 몇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지만 꽤 또렷했다. 강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말했다. 왕참모장 동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웃군단과 합류한다지 않나? 복근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대꾸했다. 이웃군단은 대체 어디 있답니까? 그걸 누가 알겠나? 아휴, 강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한숨을 쉬었다. 4차 반포의 토벌 때까지는 정말 멋지게 맞서 싸웠지요. 한 번에 몇 개 살을 무찌르고 수천 명이나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사장도 여러 놈 잡았고요. 그런데 5차 반포의 토벌 때는 소베트 구역마저 이뤘지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된 겁니까? 그거야, 이게 다 그 양옥 선생들이 해놓은 일이 아니겠나? 내보게도 그래요. 모스크바 양옥 선생에다 상해 양옥 선생까지 있었으니. 그러더니 강서 사람이 크게 웃음을 터뜨리었다. 거기다 나 홀로 집도 있잖아. 복근 사람도 따라서 웃어댔다. 여사이 나 홀로 집은 자주 만나세요? 그럼, 그런데 마주치기가 무서워. 에휴, 코가 좀 높다 뿐이지 뭐가 무섭겠습니까? 아이고, 그 노란 고양이 눈을 부릅뜨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럼 멀찍이 다니세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 사흘이 멀다 하게 불러다가 욕을 하는데 정말 시중들 힘들어. 호위병도 키가 크고 잘생겨야지. 게다가 말은 세수핀으로 씻어줘야 해. 기껏 말을 준비해 놓으면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쓱 문질러보고는 먼지가 조그만 있어도 욕을 퍼붓는다고. 나도 한 번은 지독하게 욕을 먹었어. 아니, 왜요? 내가 말을 타고 오는 지휘관의 집이 편지를 나르게 되었는데 말이야. 나 홀로 집이 집 앞에 서 있다가 멀리 지나가는 나도로 오라더니만 자네 홍군의 규리를 모르나? 하고 마구 욕을 퍼붓잖아.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네 집 문 앞을 지나면서 내가 말해서 안 내렸다고 그러는 거야. 소문을 듣자니까 나 홀로 집이 하루에 닭 한 마리씩 먹는다면서요. 닭 한 마리뿐인가? 커피도 맛있지. 담배도 골절하던데. 두 말하면 쫀소리지. 미러표 담배를 하루에 한 통씩 해준단 말이야. 저 앞에 그 사람 집만 한 집 메고 가는 전세가 보이잖아. 이건 해도 너무하네요. 모주석이나 주부주석, 조총사령관은 식사를 할 때 모두 대나무 그릇에다가 자기 몫만 드시지 더 드시는 일 없지 않습니까? 다들 호박에다 두부를 볶은 반찬을 좀 드시고 재물이 좀 남으면 뜨거운 물을 좀 부어서 후딱 마시면 그만이죠. 그런데 나 홀로 집은 왜 그 모양이랍니까? 정성은 왜 또 곁에서 말 한마디 없습니까? 강서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었다. 참, 자네도 바랄 걸 바라게. 종석이는 나 홀로 집 말이라면 뭐든 고분 고분이라고. 그렇지만 않으면 나 홀로 집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할 텐데요. 대화는 여기서 끊겼다. 조금 지나 강서 사람이 또 물었다. 모주석은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 통 못 봐서 말이야. 출발하기 전에는 산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은요? 사람들 말이 주황종들을 따라가는데 몸이 아주 말이 아니라고 하더군. 지금쯤 건너왔는지 모르겠네. 참, 언제? 그러더니 더 말할 재미가 없었던지 곧 이야기가 끊겼다. 들것은 숲속을 나왔다. 길에는 또 행군하는 사람들이 물길을 이루었고 부연 먼지가 이리저리 흩날리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

0: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끝날래 우리 주에서는 전역 공생문화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공생교양과 문화관광 융합발전 모시를 혁신해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다루고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단결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모았습니다.
1: 이를 거행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우리조 당원 간부 군중들 속에서 여전히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손잡고 계일 활동을 펼쳐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우리조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함력을 형성했습니다. 습금형 총세계는 홍색 자원을 잘 보호 활용하고 혁명 전통과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해 광범한 간부 대중이 우량한 전통을 발행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시대의 새 풍모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내 우리주에서는 전역 홍색문화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홍색 교양과 문화관광 융합발전 모식을 혁신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몰입식 홍색 견화, 당성 실천, 애국주의 교양 등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홍색 정신 전승과 민족 단결 교양을 깊이 융합시킴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가곡 정회를 1층 두텁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수립하면서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다루고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모았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3: 여기는 연글시 조양천진 대흥촌입니다. 이곳은 중공 동만특위가 탄생한 곳이며 연변 초기 혁명투쟁의 핵심 발원지입니다. 100년 전 혁명의 불씨가 이곳에서 동만대지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홍색 향촌은 당사교양, 홍색 견학, 민속체험을 일체화한 홍색문화관광 새 명소로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많은 당원 간부, 사생대중, 수변 장병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홍색 발자취를 따라 분투의 초심을 되새기며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여름 태흥촌은 홍색 분위기가 짙고 견학 열조가 뜨겁습니다. 마을의 홍색 주제 기치 조각 앞에서 길림성 직업기술학원 사생들과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장병들이 정년이 줄을 서서 입당 선사를 되새겼습니다. 태흥촌 홍색교양기지의 역사전시관에는 진귀한 사료가 진열되어 있고 생동한 주제 벽화는 분투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담채는 벅찬 시대를 입체적이고 완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설원의 해설을 따라 모두는 중공 동만특유의 당건설, 군대 건설과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에 항일하고 피 흘려 싸운 혁명 역사를 상세히 묘했습니다.

0: 있습니다. 그들은 몰입식 당성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 속에서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따르고 서로 지켜주며 도와온 가국 정회를 깊이 느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지도원 하임장입니다. 중공 동만 특위 예터를 참관하고 동만 혁명 열사를 되새기면서 혁명 선배들의 간관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영용하게 투쟁한 벅찬 시대를 느꼈는데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과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신시대 소방구조 기동대회의 한 당원으로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면서 시종 변강이 뿌리 내리고 변강을 지키며 여러 민족 대중들과 한마음이 되어 단결 전진하렵니다. 연변 홍색문화관광이 진주로서 대흥촌에서는 홍색 자원과 혁명 역사를 깊이 발굴하면서 홍색문화 전승과 홍색교양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대흥촌 향촌진흥 전문간사 리창입니다. 홍색 관광 자원에 의탁해 우리는 주제 당일 홍색 기원화, 실경 당수업, 민족 단결 선전 강연, 청소년 홍색 실천 등 여러 가지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몰입식 홍색 교양 지원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해마다 각종 홍색 교양, 민족 단결 실천 활동 360여 차례 접수하고 있으며 연평균 기원화 관광, 당사 학습 대중 연 2만 8천 명을 접대해 홍색 진지를 활성화하고 홍색 문화 전승에 일조하며 민족 단결을 실제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기본건설 공정병 주제 전시와 여러 민족 아들, 딸, 피어린 항전 주제 전시청이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전시된 사례와 옛 물품들은 변강 건설자들이 간과하게 창업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 건설하며 한마음으로 변강을 지켜온 분투 력정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연결 조선족 기업가리연합회 조직위원 김걸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로일대 기본건설 공정병들이 나라를 위해 변강을 개척하고 인민을 위해 건설해온 간관 역정을 직관적으로 로했습니다. 그들은 당과 인민의 중탁을 저버리지 않고 땀방울과 견지로 변강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데 우리는 이런 사심 없는 기업, 실무 담당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신시대 기업 경영자로서 우리는 홍색 정신을 전승하고 초심 사명을 명기하며 일퇴에 입각해 분발 정진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당 창건 105주년에 헌상하렵니다. 연변 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연변 박물관은 우리 주의 홍색 교양과 민족 단결 교양을 일체화한 종합성 교양 기지로서 관내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 피어린 항전 주제 전시청을 설치했습니다. 전시청에는 수백 점의 혁명 문물과 진귀한 사료를 소장하는 바 전방위 다각도로 100여 년내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당의 령도하에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손잡고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해온 분토 역정을 생동하게 재현해 여러 민족이 서로 지켜주고 도우며 한마음으로 단결한 가국 정회를 깊이 해석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2024년에 홍색 핵심 전시청을 새롭게 승격해 개방하고 250여 점의 혁명 문물을 전시했으며 몰입식 관람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선으로 여러 차례 홍색 주제 전시를 내놓고 류동순의 전시와 홍색 선전 강연 5가지 진입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했으며 온 오프라인에서 표준화, 견화 과정과 특색 사상 정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변은 로혁명 근거지로서 풍부한 홍색 유적과 생생한 혁명 사료를 보존하고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 분투한 홍색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날에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들어주고 항전 역사, 수변 문화, 민족 단결 등 특색 요소를 통합했으며 홍색 교양 기지와 홍색 문화 관광 대상 승격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홍색 자원, 민족 문화, 문화 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을 주동해 홍색 유적의 생명을 불어넣고 홍색 문화를 활성화해 변강 여러 민족 대중이 변강을 지키고 흥성시키며 단결 분투하는 강대한 정신 역량을 응집했습니다.
1: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전조 당원 간부 군중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회의 실황 중계를 집중적으로 청취,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신심을 굳건히 하며 지속적으로 분투해 당의 우량 전통을 부단히 발양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새장을 힘써 엮어가겠다고 표했습니다.

1일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모두는 초심 사명을 명기하면서 당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시장 질서 수호와 경영환경 최적화의 실무 담당으로 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시장감독관리국 계량처 4급 주임과원 강남입니다. 스푼평 총석의 간곡한 당부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큰 보물을 받았고 더없이 격동됐습니다. 시장 감독관리 부문의 청년 간부로서 저는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리상 신념을 굳건히 하며 스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일상 감독관리 사업에 융합시키겠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지도부, 기관 당원 및 소속 각 단위 중간층 간부들을 조직해 대회 실황 중계를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큰 고무를 받았다면서 주류 매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연변 이야기를 잘 전해 실속이는 성과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 주소방구조국 500여 명 구조일꾼들도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백년의 풍우 력정 속에서 우리 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종 인민 대중의 안위를 첫자리에 놓았는 바 이러한 충성 담당 사심 없는 기여의 홍색 정신은 전체 소방 구조 일꾼들이 영광 매진하도록 이끌고 격려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주 소방 구조국 판공실 주임 왕선영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를 보며 더없이 격동됐고 깊은 고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앞장서 돌진해 더욱 포만된 상태로 화재 예방 통제와 소화 구조 사업에 뛰어들어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당과 정부의 나사로움을 전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분투하렵니다. 연변대학 교직원들은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한 후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고 변강 고등교육 본직에 입각해 학습 성과를 사업 창업에 강대한 동력으로 전화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대학 외국어 학원 당위서기 김명호입니다. 스푼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듣고 더없이 격동됐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당건설 인솔을 학교 운영 및 학원 관리, 인류학과 건설, 인재 양성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홍어수변 특색 발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는 전국 모범 당지부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건설하고 전국 번복이 학부 건설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당일 각 현시의 당원 간부들은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대회 실황 중계를 진지하게 시청 청취하면서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했습니다. 용정시 당위 당학교 부교장 김문걸입니다. 당 학교는 당원 간부 교양 양성의 주진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전체 교수 배치에 전면 융합시키고 수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교수 내용을 갱신하고 교수 모식을 혁신해 당원 간부들의 리론 무장과 당성 단련을 착실히 잘 들어줘 정치 수준이 뛰어나고 능력이 강하며 작품이 우수한 자질 높은 전문화 간부 대우를 힘써 단련하겠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길 감옥 탈옥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초 위 연길 감옥에 갇힌 당원들은 옥중 당위를 설립하고 여러 행동 분대를 조직했으며 감옥 외 당조직과 연락을 맺고 탈옥을 준비했지만 두 차례 행동이 모두 반역자의 밀고로 실패했습니다. 1934년 당조직에서는 단식투쟁을 발동해 승리를 거두었지만 적들의 보복을 초래해 김훈 등 여러 옥중 지도자들이 참혹하게 살해됐습니다. 그 후 김명주 등은 탈옥지휘부와 결사대를 재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단호기간 감옥의 수비가 해이해진다는 정보를 탐지한 뒤 행동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935년 6월 7일 17명 용사들은 간수들을 제압하고 적 군간을 격살했으며 무기를 탈취하는 한편
감방문을

0: 부수고 100여 명 수감자들을 구출해 탈옥했습니다. 이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포위를 뚫고 나갔고 소분대는 남아 추격병들을 저격했으며 여러 대원들이 장렬히 희생됐습니다. 최종 근 50명 탈옥 인원들이 항일 근거지에 성공적으로 도착해 항일 대오에 편입됐습니다. 연길 감옥 탈옥 투쟁은 동북 항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탈옥 행동으로서 동만 민중들의 항일 사기를 크게 북돋아 주었으며 동북 항일 사이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법치 역량으로 민족사무 지리 현대화의 에너지를 부여하기 위해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손잡고 계열 활동을 펼쳐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민족단결을 수호하는 능력과 수준을 1층 제고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우리 주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합력을 형성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처음으로 검찰기관의 민족단계를 파괴하고 국가와 공공의 리익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직권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민족사무를 치리하는 데 명확한 법치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연합해 연변주 민족단결진보 법치보장협력제도를 내와 행정감독관리 플러스 검찰 공익소송 법률감독 상시와 협력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구축했으며 검찰기관의 법률감독 직능을 줄선으로 민족 분야 위험경계 해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변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든든한 법치보장을 제공했습니다. 활동에서 주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전주 량급 검찰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법치선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시대발전 대세와 변강치리 수요를 둘러싸고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입법 배경, 시대적 의의, 기틀체계와 핵심 요지를 체계적으로 해독했으며 민족단결진보사업에서의 검찰기관의 법정 직책, 직책리행 경계와 사업 중점을 해석했습니다. 선전 강연이 끝난 뒤 검찰기관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전문시험을 진행해 전주 검찰 일꾼들이 법치 방식으로 민족단결을 수호하고 민족발전에 봉사하는 직책리행 능력을 전면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주인민검찰은 당조석이며 검찰장인 리헌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연길 수상시장 신축대상 건설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길의 대표적 아침 시장으로서 연길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는 옛 시장이 곧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연길 수상시장 신축 대상은 연지파 강반 동쪽 삼꽃거리 서쪽에 위치했고 총 투자는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주체는 3층 건축으로 총 건축 면적이 12,000평방미터입니다. 1층과 2층에는 상가가 들어서고 3층은 도서 간행물 쉼터로 조성됩니다. 건물은 조선족 전통 처마와 문양을 융합해 민속 정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2025년 6월 착공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길림성 도시투자 흥성건설유한회사 부총경리 왕효박입니다. 현재 수상시장 건설 대상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공은 전부 끝났고 대문, 외림면 시공도 전부 마무리됐으며 건축 주체 초보적 검수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마지막 단계의 소방 시스템 시험 조정, 경관 조명 배치, 주변 환경 정돈 등 마무리 작업을 전력 추진해 공사가 순조롭게 준공 인계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 능력 등급을 높이고 민생봉사 공급을 최적화하는 중점 대상으로서 연결 수상시장 대상 건설은 현대화 시장 안전 규범에 맞추고 본토 시장의 생활 정치 특색을 이어가는 도대에서 현대화 상업 부대 시설과 문화 관광 기능을 전면 승격시켰습니다. 대상은 안전하고 쾌적한 민생 구매와 관광 소비 시장 공간을 힘써 구축해 조선족 특색 농산물 전시 판매, 본토 민속 음식 체험, 문외 휴식 소비, 문화 관광 방문을 일체화한 종합성 편민 상업 관광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 민속 문화를 체험하는 새로운 창구로 될 전망입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이틀간 우리 주에 뚜렷한 강수 날씨가 있겠으며 천둥과 번개, 단시간 폭우, 강풍 등 강대류 날씨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는 주로 3일 오후부터 밤까지와 4일

0: 공감이 집중되겠습니다. 각지에서는 단시간 폭우로 인한 도시 침수, 저지대 농경지 침수와 중소하천 범람, 산사태, 지질재해 위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야,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CAMP, 더불어서 최신이로 그리고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심에 있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시름 놓고 복용하시면 의심할 바가 없는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 이런 우수한 제품인데요.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천이 박사 세신이로 명서방은 모두 본 제품을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천이 박사는 15가게 15가, 그리고 세신이로는 10가게 10가, 명서방도 역시 12가게 12가게를 주면서 거기에 홍남강 치료기가 따라갑니다. 이 홍남강 치료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제품 자체는 단순히 먼저번에 홍강 치료기가 따라갈 때 많은 분들이 와 이걸 쓰니까 건빠지 불편한 분들, 허리다리가 불편한 분들, 소화공능이 불편한 분들, 그리고 뭐 순환장애에 있는 분들 어느 부분이든지 뭐 그 가시광선은 600나미부터 700나미에 속하게 되었는데 딱 어느 부분에다 비추게 되면 그렇게 편하고 모든 장애가 쑥 다 길을 내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으면서 면역력이 올라가고 이 광선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파는 립자입니다. 버리 얼샹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립자가 소화계통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세포에 침투되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흡수가 돼서 빨리 세포의 재생을 그 촉진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은 분들은 면역력이, 콤파치 부족한 분들은 바로 콤파치를 보충하는, 그 외에 장도, 위, 어디에든지 간이든지 어디에든지 불편, 간에 비춰도 되는 다 됩니다. 뭐 때문에? 거기 강

0: 중, 약 이런 그 세 개 선택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기계를 전달받을 때게 되면 전달하는 분이 아주 세심하게 전달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집에 내 병원을 하나 안친 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본 제품 유효적인 제품을 무료로 드리는가 하면 또 이런 좋은 1호 기계를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예, 제 최신 1호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이제 그저 한 두 달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이거 쓰기 전에.
0: 아, 두 달 쓰셨네요. 예, 어떠세요?
2: 예, 이거 쓰기 전에, 예. 이렇게 감기를 계속 달고 있는단 말입니다.
0: 건파지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예.
2: 감기 증상처럼 예, 그냥 그저 사시절 달고 있습니다.
0: 아, 원기 부족입니다.
2: 그래서 예, 면역이 약해져서 면역에 대한 거 진짜 많이 내 약을 진짜 많이 먹고 있습니다.
0: 예.
2: 근데 이 크게 효과를 뭐 아예 알기더라 말입니다. 그저 감기 심하지대 거기서 미지근하게 감기 증상처럼 감기다 말입니다. 예.
0: 그렇죠.
2: 그래서 좀 심할 때는 또 가서 댄디도 하고 무슨
0: 아, 댄디가 간에 부담이 많이 가는데 간에 예예. 예.
2: 예, 그래서 이 중이병가지고 내 좀 옛날부터 좀 콩팥이야 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0: 예.
2: 근데 뭐 소변 같은 것도 크게 모르고
0: 모르니까 소변 뭐, 통하니까
2: 예, 예. 예, 소변도 크게 뭐 그것도 거품이 약간 나가고 소변도 정상적으로 보고 예, 뭐 자주 보지 됐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썼는데 발이기라고 영 시려봐 했단 말입니다. 발 파였습니다.
0: 아, 순환장애입니다.
2: 예, 양기, 예, 양기 허하다.
0: 음양조절이다.
2: 예, 예, 그래서 또
0: 양시, 선양시
2: 예, 예. 양보하는 약도 먹어보고 그랬는데도 예,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생각하다 이 토니 박사 또 저 토니 박사께는
0: 최신으로
2: 올라갔니 최신으로 들어본 지는 오란디 아 이거 저거 먹어보다 말 아이들이니까 어쨌든 내들 감각에 내 콩팥이 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좀 약하다는 이 감각은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 이 최신으로 내 마지막으로 먹어보자 좀 이거나 말이 듣겠는가 이제 벌써 먹어서 이 한 20날 되니까 이 별로 이제 기분이 되다 좋습니다. 예, 그냥 감기약을 달고 있었습니다. 달고 그래서
0: 예.
2: 근데 감기약을 자꾸 먹으면 또 이게 바람이 또 이렇게 몸이 그
0: 감기약에
2: 구멍이 예. 구멍이 몸에 구멍이 열려서 이 바람이 자꾸 들어와서 나쁘다 그런 얘기도 내 두고 아는데 할 수 없어 그냥 감기약을 먹는다 말입니다. 바쁘니까. 그러다가 이 뭐인가 최신이라 접혀 먹었는데 한 벌써 보름 좀 먹을까 얘기한다면 어제 기분이 대단해서
0: 참 달라지죠. 매력력이 올라가고
2: 참 달라지고 예. 별로 발이 온안해지고 별로 뜨끈뜨끈해 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내 이거 먹으면서 감기약을 한 번 다 먹었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2: 그래서 예. 살건 일로 가도 감기약을 계속 먹던 게 감기약 아예 먹는단 말입니다. 예. 여기다가 또 그 건강 이력이 있다가 예. 예. 그거 선물 받아가지고 그거 같이 치료하는 게 진짜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2: 좋습니다. 예. 몸이 가벼워지고 예. 이렇게 개운하고 예. 정신 상태 완전 좋다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예, 얘한테 이게 너무 좋다 하니까 우리 언니 자꾸 예, 그 이력이를 써봤으면 합니다.
0: 예.
2: 예, 우리 그 사모님 약 써야 돼요.
0: 그렇죠. 예.
2: 예, 근데 우리 형님이 이렇게 전열선 비델로 이래 자관다. 밤에 소변도 잡고 예, 좀 고상 제기한단 말입니다.
0: 예.
2: 언니 그 최신이라도 싸면서 같이 그 이력이를 그거 선물 받으면 되지 않는가 할까. 그런 기대겠다면서 이렇게 전화해달라면 그러더라 말입니다.
0: 그렇게 하라 하셔. 이분이 기회입니다. 예, 예. 며칠밖에 예. 진행하지 않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0: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야하게는 우리가 지금 감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해도 콩팥이 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신주수 소변을 관리하고 콩팥이 관리하는 게 또 골격을 관리하고 콩팥이 귀가 허한 거 그거 관리해주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근본 문제는 총체적으로서 쓴 양시할 뿐만 아니라 원기 콩팥이 원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인데 콩팥 관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줌만 잘 나가면 되는 것 아니니까 여사분이 이제 체험해서 충분하게 느꼈지만 해도
2: 예.
0: 최신 1호가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다른 처방이 없는 이런 처방에 속하니까 잘 이용하시게 되면
2: 예.
0: 제가 마음가운데도 이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게 되어 있어서 내 마음이 편안감을 느낀다는 게 효과성이 아주

0: 보증이 있다는 걸 말하게 되었으니까 그런 거니까 잘 선택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예. 이 골관절도 대단히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1: 예,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아, 늘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천이 박사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중풍 후유증으로 어전 반년 넘었었습니다.
0: 아, 중풍 후유증에 다음에 예. 그렇죠. 이 제품 써야 돼요.
3: 예,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손발이 많이 되고 그릇은 얼마 깼는 줄 모른다. 젓가락도 얼마 때는 밥이 깨지지 흐르고 예, 춤이 흐르고 이렇게 고사했습니다. 예. 섬약은 얼마 쓰고 친구는 얼마 했겠습니까. 그런 거 효과를 보지 못하더니 차에 노벨상 두 번 받아 그런지 천이 박사를 쓰고 소리 그런 게 며칠 아이 있을까 감각이 알리네 그래던 게 하나하나 다 나사지고 있습니다. 지금 손발이 마대던 게 그게 감각이 오지 손발이 차던 게 그게 또 감각이 따뜻해 오지 혈압 조절이 아예 맥압차가 그렇게 100씩 차이던 게 그것도 어전 정상을 돌아오지 그리고 이 소화가 잘 되니까 밤잠 잠을 잘 자고 했거니 밥을 잘 먹고 몸이 헷갑아진다 그리고 거기다가 소변 실수는 또 얼마 했겠습니까 그 최신 일을 한 대 같이 겸했으니까 배합이 잘 되고 그런지 효과도 빠르고 많이 봐서 두 번 본다.
0: 너무 잘 어울리는 두 가지 제품입니다. 선택이
3: 예,
0: 너무 우수합니다.
3: 그리고 몸도 헷갑아지고 할까나 활동도 못하던 게 활동도 할까 얼마 좋습니까? 그리고 홍강이로기계도 또 준다지 할까 그 활동에 참석을 해서 또 자식들이 있는 게 같이 농을 가서 그렇게 치료를 하려다 그래.
0: 아 그렇게 하세요. 선택이 잘 됐으니까 며칠 남지 않은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천이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이게 노벨상 두 번 받은 게래 그러는지 나도 어떤 나이 들면 여기저기 다 아파나서 여러 가지 약 많이 써봤지만 이것만큼 효과 좋은 약은 없습니다. 이건 그것도 우리 인체에 어디 모병이 있으면 따라가서 고쳐주는 게 이게 천이 박사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4: 예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 놓지 분명히 들어서 예, 기억이 딱 떨어진다.
0: 예.
4: 무슨 물건 둔거 잘 찾기 어렵고 예, 깨우려듯이 된다. 물건 둘 때 여기다 쥐뿌리고 저기다 쥐뿌리고 그러니까 못 찾지 하면 그래. 그 어디 둔 거 똑똑히 알아야 되지 하면 이랬다. 그리고 예, 내 친구들 이름인데 가는 딱
0: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죠.
4: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0: 기억이 깜빡거리죠.
4: 예, 예.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예. 예. 그러네 이거 잠을 잘 못 자서 내 수면제를 두문두문 먹어놓을까 이게 이렇게 기억이 없는
0: 거 수면제 드시면
4: 치매 올까 봐 정말 근심이 됐대다. 네, 우리 사도의 치매 온 거 볼까 아이 우리 며느리와도 제 딸도 모릅대다.
0: 그렇죠.
4: 그 큰일이죠. 제일 사람 게 무서운 게 치매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썼는데 아 이게 정말 좋습니다. 첫째 이게 기억이 돌아오는 데는 1등입니다. 네, 우선은 이 친구들이 이름도 잘 기억이 나던 게 그것도 잘 기억되고 물건이 어디다 둔 거 몰라서 그 돈이라면 공사 나오면 치우고는 어디다가 기억이 안 나던 게 어떤 예 딱딱 기억이 난다. 그러면 돈가방 잊어버렸다 하면 우리 나그네도 정신 없이 찾느라고 역시질이라던 게 이런 증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0: 천이 박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4: 예, 그리고 예. 이 천이 박사의 잠이 잘 온다.
0: 그렇죠.
4: 여기 나는 꿈에 자꾸 죽은 사람이 어디 아우 애 나서 2시에 깨나면 잠 못 잔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 우선 수면제를 안 먹어도 예, 잠은 잘 자. 이게 좋습니다.
0: 그렇죠.
4: 예. 그래서 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또 예, 즐거 근심하고
0: 그렇죠.
4: 이러면 또 잠 못 잔다 말입니다. 그런데
0: 그렇죠.
4: 예. 우선은 그래서 예, 내 열심히 잔다. 그래서
0: 예.
4: 그래놓을까 예, 아침에 그거 5시쯤에나 다시 반에 그래 일어날까 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결국 이게 또 밥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0: 그렇죠.
4: 예, 밥을 예. 잘 먹으니까 예, 매기도 나고 감기를 달고 있었는데 감기도 떨어지고 영 좋습니다 그리고 세심이론이 우리 아저씨 쓴다 우리 아저씨 소변을 한날 밤에 한 대6번 봅니다 그리고 소변이
0: 전열선이
4: 나가고 예, 예. 그래 쉰 것 같지 않고 맥이 없어 애나 딱 했습니다 근데 이 콩팥 치료하는 데는 이 세심이로 최고입니다. 이거 썼는데 어떤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안 일어난다.
0: 예.
4: 그러니까 살 것 같단다.
0: 그렇죠.
4: 예, 소변이 그거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안 그럴까. 예.
0: 정살로 돌아오고.
4: 정살로 돌아오고. 예.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아저씨

0: 지도 간이랑 아이 좋았는데 이 시신이로 예, 곰팥이 좋아질까 간도 좋아진다. 예.
1: 그렇죠.
0: 그래서 담낭약을 예. 그냥 달고 있었는데 담낭약을 아예 잡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다리에 맥이 나서 예, 다리에 헷갑답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오늘이 지금 우리 활동 열매 보수인가.
1: 그렇죠.
0: 그래서 예, 네, 우리 이 건강치료 이기는 좀 멀리 가져 있습니다.
1: 예.
0: 집에 있습니다.
1: 예.
0: 계속만 좋습니다.
1: 예.
0: 그래서 네, 예, 이번에 어, 그 이렇게 효과 좋을 때 천이 박사하고 시신 1호로의 두 가지를 다 배달받다고 전화한 게
1: 네. 예, 거기에다 전화하세요. 501-7766에 전화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다
0: 예,
1: 알아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시신 1호를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예.
3: 네. 어째서 이거 복용하는가 하면 아, 저는 예, 이 뭔가 밤중에 속에 자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전에.
1: 예.
3: 예, 그런데 이 세심이로를 쓴다면, 예, 이 뭔가 뭐, 자수가 지금 다섯 번이던 게 한 두 번밖에 안 됩니다.
1: 아, 너무 정상 돌아왔습니다. 예, 예.
3: 예. 그리고 이 뭔가 뭐, 위도 나쁘고 소화해야 된다 말입니다.
1: 예.
3: 그런 게 밤, 그러니까, 밥은 먹지 못했다 말입니다. 위 아파서.
1: 예.
3: 그런데 이 세심이라고 쓴다면 위도 좋아지고 지금 밥도 잘 먹어서 어찌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이 세심이라는 확실히 이, 아, 그런, 뭔가, 그러니까 이 곰팥이 옳게.
1: 곰팥이 오장을 관리합니다. 예, 예.
3: 예. 예. 그러니까 이게는 최고라고 봅니다. 나도 예. 한 4년 썼는데
1: 예.
3: 이게 아, 좋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다른 처방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성분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죠. 예.
3: 예. 그래서 이 세심이로를 나는 꾸준히 이 복용하려 합니다. 이번에 우리 할때 좋지 또 이 홍남강 이 치료 기계를 가지고 서리 지금에 이번에 그거 약 싸서 탔는데 그거 가지고 그것도 다리 아픈데도 그거 그럴까 어찌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예.
1: 어디에 불편하면 그럼, 어디에다 비추면 됩니다.
3: 예. 그리고 예, 그러면가 뭐 이 차가 나서 가속 당김에 좀 앉아 쉴 때도 그 하고 용 좋습니다.
1: 예.
3: 예, 위에도 좋고, 예, 그 다음에 어디나 이 다리 아픈데도 난 최고라고 봅니다.
1: 예.
3: 이 기계가 예, 확실히 좋고. 근데 이번에 이 뭔가 뭐, 아, 우리 언니도 맹서방 농약을 이거 복용한데, 야, 맹서방 농약이 용 좋답니다.
1: 눈병치료에서는 전 사회적으로서 이 눈병치료 약품이 문제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한몇 백분제 1도 없습니다. 기본 효과성에 예. 대해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3: 예, 걔 눈이 눈물이 쎄게 나오고 그다음에 피지고 이라던 게 하나도 없답니다.
1: 어, 그렇죠. 그런 문제를 예. 기본으로 해결받습니다.
3: 예.
1: 눈앞에 뭐 떠다니고 그런 것도. 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할때 좋을 때 우리 언니는 맹서방 농약 사고 나는 세심이로 더 배달 받자고요.
1: 어, 그렇게 하셔. 잘 선택했으니까 예. 열심히 쓰시기 예.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3: 예. 좋은 약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3: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천이 박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예, 이 약 쓰니까 예, 내가 지금 뭐 해결했는가 하면 코로나 후유증을 해서 예, 항상 이게 모기가 마르고 입도 마르고 코도 마르고 아 그럼 또 마른 기침 자꾸 해다 말입니다.
1: 예.
4: 예, 그리고 또 마른 기침 하지 거기다 또 밤이 잘 때는 것도 또 아 이게 땀이 바짝 나더라 만다 계속 그죠
1: 예.
4: 땀이 그렇게 납니다. 그런데 땀이 난다 하면 그죠 용 그죠 배 없이 맥이 없고요. 온몸 이 머리랑 그죠 폭 썼습니다.
1: 선시해서 그렇습니다. 곰팥이 허해서 아, 그렇습니다. 예.
4: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4: 딱여서 요 곰팥이가 예. 어디에 아픈가 하면 이 그냥 왼쪽에 딱 아프다 말입니다.
1: 예, 예.
4: 그래서 뒤를 딱 매는 게 곰팥이 옳지요.
1: 옳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확실히 이사 있습니다. 예예.
4: 예예. 예,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 이거 쓰고 내 지금 세신 1호 시간이 알지만 세신 1호하고 내 천이 박사를 먹는다 말입니다. 예.
1: 예.
4: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곰팥이 덜 아프고 그다음에 곰팥이 좋아지니까 아, 그다음에 혈압이라미 온정받더라면 한다. 혈압이 그로 올라가더라면 한다.
1: 곰팥이 좋아지면 심장이 좋아지니까 심장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조절받게 돼 있습니다. 예.
4: 그렇지요.

0: 그래서 그 다음에 신장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밤이라 형 편안한 사람 잡니다. 아무것도 없고 이 시원 땀을 나는 것도 덜 납니다. 저는 이전보다 많이 낫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170이던 게 지금 140 아래로 이렇게 웃돌고 이러니까
1: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큰 효과죠.
0: 아, 정말 큰 효과입니다. 하여튼, 그 다음 이 천여 박사가 하여튼 세포로 새로운 세포도 재생시키고 나른 세포는 다 죽어가는 거 다 밀어내버리고 새로운 세포 형성되면 이러니까 온몸이 이 각 기관들이 다 좋아진다 말입니다. 폐나 심장이라 혈압이라 골고루 다 좋아지잖습니까.
1: 그렇죠.
0: 내 몸이 거뿐하고 그런. 내 지금 운동합니다. 운동하면 내 지금 선생님께 이제 이 말씀.
1: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유창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0: 이렇게 그러면서 나와서 한 날에 두 번씩 계속 나옵니다. 이게 다 천의 박사하고
1: 덕분이죠.
0: 덕분이죠. 그거 선생님이 말씀이 덕분이지.
1: 감사합니다.
0: 시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약을 씁니다. 계속 쓰려고. 아니, 좋은 받으러 호텔을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 이번에 내 동생 중풍하고 이런 우리 같이 배달 받으려고. 아, 그 다음 그 기계 그 조사지, 그 중풍하자들께는 아주 얼마나 기계 필요했습니까?
1: 그렇죠.
0: 필요하잖습니까? 제가 이번에 기계도 싸고 호욕심 났는데, 그 다음 내 동생하고 이 같이 있는 좋은 받으러 선생님께 전화 드립니다.
1: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많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천희 박사 세신이로 배합도 잘 되고 기본으로 이 두 가지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어지간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건강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확실한 효과성은 느끼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다른 처방에서 얻을 수 없는 특수한 성분이 다시 말해서 녹혈종 사슴이 피입니다. 사슴이 피 그리고 여기 전녹근 사슴이 전반입니다. 사슴이 뼈로부터 살부터 내장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중약화공을 해서는 전록근, 근이란 건 말려왔단 말입니다. 전이란 건 전반이란 말이고 록은 사슴이란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2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에 가불러 되어 있는 걸 복용하시게 되면 우선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모든 공능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서 제일 크게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이 조혈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뭐 혈관이 거기 막히고 혈관이 굳어져서 죽상경화로 인해서 그런 그걸 제외하고도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피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량은 적고 피는 혼탁되고 이러니까 혈액순환 장애를 얻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녹혈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피를 빨리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서도 이 제품을 견제해 복용하시거나 하니까 콩팥이 허한 걸 개선해주면서 보혈 공능을 도와주고 콩팥이 양을 도와주게 돼 있고 그리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지 못하는 게 이게 큰 병입니다. 수면제만 쓰게 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치매를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는 방법이 없어드는 이런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같은 이런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잠이 해결받습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그 효과성이 제기됐지만 해도 허리다리가 식곡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남성들이 양이나 유종이 해결받고 그리고 조혈 공능이 떨어져서 혈소판 감소증이 오는 걸 해결받고 면역력 저하증을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전녹근이란 이 성분 자체는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본으로서 콩팥이 양을 도와주고 우리 일선에서 콩팥이 아주 중요합니다. 심장이 중요한데 어째서 선생님을 만나 콩팥이라는가. 콩팥이 심장이 관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장기에 속합니다. 심장혈이 콩팥의 그 사구체에서 양백만 개의 사구체에서

0: 되지 않게 되면 심장은 금방 자기 역할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투석투석 하는 게 심장 혀를 그 정소해주는 그 과정이 투석입니다. 콤파테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산성분 근육과 골격이 든든하게 해주고 양혈작용을 하게 되어 있고 추위를 타는 걸 막아주고 소화공능을 그 해결해주게 되어 있고 호흡계통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는 이런 우산성분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수필 조도 술을 마시는 데는 세 가지 도가 있다. 첫째는 누구와 함께 마시는가 하는 길도이다. 술자리는 홀로 마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함께하는 자리다. 함께 마시는 사람이 곧 그 술의 맛을 결정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기억을 남긴다. 술을 마시는 것은 인생에서 누구와 동행하느냐와 같다. 좋은 사람과 마시는 술은 마시는 내내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마신 뒤에도 후회가 없다. 둘째는 얼마만큼 마시는가 하는 도를 지키는 길이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선. 자기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지키는 것이 도리이다. 셋째는 어느 때 끝내는가 하는 도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온전한 도리다. 적당한 때 술잔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도다. 이 세 가지 도를 알고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에 가깝다. 나는 오랜 세월 술을 마시며 이 세 가지 도를 몸으로 배웠다. 첫째 도, 누구와 함께 마시는가. 어릴 적 나는 술이란 그저 어른들의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다. 집안 어르신들이 모이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지 알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내가 어른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며 술자리를 거듭하다 보니 깨달았다. 술 자체 맛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술자리는 인간관계의 촉소판이다. 누구와 마시느냐에 따라서 같은 술이라도 전양지차로 달라진다. 마음이 맞는 친구와 마시는 술은 쓴맛조차도 달게 느껴지고 거짓없는 대화는 저절로 술을 부른다. 말이 많지 않아도 좋다. 가만히 앉아 술잔만 기울여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는 이미 충만하다. 반대로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과 억지로 마시는 술은 독과 같다. 겉으로는 웃고 인사를 나누지만 속은 불편하고 말 한마디 조심스럽고 마시는 내내 시간만 가기를 기다린다. 그런 술은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목 넘김이

거칠고 마신 뒤에는 개운하지 않고 피로만 쌓인다. 나는 젊을 때 많은 술자리를 헤맸다.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억지로 분위기를 맞추고 필요에 의한 술자리에 억지로 삼

기억도 흐릿하고 마음만 상했다. 진짜 좋은 술자리는 강요가 없다. 모임이 자연스럽고 대화가 자연스럽고 술잔이 자연스럽게 오간다. 오랜 친구와의 술자리는 그렇다. 10년, 20년을 알고 지낸 벗과 마주 앉으면 할 말도 많고 웃을 일도 많고 지난날을 돌아보며 마시는 술은 그 어떤 고급 술보다도 맵고 깊다. 서로의 고생을 알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힘든 일을 함께 겪은 사람이기에 술잔에 마음이 담긴다. 가족과의 술자리는 또 다른 맛이다. 아버지와 마시는 술은 어른이 된 나에게 주는 증표와 같고 형제 자매와 마시는 술은 유년 시절로 돌아가는 듯 자유롭다. 가족은 말이 없어도 마음을 알고 실수에도 감싸주기 때문에 술자리가 편안하다. 그런 자리에서 마시는 술은 마음을 열게 하고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게 하고 서로를 더 깊이 알게 한다. 누구와 함께 마시는가 하는 길은 인생의 동행과도 같다. 인생에서 누구를 곁에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삶의 맛이 달라지듯 술자리에서도 함께하는 사람이 술의 맛을 만든다. 좋은 사람과 마시는 술은 추억이 되고 나쁜 사람과 마시는 술은 후회가 된다. 그래서 첫 제도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도의다.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이 좋으면 술은 저절로 따라온다. 둘째 도. 얼마만큼 마시는가 하는 도를 지키는 것. 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고 넘치면 독이 된다. 이 말은 옛말이지만 가장 진실한 말이다.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실 때 이 도를 지키지 못해 후회를 한다. 젊을 때는 마시면 마실수록 대단한 줄 알고 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된다. 진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도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 도란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이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량, 마음이 흐려지지 않는 량, 다음 날을 해치지 않는 량, 그 선을 알고 지키는 것이 도이다. 술은 기분을 좋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고 대화를 부드럽게 하지만 넘치면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말을 많게 하고 행동을 거칠게 한다. 나는 젊었을 때 이 도를 지키지 못한 적이 많다. 친구들과 분위기에 취해서 한 잔 더, 한 잔 더 하다 보면 어느새 취하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다음 날은 두통과 속쓰림으로 고통받았다. 그때마다 다신 이렇게 마시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또다시 분위기에 휩쓸려 도를 넘었다. 세월이 흘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깨달았다. 술은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더 많이 마시는가 겨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즐겁고 건강하게 마시는가 하는 것이다. 도를 지키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도 개운하고 다음날 일상에 지장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다. 도를 지키려면 자기를 알아야 한다. 자기 몸 상태를 알고 기분을 알고 주변 상황을 알아야 한다. 피곤할 때는 술을 줄이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억지로 마시지 않고 아침 일이 있을 때는 과음하지 않는다.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술자리 분위기는 사람을 취하게 하고 친구의 권하는 술은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도를 아는 사람은 거절할 줄도 안다. 부드럽게 거절하고 량을 조절하고 자기 선을 지킨다. 그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함께 마시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과음하면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걱정하고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술의 도는 인생의 도와 같다. 인생에서도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은 중용의 도가 중요하다. 욕심을 너무 부리면 화를 내고 게으르면 살아가기 힘들다. 술도 마찬가지다. 적당한

입품 적당한 짓기, 적당한 휴식, 그 중용을 지키는 것이 바로 둘째 도이다. 나는 지금 술을 마실 때 언제나 이 도를 생각한다. 한 잔 마시고 몸을 느끼고, 두 잔 마시고 마음을 살피고, 세 잔 넘기면 스스로 자제한다. 많이 마시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도를 넘으면 후회가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다. 그렇게 마시는 술이 오히려 더 맵고 즐겁다. 취하지 않고도 기분은 좋고 대화는 즐겁고 마음은 편안하다. 셋째도, 어느 때 끝나는가 하는 도착할 도. 술자리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한다. 시작은 화려해도 끝이 흐트러지면 모든 기억이 나쁘게 남는다. 적당한 때 술자리를 놓고 자리를 정돈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도이자 가장 어려운 도이다. 많은 사람이 술자리에서 끝을 잘 맺지 못한다. 분위기가 좋아서 더 마시고 싶고,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 더 있고 싶고, 취한 기분이 좋아 헤어지기 싫어진다. 하지만 끝이 없으면 술자리는 망가진다. 계속 마시면 취기가 넘치고 말이 거칠어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끝을 난다는 것은 절제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을 때 멈추는 것, 가장 즐거울 때 헤어지는 것, 그것이 다음을 기약하게 하고 기억을 좋게 남긴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끝을 잘 맺는 사람이 다음 일을 잘 시작한다. 나는 오랜 경험으로 끝의 중요성을 알았다. 젊을 때는 술자리가 끝이 없었다. 밤새 마시고 새벽까지 이야기하고 해 뜰 때까지 자리에 앉아있기도 한다. 그때는 젊어서 버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런 끝없는 술자리는 기쁨보다 피로가 더 많았다. 진짜 좋은 술자리는 적당한 시간에 흐뭇하게 끝난다. 웃음이 끊이지 않고 마음이 따뜻하고 서로 감사하며 헤어지는 것. 그때 술잔 놓고 일어나면 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충만하다. 다음날 생각해도 즐거운 기억만 남는다. 끝을 잘 맺기 위해서는 시간을 알아야 한다. 밤이 깊지 않았을 때, 몸이 피로하지 않을 때, 기분이 좋을 때 멈추는 것이다. 이쯤에서 끝내자라고 부드럽게 말하고 술잔을 정리하고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어른의 술자리이고 도를 나는 모습이다. 또한 끝의 도는 돌아감의 도이기도 하다. 술자리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술은 잠시의 휴식이고 해방이지만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끝을 모르고 방황하면 일상이 망가지고 자신도 망가진다. 술을 마친 뒤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쥐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길을 헤매거나 주변 사람에게 피를 끼치는 것은 도를 모르는 것이다. 끝을 잘 맺는 사람은 술을 마치고도 개운하고 예의 바르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술자리를 가실 때 언제나 끝을 생각한다. 시작할 때부터 언제쯤 끝낼지 마음에 정하고 시간 되면 스스로 일어난다. 친구들이 더 마시자고 해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라고 웃으며 거절한다. 그렇게 끝낸 술자리는 언제나 기분이 좋고 다음 만남이 더 기다려진다. 이 세 가지 도를 모두 아는 사람은 술을 즐길 줄 알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첫째, 누구와 함께 마시는가? 사람을 보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술을 마시라. 거짓과 강요가 없는 자리에서 진심을 나누라. 그것이 술의 첫 번째 맛이다. 둘째, 얼마만큼 마시는가? 자기 한계를 알고 도를 지키라.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은 중용을 지키면 술은 약이 되고 기쁨이 된다. 셋째, 어느 때 끝나는가? 적당한 때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가라.

좋은 끝은 좋은 기억을 남기고 다음을 기약하게 한다. 나는 이 세 가지 도를 몸으로 배우며 살아왔다. 젊을 때는 몰라서 방황하고 실수하고 후회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깨달았다.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인생의 도를 배우는 학교와 같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술자리를 만난다. 기쁠 때 마시고 슬플 때 마시고 만났을 때 마시고 헤어질 때 마신다. 그 모든 자리에서 이 세 가지 도를 잊지 않는다면 술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것이다. 수도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방법이 아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 자기를 통제하는 방법, 일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누구와 동행하고 어느 정도 욕심을 부리고 어느 때 멈춰서는가. 이 세 가지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도리이다. 오늘 밤 누군가와 술잔을 기울인다면 먼저 함께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마시는 양을 조절하고 적당한 때에 끝내라. 그것이 바로 주도를 아는 사람의 자세이고 품격 있는 어른의 모습이다. 술은 마시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하다. 도를 아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도 자신을 잃지 않고 기쁨을 얻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한다. 그것이 진정한 주도이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다. 앞으로도 나는 이 세 가지 도를 가슴에 새기고 술을 마실 것이다. 좋은 사람과 적당히 마시고 바르게 끝내는 술자리. 그 안에서 평온한 기쁨을 느끼고 인생의 여유를 찾을 것이다. 주도는 곧 인도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길이다.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이어서 감상할 소필은 견습곡입니다. 소필 견습곡. 어느 날 오래된 공방의 문틈 사이로 비친 햇살을 보다가 문득 견습곡 시절이 떠올랐다. 먼지 쌓인 공고함, 차가운 쇳소리,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일, 그리고 언제나 앞장서 걸어가던 장인의 등짝. 그 시절은 힘들고 고달팠지만 지나고 보면 인생의 가장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다. 견습공이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이가 아니다. 남모르게 고독하게 연마하고 참고 기다리고 깨닫는 이다. 견습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 번씩 찾아오는 인생의 연마 과정이고 세상인의 널 자신을 만드는 가장 긴 공정이다. 나는 그때 견습공으로 살며 진정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웠다. 처음 공방에 들어섰을 때 나는 19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말랑말랑한 나이에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마음 하나만으로

두드렸다. 장인은 말이 없었다. 그저 내 손을 보고 등을 돌리고 공방 안으로 들어가며 한 마리 던졌다. 앉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것이 첫 인사였다. 그때는 몰랐다. 그 짧은 말 속에 견습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란 것을. 견습 공예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고 남들보다 늦게 끝났다. 새벽이 채 밝지 않은 공방에 불을 켜고 바닥을 쓸고 공구를 닦고 재료를 정돈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 아무도 하지 않는 일. 그것이 견습 공예 몫이었다. 나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불만이 생겼다. 빨리 기술을 배우고 멋진 것을 만들고 싶었는데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옮기고 정리하는 일만 반복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답답하고 언제쯤 이 시절이 지나갈까 속만 태웠다. 하지만 장인은 말 한마디도 없었다. 그저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혹은 아무 말 없이 다시 하라고 손짓할 뿐이었다. 나는 억지로 참았다. 화가 나도 참고 시시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았다. 견습공에게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은 인내였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술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이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나는 간단한 일을 맡게 됐다. 재료를 자르고 다듬고 맞추고 고정하는 일이었다. 여전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었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진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기뻤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금만 잘못해도 장인의 날카로운 지적이 따랐고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다. 다시 해라는 한마디에 하루 종일 한 가지만 반복하기도 했다. 나는 자꾸 틀렸고 자꾸 고쳐야 했고 자꾸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때 깨달았다. 견습공이란 완벽해지는 이가 아니라 틀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이라는 것을. 아무리 단순한 일일지라도 천번 만번 반복해야 손이 익고 마음에 새겨진다. 세상에 쉬운 기술은 없고 하루아침에 능숙해지는 일도 없다. 견습의 시간은 느리지만 그 느림이 곧 깊이였다. 장인은 언제나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쳤다. 직접 보여주고 직접 만들고 내가 따라하게 했다. 설명은 짧았고 시범은 정확했다. 나는 그의 등짝을 보며 배웠다. 일에 임하는 자세, 시간을 대하는 태도, 재료를 아끼는 마음, 끝까지 놓지 않은 고집, 그 모든 것이 그의 손동작과 움직임에 배어 있었다. 견습공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익혀야 한다.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으로 배워야 한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고독이었다. 견습공의 시간은 혼자서 견뎌야 하는 시간이 많다.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자신과 싸워야 한다. 왜 나는 이 길을 선택했을까? 다른 길은 없었을까? 수없이 자문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나는 점차 단단해졌다. 흔들리지 않은 마음, 흐트러지지 않은 집중, 남과 비교하지 않은 태도, 그 모든 것이 고독과 연마 속에서 생겨났다. 견습공에게는 사만심이 적이다. 아직 배우는 신분이기에 늘 겸손하다.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잘못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운다. 겸손함은 견습의 가장 큰 무기이다. 자만하면 더 이상 배우지 못하고 겸손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나는 그때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아직 모른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그 겸손함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어느 날 나는 드디어 혼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다. 오랜 시간 연습하고 반복하고 고쳐 만든 결과였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장인에게 보였다. 장인은 조용히 작품을 살펴보았다. 한참을 바라보고 손으로 만지고 다시 바라보았다. 나는 숨을 참고 기다렸다. 마침내 장인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칭찬은 없었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나에게는 세상 가장 좋은 격려였다. 그 순간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힘든 시간이 한방에 사라졌다. 하지만 장인은 다시 한 마디 던졌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깨달았다. 연습은 끝이 없다는 것을. 하나를 배워도 더 배울 것이 있고 하나를 만들어도 더 정진해야 한다. 인생의 모든 일이 연습과 같다. 배우고 익히고 연마하고 다시 배우는 것. 그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었다. 연습공 시절을 지나면서 나는 세 가지 것을 확실히 배웠다. 첫째는 기본의 중요성이다. 연습공은 기본을 무시할 수 없다. 바닥을 깨끗이 쓸고 공구를 바르게 닦고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그 위에 무언가를 쌓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기본에서 시작된다. 기본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린다. 단순하고 시시해 보이는 기본을 소홀히 하지 말고 꾸준히 다지는 것. 그것이 견습이 가르쳐준 가장 큰 진리이다. 둘째는 시간의 힘이다. 견습은 빠르지 않다. 느리게, 꾸준히, 묵묵히 이어가야 한다.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한 달에 완성되는 것도 드물다. 시간이 쌓여야 손이 능숙해지고 마음이 깊어진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느릴수록 단단해진다. 나는 그때 시간을 믿는 법을 배웠다.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저 꾸준히 이어가면 언젠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셋째는 사람의 가르침이다. 연습공은 혼자서 배울 수 없다. 앞서가는 이가 있고 가르쳐주는 이가 있고 지켜보는 이가 있다. 장인은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침묵하지만 언제나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전승이 있고 이어짐이 있다. 연습은 단순한 기술의 전승이 아니라 사람됨의 전승이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세를 배웠다. 지금 나는 과거의 연습공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습공이다. 아직 배울 것이 많고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아직 정진해야 할 길이 멀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평생 연습공이다. 인생이라는 큰 공방 안에서 매일 배우고 매일 고치고 매일 연마한다.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연습의 시절은 두렵고 힘들지만 절대 피해선 안 된다는 것을. 그 시절이 없으면 이후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연습의 시간을 건너뛰고 오른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천천히, 꾸준히, 성실하게 기본을 다지고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익히는 시간. 그것이 결국 자신을 만든다. 연습공은 낮은 자세이다. 땅에 붙어서 자라고 물을 받고 바람을 견디고 조금씩 자라난다. 높은 곳을 바라보지만 발밑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남의 눈에 띄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오늘도 나는 과거의 연습공을 기억한다. 먼지 쌓인 공방, 차가운 쇳소리, 지친

굳은 마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연습의 시간은 아프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힘들지만 힘든 만큼 단단해진다. 견습공이란 이름은 비록 낮고 겸손하지만 그 안에는 가장 귀한 가치가 담겨있다. 시작하는 용기, 견디는 인내, 배우는 겸손, 이어가는 성실, 그 모든 것이 견습공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견습공이다. 매일 배우고 매일 고치고 매일 연마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단단해지고 조금씩 빛을 내는 것이다. 견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세상에 내놓을 만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견습공으로 살았던 날들은 지나갔지만 견습공의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다한다. 그것이 바로 견습이 가르쳐준 인생의 도리이다.

강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지금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하는데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딱 열흘 동안만 하는 그 우리 활동입니다. 예, 이번 이 우리 활동은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이런 우리 활동이죠. 예, 10일까지 하는데 연장이 없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활동은 이 장약 심리방 한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가정용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또 총 금액에서 또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죠. 예. 거기 조상에서 또 침대 위에 펴는 건데 아주 이 고급적인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건강 웰빙 매트입니다. 예. 그리고 편안한 숙명을 보장할 수 있는 그 베개 두 개를 또 증성해 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100원이 달하는 이게 전기 압력

0: 초심다이 독수리 벨리페라고의 양스 치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사용하는 데 아주 편리하고 간단하면서도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한 요리 필수 제품이죠. 36곽을 사시는 분들 이번에 13개월 하고도 오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개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이 개카노 공기청정기는 양스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이죠.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고 리모컨으로 조절하면서 쓰는 기계입니다. 3단계 공기정화를 해주고 시간을 설정해놓고 조사해도 되고 심도 있게 요구하는 기술로 빠르고 확실하게 오염을 제거해 주죠. 이번 이 우대활동 딱 10일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우대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 가운데서 여름이 화에 속한다. 불에 속한다 이 말이죠. 여름철은 묘도 없습니다. 이 불인 여름이 오면은 심장병 환자분들 병이 심해지고 사망률도 더 높아지고 또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더 곤란한 처지에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 다 여름 여름에 와서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장병에서 이 심장병 중에서 관심병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죠. 관심병이 제일 심한 걸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심교통이란 소리를 듣습니다. 심교통은 매우 짧은 시간 심장 부위로 해서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아파나는 증상을 심교통이라고 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2: 이 당약 먹기 전에는 서약인 고혈압이하고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2: 2년 자후에 당약 10내방 먹고 있는데 약 달 자후 먹으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됩니까?
0: 알립니다, 원래.
2: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혈압하고 감량하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잘 됩니다, 원래.
2: 예, 지금 당약 10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신경성으로 귀에서 소리나 12여 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2: 그리고 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경색으로 합대다.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 안에 안개 낀 같고 가만히 누워있어도 집이 빙빙 돌아가는 같고 정신이 안 납대다.
0: 아, 예.
2: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어지럼증이 인차 일없었대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
2: 예, 저는 이 약을 먹으면서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0: 아, 예.
2: 우리 집에 두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서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2: 그리고 선생님, 내 지금 소개해 준 우리 활동실의 친구는 내 소개로 이거 먹고 있는데 이 친구는 뇌경색이 세 번 오고 그리고 관절이 그렇게 통쇄나고 아파하고 손발이 너무 저리고 어지럼증이 너무 나서 지금 이거 먹고 있는데 요식 효과 보고 있어가지고
0: 그런 효과를 봐야 됩니다. 원래
2: 약이 떨어졌다면서 오늘 36곽 배달 받겠답니다.
0: 이번에 36곽 배달 받는 게 얼마 좋습니까? 현금을 총 금액에서 4,752원을 또 감면해 드리고 거기에다가 또 개카노 공기청정기 이걸 한 대 증송해 드립니다. 이게 1,980원짜리인데 아주 그 고급적인 그런 공기청정기입니다. 이번에 이 우리 활동 참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2: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
0: 말씀하십시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저는

0: 가정이 아픈 내가 얼마나 환자인데,
1: 예.
0: 이 진단병이 심하고, 내가 색도 두 번 나왔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장약식이 서면은 여할링이 실렸어. 1년에 몇 번씩 오서 입원해야,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라면 바빠야 된단 말인데, 그리고 병이 심할 때는, 어지럼증이 나오고, 또 심장이 통쇠나고, 뒷단등은 어찌 그리 아픈지도, 숨이 사면서래, 땀이 빨빨 나면서래, 병이, 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만 이 관을 놓고 했는데, 이,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장약식 내방을 먹은 후에는, 지금 이변을 모르고 삽니다.
1: 아, 이변 아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
0: 예, 얼마나 좋은지만 병이 나사놓거나 병이 얼마나 좋은지만 그런 남자 고혈압 환자가 났어요. 한 30년 동안 그냥 소약을, 혈압약을 먹으면서 지나왔는데, 얼마나 힘들게 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약식 내방을 먹은 다음에 선생님이 정확한 지도하에서 정말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오히려 한 번씩 장약을, 혈압약을 간양하면서 먹고, 또 선생님이 한 가지 그거 더 알려주더라 말인데,
1: 그게,
0: 이렇게 먹고서 아홉 달 만에는 정약식 내방만 오고 혈압조절을 그런 사야 되니까. 얼마나 좋았지만, 이 장약은 정말 해발이 높은 수상이, 설상권이 나온 약이다 그런지, 그리고 또 이, 그 중에, 이 홍경초는 5,400m 에서 자란 약이죠.
1: 맞습니다. 예. 5,400m 이상에서 자란 약재입니다. 그거는.
0: 황지구에 자란 약재지. 예. 서당에서 여러 황지물로, 여러 황금물로 보인, 돈에 보이는 약재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다. 네 가지가 이 가지 들었죠. 그런데, 야, 혈액이 강렬하고, 확실한 효과를 봅니다.
1: 아, 예.
0: 그러니까 이렇게 혈압조절을 잘 되지, 색도 나서졌지,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래서 난 우리 남편과 같이 먹길래 이런 활동이 또 얼마나 좋았을까요?
1: 이번에 활동이 좋습니다.
0: 예, 1년 그 30, 30, 30, 30, 4,700.
1: 52원 감해주지.
0: 예, 그 다음에 전국 공기청소기가.
1: 예, 그게 1,980원짜리인데.
0: 예, 그게 좋은 겁니다. 예. 우리 그거 가지길래 또 저는 역사 받자고 봤어. 우리 건강을 찾다 그럽니다. 근데 한국 선생님 방금 문의할 게 있는데, 우리 실제 신우이가 내 소개를 이 약을 지금 이제 얼마간 먹고 있는데, 신우이는 심장이 아이 좋고, 항상 심장 고주들 놀라고,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지기도 그의 남편은 또, 심장 수자를 두 번 했답니다. 그리고 전열선도 있고, 혈압조절도 알다고, 그래서 이 약 먹는 효과 그렇다던가 답사고
1: 그 효과 나는 약입니다 원래.
0: 예, 그래서 이랬는데 야, 이렇게 효과 좋은 약은 나는 이번에 활동이 그리 좋다는데 활동 때 이 36학 배달 받겠답니다 언제.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꼭 전화하십시오. 예,
0: 2417979번 예.
1: 예, 맞습니다.
0: 예, 알았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장약식 내방을 먹고요.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예, 20년 동안 혈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예, 이 혈압약을 예, 먹고 살았는데 예, 방송을 듣고서 장약식 내방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1: 예.
3: 몇 달 전이나 이 장약식 내방을 먹고서 예, 결국 선생님의 지도 하에서 또 혈압약을 예, 적게 먹게 됐고
1: 예.
3: 예, 며칠에 전이나 한 번씩 유지량으로 이렇게 먹었는데 예,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지금은 예, 장약식 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원래 예, 관심병이어서 숨이 많이 차고 또 네 경색이 와서 머리 저기나 뭔가 계속 어지럽고 또 잠이 안 오고
1: 예.
3: 말하나 웃거나 해도 이게 막 이렇게 뭔가 얼굴이 당기우고 눈이 예, 부들부들 떼서 예, 고생했는데 8개월 사후에 이건 먹구설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3: 예. 이 약은 예. 소장적이나 뭔가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자란 야생 약재들로 예, 돼서 한 우수한 약을 써 그렇는지 예, 약 효과가 예, 다른 약보다 다릅니다.
1: 예, 그렇죠, 예.
3: 예, 우리 부부는 예, 장약식 내방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1: 예, 그래도 됩니다.
3: 네. 예. 그리고 예, 우리 시인은 예, 간신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1: 예.
3: 기장병이 예, 한번 발작한 다음은 예, 형 이렇게 숨이 차고, 가슴이 겨워서 영 이렇게 바빠 했댔는데, 예. 내 소개로 이 약을 예 먹고 있었다 말입니다. 예. 지금 영이 좋아지고 나사진답니다.
1: 아, 심장병, 관심병에는 그리 좋습니다, 원래.

0: 예, 이래부터 예, 그건 맞서 온 게 아니고 얼굴 색도 써가지고 혈압이 예, 났던 게 예, 혈압도 올라간다면서 용서와 하세요.
1: 그렇습니다. 예, 이 혈압이 예. 예, 개구리 났던 분들 이 혈액을 많이 보충해 주니까나 이 혈압이 또 자연적으로 좀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좋다는 분들이 있죠. 예.
0: 예, 예. 그래 예, 약이 예,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번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예, 배달하다가 내가 예, 한국에 붙여주려고 그립니다.
1: 예, 그러면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가지고 약을 예. 배달받아가지고 붙여주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장약 심리방이 그 이 치료 범위에 보면은 아 심교통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밝혀놨습니다. 예, 이 심교통이라는 거는 아 그 일반적으로 그 부위를 보면은 아 가슴뼈 중간이 그 이 와서 많이 아픈데 예, 이런 증상이 발작할 때 보면은 아 혹은 이게 많이 격동됐거나 또 혹시 예, 너무 춥거나 혹은 심장박동이 이럴 때 또 너무 빨리 뜁니다. 예, 이러면서 아, 심교통 증상이 나타나는데 예, 그 부위를 보면은 그 가슴뼈 중간에 오목하게 들어간데 그 단중쇠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이 가슴뼈 중간에 와서 많이 아프죠. 예, 그런데 그 요 단중쇠라는 게 예, 그 요 인맥이 있는 경락입니다. 예, 혈점이죠. 예, 여기가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예, 이 혈점이 아파가지고 자꾸 그곳을 누르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반사통으로 인해가지고 왼쪽 어깨가 아프고 왼쪽 팔 안측 안에 내 쪽이 아프다 한다. 예.
2: 네 심한...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장약 심리방 먹고 정말 건강 찾은 한 나중에 안 보인다.
1: 예.
3: 저는 이 장약 심리방 우선 오는 3개월째 복용하고 있는데 약을 써보면 정말 이 약 들은 시 그런 정말 효과를 보는 약은 정말 드뭅니다.
1: 예.
3: 이 약은 또 서당에 이런 야생약제를 만든 약이고 그 다음에 이 공무조치 딱 중풍후유증 치료한다고 그 다음에 관상동맥경화요 뇌동맥경화요 그런 동맥경화요 모든 여러분 관심병 다 치료한다고 공무조치 딱
1: 쉬어 있습니다.
3: 약 쓰니까 이렇게 효과를 보더란 예. 말입니다. 옛날에 그렇죠. 많은 약을 썼지만은 공동주치 내병 치료한다는 게 없는 것 쓰니까 아무런 효과도 못 보고 그래서 헛돈 파고 구분기를 막 걸어댔습니다.
1: 하, 예.
3: 근데 이 약을 쓰면서 우리 보니까 확실히 아 이게 소장약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게 이 또 이 약 성분이 좋으니까 나 이 좋은 효과는 내지
1: 그렇습니다. 원래 그 좋은 약제가 예. 원래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이지 않습니까?
3: 예, 이 소장에서도 막 제일 이렇게 연한금을 불리는 약제가 한 가지다 이거
1: 네 가지 들어가고
3: 공중천원은 그게 아예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이런 야심약제라죠.
1: 예.
3: 그러니까 이 무슨 우리 집에서 채소를 가까 먹어봐도 나풍에서 먹는 것과 집에 있고 먹는 채소가
1: 완전히 다르죠. 예.
3: 그러니까나 이 오염염은 이런 야생의 약대를 만든 약이니까 정말 우리 병 치료하는 데서는 정말 심장하고 중풍 치료에서는 여기 정말 딱 소리 나는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1: 그렇지.
3: 약이 너무
1: 예.
3: 저는 심장도 드자라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이 이 노시산이 도망와가지고 반신 질질굽고 거기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비 오는 당에 약이나 뭘 먹단 말이야. 책도 울고 어떤 데는 밥 먹다 물들 내려와서 정말 자기 볼 씻고 해를 씻고 이래면 그래서
1: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3: 예, 많은 아유. 고생하고 에이. 많은 병원 차고 내만 고생인 게라 그 사람들도 얼마나 고생인가.
1: 중풀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3: 못하고. 예. 그래면 그래서 많은 돈 팔았지만은 그래서 치료는 그래서 얼마쯤 되고 더 치료 못되던 게 요 약 먹으면서 내 지금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손날 딱 들을까나 어휴 뭐 맥힌 거 뚫어주고 녹여주고 한다지
1: 시계
3: 또 제일 좋은 일이 신경 활동 효소요 신경 재생제요 수복제요 요런 게 들어갔다니까 치료될 수밖에 없겠다고 자식들 반대를 하는 것도 어둠구만 쓰시 하는 것도 그래서 딱 꼬집 쏙 썼는데 좋아지기 시작한 게 지금은 내 가고 싶은 데로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모든 게 그 얼굴이랑 다 그거 마비되고 하던 게 다 좋아지고 눈이 다 활짝 댄스 화면이 열린 것도 활짝 열겠지 이 소름 돋아온 일이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자기 병에 집어대면은
3: 어당이 없고 정말 아이 비상

0: 아이 콤파티 거지 다 요래 치료하니까 나는 다른 병도 더 정말 이게 기울부독이 심한 오니까 모든 병이 다 여길 와가지고 혈압도 욕 났던 게 지금 동상이 되고 병원 모르고 살고 검사 수치 동상이 되고 요런 약이 정말 없습니다.
1: 기혈부속을 딱 치료를 한다고 딱 씌어 있습니다. 또 우리
0: 맞습니다.
1: 약은.
0: 검사 수치 딱 씌어지니까 바원이 됐고 뭔가.
1: 그렇죠.
0: 그래서 선생님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 보고 우리 요 둘이 우리 주일이는 할머니님이 재우고 있습니다. 아내도 파지성이 와가지고 아내는 파지성이라 말을 아예 하고 병원에서 이게 붕으로 풍세번 오다니까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1: 파지성이라는 그 자체가 원래 중풍이 한 개 류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저희랑 대놓고 식사라는 게 어쩌는 것도 활동도 나가 다니시고 있다 따사한데 그래 다니시지 그래 놓고 또 딸도 쓰고 그 집에 오래비도 쓰고 하니까 이번에 활동이 전번에 같이 배달 받았는데 이 공기 청정기를
1: 얼마나 좋습니까?
0: 거 보고 얘 너무 소화 욕심 나가지고 딸이 이거 배달 받겠다고 36각 배달 해달라.
1: 예, 36각 배달 받으시려면 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이 심한 사람들 보면은 이 왼쪽 그 발 그 안쪽이 아프면서 줄이 뻗쳐가지고 제일 뺏기 손가락하고 무명지에 와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사통으로 나타나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어째 이리 아픈가 하고 예, 예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예, 심교통이 있는 분들 반사통이라는 게 심장병이 있으면 심장이 아파야 되겠는데 왕성 같은 그 뺏기 손가락이나 무명지거나 왼쪽 팔 내쪽이 아픈다. 예. 어떤 분들은 심지어 뒷잔둥에 와서 흉부하고 흉골이 맞먹는 그 부위 쪽이 척추 쪽에 와서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예, 어떤 사람들은 잇몸도 아프고 이빨도 아프고 턱이 아프고 또 이런 반사통을 가지고 있죠. 예. 예, 아픈 증상을 표현하는 거 보면은 압박통이 있다고 한다. 예. 이 압박통이란 게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을 꽉 눌러놓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어디에 바위돌이 찌운 것 같은 감도 든다. 예. 어떤 분들은 바늘로 찔러놓는 것 같다고 형용하고 어떤 분들은 칼로 도려내는 것 같다고 이 아프다는 방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종다양합니다. 예. 예. 이 심교통 증상이 나타날 때 보통 1분 혹은 길어봤자 5분을 초과 안 합니다. 예. 예. 이래서 몇 초 동안 그렇게 가슴이 아플 때 있고 그때 해 밑에다 쇼산가유나 구시망 같은 걸 물고 그 있으면은 한참 있으면은 증상이 없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쇼산가유를 해 밑에 넣고 한참 앉아 있는데도 가슴이 물로 꽉 지들고 놓는 것처럼 아프다. 혹은 이 시간이 5분도 넘어가고 10분도 넘어가고 반 시간도 된다. 이래면은 심근경색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예. 심근경색은 잘못하면 심연성 추스까지 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심교통 증상, 심근경색이랑 여러 가지 이 그런 관심병이 이게 발작할 때까지 그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이런 증상을 꼭 분별해 봐야 되죠. 예.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하고 꼭 참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 몸에 어떤 병은 좀 늦춰 치료해도 될 때도 있지만 참지 말고 치료해야 되는 병이 바로 심장병입니다. 예. 이런 증상이 자꾸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장약 심내방을 선택해서 써준다 할 때 환자분들 이 치료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장약 심내방이라 할 때 서장약이면서 중약으로 딱 나온 약입니다. 예. 환자분들 약을 배달받고 보면은 약통에 서장이사가 장약 심내방이 주치공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중이가 주치공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기 따로 적혀져 있습니다. 예. 처음에 서장이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그 공능 주치 있고 또 그 옆에 중리가 해석하는 주치 공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서상 이사하고 중리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도 다르고 치료 방식이나 리론 체계도 다릅니다. 예. 서상 이사가 해석하는 주치 공능에는 영형 협심증을 치료해 주고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 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 놨습니다. 예. 영형 협심증이 증상이라 할 때 주요하게 해눈증이 나면서 눈 주위 혈관이 확 확장되고 입안이 마르고

폐가 말라들면서 기가 자르고 숨이 차하고 왼쪽 가슴하고 뒷잔등이 동통이 나는 것을 말한다. 예. 예, 이 서장 이사가 해석하는 또 주치공은 다른 한 가지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이야기라고 밝혀놨는데 이

0: 가슴 통증이 또 지속되죠. 예. 그리고 숨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발작시 눈을 벌떡 올리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뿐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예. 예. 서장이사가 해석하는 주치공릉에는 이런 혈액형 갭심증 치료에도 효과 있다고 써놓습니다. 예. 예. 이 장약 심리방 약 자체는 뇌의 경색이 왔거나 뇌출혈을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이 약은 뇌의 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이런 약이죠. 예. 예. 이 장약 심리방을 보면은 정기적으로 혈액을 대청소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건강에서 가장 기본인 혈액을 맑게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혈관도 건강하게 하고 대뇌를 맑게 해주고 또 신경도 건강하게 해주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질환하고 중풍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데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서장약입니다. 예. 풍한 습열로 인해서 혈관이 막힌 것을 순조롭게 통하게 하고 관상동맥경화라든가 뇌중풍을 치료해주는 이런 중약입니다. 예. 우리 지금 보면은 혈압이 높은 분들 아주 지금 이 여름을 잡으면서 특별히 이 혈압이 높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중리 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치료해 주는 약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혈압을 아래로 조절해 주는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될 수 있는 이런 약이죠. 예. 중리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 중에서 첫째 원인이라 할 때 간 양이 왕성하기 때문에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또 눈앞이 아찔아찔하면서 귀에서 소리도 나고 실면증이 나타나고 번조 불안해하면서 화를 잘 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 보면은 간 양이 울결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제일 좋은 이런 성분인 지룡하고 천궁, 소홍하고 소홍화하고 당귀, 소목하고 담남성, 우술이라는 성분이 간 경락이 들어가서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해독작용도 해주고 간을 보양해줄 뿐만 아니라 간음이 부성하면서 간 양이 왕성돼가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내려준다. 예. 둘째 원인이라 할 때 담습으로 인해서 가래가 많이 끼고 막히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주로 비상위가 허하면서 기침이 나고 가래가 많고 메스꺼우면서 토하는 증상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배가 붓는다거나 설사를 하고 형태없는 변도 보고 맥이 없어한다. 예. 이런 분들 무기력하고 머리가 아프고 식욕분진도 나타나고 식후물이 올라오면서 혈압이 올라가죠. 예. 이럴 때는 꼭 비상위를 다스려줘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비상과 위 경락이 들어가서 비상위 때문에 나타나는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이 황계하고 당귀, 소목하고 홍경천, 지룡이 들어갔기 때문에 종리 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두 번째 원인을 해결해 줍니다. 예. 세 번째 그 원인이라 할 때 혈액순환이 안 되고 동맥경화가 나타나면서 혈관이 딱딱해나면서 굳어지고 막히면서 어혈 증상이 나타나고 혈흔증 증상이 나타나면서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어혈이라 할 때는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하고 몸속에 뭉쳐있는 이런 나쁜 피를 말하죠. 예. 이럴 때는 꼭 혈액순환을 시켜주면서 어혈을 풀어주면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시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전역 공생문화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공생교양과 문화관광 융합발전 모시를 혁신해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강을 다루고 변강을 지키고 공부해 하며 단결풍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모았습니다.
1: 일일 거행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우리조 당원 간부 군중들 속에서 여전히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조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조민족사무위원회와 손잡고 계열 활동을 펼쳐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우리조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함력을 형성했습니다. 습금형 총세계는 홍색 자원을 잘 보호 활용하고 혁명 전통과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해 광범한 간부 대중이 우량한 전통을 발행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시대의 새 풍모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래 우리주에서는 전역 홍색 문화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홍색 교양과 문화 관광 융합 발전 모식을 혁신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몰입식 홍색 견학, 당성 실천, 애국주의 교양 등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홍색 정신 전승과 민족 단결 교양을 깊이 융합시킴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가국 정회를 일층 두텁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수립하면서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다루고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모았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결시 조양천진 대흥촌입니다. 이곳은 중공 동만특위가 탄생한 곳이며 연변 초기 혁명투쟁의 핵심 발원지입니다. 100년 전 혁명의 불씨가 이곳에서 동만대지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홍색 향촌은 당사 교양, 홍색 견학, 민속 체험을 일체화한 홍색 문화 관광 새 명소로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많은 당원 간부, 사생 대중, 수변 장병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홍색 발자취를 따라 분투의 초심을 되새기며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여름 태흥촌은 홍색 분위기가 짙고 견학 열조가 뜨겁습니다. 마을의 홍색 주제 기치 조각 앞에서 길림성 직업기술학원 사생들과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장병들이 정년이 줄을 서서 입당 선서를 되새겼습니다. 태흥촌 홍색교양기지의 역사전시관에는 진귀한 사료가 진열되어 있고 생동한 주제 벽화는 분투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담채는 벅찬 시대를 입체적이고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설원의 해설을 따라 모두는 중공 동만특유의 당건설, 군대건설과 연변 여러민족 대중의 단결에 항의라고 피 흘려 싸운 혁명 역사를 상세히 묘했습니다. 그들은 몰입식 당성교양과 애국주의 교양 속에서 변강 여러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따르고 서로 지켜주며 도와온 가국 정회를 깊이 느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지도원 하임장입니다. 중공 동만특위 예터를 참관하고 동만 혁명 열사를 되새기면서 혁명 선배들의 간관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영용하게 투쟁한 벅찬 시대를 느꼈는데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과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신시대 소방구조 기동대회의 한 당원으로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면서 시종 변강이 뿌리 내리고 변강을 지키며 여러 민족 대중들과 한마음이 되어 단결 전진하렵니다. 연변 홍색문화관광의 진지로서 대흥촌에서는 홍색 자원과 혁명 역사를 깊이 발굴하면서 홍색문화 전승과 홍색교양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결시 조양천진 대흥촌 향촌진흥 전문간사 리창입니다. 홍색 관광 자원에 의탁해 우리는 주제 당일 홍색 기원학 실경 당수업,

0: 민족 단결 선전 강연, 청소년 홍색 실천 등 여러 가지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몰입식 홍색 교양 체험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해마다 각종 홍색 교양, 민족 단결 실천 활동 360여 차례에 접수하고 있으며 연평균 견학 관광 당사 학습 대중 연 2만 8천 명을 접대해 홍색 진지를 활성화하고 홍색 문화 전승에 일조하며 민족 단결을 실제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기본건설 공정병 주제 전시와 여러민족 아들딸 피어린 항전 주제 전시청이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전시된 사료와 옛 물품들은 변강 건설자들이 간과하게 창업하고 여러민족 대중의 공동 건설하며 한마음으로 변강을 지켜온 분토 역정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연결 조선족 기업가리연합회 조직위원 김걸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5.1대 기본건설 공정병들이 나라를 위해 변강을 개척하고 인민을 위해 건설해온 간관 역정을 직관적으로 료했습니다. 그들은 당과 인민의 중탁을 저버리지 않고 땀방울과 견지로 변강을 건설하고 발전시켰는데 우리는 이런 사심없는 기업, 실무 담당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신시대 기업 경영자로서 우리는 홍색 정신을 전승하고 초심 사명을 명기하며 일퇴에 입각해 분발 정진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당창건 105주년에 헌상하렵니다. 연변 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연변 박물관은 우리 주의 홍색 교양과 민족 단결 교양을 일체화한 종합성 교양 기지로서 관내 연변 여러민족 아들딸 피어린 항전 주제 전시청을 설치했습니다. 전시청에는 수백 점의 혁명 문물과 진귀한 사료를 소장하는 바 전방위 다각도로 배겼는데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당의 령도하에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손잡고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해온 분토 역정을 생동하게 재현해 여러 민족이 서로 지켜주고 도우며 한마음으로 단결한 가국 정회를 깊이 해석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2024년에 홍색 핵심 전시청을 새롭게 승격해 개방하고 250여 점의 혁명 문물을 전시했으며 몰입식 관람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선으로 여러 차례 홍색 주제 전시를 내놓고 류동순의 전시와 홍색 선전 강연 5가지 진입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했으며 온 오프라인에서 표준화, 견화 과정과 특색 사상 정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변은 로우혁명 근거지로서 풍부한 홍색 유적과 생생한 혁명 사료를 보존하고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 분투한 홍색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날래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들어주고 항전 역사, 수변 문화, 민족 단결 등 특색 요소를 통합했으며 홍색 교양 기지와 홍색 문화 관광 대상 승격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홍색 자원, 민족 문화, 문화 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동해 홍색 유적의 생명을 불어넣고 홍색 문화를 활성화해 변강 여러 민족 대중이 변강을 지키고 흥성시키며 단결 분투하는 강대한 정신 명령을 응집했습니다.
1: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전조 당원 간부 군중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적으로 청취,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신심을 굳건히 하며 지속적으로 분투해 당의 우량 전통을 부단히 발양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새장을 힘써 엮어가겠다고 표했습니다. 7월 1일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모두는 초심 사명을 명기하면서 당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시장 질서 수호와 경영환경 최적화의 실무 담당으로 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시장감독관리국 계량처 사급 주임과원 강남입니다. 습금평 총석이 간곡한 당부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큰 고무를 받았고 더없이 격동됐습니다. 시장 감독관리 부문의 청년 간부로서 저는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리상 신념을 굳건히 하며 습금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일상 감독관리 사업에 융합시키겠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지도부, 기관 당원 및 소속 각 단위 중간층 간부들을 조직해 대회 실황 중계를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습금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큰 고무를 받았다면서 주류 매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연변 이야기를

0: 잘 전해 실속있는 성과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 주서방구조국 500여 명 구조일꾼들도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백년의 풍우 역정 속에서 우리 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종 인민대중의 안위를 첫자리에 놓았는 바 이러한 충성 담당 사심 없는 기여의 홍색 정신은 전체 소방구조 일꾼들이 영광매진하도록 이끌고 격려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주 소방구조국 판공실 주임 왕선영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를 보며 더없이 격동됐고 깊은 고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앞장서 돌진해 더욱 범한된 상태로 화재 예방 통제와 소화 구조 사업에 뛰어들어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당과 정부의 나사로움을 전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분투하렵니다. 연변대학 교직원들은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한 후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고 변강 고등교육 본직에 입각해 학습 성과를 사업 창업에 강대한 동력으로 전화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대학 외국어 학원 당위석이 김명호입니다. 스푼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듣고 더없이 격동됐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당건설 인솔을 학교 운영 및 학원 관리, 인류학과 건설, 인재 양성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홍어수변 특색 발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는 전국 모범 당지부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건설하고 전국 번복이 학부 건설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당일 각 현시의 당원 간부들은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대회 실황 중계를 진지하게 시청 청취하면서 습분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했습니다. 용정시 당위 당학교 부교장 김문걸입니다. 당학교는 당원 간부 교양 양성의 주진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전체 교수 배치에 전면 융합시키고 수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교수 내용을 갱신하고 교수 모식을 혁신해 당원 간부들의 리론 무장과 당성 단련을 착실히 잘 들어줘 정치 수준이 뛰어나고 능력이 강하며 작품이 우수한 자질 높은 전문화 간부 대우를 힘써 단련하겠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길 감옥 탈옥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초 위 연길 감옥에 갇힌 당원들은 옥중 당위를 설립하고 여러 행동 분대를 조직했으며 감옥 외 당 조직과 연락을 맺고 탈옥을 준비했지만 두 차례 행동이 모두 반역자의 밀고로 실패했습니다. 1934년 당 조직에서는 단식투쟁을 발동해 승리를 거두었지만 적들의 보복을 초래해 김훈 등 여러 옥중 지도자들이 참혹하게 살해됐습니다. 그 후 김명주 등은 탈옥 지휘부와 결사대를 재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단호기간 감옥의 수비가 해이해진다는 정보를 탐지한 뒤 행동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935년 6월 7일 17명 용사들은 간수들을 제압하고 적 군간을 격살했으며 무기를 탈취하는 한편 감방문을 부수고 100여 명 수감자들을 구출해 탈옥했습니다. 이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포위를 뚫고 나갔고 소분대는 남아 추격병들을 저격했으며 여러 대원들이 장렬히 희생됐습니다. 최종 근 50명 탈옥 인원들이 항일 근거지에 성공적으로 도착해 항일 대우에 편입됐습니다. 연길 감옥 탈옥 투쟁은 동북 항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탈옥 행동으로서 동만 민중들의 항일 사기를 크게 북돋아 주었으며 동북 항일 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법치 역량으로 민족사무 지리 현대화의 에너지를 부여하기 위해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손잡고 계를 활동을 펼쳐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민족단결을 수호하는 능력과 수준을 1층 제고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우리 주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합력을 형성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처음으로 검찰기관의

0: 민족 단계를 파괴하고 국가와 공공의 리익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직권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민족 사무를 치리하는 데 명확한 법치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연합해 연변주 민족단결진보 법치보장협력제도를 내와 행정감독관리 플러스 검찰 공익소송 법률감독 상시와 협력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구축했으며 검찰기관의 법률감독 직능을 줄선으로 민족 분야 위험경계 해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변강해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든든한 법치보장을 제공했습니다. 활동에서 주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전주 량급 검찰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법치선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시대발전 대세와 변강치리 수요를 둘러싸고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입법 배경, 시대적 의의, 기틀체계와 핵심 요지를 체계적으로 해독했으며 민족단결진보사업에서의 검찰기관의 법정 직제, 직제리행 경계와 사업 중점을 해석했습니다. 선전 강연이 끝난 뒤 검찰기관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전문시험을 진행해 전주 검찰 일꾼들이 법치 방식으로 민족단결을 수호하고 민족발전에 봉사하는 직책리행 능력을 전면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주인민검찰은 당조석이며 검찰장인 리헌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연결 수상시장 신축대상 건설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결의 대표적 아침 시장으로서 연결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는 옛 시장이 곧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연결 수상시장 신축 대상은 연지파 강반 동쪽 삼꽃거리 서쪽에 위치했고 총 투자는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주체는 3층 건축으로 총 건축 면적이 12,000평방미터입니다. 1층과 2층에는 상가가 들어서고 3층은 도서 간행물 쉼터로 조성됩니다. 건물은 조선족 전통 처마와 문양을 융합해 민속 정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2025년 6월 착공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길림성 도시투자 흥성건설위원회사 부총경리 왕효박입니다. 현재 수상시장 건설 대상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공은 전부 끝났고 대문, 외림묘 시공도 전부 마무리됐으며 건축 주체 초보적 검수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마지막 단계의 소방시스템 시험 조정, 경관 조명 배치, 주변 환경 정돈 등 마무리 작업을 전력 추진해 공사가 순조롭게 준공 인계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 능력 등급을 높이고 민생봉사 공급을 최적화하는 중점 대상으로서 연결 수성시장 대상 건설은 현대화 시장 안전 규범에 맞추고 본토 시장의 생활 정치 특색을 이어가는 도대에서 현대화 상업 부대 시설과 문화 관광 기능을 전면 승격시켰습니다. 대상은 안전하고 쾌적한 민생 구매와 관광 소비 시장 공간을 힘써 구축해 조선족 특색 농산물 전시 판매, 본토 민속 음식 체험, 문외 휴식 소비, 문화 관광 방문을 일체화한 종합성 편민 상업 관광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 민속 문화를 체험하는 새로운 창구로 될 전망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이틀간 우리 주에 뚜렷한 강수 날씨가 있겠으며 천둥과 번개, 단시간 폭우, 강풍 등 강대류 날씨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는 주로 3일 오후부터 밤까지와 4일 밤에 집중되겠습니다. 각 지에서는 단시간 폭우로 인한 도시 침수, 저지대 농경지 침수와 중소하천 범람, 산사태, 지질재해 위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희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피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피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7월입니다. 7월은 여름의 싱그러움과 뜨거움이 공존하는 계절입니다. 푸르른 잎새 사이로 내리쬐는 햇살, 그늘 아래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까지 사랑과 행복을 안고 정열적인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래로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엮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곡으로 삶이 우리에게 웃음을 보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노래 생활아 웃어다오를 전해드립니다. 류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백진숙 작사 최동혁 작곡의 생활아 웃어다오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방금 감상하신 이 노래가 전해주듯 삶은 우리에게 항상 웃음을 주고 싶어 합니다. 계속하여 조려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강화 최래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의 여정에서 서로에게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의 꽃길 따라 가고픈 심정을 경쾌하게 그린 가요. 김명식 작사, 백희남 작곡의 가자를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의 경쾌한 멜로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바랍니다. 변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머니의 손길, 연인의 손길, 친구의 손길, 많은 손길을 만나게 되죠. 아래에 마련한 이 노래는 그 손길 하나에 담긴 깊은 감동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리정림 작사, 김미란 작곡의 당신의 손길, 전용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끔은 우리도 모든 걸 내려놓고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가 있죠. 트로트의 흥겨운 리듬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걱정을 잠시 접어두고 신나게 즐겨볼까요? 트로트풍의 가요,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가끔 오늘 리설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광원 작사 요라나 작곡의 된장마을 꿈의 고향을 마련했는데요. 고향의 향기, 어머니의 밥상, 이웃과 나누던 정다운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떠오르는 이 노래에 실렸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푸른 산과 맑은 물,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 내 고향 연변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계속하여 함께 들으실 노래는 윤동길 작사, 유춘섭 작곡의 내 고향 연변인데요. 이 활기찬 노래를 통해 우리 모두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도명일 로에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우린 그냥을 안녕수 마법자 가수의 2인창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래가 전해주는 감동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종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도대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여름철 동충하초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이번 행사 기간에는 특별 할인가로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드리고 프리미엄 실크 여름 이불도 함께 선물로 드립니다. 여섯 박스 구매하시면 세 박스를 드리면서 또 여름철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쿨매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9박스 구매하시면 9박스를 드리고 990원 가격의 선풍기 하나와 368원 가격의 허브 차향 냉감베개 하나를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0박스를 드리면서 1980원의 공기청정기 한 대와 368원 가격의 베개 하나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 10일만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입니다. 특히 가전제품 사은품은 준비된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7일에서 10일 전에 전화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품이 모두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 서둘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효 동충하초 균분 여름철 가정상품 단기 특별 행사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활동은 10일까지 진행합니다. 예, 벌써 오늘이 3일이죠. 이제 7날이 남았습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은 환자분들이 여름철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여름철 특별 가정 상품을 선물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아주 유리합니다.

0: 다 우리 7, 8월이라 할 때는 더위 때문에 여러 가지 만성 질병이가 또 엄중해집니다. 때문에 이런 생활 관리하고 발효 동충 하초 균봉 같이 결합해서 쓴다 할 때에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이고 지금 할인 가격으로는 980원이 드립니다. 그리고 세 박스에는 한 박스를 더 드리면서 이 여름 이불, 이불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불이나 베개나 이런 건 자주 바꾸면 좋습니다. 여름 이불 2인용을 또 하나 드리고 또 여수곽에는 세 곽을 세 박스를 더 드리면서 우리 텔레비전에 소개하는 이런 브랜드인 침구 3종 세트를 또 선물합니다. 그리고 9각에는 9각을 드리면서 물냉각 선풍기를 드립니다. 이 현대적이기 때문에 리모컨도 있고 또 강약도 조절할 수 있고 습도까지 조절합니다. 그 외에 368원 하는 순천년 고급 초본향 베개도 또 하나 더 드립니다. 그리고 여리아드각 사시는 분에게는 20 박스를 더 드리면서 1,980원 하는 공기청정기를 또 더 드립니다. 그 외에도 368원 하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도 하나 더 드립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2: 예. 우리도 지금 저기, 동충하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저는, 둘 다 좀 나이 있고 하니까, 아픈 데도 많고, 그래서 썼는데, 예. 나는 고혈압에 고혈지, 그리고 심장, 콩팥, 다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쓰다가 먹다 못해서 이 동충하초를 썼는데 그 어느 약에서 못 본 그런 효과를 이 동충하초에서 봤습니다.
0: 네.
2: 그리고 그 발열 한 게 돼 그런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네.
2: 그래서 지금은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심장에 그렇게 돼서 병원 자주 가던 게 병원 아예 가고 예. 그러기 관절도 그것도 계속 아파서 그래던 게 관절도 지금 맘대로 나가서 활동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남편은 예, 저 혈압이던 게 고혈압이 돼가지고 소리. 아무리 이렇게 약 먹어도 조절해야 되더란 말인다. 예.
0: 네.
2: 그냥 이렇게 아침에 먹으면 괜찮다 저녁이 되면 또 올라가고 예. 이래서 엄청 혈압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은 예, 그래서 이래 다른 약 쓰지 말고 이거 써보자고 그래서 동충하초를 썼는데 오, 아주 좋습니다, 지금.
0: 네.
2: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개고, 이렇게, 관절이 심해서, 허리하고, 무릎이 다 아파서, 잘 다니지 못했는데, 지금, 아이 아프다, 하니까.
0: 네.
2: 먹은 게.
0: 네.
2: 그래서, 이번에, 저기, 뭐, 이번에 또 활동 줬을 때다, 예.
0: 네. 활동에 예. 여름철 특별 상품들을 또 드립니다.
2: 예.
0: 예.
2: 그래서, 저기, 오늘 18각 둘이 먹으니까 18각 주문한다.
0: 예. 18각에는 20곽을 더 드리면서 1,980원 하는 공기청정기 하나 예. 더 드리고 또 368원 하는, 고급 초본 차향 베개도 또 하나 더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동충하초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자, 영 좋습니다. 이 동충하초 쓰기 전에는 당뇨를 오래 하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들어와서 많이 고사했단 말입니다. 예.
0: 네.
3: 그래서 이 말초 신경염이 들어와 고사했지, 선이 나빠서 소변 자극으면서 땀 자지 못해 고사했지, 거기다 또 땀은 그도 예, 어떻게 흘리는도 예, 하루 전에 이 여달이라면 두 번씩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거 움직이면 땀이 또 쭉 빠지고 하면 이래면서 예. 그러던 게 말하면은 예, 이 관심병이 들어오면서 심장이 나빠가지고 소리. 야, 수태약 많이 쓰고 수태 고상 많이 했습니다.
0: 네.
3: 그래도 잘나네. 이 선생님이 방사하는 것도 그 소리. 이 좀만 저기 그런 거면

0: 약속이 기다렸는데 이돈 쓴지 1년 한 넉 달 되는데 지금 이 동통화탈 써서는 예, 지금 수원도 좋아지고 이 말초 신경염이 좋아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야 다리 뻣뻣해지고 구도에 감각이 하나도 없어지고 도대 사람이 없으면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 이 온기 돌면서 이 구도에 그 졸인 것도 없어지고 뻣뻣하던 다리 제 다리로 돌아오니까 예 바깥 운동해도 영 좋습니다 지금.
1: 네.
0: 이러면서 그 다음에 소배 치료에 잘 나가니까 나의 이 몸에 붓기 빠지면서 몸이 또 영 헷갈아집니다. 예.
1: 네, 맞습니다.
0: 예,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소화 잘 돼,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나지.
1: 네.
0: 그 다음에 이 오후 가는 감기는 것도 배 안에 놓고 그냥 다 하던 게 감기 지금 아예 합니다.
1: 네.
0: 예, 그래, 지금 사는 것 두루하게 이 동성화철 써서 지금 사는 것 두루하게 사는데, 정말 이 동성화철 써보니까 나 써본 사람이구야. 이게 정말 좋은 거, 진짜 어떻게 좋은 거, 내가 알지. 써, 보지 못하고 그저 좋다는 소리는 들어도, 예, 이렇게 거짓을 다 모르대, 그러니까.
1: 예.
0: 진짜 좋은 거, 예. 그래, 이 동성화철, 예, 이번에 이 우대할 때 영 좋은 것 같은데, 나도 예, 그 공기 좋던기를 하나 배달 받긴 해서, 이번에 열려서 까고 배달 받다고 그린다.
1: 예, 공기, 열라도 꽉이니, 공기청정기도 드리면서, 예. 이 고급, 이 베개도 또 하나 더 드립니다. 368원 하는. 예. 지금 이 상품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약도 중요하거니와 생활 환경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활동합니다. 요 7, 8월을 잘 넘기면은 그 다음 가을에 가서 또 많이 쉽습니다. 예.
0: 아, 좋다. 언제든지 집에다 예, 이 좋은 거 언제 돈 주고 사다 못 산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예. 예. 그래, 하나 좀 갖다 놓자고, 저기. 약은 집에 있는 것도 지금 열려서 까고 배달 받자고 그랬나.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여기 동청화소를 좀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이게 중앙에 혈압도 조절하 있고, 이게 자꾸 귀에서 소리 나고.
1: 네.
3: 귀에서 인류상의 심률도 꼬르고, 자꾸 피를 맞다 가고. 특히 이 특성이 있으면 소화라는 게 잘 알아야되고 밤에 특히 소변 자수 닫아가지고 이래서 내가 지금 선택에 써봤는데 써보니까 많이 좋아지니 알긴다 지금.
1: 예.
3: 이가 또들 아이들인 것도 많이 낫고 물론 그래서 소리 나는 게 소리 없고 좋습니다 지금.
1: 네, 예, 신정이 좋아진 거 말합니다. 예.
3: 피를 닦고 오더니 피를 모든 것들 좀 많이 낫습니다 지금.
1: 예.
3: 특히 밤에 서면 자수가 닿은 것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이제 밤에 그러니까 활동이 특별히 좋습니다, 이번에.
1: 예, 이런 활동이 지금 처음입니다. 예.
3: 활동 장관에 또한 여행하듯까지 또 배달 받다고 된다, 이거.
1: 예, 지금 우리 이 활동이가 단기 우대 활동입니다. 열흘밖에 진행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아. 지금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4: 저도 동천하처럼 먹고 있습니다. 어찌 모르는가 뭐에 저는 심장이 안 좋아서 예,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예, 구두루들 뛰면서 예, 속이 한당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듯하고 예, 가슴이 답답하고 예, 이랬습니다. 그리고 예,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이래서 예, 동천하철을 쓰기 시작했는데 예, 이 동천하철은 한 반년 남아 먹었습니다. 그런 게 영 효과 좋습니다. 정말 발효댕기고 고산지대에서 자란 4,500m 고산지부에서 자란 약이래 그러는지 어느 약보다도 효과 좋습니다. 약은 많이 썼겠습니다. 이래서 그랬는데 크게 효과를 못 봤는데 이제 한 반년 썼는데 이렇게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겨우에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고리 땡하면서 휑한 게 이러면서 아프고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예, 기억력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저리 어디다 물건을 두고도 찾지 못해서 영 찾고 이랬는데 지금 예,

0: 이 약을 먹은 다음부터는 이 기억력이 이 좋아지면서 이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관절에도 좋습니다.
1: 네.
0: 여수 간반탈출이 다골신경 더 있어가지고 이 허리 내리 다리 두리면서 이 굵기도 힘들고 등계를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게 그게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1: 네.
0: 약은 많이 썼습니다. 그랬는데 효과에 보던 게 이게 발효균균이 되고 그러는지 이렇게 효과 좋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리고 이 소화가 잘 됩니다.
1: 네.
0: 항상 이 속이 더부러가면서 이 위 아프면서 밥 못 먹고 이 예, 밥 먹어도 소화에 돼가지고 계속 꼴꼴아 이러면서 이래 어디 가서도 이 친구들이 있는 데 가서도 놀자도 이 꼴꼴하는 게 영상으로 가서도 이 놀 수 없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런 게 해결되고 이러니까 되나 이 밥을 잘 못 쓴다 밥 맛이 돌아와서
1: 네.
0: 그래 이 계속 쓰겠는데 요즘 활동이 대단히 좋습니다. 예.
1: 네.
0: 그래서 그 활동이 예약은 좀 있지만 이 참가해서 공기청정기를 하나 갖출까 하네 그랬다.
1: 예, 선풍기도 있고 공기청정기도 있고 예. 그리고 예. 그 노예 이불도 있습니다. 베개도 있고 예. 이런 여름 상품들을 아, 예, 자주 갈아서 쓰면은 예,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2830666번에
0: 예.
1: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동충하초 좀 몇 회 썼습니다.
1: 예, 예.
3: 이전에 이 동충하초 쓰기 전에는 저 몇 회 동안 한두 회도 아닌데 몇 회 동안 아 정말 아프고 불편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그 다음에 잠도 잘 못 자고, 몸에는 허혈이 나고, 이 다리는 또 차고, 또 피부가 또 많이 마르고, 특히 심장과 폐 안 좋았는데, 폐는 또 수술해야 된다는 이런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나이도 많고, 또 뭐, 그런 신체도 허약한 상황에서 수술까지 하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하려고, 병원약도 쓰지 말아야 할 거지 많이 썼는데 치료 아이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중약도 많이 썼는데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1: 네.
3: 광고에서 나오는 이 좋다는 약을 물어보면 다 치료된다 해서 좋다는 약들을 여러 번 바꾸면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치료는 결국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해질 때다 나이도 많아지면서 그러다 이 선생님들이 동충하초 강의를 듣고 저기 동충하초 쓰기 시작해서 점차 나아지기 시작하던 게 지금 어쩌면 저 어쩌면 한 4년 된다. 그러니까나 지금은 기본상에서 어디 아프거나 불편하고 이런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밥도 이전에는 아 밥 먹기 쉽지 않고 소화 안 되는데 지금 이 동충하초가 소화제도 아닌데 때리면, 네, 지금 늙어 있는데, 때리면 배고프고, 또 식사한다면 소화 잘 되니까, 나 위장이 영 편한다.
1: 맞습니다.
3: 그리고,
1: 예. 예.
3: 그리고 이전엔 항상, 저는 알아보니까, 나 제일 바쁜 게, 이 가슴이 불편하고 아픈 게 때다. 근데
1: 예.
3: 지금은 가슴이 편하고, 가슴이 편하니까 또 마음도 편한다.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 그다음에 이 위장도가 편하니까 나 상당히 사는 게 정말 불편함이 없이 아프지도 않고 사는 게 영 힘들지 않습니다.
1: 예, 그래서 예. 불로당생이 비약이라 하죠.
3: 정말 그렇습니다.
1: 예.
3: 그래서 이게 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지 사는 대로 계속 살자 이런 게 없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생각도 하고 이랬다. 그리고 이 독특하도 쓴 후에는 저는 이 밑에 동안 감기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러니고 이전에 많이 약 써봤지만 치료도 안 되고 하다가 이 독특하도를 좀 어쩌다 만나가지고 저는 이 독특하도를 만난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 밑에 동안. 그러다 지금은 이 동충하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불편함 없이 잘 보내고 있는데 저는 계속 예, 이런 약을 저는 놓지도 못하고

0: 계속 쓰려고 생각한다.
1: 예, 예. 지금이 우리 전문가들이 연구하면은 오래 쓸수록 효과를 더 잘 본다. 결국 이게 소화제도 아닌데 이렇게 내 이거 드시고 입맛이 돌아왔다. 이거는 예. 우리 인체는 소화효소라는 거는 이 태어날 때 얼마큼이라는 거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이게 다 소모되면은 수명을 다 합니다. 근데 우리 동충하초에는 이 소화효소를 보양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영양성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신진대사도 잘 되고 지금 우리 설명에서 보면은 이 소화효소하고 에너지효소, 에너지효소란 건 기를 보충하는 효소로 말한다. 이런 두 가지 효소가 동충하초에 다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쓰시면은 소화도 잘 되고 힘도 나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지고 이런 효과를 본다. 예. 예, 이번 활동이 여름철 이런 예, 물건들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또 이용하십시오.
0: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써보니까 가슴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위장이 편하니까 나 어디 아프고 불편한 점이 없어서 사는 게 영 편한다.
1: 네, 그 한답은 지금 많이 쓰고 이런 진짜로 효과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이 동충하초는 폐하고 신장경에 들어가서 폐하고 신장을 보호합니다. 근데 신장은 우리 생명에서의 불입니다. 이 불이를 그렇죠. 공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환자분은 지금 오래 쓸수록 삶의 희망도 생기고 사는 게 많이 가벼워지고 이렇죠.
0: 네, 예, 그렇습니다. 예,
1: 맞습니다.
0: 그래서 언제 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1: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네. 네.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 동통합사가 리기누스 때 먹은 지 요즘 1년 넘어 2년 거의 되겠습니다.
4: 네. 예.
3: 그런데 지금 내가 여러 가지로 전전도 많은데 제일 중요하게는 내가 위가 영 나빠가지고 다르게 식사를 못했습니다.
4: 네.
3: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지긋해서 딱 맥히해서 내리 못 가고 어디 소리 형님들이 정말 그래서 먹기 정말 어떻게 했는가 했는지 그래서 굶어도 물 마셔도 그게 내리 못 끼고 그냥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동충하초 발효형 접수해가지고 저를 먹기 시작해서 내가 그 심리혈관 그것도 나서지면서 자승자 손 이게 음식 먹어도 조금 내려가는 감이 나더란 말입니다.
4: 네.
3: 이게 조금 효과를 보는가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먹었는데 두 달 넘으니까 네. 먹는 거요 조금 시열에 한 술이라도 더 먹어보면 소리를 내들로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먹은 게 민치구치가 딱 배기고 그래서 내려 못 가고 그래서 딱 막아놓는 것처럼 이래면 기대던 게 거의 떡고 빌리 숨이 나가는 것처럼 내려가더란 말입니다.
4: 네.
3: 하나 지키자.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효과를 보는 모양이다 하고 소리. 조금씩 조금씩 더 이렇게 먹는다 생각하면서 먹는데 괜찮아지더란 말입니다.
4: 네.
3: 그래도만은 사촌 밥이 조금 땡기고 밥맛도 오고 밥을 봐도 먹기 싫은 이 때대로 먹기 싫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4: 네.
3: 가슴 이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위도 치료. 이거 정말 약식 쓰고 돌아다니면 보통 이상 다 길에도 어째 효과 아니면 경약도 먹어보고 이랬는데 아이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 소발이기는 먹고 소리 이게 가슴 돌아서고 그 다음에 소화되니까 밥을 댕겨 먹으니까 좀 사람이 냉이 나고 기분도 위 이런지 기분이 아이서 없다란 말입니다. 그러든지 자슴 나서서도 밥 오전 제대로 정말 그냥 밥은 먹습니다. 이렇단 말입니다. 그냥 이게 조금씩 조심한다. 깐깐한데 지리든지 어쨌든 조금 더 먹어도 그렇고 천천히 안 먹고 곱하게 먹어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이전처럼 제대로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위도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먹자고 생각합니다. 이번 활동이 좀 이렇게 참가해서 계속 연기를 먹자고 내 몸이 정말 얼마나 이상하다나 종합된 거라든지 이거 한 김사통 하나하나 해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맞습니다.
3: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 건강하십시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래 쓰신 분들일수록 이 동충하초의 효과를 더 잘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이 청나라 때 이 본초 종신에 기록된 이 동충하초의 효능을 그대로 제가, 해석한다 할 때에는 폐경하고 신장경으로 들어가서 폐와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면서 가래도 삭이고 기침도 먹게 하면서 천식도 치료하고 주리를 든든하게 하는 이런 효능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정기하고 양기를 보호하면서 강장 효과는 아주 크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 주리라 할 때에는 몸 안에 수분도 배설하고 기혈을 통하게 하면서 외사의 침범을 방어하는 이런 기능을 말합니다. 예, 때문에 우리 론연에 나타나는 많은 증상들은 예, 우리 내장과 관계됩니다. 예, 우리 폐하고 신장, 간하고 심장, 위, 예, 이런 내장의 변화가 겉에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인체의 내부 환경을 조절하고 내부 기능을 높여서 여러 가지 증상을 치료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웃었어.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경호 작사 최자일 작곡의 어떻게 지낼까 보내드립니다. 한 주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향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김철학 작사 안국민 작곡의 요렇게 살면 좋지 보내드립니다. 삶은 화려하고 거창하게 보내는 것보다 마음 맞는 사람과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매일을 화려하지 않아도 무탈하게 소소하게 보내는 것도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길이 아닐까요?

이어서 강병화 작사, 방동철 작곡의 청계수 준비했습니다. 맑은 계곡물이 절절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저도 몰래 치유가 되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마음의 힐링 가지시길 바랍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유영호 작사, 윤강철 작곡의 무지개 인생 보내드립니다. 무지개처럼 환한 인생, 비 온 뒤 무지개가 비추듯이 우리 인생도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움을 꺼내는 시간, 보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목소리. 이어서 김문희 작사, 라성도 작곡이 보고 싶었어, 듣고 싶었어 보내드립니다. 송경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도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추억도 쌓고 그리움도 쌓고 행복도 쌓는 거겠죠. 이어서 김세형 작사 정화옥 작곡의 세월은 간다 보내드립니다. 로열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설 이상각 작사 김나모 작곡의 꽃상점 아가씨 보내드립니다. 꽃처럼 부드럽고 가사처럼 상큼한 가요입니다. 윤행선 가수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가사한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곡으로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우리 연변 결혼 시구를 범이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저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키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화 판매 지점은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열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옥석 양생백에 한 쌍을 더 드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 수명도 많이 연장됐습니다. 또 특히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의식주가 아주 풍부해진 이 세월에 우리 누구나 10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다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람을 우리 실현하자면 일단 무병장수해야 됩니다. 또 장수도 그렇습니다. 옥이 쓰거나 독 맞거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오래 살아서는 뭐 하겠는가 이런 분들 많죠. 제가 어느 때 한 500명 놓고 우리 건강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살아가면서 제발 나는 200만이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죽어도 중풍만 걸리지 말고 꼭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일단 이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아빠든 엄마든 자식들 앞에서 아주 모범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모범 행동하려 하고 이쁜 말을 하려 하고 레이범들을 지키려 하고 또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모들이 이런 노력이죠. 그런데 일단 치매가 걸리고 나면은 그런 게 다 없어집니다. 자식들 앞에서 실수도 하고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짓도 하고 말도 하고 많은 이런 나쁜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 노력해서 세웠던 위신이 싹 깎아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고 꼭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도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 이런 치매란 우리가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서면서 아주 흔한병으로 되어 있고 계속 발병률이 올라가는 질병입니다. 많은 질병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에서도 많은 항암 치료제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불치병이 됐던 것이 우리 지금 또 그 재성장하신 빈혈암이 많은 이런 질병들이 치료가 되고 있는 걸 발견하지만 이 치매만은 점점 우리 좀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인구가 고령화에 들어서면서 원인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늙으면 우리 이렇게 치매가

0: 걸리기 쉬운가. 다른 세포들처럼 우리 뇌세포도 늙어가면서 그 손실, 손상, 죽어가는 세포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늙어간다 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미리 우리가 뇌세포가 건강하게끔 조치를 되고 노력하고 조기 치료를 하고 한달 때는 우리 치매를 예방하고 또 이미 치매가 걸려있는 조기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되는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장가지 좀 주문하겠어요.
0: 네.
2: 저기 그 설명서를 볼까 뭐하고 뭐를 먹지 말고 저기 딴 약을 먹지 말랬던지 그 어떻게 하면 다른 약을 먹지 말아야 되니까
0: 딴 약을 먹지 말라는 약 말은 안 했었는데 이 약을 쓸 때면 너무 이렇게 이 약 자체가 25가지나 되는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약 쓸 필요 없고 뭐 같은 거는 먹어도 반응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왜 해서 뭐를 먹지 말라 하는가 하면은 이 약은 부시하는 약입니다. 기와 해를 보충하는데 뭐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먹은다면 자꾸 틀이 막는다. 이 틀이 물로 해서 우리가 보충한 기가 백혈됩니다. 소모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생모는 피하십시오.
2: 아 그래 저기 그거 먹으면 다른 약을 시간 뒤와 먹어 이렇습니까?
0: 꼭 먹어야 되는 혈압약, 모순에 이런 그 성민 지정하고 관계되는 약은 잡수십시오.
2: 아니 우리 저기 뭐니까 전번에 백수화에 남 쌌는데 그거 원래 먹었대요.
0: 야 백수화는 이렇습니다.
2: 백수화 이렇습니까?
0: 예, 중복되는 약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2: 네, 네 알겠습니다.
0: 예, 치료 잘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제가 강의했던 약은 그 약이 성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좀 말해드리기 좀 쉽습니다. 오늘은 주로 우리 뇌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뇌세포는 딱 기형병만 책임지고 치매만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중추신경이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령부란 말입니다.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도 다 뇌세포에서 진행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제 동생이 지금 가만성 뇌경색으로서 두풍이 두번에 왔는데 지금 이 건네 보시와는 속에서 근저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네. 맑아지고 혈압이 지금 많이 안정됐단 말입니다. 이전에 혈압이 막 200까지 예, 200까지 남아 올라가 215, 220까지 올라가서 막 그저 어지러워서 막 다 빠질 뻔하고 이렇게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이 건네 보시와는 쓰면서 혈압이 지금 144호
0: 예. 네.
3: 그래서요, 아주 용, 뭡니까, 어지러워 아야 한다, 지금. 그리고
0: 실감. 이 점은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두중이라든가 우술이라든가 동맥이 당당해지는 걸 치료하는, 그 다음에 그 허혈이 생기고 풍혈이 생겨서 피가, 별덩어리가 생기는 잔치라든가 이런 치료제가 들어가서 이 두풍한다들 아주 좋습니다.
3: 네. 그래서요, 지금 뭡니까, 저기. 병원도 가지 않고 지금 이 약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0: 네,
3: 그럼 심장도 예. 지금 박동이 70, 80 그 다음에 지금 그리고 네. 손이나 부들부들 뜨는 게 그것도 많이 낫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께 감사드린 활동에 참여하려고 내지 전화드립니다.
0: 이번 의대 활동은 열곽사도 열곽들입니다. 우리 15곽사야 15곽들인데 이번 의대 활동 역시 좋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뇌 조직에서 진행되는 많은 이런 생리 기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스트레스 받거나 큰 글씨거리가 생기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밥맛부터 이루어지고 소화부터 안 되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예. 이것이 바로, 우리 뇌에서부터 뭘 인지

0: 합니다. 스트레스 받았다 혹은 근심거리가 생겼다 하면은 뇌가 작동하지 않고 생리 기능을 아예 하면서 소화액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1: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2: 예, 저도 지금 건재 보상하는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예, 항상 머리가 심하면서 그래가 자꾸 높고 이래서 바로 치고 그리고 자꾸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또 귀에도 소리 나매 그래 자꾸 여러 가지 몸이 망상합니다. 그래서 네. 이 건재 보상하는 썼는데 야, 이 약이 정말 쓰면 스스로 좋단 말입니다. 그까지만 네.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사진 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거 쓰기는 근데 보시면 이게 어제 한 달 많이 넘었는데
0: 예.
2: 귀에서 손 나는 것도 잡손 나는 게 그것도 어렵고 예. 그다음에 기억력도 이게 지금 돌아선 게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예. 허리 다리 쏘아나고 예. 그러던 게 이것도 지금 예. 좋고 그리고 심장도 두근두근 이것들이 나가지고 어쨌든 이러면 저 지금 돌아선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예. 이게 논의에 들어가서 이 약가에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을 약 저희가 돌렸다 됐습니다. 이렇게
0: 많이 저희가 따왔습니다. 맞습니다.
2: 예. 그러니까 내가 예. 이거 다 알고서 이렇게 돈 스스로 좋으니까 오늘 장기를 얻어 쓰다고 이거 할 때 또 이렇게 좋지. 이런데 빼앗으면 예. 계속 장전하게 됩니다.
0: 예. 여본 우대 활동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싸지 않아도 예. 열광 싸도 열광 드린다 말입니다. 예. 이러면 가격이 절반 내려가고 예. 예. 또 써볼만한 약입니다.
2: 예. 예. 난 정말 합당합니다.
0: 예. 계속 치료하십시오. 예.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우리 말과 같이 머리는 우리 인체를 지배하는 총사령부입니다. 사령부라는 게 어떻습니까? 명령을 내려서 직접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이런 총사령관이란 말입니다. 우리 뭐 대뇌세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네, 우주에서의 중풍이 와서 이거 내버려 놨어요. 예, 예, 중풍이 왔는데 걷는 다는 게 그저 이 집에 얼라 다 빈 것도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하면 올라오는 게 그렇게 올라옵니다. 잘 걸지 못하고 하면서
0: 예.
3: 그리고 이 있으니까 진작에 올라올 때도 예, 올라와서 이렇게 잡았던 게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걸어서 왔으면 이런데 쭉 올라오고 진작에 때까지 올라갑니다.
0: 예.
3: 예, 그게 다 예, 전선 부대에서부터 예, 소변 용사도 보고 예, 소변 어떤 데는 잘 안 나갔어. 병원에 가서 여동안을 꺾고 소변 봤는데, 지금 소변 시원하게 잘 나가고 소변 자주 안 봅니다.
0: 예.
3: 그리고 또 예, 이 예, 기억력 없는도, 치매 정신도 예, 울집 들은 단계 자꾸 왔다 갔다 지우더라고. 그리고 예, 예, 쉬가 일어나기 전도 그냥 얘네 밥을 먹었던가 계속이 된다.
0: 그게 바로 치매 초기 증상. 예.
3: 글쎄 말입니다. 그랬네. 선생님 약속 효과가 이쁘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번도 밥 먹었던가 이런 말 되고 집도 거기 들어갑니다.
0: 네.
3: 예. 그리고 예, 동맥경화 혈주는 없던 것도 예, 동맥경화 혈주도 다 잡아줬고 예. 그 다음 이 손에니까 예. 하품 잡고 합니다. 그런 게 하품 강합니다.
0: 예. 그렇죠. 머리에 산소 부족이 있으니까 그런 치매 조기 증상도 나타나고 산소 부족이 원인이니까 또 우리 혈액 속에 혈홍단발 그 산소를 운반하는 혈홍단백이 적은 겁니다. 적혈구에 있습니다. 적혈구란 게 혈세포인데 이런 혈세포는 다 골수에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골수를 콩팥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확실히 그 방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약은 진짜 용서합니다. 여기에 잠도 잘못 자는 게 잠도 용서할 겁니다.
0: 네.
3: 선생님이 어렸어도 이렇지 않습니까?
0: 어렸을수록 좋죠. 사람은 필경 늙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빨리 늙는 걸 저속노화로 늦게 늙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3: 예, 지금 예, 쓰면 쓸수록 한 가지 한 가지 등이 점점 더 좋아서 수리용산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 오늘도 많이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1: 아니,

0: 주시죠. 설명 주시죠.
1: 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건립 보시화는 건중 황지가 1771년도에서부터 쭉 쓰던 약입니다. 71년도부터 쓰면서 이분이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 황제들 중간에서 89세거든. 그때 나이에 89세거든이 이렇게 쭉 우리 계속 썼다는 이런 재료에 근거하면은 이 약은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우리 기와 혈을 보충하고 골수를 만들어내게끔 콩팥이 기능을 높여줍니다.
0: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저 우리 아버지 건네보시하는 닭같습니다. 네, 예, 저번에 그 머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오지름증도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소변이 저래한다 말인다. 밤에도 자꾸 가고 네. 낮에도 여러 번 가고 그리고 또 평상시 또 어제 관절도 좀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서
1: 소변이 날 때는 콩팥이 허한 증상이 있는데 콩팥이 허하면 고가병뿐만 아니라 비뇨기 계통 질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골수가 적은 증상 다 나타나요.
2: 예예 그래갖고 저는 저번에 이 약을 잡은 게 영예 효과 좋다지 않을까 소변자는 자수도 예 벌써 예 적어진 게 알리고 예 관절이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다지 않을까 그래 내하고 열통 싸우래서 내 지금 전화한다.
1: 잘 됐습니다. 요즘에 열통사도 네. 열통들입니다. 예.
2: 네, 그렇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예.
1: 예.
2: 네, 그 열통 어떻게 배달해 주세요. 예.
1: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예. 우리 약국에서 전화 갑니다. 예.
2: 네, 예, 알겠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중에서 물어보죠. 예, 들어보니까 확실히 나한테 필요한 약이고 좋은 약이 필요 맞는데 우리 수여상펀드입니다. 약이라 할 때는 오래 쓸 수 없죠. 예, 10몫에서 3몫은 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을 오래 쓸 수 있습니까? 하고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기재된 데 의해도 근중황제가 이걸 쭉 돌아가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쓰면서 그때 나이로 비하면 아주 장수했기 때문에 이 약은 또 약이 조합에서도 볼 수 있는 바 콩팥의 기능을 높여주고 비위를 건전하게 하고 기와 혈을 보충하고 경락을 소통시키기 때문에 우리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내가 100살을 살든 100세 이상을 살든 이렇게 많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약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 드립시다.
0: 네.
1: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0: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이게 지방간 듣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게 썩고 그렇게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키워서 밥맛이 없으니 밥을 먹지 마라. 영 나이가 없습니다. 이러더니.
0: 예.
2: 그러다 이 성장광이 듣고 이제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벌써 그래도 이 증상 좀 이렇습니다.
0: 예.
2: 예.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근데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영 잤는데 다 여섯 번이 봤습니다. 범사변은
0: 범사변 잤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졌던 분들 좋지 않습니다.
2: 그래도 구하여 쓴다부터 범사변에 정말 한 번 내지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참 제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고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0: 근데 효과 좋으니까.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와,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0: 두한 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박액을 쓰고 있는데 병원에 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소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어제는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 자꾸 붓기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재니까 그게 좀 나았습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도 그저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0: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조수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2: 예, 나는 이깟님 뭐 구별수고 여자 등만만에 합격받았습니다. 우리 여심이 시에서 와서 이 촌에 시식검사인데 어제 환단 가보니까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0: 어찌 많이 좋겠습니다.
2: 구별수고 여자입니다. 야, 선생님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아니면 예. 정말 오늘 이날에 없습니다. 야, 내 정말 예.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수고 효과 없어 하다 선생님이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예. 어찌 기쁘게 정말 나가봅시다. 어제 환단 꼭 찾고 집에 오는 길이
0: 예, 그렇죠. 예. 건강 예. 좋아졌다는 것 말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2: 네, 이란다. 그 선생님 야,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게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정말. 용지라는 야. 게 이게 미스터 가지 중약 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약입니다. 간에
2: 예, 예,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내 정말 예, 오늘 천하 어때 거짓말도 어찌나 그게 쓴거예 그래서 예.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0: 예, 날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2: 예, 예, 예. 아, 선생님 예. 정말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0: 여자라.
2: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며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이래서 손을 엿봐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전역 공생문화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공생교양과 문화관광 융합발전 모시를 혁신해 변강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한마음으로 강을 다루고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모았습니다.
1: 1일 거행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는 우리소 당원 간부 군중들 속에서 여전히 열렬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손잡고 계일 활동을 펼쳐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우리주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함력을 형성했습니다. 습금형 총세계는 홍색 자원을 잘 보호 활용하고 혁명 전통과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해 광범

0: 만 간부 대중이 우량한 전통을 발행하고 홍색 혈맥을 이어가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시대의 새 풍모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래 우리 주에서는 전역 홍색 문화 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홍색 교양과 문화 관광 융합 발전 모식을 혁신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몰입식 홍색 견학, 당성 실천, 애국주의 교양 등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홍색 정신 전승과 민족 단결 교양을 깊이 융합시킴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의 가국 정회를 일층 두텁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수립하면서 변강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다루고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단결 분진하는 강대한 함력을 모았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글시 조양천진 대흥촌입니다. 이곳은 중공 동만특위가 탄생한 곳이며 연변 초기 혁명투쟁의 핵심 발원지입니다. 100년 전 혁명의 불씨가 이곳에서 동만대지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홍색 향촌은 당사 교양, 홍색 견학, 민속 체험을 일체화한 홍색 문화 관광 새 명소로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아 많은 당원 간부, 사생 대중, 수변 장병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홍색 발자취를 따라 분투의 초심을 되새기며 몰입식 홍색 교양 속에서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여름 태흥촌은 홍색 분위기가 짙고 견학 열조가 뜨겁습니다. 마을의 홍색 주제 기치 조각 앞에서 길림성 직업기술학원 사생들과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장병들이 정년이 줄을 서서 입당 선사를 되새겼습니다. 태흥촌 홍색교양기지의 역사전시관에는 진귀한 사료가 진열되어 있고 생동한 주제 벽화는 분투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담채는 벅찬 시대를 입체적이고 완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설원의 해설을 따라 모두는 중공 동만특유의 당건설, 군대건설과 연변 여러민족 대중의 단결에 항일하고 피 흘려 싸운 혁명 역사를 상세히 묘했습니다. 그들은 몰입식 당성교양과 애국주의 교양 속에서 변강 여러민족 아들딸들이 한마음으로 당을 따르고 서로 지켜주며 도와온 가국정회를 깊이 느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지도원 하인장입니다. 중공 동만특위 예터를 참관하고 동만 혁명 열사를 되새기면서 혁명 선배들의 간관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영용하게 투쟁한 벅찬 시대를 느꼈는데 마음속으로 깊은 감동과 큰 고무를 받았습니다. 신시대 소방구조 기동대호의 한 당원으로서 홍색 유전자를 전승하면서 시종 변강이 뿌리 내리고 변강을 지키며 여러 민족 대중들과 한마음이 되어 단결 전진하렵니다. 연변 홍색문화 관광의 진지로서 대흥촌에서는 홍색 자원과 혁명 역사를 깊이 발굴하면서 홍색문화 전승과 홍색 교양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글시 조양천진 대흥촌 향촌진흥 전문간사 리창입니다. 홍색 관광 자원에 의탁해 우리는 주제 당일 홍색 기원화, 실경 당수업, 민족 단결 선전 강연, 청소년 홍색 실천 등 여러 가지 특색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몰입식 홍색 교양 지원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해마다 각종 홍색 교양, 민족 단결 실천 활동 360여 차례에 접수하고 있으며 연평균 기원화 관광, 당사 학습 대중 연 2만 8천 명을 접대해 홍색 진지를 활성 하고 홍색 문화 전승에 일조하며 민족 단결을 실제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기본 건설 공정병 주제 전시와 여러 민족 아들딸 피어린 항전 주제 전시청이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전시된 사료와 옛 물품들은 변강 건설자들이 간과하게 창업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 건설하며 한 마음으로 변강을 지켜온 분투 역정을 생동하게 재현했습니다. 연결 조선족 기업가 연합회 조직위원 김걸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는 5.1대 기본건설 공정병들이 나라를 위해 변강을 개척하고 인민을 위해 건설해온 간관 역정을 직관적으로 묘했습니다. 그들은 당과 인민의 중탁을 저버리지 않고 땀방울과 견지로 변강을 건설하고 발전시켰는데 우리는 이런 사심없는 기업, 실무 담당 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신시대 기업 경영자로서 우리는 홍색 정신을 전승하고 초심 사명을 명기하며 일퇴에 입각해 분발 정진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당 창건 105주년에 헌상하렵니다. 연변 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1: 인민 박물관
0: 연변 박물관은 우리 주의 홍색 교양과 민족 단결 교양을 일체화한

0: 종합성 교양 기지로서 관내 연변 여러 민족 아들딸 피어린 항전 주제 전시청을 설치했습니다. 전시청에는 수백 점의 혁명 문물과 진귀한 사료를 소장하는 바 전방위 다각도로 배겠는데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당의 령도하에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손잡고 삶의 터전을 함께 건설해온 분토 역정을 생동하게 재현해 여러 민족이 서로 지켜주고 도우며 한마음으로 단결한 가국 정회를 깊이 해석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2024년에 홍색 핵심 전시청을 새롭게 승격해 개방하고 250여 점의 혁명 문물을 전시했으며 몰입식 관람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선으로 여러 차례 홍색 주제 전시를 내놓고 류동순의 전시와 홍색 선전 강연 5가지 진입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했으며 온 오프라인에서 표준화, 견화 과정과 특색 사상 정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변은 로우혁명 근거지로서 풍부한 홍색 유적과 생생한 혁명 사료를 보존하고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의 단결 분투한 홍색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날에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선을 들어주고 항전 역사, 수변 문화, 민족 단결 등 특색 요소를 통합했으며 홍색 교양 기지와 홍색 문화 관광 대상 승격을 체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홍색 자원, 민족 문화, 문화 관광 산업의 심층 융합을 주동해 홍색 유적의 생명을 불어넣고 홍색 문화를 활성화해 변강 여러 민족 대중이 변강을 지키고 흥성시키며 단결 분투하는 강대한 정신 역량을 응집했습니다.
1: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가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전조 당원 간부 군중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적으로 청취,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고 신심을 굳건히 하며 지속적으로 분투해 당의 우량 전통을 부단히 발양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 연변의 새 장을 힘써 엮어가겠다고 표했습니다. 7월 1일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전체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하면서 당의 빛나는 역정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모두는 초심 사명을 명기하면서 당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시장 질서 수호와 경영환경 최적화의 실무 담당으로 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시장감독관리국 계량처 4급 주임과원 강남입니다. 습금평 총석의 간곡한 당부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큰 보물을 받았고 더없이 격동됐습니다. 시장 감독관리 부문의 청년 간부로서 저는 초심 사명을 명기하고 리상 신념을 굳건히 하며 습금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일상 감독관리 사업에 융합시키겠습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지도부, 기관 당원 및 소속 각 단위 중간층 간부들을 조직해 대회 실황 중계를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습금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경청하면서 큰 고무를 받았다면서 주류 매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연변 이야기를 잘 전해 실속이는 성과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 주소방구조국 500여 명 구조일꾼들도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했습니다. 모두는 백년의 풍우 역정 속에서 우리 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종 인민 대중의 안위를 첫자리에 놓았는 바 이러한 충성 담당 사심 없는 기여의 홍색 정신은 전체 소방 구조 일꾼들이 영광 매진하도록 이끌고 격려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주 소방 구조국 판공실 주임 왕선영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를 보며 더없이 격동됐고 깊은 고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홍색 혈맥을 이어가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앞장서 돌진해 더욱 포만된 상태로 화재 예방 통제와 소화 구조 사업에 뛰어들어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서 당과 정부의 따사로움을 전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용감하게 분투하렵니다. 연변 대학 교직원들은 대회 실황 중계를 집중 시청한 후 사상 공감대를 응집하고 변강 고등교육 본직에 입각해 학습 성과를 사업 창업에 강대한 동력으로 전화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 대학 외국어 학원 당위석이 김명호입니다. 스쿤평 총석의 중요 연설을 듣고 더없이 격동됐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덕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당건설 인솔

0: 학교 운영 및 학원 관리, 인류학과 건설, 인재 양성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홍어 수변 특색 발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에는 전국 모범 당지부를 지속적으로 강하게 건설하고 전국 번복이 학부 건설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당일 각 현시의 당원 간부들은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대회 실황 중계를 진지하게 시청 청취하면서 습분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터득했습니다. 용정시 당위 당학교 부교장 김문걸입니다. 당학교는 당원 간부 교양 양성의 주진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습분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전체 교수 배치에 전면 융합시키고 수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교수 내용을 갱신하고 교수 모식을 혁신해 당원 간부들의 리론 무장과 당성 단련을 착실히 잘 들어줘 정치 수준이 뛰어나고 능력이 강하며 작풍이 우수한 자질 높은 전문화 간부 대우를 힘써 단련하겠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길 감옥 탈옥 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초 위 연길 감옥에 갇힌 당원들은 옥중 당위를 설립하고 여러 행동 분대를 조직했으며 감옥 외 당 조직과 연락을 맺고 탈옥을 준비했지만 두 차례 행동이 모두 반역자의 밀고로 실패했습니다. 1934년 당 조직에서는 단식 투쟁을 발동해 승리를 거두었지만 적들의 보복을 초래해 김훈 등 여러 옥중 지도자들이 참혹하게 살해됐습니다. 그 후 김명주 등은 탈옥 지휘부와 결사대를 재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단호 기간 감옥의 수비가 해이해진다는 정보를 탐지한 뒤 행동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1935년 6월 7일 17명 용사들은 간수들을 제압하고 적 군간을 격살했으며 무기를 탈취하는 한편 감방문을 부수고 100여 명 수감자들을 구출해 탈옥했습니다. 이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포위를 뚫고 나갔고 소분대는 남아 추격병들을 저격했으며 여러 대원들이 장렬히 희생됐습니다. 최종 근 50명 탈옥 인원들이 항일 근거지에 성공적으로 도착해 항일 대우에 편입됐습니다. 연길 감옥 탈옥 투쟁은 동북 항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탈옥 행동으로서 동만 민중들의 항일 사기를 크게 북돋아 주었으며 동북 항일 사의 빛나는 한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1: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관철 실시하고 법치 역량으로 민족사무 지리 현대화의 에너지를 부여하기 위해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손잡고 계를 활동을 펼쳐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민족단결을 수호하는 능력과 수준을 1층 제고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우리 주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합력을 형성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처음으로 검찰기관의 민족단계를 파괴하고 국가와 공공의 리익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직권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검찰기관이 법에 따라 민족사무를 지리하는 데 명확한 법치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주인민검찰원에서는 주민족사무위원회와 연합해 연변주 민족단결진보 법치보장협력제도를 내와 행정감독관리 플러스 검찰 공익소송 법률감독 상시와 협력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구축했으며 검찰기관의 법률감독 직능을 줄선으로 민족 분야 위험경계 해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변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든든한 법치보장을 제공했습니다. 활동에서 주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전주 량급 검찰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법치선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시대발전 대세와 변강치리 수요를 둘러싸고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립법 배경, 시대적 의의, 기틀 체계와 핵심 요지를 체계적으로 해독했으며 민족단결진보 사업에서의 검찰기관의 법정 직책, 직책리행 경계와 사업 중점을 해석했습니다. 선전 강연이 끝난 뒤 검찰기관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전문 시험을 진행해 전주 검찰 일꾼들이 법치 방식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고 민족 발전에 봉사하는 직책리행 능력을 전면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주인민검찰은 당조 서기이며 검찰장인 리헌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연결 수상시장 신축 대상

0: 건설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연결의 대표적 아침 시장으로서 연결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는 옛 시장이 곧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연결 수성시장 신축 대상은 연지파 강반 동쪽 삼꽃거리 서쪽에 위치했고 총 투자는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주체는 3층 건축으로 총 건축 면적이 12,000평방미터입니다. 1층과 2층에는 상가가 들어서고 3층은 도서 간행물 쉼터로 조성됩니다. 건물은 조선족 전통 처마와 문양을 융합해 민속 정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2025년 6월 착공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길림성 도시투자 흥성건설유한회사 부총경리 왕효박입니다. 현재 수성시장 건설 대상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공은 전부 끝났고 대문, 외림면 시공도 전부 마무리됐으며 건축 주체 초보적 검수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마지막 단계의 소방시스템 시험 조정, 경관 조명 배치, 주변 환경 정돈 등 마무리 작업을 전력 추진해 공사가 순조롭게 준공, 인계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시 소비 능력 등급을 높이고 민생봉사 공급을 최적화하는 중점 대상으로서 연결 수성시장 대상 건설은 현대화 시장 안전규범에 맞추고 본토 시장의 생활정치 특색을 이어가는 도대에서 현대화 상업 부대 시설과 문화관광 기능을 전면 승격시켰습니다. 대상은 안전하고 쾌적한 민생 구매와 관광 소비 시장 공간을 힘써 구축해 조선족 특색 농산물 전시 판매, 본토 민속 음식 체험, 문외 휴식 소비, 문화 관광 방문을 일체화한 종합성 편민 상업 관광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 민속 문화를 체험하는 새로운 창구로 될 전망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이틀간 우리 주에 뚜렷한 강수 날씨가 있겠으며 천둥과 번개, 단시간 폭우, 강풍 등 강대류 날씨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는 주로 3일 오후부터 밤까지와 4일 밤에 집중되겠습니다. 각 지에서는 단시간 폭우로 인한 도시 침수, 저지대 농경지 침수와 중소하천 범람, 산사태, 지질재해 위험을 예방해야겠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고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집 중복은 대외저치 4층 58평입니다.
0: 네.
1: 학교 부근의 집입니다. 시장이 네.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연계선화 136 네. 34 33 2636
0: 그래요.
1: 2636입니다.
0: 2636번이죠. 네, 그대로 적었는데요.
1: 예. 예.
0: 네.
1: 어제 광고 잘못 나갔어요. 3626으로 나가는데요.
0: 어, 그러셨습니까?
1: 예.
0: 연락번호 136-3433-2636번으로 적었는데요.
1: 예.
0: 알겠습니다. 더 주의해 볼게요.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집을 팔려고 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1: 면적은 92평이고,
0: 네.
1: 예, 침실 두 개, 객실 하나입니다.
0: 네.
1: 예, 남북이 통합니다.
0: 네.
1: 15층이 6층이고,
0: 네.
1: 예, 깨끗하고 아담하게 장식되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옆에 도매 시장이 있고, 교통에서와 생활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0: 네.
1: 연락번호 185
0: 네.
1: 4330
0: 네.
1: 9381입니다.
0: 9381번. 네, 위치를 말씀 주세요.
1: 예, 위치는 공공과 많이 도매 시장 옆이 외변청입니다.
0: 아, 그러니까 하남에 위치한

0: 네. 네. 위원성 아파트라고 합니까?
1: 예, 위원성.
0: 네, 알겠습니다.
1: 예,
0: 그래요?
1: 감사합니다.
0: 네, 연락
1: 감사합니다.
0: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1: 수고하세요.
0: 네. 네, 뭐 가정집에서 노인 한 명만 전탁 맡으려고 합니다. 가족처럼 살뜰히 돌봐드리려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35455-1195번 1535455-1195번입니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소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침실 두 칸에 있고 남북방향으로 된 집이라서 통풍도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주변에 소학교, 고중, 민속원,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560059121번 1560059121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남세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 편리합니다. 수도물은 깨끗한 샘물이고 야산에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습니다. 국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새 것이나마 다름없는 환자용 침대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8556-0504번 1558556-0504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경비 혹은 서사양장의 일자리를 구합니다. 일꾼이 필요한 사장님들께서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4332-7879번 1394332-7879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외에 1m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네,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단칸방도 세줍니다.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하고 거주조건이 아주 우월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팝니다. 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화장실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손대기 어려운 곳을 해결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33-8797번 1322433-879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사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4: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6: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2: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7: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7: 시점은 도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 사택이고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7: 면적은 34평방조금 안 됩니다. 네.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7: 채소 시물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주로 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곳입니다.
0: 네.
7: 산화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구유 터지어서 냉이, 뱅갱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0: 네.
7: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7: 네, 수고하세요.
0: 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입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위치한 집을 세줍니다. 단층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면적은 3,000평방미터인데요.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외 연길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서영시장 부근에 있는 10층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위치한 3층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에서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339940번, 1594339940번입니다. 모 반찬가게에서 밑반찬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56768-3257번, 1556768-3257번입니다.

0: 네, 시골집을 관리해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집 면적은 60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오셔서 텃밭을 가꾸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생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령정에 계시는 한 남성분이 중고 냉장고와 전동차를 저렴하게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71433-2752번, 1571433-2752번입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모 양곤에서요, 허리 일꾼 구하려고요.
0: 네, 여성 간병인을 구하십니까?
1: 네네네.
0: 네.
1: 연락번호는요?
0: 네.
1: 259.
0: 네.
1: 4433.
0: 네.
1: 2100번.
0: 1594433 2100번요.
1: 네.
0: 잘 적었고요. 좋은 소식 기다려 보십시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 실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 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립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0: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지구판 좀 올려려고 합니다.
1: 네.
2: 예, 집 위치는 철남 텐시쇼치 3층입니다.
1: 네.
2: 예, 면적은 61평 정도 되고요.
1: 네.
2: 양수 이팅의 남북집입니다.
1: 네.
2: 예, 집 끝에는 소학교 고승 있고요.
1: 네.
2: 근처에, 그리고 또 근처에는 병문 민속촌 야시장이 있어서 일상생활하는데 매우 많은 편리를 줄 곳입니다.
1: 네.
2: 예, 집 전화는 156
1: 네.
2: 0050
1: 네.
2: 9121번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 집을 팔려고 그럼.
0: 네.
1: 그 위치는 그 하나는 피발시장 근처에 집인다.
0: 네, 도매시장.
1: 예, 7층 집에 5층이고
0: 네.
1: 면적은 70평입니다.
0: 네.
1: 그리고 다만 저는 그 북대 고성화원의 집인데
0: 네.
1: 7층 집에 1층이고 면적은 네. 50평입니다.
0: 네.
1: 받을 가격은 15만 받습니다.
0: 네.
1: 연락처는 요빠빠
0: 네.
1: 4473
0: 네.
1: 3898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026 중국 연길불고기 미식축제가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연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활동은 중국요리협회 연길시 상무국, 연길시 문화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며 전국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요리 브랜드, 요식업계 권위적인 전문가, 본지역 특색가게, 문화관광업계 유명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 대계를 도모하게 됩니다.

현재 전국 불고기 시장 규모는 2,680억 원을 돌파하며 야간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현역 경제를 촉진하는 우세 분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활동기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마련됩니다. 10일 제3회 불고기 경연대회 및 제1회 연길 불고기 미식대회가 연길시 1978 문화창의원에서 개막합니다. 대회는 전국 각지 60개 유명 불고기 브랜드를 후빈해 세트요리, 특색 단품요리 두 분야로 나누어 경연을 펼칩니다. 11일에는 제2회 중국 불고기 미식산업대회 및 연길 불고기 공급막 연결 교류 대회가 연길 공룡 온천 호텔에서 열립니다. 또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1978 문화창의원 광장에서 특색 불고기 미식 체험 전시가 펼쳐집니다. 현장에는 나무집 불고기, 관씨 당날개 구이 등 국내 앞자리를 차지하는 불고기 브랜드와 100% 라궁, 금리, 강뚝 등 100개 연길 현지 음식 가게가 모여 불고기, 꼬치, 냉면, 국밥 등 민속 음식들을 집중적으로 선보임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이 한자리에서 전국 풍미와 현지 특색 음식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름철 여객 운수 절정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광, 친척 방문 및 귀향 등을 목적으로 한 여객들의 원활한 출행을 전력으로 보장하기 위해 연길 참호단은 7월 1일 0시부터 8월 31일 24시까지 临시 열차를 증편 운행합니다. 이번 증편 노선은 장백산, 연길, 도문, 장춘, 심양, 할빈, 북경 등 주요 출행 방향을 포함합니다. 열차 운행 시간과 승차권 정보는 력의 흐름의 변화 및 노선 유지 보수 상황 등에 따라 동태적으로 조정되므로 구체적인 열차 증편 상황은 중국철도 12366 공시 플랫폼 및 기차역 현장 공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에 증편된 일부 열차는 자정을 넘겨 이튿날 종착역에 도착하므로 연길 참호단은 야간에 출행하는 여객들이 사전에 일정을 면밀히 계획하고 환승 및 숙박 등을 적절히 안배해 안전하고 원활한 여정을 보장할 것을 귀띔했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2008년부터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한 훈춘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의 많은 별원이 6월 말까지 연 3천여 명의 방문객을 접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별원은 민박, 만족 민속 체험, 음식, 목장 관광, 만족 종이 오리기 등을 일체화한 문화 관광 종합체로서 주내외 학교, 기관의 견학 활동과 주변의 관광객을 접대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됐습니다. 더급 단위인 백성의학고 등 전문학교의 전폭적인 부축하에 건설된 많은 별원은 전통 만족 건축의 맥락을 보존하면서 문화 관광, 숙박 등 다양한 기능을 융합시켰습니다. 학교에서는 또 의학 전업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만족 특색 약선 샤브샤브를 특색 음식 메뉴로 출시했습니다. 최근 연간 촌에서는 만족 발원지, 살기성 유적, 동부항일연군 미령지, 범표범 생태주랑이라는 4대 문화에 의거해 홍색 요적, 역사 요적 참관을 내용으로 한 견학 관광 로선을 조성해 농업 문화 관광에 깊이 있는 융합을 추진했습니다. 천주제 제1서기 왕순동은 당지의 만족 문화를 충분히 발굴하고 내부 시설을 보완하며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흡인할 다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 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종아리 건강은 단순히 다리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 운동능력, 균형감각, 로하 예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데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 이완하면서 다리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아리가 아프면 보통 근육경직이나 경련이라 생각하고 손으로 주무르거나 파스 등 소염 진통제를 사용합니다. 실제 대부분 통증이 이러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아리 통증은 혈관과 주변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질환 때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혈전뿐만 아니라 당뇨병, 신경손상 등도 통증을 유발합니다. 평소 종아리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종아리 통증이 있으면 의료진은 대개 근육 상태를 알기 위해 간단하게 신체 검사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근골격계 초음파 스캔을 합니다. 초음파로 동맥 파행, 아킬레스 건염, 심부정맥 혈전증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종아리가 아프면 고정장치를 발목 또는 종아리에 착용해 보호하고 휴식 냉찜질이나 얼음찜질로 염증 줄이기, 신축성 있고 꽉 끼는 붕대나 압박 스타킹을 사용해 붓기 줄이기,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붓기를 줄이기 등 다섯 가지 방법을 써서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부정맥 혈전증이 의심되면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고열, 차갑게 부어오른 종아리, 다리에 갑작스런 붓기 등이 있다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걸을 때 통증, 사라지지 않는 부종, 고통스러운 정맥류, 자가치료에도 개선되지 않은 증상이 있어도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종아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 30분 이상 걷기는 종아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발뒤 꿈치를 들기를 15회 내지 20회 3세트 하거나 계단 오르기, 관절에 문제가 없는 경우 줄넘기가 종아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벽을 밀며 종아리를 늘리는 스트레칭은 운동 전후 2, 30초씩 실시하면 됩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 걷거나 발목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약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우대활동은 며칠간 잠깐 진행하는 우대활동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우대활동의 내용이 아주 여러분들을 흡인할 수 있는 좋은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지원액은 80각을 싸면 100각을 드립니다. 원 가격이 124원이었는데 지금 99원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80각에 100각을 드리고 거기에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립니다. 홍남강 치료이기에 대해서 아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리고 80각에 100각이 되면 한 각의 평균 가격에 한 40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지원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우리가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노인이 젊은이로 변하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각에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습니다. 12각에 12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되면 절반 값으로 뚝 떨어지죠. 그런 기초상에서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잠깐 진행하는 우대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며칠 남지 않은 우대활동은 제때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게 되면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2억 3천만 전에 제일 고로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영양활성소는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포함되는데요.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사지대회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한마디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결론이 내렸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제일 완미한 선물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소외되는 성분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걸 여기에서 얻을 수 있어서 건강과 장수와 젊음을 찾는 좋은 길을 선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0: 형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나도 사지원에서 어서 먹은 지 한 여러 달이 됩니다.
1: 하하, 그래요?
0: 예. 낙공세 포즈 있으면서 머리 늘상 휑하고 정신이 깜빡깜빡 하면서 좀 휑합되다 그러면서 그 어느 하루에 남이 정신을 살다시피 했댔습니다.
1: 아, 예.
0: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하면서 많이 또 우울해 했댔습니다. 나는 그냥 우울하더라만
1: 아, 예.
0: 이런 증상이 요즘에는 많이 나아져서 정신이 나고 머리 맑아졌습니다.
1: 많이 우울해지는 원인 자체가 예. 주약에는 내 혈관에 영양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모세 혈관 통해서 세포를 살려주는데 그 공력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1: 그렇죠.
0: 기도를 해줬습니다.
1: 예. 아, 또로로 그래. 해줬단 말이 맞습니다.
0: 예. 예. 그래, 더 좋은 건 뭘 좋아졌는가. 오랫동안 내 이렇게 발이 자꾸 내리저리면서 손가락 끝이 그냥 저렸댔습니다.
1: 예.
0: 이 이야기, 오랫동안 1년 거의 되게 먹으니까 이 저리던 게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1: 신경말 처염입니다. 순환장애 예. 때문에 오는. 예.
0: 나도 모르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1: 아, 그렇죠. 예. 그 문제 해결입니다.
0: 예. 그래요. 너무 좋았고 정신도 나고, 요새는 오전 자꾸 맥도 난다. 맥였던 게.
1: 그렇죠.
0: 그래요. 건망증에도 좋지. 스트레스 자꾸 받던 것도 좋아지지. 면역력이 떨어지던 것이 면역력이 많이 올라간다, 저는.
1: 그렇죠.
0: 예, 또 다리 맥도 약간 잘 걸어서 그 운동도 부지런히 생깁니다.
1: 어,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 인삼녹용이 예. 다섯에서 배 효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죠.
0: 예, 그래, 내 들어보니까 나 요즘에 활동 너무 좋지. 또 홍남광 치료 이겨준다 하지 해서 내 지금 오늘 활동 며칠 안 남았다가 오늘 또 배달받자 그랬는데 약을.
1: 그렇게 하셔.
0: 배달받고 이 기계 하나 또 싸게 했습니다.
1: 그렇게 하셔.
0: 예, 배달받은 주세요.
1: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물어러 주는 부분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 전화 맞습니까?
1: 그렇죠. 말씀하세요. 예, 잘 들려요. 예.
3: 천희 박사 쓰는 환자입니다, 선생님. 그 천희 박사께는 이따기니까 사지원액도 쓰고, 명서방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그렇죠. 예, 말씀하세요. 예.
3: 사지원액이 이게 약이 나는 처음부터 먹으니까 1년도 많이 넘어먹었는데, 사지원액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그 맹서방과 같이 먹으니까 눈이 더 환해지더라. 내 보니까나
1: 바로 배합이 그렇게 잘 되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이 두 가지 제품입니다.
3: 예, 둘 다 다 이렇게 부작용도 없고 위를 작아야 하고 예. 그래 머리 어지럽고 기억력이 좋은데 이 사지원액이 좋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뭡니까 이게 맥이 나는 게 좀 특집되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1: 그렇죠. 인삼녹용이 다섯에서 빼니까 인삼 먹어보셔 녹용 먹어보셔 그런데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모두 못 드시는데 이 제품은 부작용을 배제한 인삼녹용이 다섯에서 빼 효과니까
3: 맞습니다.
1: 예, 더 선택할 여지 가운데 충분하죠.
3: 나는 어찌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약이나 먹으면 나는 이렇게 자꾸 위로 작아가지고 부작용이 커서 예, 잘 먹지 못하는데 이거는 아니, 이 사지원액은 정말 예, 후수가 잘 돼서, 예, 물약이 돼서,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맥이 날까, 용 좋습니다.
1: 그렇죠.
3: 초반도 예. 밤에 세 번 넣는 게 어떤 한 번 넣지 아까, 예, 얼마나 좋은, 그 피부도 용 좋아집니다, 선생님.
1: 아, 이게 기본입니다. 젊어지고, 예, 이뻐지고, 피부. 그렇다고 치아를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한테
3: 예,
1: 나가면.
3: 피부관을, 예, 선생님, 많이 미용했는가, 예, 누구만이 무슨 돌 있어야 미용하지, 미용은 돌 얼마나 들어가는 가운데. 예, 그래, 완을 10년 젊어 뵌다고 다 날린다, 완을.
1: 그렇죠.
3: 그래, 이거 뭐, 사지원에 먹으라까. 그러니까나, 그거, 그렇게, 한 병살 지금 아이 병살 됐고, 그러니까 한
1: 그렇죠.
3: 살
1: 지금. 예, 예. 예. 지금 대다 싸게 돼. 한 40원 자밖에 되지 않는데.
3: 어, 그니까 절반도 아이 되지, 무슨.
1: 아이, 그렇죠.
3: 어, 그니까 언니 좋구나. 이번에 우리 학생 이거 호남아 기계를든지 참가하자고 그럽니다.
1: 홍남강 치료기가 너무 좋은 이력이기입니다. 이거 하나 마련해 놓게 되면 그게 기술 그 광이라는 게 일종 립자입니다. 그게 인체에 파고 들어가면서 모든 세포가 노화 세포를 젊은 세포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지는 이런 공능 발휘하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콤파스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고 위장 도와주고 심장 도와주고 뇌혈관을 도와주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후회될 겁니다. 예.
3: 그러니까 그게 세포를 살고니까
1: 세포 새로운 세포 나오게끔 도와줘. 광이라는 게 한 개의 벌리 얼샹싱이라는 파하고 파는 또 립자다. 립자는 바로 우리 세포를 살려주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하는 이런 립자가 우리 세포에 침투된다면 광으로 들어가는 거는 빨리 침투됩니다. 우리 먹기보다 직접 들어가 세포에 우리가 모든 드시는 약은 위를

0: 모든 대사활동을 통해서 흡수되지만 이건 빛은 직접 세포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그리 좋단 말입니다. 예.
1: 예,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기시오.
0: 예.
1: 예. 그 만약에 콩팥이, 콩팥이 나쁘다, 위 나쁘다, 그런 부위에게 무슨 됩니까? 어찌입니까?
0: 그런 부분에다 딱, 거저 이런, 그, 광 조절한 게 있습니다. 그 코드를. 네. 강, 야, 중, 이렇게. 그래서 그거 네. 딱 누르게 되면 그 부분에다서 빛을, 그거 뚝, 대, 붙이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갖다 뚝, 이렇게 가차비 하고 있으면 됩니다.
1: 아.
0: 아주 편리합니다. 예, 예.
1: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 편리하구나.
0: 작은 녹음기만큼 그렇게 큽니다. 이전에 그 아. 작은 녹음기만큼. 예, 예. 지금 녹음기 없으니까. 예, 예.
1: 예, 알겠습니다.
0: 예, 좋은 제품이니까 효과가 빠릅니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이 사지원액은 지금 쓰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 논원에 들어서가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얼마 고사했겠습니까. 근데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머리가 아프지 않고 그렇게 어림지대나던 게 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 그래 왜 이 맥박이 막 100을 올라갈 때면요 이 몸이 불편했는데 지금 맥박이 70을 내려오니까 정상을 내려왔습니다.
0: 오,
3: 너무
0: 예.
3: 좋습니다.
0: 너무 정상이죠. 예,
3: 예, 이 사지원에게 소변이가 그런 나아가지 않고 자수가 좀 많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어제는 쓴 후에는 한 번밖에 밤이 일어나지 않고 낮에라 그렇게 누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대출 잘 되고 그래 이 사지원액 쓰니까 잠을 잘 잔다. 근데 지금 수면제를 그렇게 먹던 게 몇 년 어서 먹었는데 이 사지원액 쓴 후에는 수면제를 떼었습니다.
0: 그렇죠. 자, 수면제를 떼야 됩니다. 수면제가 치매를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 제공자는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신경 억제제니까 모든 신경 그 세포를 살려주는 데서 눌러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품 자체를 견제하는 차원이게 되면 내가 건강하게 수면을 보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 그래서 이 사지원액의 약수도 중앙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맹서방은 우리 언니가 쓰는 게 우리 언니는 주의하게 이 눈이가 항상 부엌에 눈물이 자꾸 나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이래 쓰는데 반년 얻어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그 희미하던 증상이 많이 사라졌답니다. 영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 왜 눈물이 나더만 어제 완전히 이렇고 눈이 깔깔하고 침침하던 것도 어제 완전히 이렇답니다. 그래 이번에 들으려고 활동이 영 좋을 때 우리 두 분이 지금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 명서방문 눈병치료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21가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눈병은 절대 치료하지 않는다면 눈은 일신에서 천냥이라면 구백냥이라 하는데 눈에 일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세상을 등지는 셈이 되게 되었는데 수술은 염지를 깎는 그 격으로 된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술 받더라도 이 제품이 필요한데 황차 수술 전이라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정하니까 여사분이 인정하는 게 아주 적당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두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사지원약에서는 1년 넘어 먹었습니다.
0: 예.
4: 그런데 이렇게 많은 면에서 지금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4: 나는 젊었을 때부터 이 소변이 자꾸 줄이고 아파서 연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4: 그래서 그걸 지금 발자가 지금 계속 세연제를 먹고 했는데 그냥 저기 조금만 참으면 자도 좀 발작한단 말인데
0: 예.
4: 그런데 이거 먹고서는 지금 이 소변이 자은 게 해결되고 그 다음에 그 아프고 저리고 하던 증세 지금 내일 없습니다.
0: 예.
4: 그러니까 저기 밤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신하고 예. 그리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리 밥 못 먹었대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을 백이 납니다.
0: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혈압이 엄청 안 돼서 좀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0: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나 좀만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4: 지금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요. 그리고 저기 이 기침가래가 좀 심해서 난 원래도 고생 많이 했는데 약도 많이 썼습니다.
0: 예.
4: 그래도 그게 안 났던 게 지금 이게 지금 깍대기로 없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4: 예,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던 것도

0: 좀 많이 났고, 예. 어쨌든 모든 면에서 좀 효과가 좀 좋, 그리고 잠자도 나는 좀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예, 만나, 어쨌든 자지 못해 잠깐 잘 때만 했는데, 잠을 영 잘 잠자죠.
1: 그렇죠.
0: 그랬거나 예. 좀 몸이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단 말입니다. 이야기 하도 효과가 좋으니까 얘기해서 쓰려고. 면서방은 우리 언니가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 요 눈이 좀 고기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저기 눈 좀 가렵고, 쌍기불리도 바르고, 바른 맛은 눈물도 나고, 그리고 저기 눈이 항상 뿌옇게 보인답니다. 대내장이 있어가지고, 소리.
1: 예.
0: 그래든지 좀 이른 사이 좀 많이 났답니다.
1: 이게 명서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아주, 인정할 만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눈이 거기 살아난 게 그게 좀 많이 줄어드니까 영편안하다니까.
1: 그렇죠. 그거 집대적으로 중이 중약 치료를 하지 않고 검은 동자까지 범하게 되면 그런다면은 시력이 많이 떨어지다 거의 실명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그런 효과를 보는 게 확실합니다. 예.
0: 예, 대내장도 이 정도가 많이 맑아졌다지, 한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들어보니까 이번에 하도 용접습니다.
1: 예. 예, 특히 이번에 그 홍남강 치료액이라는 걸 이거 물으러 주게 되는데, 이 얘기는 뭐 어디 아프면 어디에 다서리 딱 세포에다 딱 대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거리가 있으니까, 그만한 거리를 두고 그러게 되면 전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좀 뭐 할 때 저기 우리 드실서 약 다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전화번호,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0: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나무를 사랑하는 소년이 살았다고 합니다. 소년은 학교 가는 길 동네 뒷산에 심어진 큰 느티나무를 볼 때마다 꼭 한 번씩 말을 걸었다고 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묵묵히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니? 나무는 대답 대신 가지를 살랑살랑 흔들어주는 게 전부였지만 소년은 그게 좋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어른이 됐고 바쁜 도시 생활에 묻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다가 그 느티나무가 그대로 서 있는 걸 보고는 눈물이 났다고 해요. 나무는 여전히 가지를 흔들며 그를 반겨주었고 그때 소년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처럼 그냥 나로 살고 싶었구나.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를 견뎌야 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개성을 살려가면서 내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꽤 괜찮은 어른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 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이 자리,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에서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바쁜 아침 뭘 해야 할지 막막하고 아이 도시락 반찬 고민에 피곤한 남편의 간식까지 챙기다 보면 우리 자신의 건강은 뒤로 미루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건강의 신비로운 초록버섯 오크라입니다. 한자로는 황추규라 부르는데요. 요즘 웰빙 식재료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죠. 오크라를 처음 보신 분들은 작은 고추 같다 혹은 보리수 열매 같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9과의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 특유의 점액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하지만 이 점액이 바로 건강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오크라의 놀라운 효능과 맛있게 즐기는 비법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까지 속 시원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우리 가족 특히 주부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오크라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파헤쳐볼까요? 오크라는 생김새처럼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는 100g당 약 30에서 40kcal에 불과한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C, 비타민K, 엽산, 마그네슘, 칼슘이 가득 들어있다고 해요. 특히 녹색 채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철분 함량도 높아 빈혈 예방에 탁월합니다.

그런데 오크라의 진가는 바로 이 점액질에 있습니다. 이 끈적끈적한 점액의 정체는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무코다당류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선 혈당 관리와 당뇨 예방입니다. 오크라의 점액질은 음식물이 소화관을 지나가는 속도를 조절해 주는데요. 마치 그물망처럼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걸 막아주죠. 실제로 몇몇 림상 연구에서는 오크라 추출물이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에 민감하신 중장년층이나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콜레스테롤 조절과 심혈관 건강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우리 몸속에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붙잡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는 고지혈증 예방은 물론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매일같이 기름진 외식에 시달리는 남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돼줄 거예요.

요새 장 건강과 변비 해소입니다. 오크라의 점액질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요. 아이가 변비가 심한데 혹은 가끔 배가 더부룩하고 하시는 분들 오크라를 즐겨보세요. 그야말로 장 속의 대청소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내용인데요. 오크라는 천연 항산화제의 보물겁니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그리고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요.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아울러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엽산도 풍부해서 태아의 신경관 결손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께도 좋은 식재료겠죠.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피로 회복입니다. 이 오크라에 함유된 각종 아미노산과 비타민 B9는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데요. 특히 무더운 여름철 체력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을 때 오크라 한 접시면 몸속에 활력을 불어넣는 느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오크라의 놀라운 효능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오크라를 고르는 요령과 부작용, 그리고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코레가 이렇게 몸에 좋은데 아무거나 막 사서 드시면 안 되겠죠. 싱싱한 오크라 고르는 방법,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부작용과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신선한 오크라는 겉면에 잔털이 있고 짙은 초록색을 띠며 만져봤을 때 단단해야 합니다. 크기는 5 내지 7cm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너무 큰 건 이미 질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톱으로 살짝 긁어봤을 때 반짝이는 수분이 느껴지는 게 생생한 증거인데요. 꼭지를 봤을 때 시들지 않고 선명한 초록색인 거, 그리고 검은 반점이나 상처가 없는 게 좋습니다. 만약 오크라를 구부려봤는데 잘 휘어지면 너무 익은 것이고 단단하게 저항감이 있으면 바로 신선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팁. 오크라는 수분을 빨리 빼앗기기 때문에 구입 즉시 요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관하실 때에는 물기를 닦아 키친타월로 감싼 후 지퍼백에 넣고 냉장고 채소실에 보관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2, 3일 내로 드시는 게 맛과 영양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체질에 맞지 않거나 잘못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죠. 우선 오크라의 점액질 때문에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 소량만 드셔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 절제 수술을 하셨거나 과민성 대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점액질이 오히려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다음으로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크라인은 칼륨과 수용성 옥살산염이 다소 함유돼 있어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과다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까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부터가 그리고 또한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처음에 아주 조금 드셔보시고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같은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오크라 제대로 알고 드셔야 약이 되겠죠?

이제부터가 진짜 꿀 정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효능은 기본이고 이 맛있는 오크라를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올릴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 끈적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맛있지 하는 분들 오늘 세 가지 핵심 레시피를 준비했거든요. 초간단 무침 그리고 간단한 반찬 마지막으로 든든한 국 요리까지 메모 준비하세요.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오크라의 가장 순수한 맛을 즐기는 오크라를 데친 초무침입니다. 재료는 아주 간단해요. 신선한 오크라 10개에서 15개, 두부 1모, 부드러운 순두부도 좋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소금, 통깨, 기호에 따라 간, 마늘 조금만 있으면 돼요. 우선 오크라를 깨끗이 씻습니다. 오크라의 잔털이 신경 쓰이시면 소금으로 살짝 문지르듯 씻어주세요. 냄비에 물을 끓이다가 소금을 살짝 넣어주면 데친 오크라의 초록빛이 더 선명해집니다. 오크라는 끓는 물에 30초에서 최대 1분만 데쳐주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점액질이 다 빠져나가고 오크라가 질겨질 거예요. 데친 오크라는 바로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짜줍니다. 그리고 어슷썰기나 1cm 두께로 썰어주세요.

그릇에 썰어놓은 오크라를 담고 간 마늘 반 스푼, 참기름 두 스푼, 소금 약간, 통깨 듬뿍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두부를 큼직하게 떠서 얹어주면 비주얼도 예술이에요. 두부의 고소함과 오크라의 아삭한 식감 그리고 참기름 향이 어우러져 밥 반찬으로도 그리고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더위에 지친 입맛을 확 살려준답니다.

이어지는 레시피는 아이들 반찬으로 좋은 오크라 새우볶음입니다. 오크라 10개, 손질된 새우 150g, 마늘, 생강, 약간, 굴소스 1스푼, 맛술 1스푼, 그리고 후추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오크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분 데쳐서 어슷썰기 해줍니다. 새우는 맛술과 후추 약간에 재워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편으로 썬 마늘과 생강을 향기롭게 볶다가 새우를 넣어 핑크빛이 돌 때까지 볶습니다. 새우가 반쯤 익었을 때 오크라를 투하. 굴소스 한 푼 넣고 새우의 양념이 잘 배도록 볶아주면 끝입니다. 새우의 쫄깃함과 오크라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고요. 굴소스의 짭짤한 맛이 감칠맛을 더해줄 거예요. 이거 하나면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도 걱정 없습니다. 반찬 걱정 싹 사라지겠죠? 레시피입니다. 든든한 국물 요리 오크라 미역국입니다. 생일이 생각나는 그 미역국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미역에 오크라를 더하면 그 영양과 맛이 배가 되는데요. 재료는 불린 미역 한 줌, 오크라 10개, 소고기 국거리 100g, 참기름, 국간장, 다진 마늘 준비해주세요. 먼저 오크라는 살짝 데쳐서 돌돌 말아줍니다. 그런 다음 1cm 두께로 썰면 예쁜 별 모양이 된답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먼저 볶다가 다진 마늘을 넣고 고기가 익으면 불린 미역을 넣고 함께 더 볶아줍니다. 미역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면 물을 부어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썰어놓은 오크라를 넣어주세요. 오크라는 이미 데친 것이니 오래 끓을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미역의 미끌거림과 오크라의 점액이 만나 국물이 너무 구수하고 목구멍으로 술술 넘어갈 거예요. 속이 편안해지는 이 국 한 그릇이면 온 가족이 감기 걱정 없이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레시피 어떠셨나요? 이외에도 오크라는 그냥 생으로 샐러드에 넣거나 계란말이에 넣거나 오므라이스에 올려도 정말 맛있어요. 네, 몸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살다 보면 어깨가 무겁고 마음의 상처가 날 수도 있겠지만 내일 아침 우리 식구들이 해맑게 웃으며 오늘 배운 오크라 반찬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노라면 또 모든 피로가 가셔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

시작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보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신 분에게는 OEC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야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보액과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액 투골테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많은 제품은 보온 제품을 100% 무료로 주겠다며 그것은 큰 혜택으로 돌아가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액 투골테 제품 자체는 보온 제품이 퍼센트를 썩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자방 구보액 한 가게 가격이 398원인데요. 15가게 20가게를 줍니다. 원래는 15가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데요. 15가게 15가게를 주면 100% 무료로 주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제품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거기에 5가게를 더 얹어서 100% 주고 또 5가게를 더 주게 되어 있으니까 15가게 20가게를 줍니다. 이 정도게 되면 한 가게 398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2,000원에치 상품권을 물어다 드리는 셈이 되죠.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제품 자체는 노년기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간과 콩팥에 부담이 갈 필요가 없이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한 가지 제품으로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좋은 기회니까 한두 달 써서 되는 이런 노인성 질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15가게 20가게를 드리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한 가게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490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싸면 보통 12각을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2각에 15각을 드립니다. 그러면 100% 주고 또 3각을 더 물어다 주게 되어 있으니까 1,500원 행군권을 드리는 셈이 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누구든지 이 제품은 구법과 외용 두 가지가 결합된 약으로는 지금까지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은 거의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골테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아주 많은 분들이 관절 치료에 힘들어서 여기저기 다니며 펑비 주사까지 맡은 분들이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와 펑비한 걸 오히려 후회할 정도로서 이 제품 드시니까 그렇게 효과가 아주 좋다고 치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적극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호기심을 갖고 써보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 지금 백서방 구복에 그 썼는데, 아,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1: 아, 써보니 깔리죠?
2: 예, 이게 다른 약속이면 얼마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 백근이 이야기에서 한 번만 읽고 딱 해놓을까, 예, 흡수 잘 되고, 그 다음에 사람 편안하단 말입니다. 중약을 세 번 먹기만 한 번 먹는 게 효과 더 잘 봅니다. 요거 예, 자기 30분 전에 딱 먹기만 하면 잠이 서로로 잘 온다.
1: 그럼요.
2: 그리고, 예. 그리고 예, 나는 밤에 꿈이 많고 2시부터 잘 자지 못했는데 이 백사방 구복약을 먹은 다음부터는 예, 와, 잠이 잘 온다.
1: 그렇죠.
2: 그래서 얼마 더운지 모른다. 폭 자고 나면 예,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렇게 보냈는데 정신이 나고. 그리고 예, 나는 혈압조절이 용 아이 됩니다. 근데 예, 이거 먹은 다음에 혈압조절이 용 잘 돼서 예, 지금 한랄건 내려 혈압약 먹어도 정상이 됩니다. 내 날마다 예.
1: 혈압이 정상으로 야. 돌아온다는 게 그게 보통 치료가 아닙니다. 날마다 누구 맞다나 종생 드셔야 되는 게 혈압약인데 혈압이 조절받으셨다는 건 이 제품 자체 특별한 효과성을 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2: 그리고 예, 이게 예, 심장도 잘 도와준다.
1: 그렇죠.
2: 나는 심장에 예, 항상 후두두 해서 예, 그동안에 떨기우는 것처럼 그냥 안 그려고 문소리에도 놀랐는데 어떤 우리 아저씨 문을 쾅 닫아도 놀라지도 않고 후두두 하던 게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소변차수 잤던 것도 이거에 예. 또 우선은 밤에 두 번밖에 안 해볼까 예. 살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예. 소변이 급하던 것도 다 없어지고 예. 아 정말 예. 늙음하게 잘 만합니다 이게.
1: 그렇죠.
2: 이거 예. 70이 넘은 다음에는 정말 뭐 100까지 몸이 어디서 안 되었습니다.
1: 아, 그렇죠.
2: 다 걸린단 말입니다.
1: 그렇죠.
2: 근데 고루고루 짚어가면서 그래, 그래서 몸에 있는 데를 다 치료해주고 위도 또 영 좋아진다. 밥이 맛있고 그래놓고 예, 맥이 나고 좋습니다. 그리고 내 또 예, 두골패도 쓴다.
1: 예, 예.
2: 내 한 우선 한 15년 전에 차사고 댕댕했는데 요새만 탈출이 3, 4탈출 하고 그다음에 왼쪽 다리에 그 무슨 쌀 무슨
1: 저걸 생겼다고
2: 예, 싹뼈 싹 부서졌답니다.
1: 아 그래요? 크게
2: 예, 그냥 그 예. 그거 예 연비병원에서는 교통사고 책임해진다. 그래서 연비병원이나 아이도 그런 한암병원 가랍니다. 근데 한암병원이 할까에 아 그럴까는 연비병원만 왔을 때다. 수술을 아 예, 내 다리를 막 탈아놨는데 다리가 그 아픈 줄을 모를까에 그냥 수술하지 말고 석골로 하자. 그 해고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던 게 우선 70이 되니까 아 그게 다 아파난다 말입니다.
1: 그렇죠. 나이 들면 다시
2: 떼야죠. 예, 바르고 먹고 할까 바르면 그 아프던 주위가 영 시원하고 좋습니다.
1: 그렇죠.
2: 그리고 예, 그래서 예, 내 이게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예, 관절약이 다 위를 자극한다. 내
1: 그렇죠.
2: 먹어볼까.
1: 예.
2: 근데 이게 위를 자극해주고 거기다가 쓰리 또 이 붙이는 거 이래 바르는 거 암마 하고 그래놓을까 예, 효과 얼마 좋은지 모른다.
1: 그렇죠.
2: 나는 예, 이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가다 좀 사람이 없는 데 가면 걸 쌓여있으면 앉아 쉬다가 한다.
1: 아,
2: 그랬는데
1: 그렇죠.
2: 예, 어떤 아이 그래고 잘 갑니다. 그래서 예, 아 이번에 우대 활동이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2: 그래서 예, 두골 패드 배달받고 이 백사방 구복액도 배달받으려고 전화 한 개입니다.
1: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는 관절 치료 그리고 다각도로서 여러모로 불편한 걸 해결해 주는 데는 백자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현명하게 잘 됐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달받으려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늘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저도 이 백자방 소배 요즘에 5달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이거 쓰고 말고 이제 원래는 자꾸만 해.

0: 이게 동영상 일단 머리가 어지러우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에 불꽃이 뛰고 그리고 이 뒤에서 소리가 자꾸 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이제 뭐 세워하고 얘기하면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제가 예 빠지고 예 흰머리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아 이거 지금 다 떠서 제가 머리가 많이 납니다 지금.
1: 아, 밑으로부터 새머리가 나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0: 예,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게 지금 머리가 확실히 많이 나, 지금 이 나는 게 아닙니다.
1: 예. 어떤 분들은 정수리 부분부터 나오는 머리가 까만 머리가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하수오라는, 이게 바로 수, 머리 숫자에 우라는 것은 검은 머리가 난단 말이겠습니다. 수염과 머리가 희던 게 그게 밑으로부터 나오는 머리는 새머리는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항상 예, 나 이게 몸이가 예, 발이부터 손까지 그냥 어떻게 여름에든 겨울에든 차가봐가지고 진짜 너무 냉해가지고 예, 항상 그 두꺼운 양말 신고 이불도 저녁에는 두꺼운 이불 덮고 여름에든 두꺼운 이불 덮고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 혈기가 잘 통해가지고 예, 발이나 손이나 전신이가 마우 이게 다 부산다 지금 몸이 얼어내시고
1: 순환 장애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혈액이 통해야 따뜻해나지 혈액이 통하지 않고는 따뜻해날 수 없습니다. 혈액이 전반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움직이는 사이에 산소를 공급하는 사이에 그 산소가 산화반응하면서 열 에너지를 생성하게 돼서 그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반 과정에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우선 잘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잘 되니까 그런 거죠.
0: 예, 그리고 이게 다리가 많이, 옛날에 많이 지금 나가 걸때 되게 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다리가, 이 걷는 게 무슨 뭐, 옛날에는 아이고, 한 번씩 발짝 뛰게 되게 되면, 이 뭐, 장단지에다 뭐, 딱 달아놓은 것도 일을 모으는데, 지금 완전 가깝고, 예, 아침에도 일이나 이 활동도 한 반 시간, 한 40분씩이나가 이 걸고 와도 일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맥음도 모릅니다, 지금.
1: 어, 그렇죠.
0: 예, 확실히 이것을 까나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예, 그리고, 예, 모든, 이, 어지럽나, 이런 증세가, 그래서, 하나 다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아픈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백자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백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백 그릇 농축에서 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제품, 두 가지 백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확실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겁니다.
0: 예, 그래서, 오늘 내, 저기, 뭐, 지금, 15가게 개발 받으면 어렸으려고도
1: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귀해입니다. 15가게 20가구 줍니다. 보통 15가게 15가구 주는데 20가구 주게 돼 있으니까 귀해입니다. 501-775번 이용하세요.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두어팔 지금 쓰는데 나는 야이 무릎에 이 관절이 어찌 심하게 딱딱 손을 걸을 때마다 어째 물어보고 소리 난다만 막 그러면서 아슬거렸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이거 이 두꺼피를 먹은 다음부터는 이 지금 어디는 한 저기까지 한 달 넘지 야 정말 뼈대 지금 아픈 거 그거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걸어도 그게 아픈 증세 없단 말입니다 지금.
1: 예.
3: 그러니까 이 약이 효과 영 빨리 들어온단 말입니다.
1: 빠릅니다. 예예. 예.
3: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약을 처음 만났는데 꽁꽁이 주사 맞아도 잘해야 되더라고요.
1: 아, 그 때문입니다. 예, 예.
3: 예, 그 때 거기 하나 따라 또 가서 또
1: 그렇죠. 예, 예.
3: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안 죽었니 안 죽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이제 얼마 안 먹었는데 이렇게 효과 좋을까 그것이 아, 돈 좀 아마 이러지 그러니까 나는 꾸준히 쓰자고 좀 이놈의 활동에 좀 참가하더라고요.
1: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 예. 이용하세요.
3: 네. 예. 잘 알았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두분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제가 백자방 구병을 먹고 여름에도 효과를 상당히 보았습니다.
1: 예.
4: 혈압이 바닥이 심해가지고 지금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4: 그런데 지금 백자방 먹고서 지금 많이 안정되니까 어지럼증이 해결되고 머리 아프던 증상이 좀 낫고 예. 저거 소변이 잦아서 다음 잦으면 되는데 소변 잦수가 줄어드니까 예. 다음은 영 변화에 갈 수 있어서 아침에 남정신 납니다.
1: 어, 그렇죠. 예.
4: 예. 예. 저거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예. 잘 걸을 수 있으니까 지금 밖에 나가 활동도 힘 잘합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위축성 위험물로서 사화가 되지 않아서 예. 밥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밥만 먹고 자꾸 맥여서 들어눕고 했는데 지금 밥을 잘 먹으니까 또 맥이 나고 예. 그리고 저기 뒤에서 저리 잡고 났습니다.

0: 그 전기 소리 같은 게 소리 나던지 이게 좀 갖다 이롭습니다.
1: 그게 건파질 든든해지니까 그런 겁니다. 이 제품 자체가 건파질 든든하게 하면서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0: 예. 그래도 어찌 된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해하고 먹어볼까요? 구복약이라 그런지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예. 먹기도 편리하고 정말 좋습니다.
1: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0: 그래, 약 효과 솔직히 계속 쓰려고 좋죠. 이건 활동 이상 상가에서 대달바짝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투골테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에서는 확실하게 다른 제품하고 특이성이 있는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중요한 복합 성분, 그러니까 칭펑탕하고 진주하고 방귀 이런 성분과 그 외에 개미를 중심으로 한 이런 여기에 중요한 한마디는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락이란 건 경락을 수통시켜준다. 우리 동통은 경락이 수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동통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릎 관절이 아프다 하게 되면 무릎뼈에 물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경락이 수통되지 못하고 지수가 물이 한데 고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무릎 관절 동통은 무릎을 굽힐 수 없습니다. 굽히자 하면 뒤에서 또 버텨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 제품 자체의 특점은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우수한 관절 치료 제품이다. 황자, 이 제품 자체는 지금까지 많은 관절 치료 제품이 나왔지만 해도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보통 국가 특허다 이렇게 나왔지만 이 제품 자체는 앞에 발명이라는 이 문자가 더 붙었습니다. 발명 특허를 받은 게 이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발명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보통 특허가 아닙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4: 저도 백사방 900억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저는 우선 다섯 달 다 거의 다 됐습니다.
1: 예.
4: 노년에 저 100년
1: 노년상수
4: 예, 구복약이 돼 그런지 효과가 영빠릅니다. 난 이런 약을 구복해보기는 처음입니다.
1: 아, 그럴 겁니다.
4: 예. 예. 어째 그런가 하면 저놈이 해라대 항상 올랐다 내려갔다 파도가 용 심했습니다.
1: 예.
4: 그런데 이 약을 석 달 넘어 그러니까 해라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1: 아, 그렇죠.
4: 그러니까 머리가 힘하고 어지럽지 않고 용도 머리가 개운하고 시원합니다.
1: 예. 예. 그렇죠. 여기 약재가 몇 가지 약재가 혈압을 조절하는 그런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기혈이 잘 예. 소통되게 하고 정신이 나게 하고 원기를 보충해

0: 주고 이런 제품이 들어가서 경락이 잘 소통되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1: 예, 그래놓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혈압이 잘 조절되니까요. 머리가 어지럽지 않고 좀 정신이 맑고 용돋습니다. 그래갖고 기억력이 돌아섭니다.
0: 예. 예.
1: 예. 항상 무수고 두고도요. 찾지 못해 그랬던게 빙상 앞에가 찾으나 어디가 어디다 물건 줘도 인사자 찾게 됐대다.
0: 그렇죠. 예.
1: 예. 그리고 소변이 찾던 게 예, 이 잠이 잘 없대다. 예.
0: 그렇죠.
1: 예, 소변이 하루 장에 그래서 보통 한 번씩 혹시 물 많이 먹으면 두 번 굴었을 때다.
0: 예. 그렇죠. 그 대대증사로 돌아온 겁니다.
1: 예. 예, 예. 그래서 얼마나 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거뿐하고 정신하는지 용돋을 때다.
0: 예, 그렇죠. 예.
1: 예. 예. 그리고 얘 무릎이 아프던 것도 충격이 얘 할머니 와서 무릎이 아팠던 것도 이것도 많이 효과 났을 때다. 예.
0: 아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예.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준 체하소라든지 인형화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자연적으로서 그런 관절 통통도 해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다리가 통증이 없어지니까 다리가 가볍고 걸음도 걸을 수 있을 때다. 예.
0: 그럼요. 예.
1: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저기 소화가 또 잘 됐대다. 예, 위 나빠서 항상 밥은 먹으면 소화가 잘 되죠. 중간에 죽고 뒤떡 막히는 것 같은 거 누르면 먹지 못했습니다. 현재 지금 밥을 먹고 맥이 나고 저기 기운이 난다.
0: 너무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원래 예. 황성이라 성분 자체가 건비위 역할까지 하게 되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그래 이렇게 여러 면으로 많은 효과를 볼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 약이 확실히 정말 다른 약과 달리 특별합니다. 예.
0: 그렇죠.
1: 그래서 예, 이렇게 났을 때 계속 쓰기 위해서 이번 활동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0: 그렇죠.
1: 저는 이 활동에 백성 구복을 더 쌓아서 예, 앞으로 계속 구복하기 위해서 이번 활동에 참가해 싸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예. 15가게 20가게 드립니다.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1: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복액 제품 자체는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백년 장수 제품이라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약 힘이 아주 센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구복액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딱 주무시기 직전 3, 40분 전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는 사이에 모든 낮에 나가 일했던 그 피가 간에 들어가서 저축됩니다. 간주장혈이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에 간에 들어가 저축되는 사이에 이 그 간에서 담즙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전제조건은 바로 깊은 잠을 자야만이 담즙을 만들고 간에 피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진을 벌어서 길게 긴지해서 복용하시고 벌써 한 3주 사후에 다음에 많은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나이는 여러 가지 질병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나 먹고 보니까 한 곳만 아프면 거기에 치료만 딸라당 하면 되겠는데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안 아픈 곳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의사가 하향해서 병을 진단하는데 어디만 아픕니까 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픕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과분한 확대해서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든 세포대사는 혈액순환 장애가 풀려야 되고 소화 흡수가 잘 돼야 되고 골격이 좋아야 되고 기억이 잘 되고 잠을 잘 잘 수 있고 이래야 되겠는데 이 공동이 골고루 떨어지다 보니까 모든 세포의 대사가 문란이 오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대서 100가지 질병이라면 100가지 약을 쓰다 보게 되면 내 몸은 오히려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제품 자체는 한 가지 제품으로서 100가지 질병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부작용이 없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과 항정이라는 성분이 상초로서는 폐경락을 도와주게 되고 심장경락을 도와주게 되어 있는

0: 창부딘 가하며 총초로서는 건비 위 역할을 하고 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담즙을 제대로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가 하며 하초로서는 곰팥을 든든하게 하는 차원에서 소변이 잘 통하고 골격이 좋아지고 귀가 잘 들리게 되어 있고 이런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약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며 와 주무시기 전에 한번 복용했는데 하루에 두 번 세 번 복용하는 그 효과를 훨씬 능가할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제하수화란 성분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줍니다. 우리 간염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깐궁이 높아집니다. 정상적인 생리적인 깐궁은 40 그 좌우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간염이 비형간염, 시형간염 이런 분들 가운데서 깐궁이 6, 70, 8, 90, 100 어떤 분들 그보다 썩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약물간을 행성하는 분들은 어떤 데든 몇 천을 행성하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쓰러지게 되면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백자방 구호객은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한습을 몰아내고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거두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노인성 질병은 정신이 발딱 나고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은 치료 효과를 거두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회로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여름철 우리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무더위를 이겨내는가요? 사람들은 흔히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 더위를 식히죠. 그럼 자연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은 어떻게 무더운 여름을 보낼까요? 오늘은 즐거운 동요와 함께 동물들이 더위를 견뎌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예봉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여름밤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틀면 시원해질까요? 에어컨은 실내 공기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선풍기는 공기 흐름을 빠르게 하여 인체 표면에 있는 땀의 증발을 촉진시키는데요. 땀이 증발하는 과정에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체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죠. 땀은 땀샘에서 분비하는 액체 물질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실외에서 잠시만 활동해도 땀이 나게 되죠. 기온이 높을수록 사람은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체온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죠. 하지만 자연계의 일부 동물들은 땀샘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더위를 견뎌내는 걸까요? 전혜옥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전영권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땀방울을 듣고 알아보자요.

먼저 강아지를 알아보자요. 강아지는 땀샘이 아주 적은 동물입니다. 몸에서 땀방울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무더운 날이면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어 헐떡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는데요. 이는 호흡을 통해 체내의 열을 방출하여 체온을 조절하는 행동이랍니다. 돼지와 고양이도 땀샘이 거의 없는데요. 이들은 몸을 시원한 땅에 대고 열을 전도하는 방식으로 더위를 식힙니다. 네, 김예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동희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강아지를 듣고 오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다람쥐는 자신의 굵고 긴 꼬리를 세워 직사광선을 막는데요. 이때 꼬리는 양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독특한 신체 기관을 이용해 더위를 막는 동물에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의 코는 호흡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 물을 저장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코로 물을 빨아들여 몸에 뿌리는 방법으로 몸을 식히기도 한답니다. 이 밖에 부채같이 큰 귀로 열을 발산시키기도 하는데요. 코끼리의 귀에는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코끼리가 커다란 귀를 흔들면 산생되는 기류가 귀 혈관 속 혈액의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따라서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김선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정근포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다람쥐를 보내드립니다.

아프리카주 사하라 사막에는 특별한 거미가 살고 있는데요. 여름이 다가오면 이 거미들은 땅속에 깊이가 40cm, 직경이 25cm 되는 굴을 판답니다. 그리고는 굴 입구에 두툼한 거미줄을 쳐서 뜨거운 햇빛을 막는데요. 낮에는 굴 안에서 편안하게 더위를 식히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밖으로 나와 먹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총명한 동물이죠. 최문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주봉남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산새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개미를 잘 알죠? 열대나 아열대 지역의 일부 개미들은 개미집을 나무 위에 짓는다고 합니다. 이런 개미집은 많은 방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방과 방 사이에는 모두 통로가 있어 단열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미집 내부의 공기 흐름도 비교적 원활하다고 합니다. 개미를 훌륭한 건축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조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채태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개미집을 보내드립니다.

이처럼 동물들은 저마다 자신의 신체 구조와 생활 환경에 맞는 독특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무더운 여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더위를 이겨내는 방식은 우리에게 자연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놀라운 적응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데요. 친구들, 앞으로도 동물들을 꼼꼼히 관찰하면서 그들의 놀라운 지혜를 하나씩 느껴보자요. 동물들과 함께라면 우리의 여름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할 겁니다. 모두 즐겁고 신나는 여름을 보내길 바랄게요. 윤영민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샘물의 노래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요게세만 줄이겠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라 보아라 청춘아 7월의 하늘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0: 조울래가 말을 이었다. 동지가 말한 것은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항에서 잘 토론한 다음에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해하는 일과 공산주의 사업에 대해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상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뼈저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건너왔으니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동질의 탄이 손실이 크더라도 앞으로 메꿀 수가 있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착취와 압박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 홍군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한동정은 졸레의 말에 마음이 풀려 고개를 끄덕이었다. 치밀었던 화가 반은 사라져버리었다. 졸레는 한동정이 좀 누그러든 것을 보고는 들 것을 든 대원에게 말했다. 어서 대우를 따라가세요. 관장의 상처가 가볍지 않으니 길에서 조심해야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조부수석 동지. 그 얼른 나와서 부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한동전 걸걸한 눈에 눈물을 매단 채 인사를 걸었다.

고동지. 상강을 건너면서 확실히 피해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 동지들이 원망을 하기도 하고 거친 말투로 내뱉기도 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동지도 너무 고깝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울래가 말을 재 맺기도 전에 박고는 또 수탉처럼 목을 빼들었다. 이건 말투가 걸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로설 문제란 말입니다. 당의 사중전에 로설을 반대하고 제3국 제당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동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주울래는 박고를 매섭게 바라보았다. 걸핏하면 당의 로선을 반대한다고 몰아붙이면 어느 당원이 감히 말을 건네겠습니까? 당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당은 끝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화부터 낼 게 아니라 천천히 의논을 해야죠. 정중하지만은 따끔한 충고였다. 놀래동지, 박호는 당내에서 높은 위망을 갖고 있는 주울래 앞이라 애써 부드럽게 대꾸했다. 오늘 일은 겉보기에는 나 한 사람을 모욕한 것 같지만은 기실 나 한 사람 모욕했다고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방금 그는 우리가 소베트 구역에 온 뒤로 일이 잘못돼서 소베트 구역을 잃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정전의 로서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사정전회가 끝난 뒤로 나는 제3국 제당의 로선을 확고하게 집행했습니다. 그 성과는 누구나 보아왔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천천히 토론해도 됩니다. 게다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주울래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 어떻게 푼단 말입니까? 박고가 눈을 부릅뜨며 되물었다. 나는 당내 제3국 제당 노선을 거부하는 세력의 영향이 내내 컸고 오늘도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막스 레닌주의 사상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자 주울래가 담담하게 웃었다. 하지만 박고는 주울래가 끼어들 틈도 없이 말을 이었다. 동지가 보기에 한동정 한 사람만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나는 강에서부터 출발해서부터 사람들의 뒷소리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오늘 상강을 건너고 나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글쎄 나와 이덕동지를 내놓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모르니까 걷는 내내 욕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부상병도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 부대 형편이며 이것저것 물었는데 남들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욕을 퍼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는 말할수록 열이 오르는지 얼굴이 새빨개 지었다. 모두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어찌 당을 이끌고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바람에 나도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열내동제, 나는 이제 당과 제3국 제당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박고의 얼굴이 일그러지었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더니 다른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가 권총을 쑥 뽑아들었다. 이러면 안 돼요.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할 말 있으면 천천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주울래가 눈치 빠르게 권총을 빼앗아주고 말했다. 주울래가 권총을 호위병에게 건네는 사이에 박구는 맥없이 큰 나무에 기대서서 입을 다물었다. 박구가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주울래는 고개를 돌려 호위병에게 물었다. 홍국에 물통에 물이 있겠지? 홍국은 바로 물통을 건넸다. 주울래는 마개를 열어 박고의 손에 물통을 쥐어주며 따뜻하게 말했다. 물 좀 마세요. 박고 동지,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우리는 어서 유차평으로 가야 돼요. 맨 뒤에 오던 부대가 강을 건너는지 모르겠네요. 물을 마시더니 박고는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듯하였다. 주울래는 호위병들로 박고를 부축해 말에 태우라고 하고는 함께 길을 떠났다. 산골짜기는 고요하기만 하였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에 말 밟고 소리만이 가끔 딸가닥 따가닥 울리었다.

졸레는 부상병을 보내고 박호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화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졸레는 박호의 어깨를 붙들고 큰 나무 아래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악역 연기가 자욱한 상강다리 위로 들끝 하나가 들까불며 건너왔다. 적기가 폭격해야 되는 통에 가다가 서기도 하고 대지어 전진하는 대우에 밀리기도 해가면서 들것은 갈수록 대우에서 뒤처지고 말았다. 호위병 네 사람과 적십자 가방을 맨 젊은 의사가 들것 뒤를 바짝 따랐다. 들것에 실린 사람은 28, 29쯤 돼 보이는 젊은이였다. 화려한 얼굴에 두꺼운 근시안경을 끼고 있어서 점잖고 학자다워 보였다. 낯빛이 꽤 평온했지만은 사람들 앞이라 대언하고 조용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는 것일 뿐 자세히 보면은 이를 안다물고 아픔을 참고 있었다. 그가 바로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이자 홍군 총정치부 주임 왕가상이었다. 작년 봄 작은 절에서 회의를 하다가 적기의 공습을 받아 다쳤는데 상처가 꽤 깊었다. 파편이 장자를 뚫고 지나가는데 상처가 골맞다. 마취제 없이 꼬박 8시간이나 수술을 받느라 얼굴이 콩알 같은 땀방울로 뒤덮였지만 아름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문약해 보이는 왕가상의 내면에 이렇듯 강한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파편을 끄집어내지 못한 데다가 썩은 뼈도 자르지 못해서 상처에서는 내내 고름이 흘러나왔다. 고무관을 끼워넣어서 고름을 밖으로 빼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고통은 더 심해지었다. 그런 몸으로 왕가상은 장정길에 올랐다. 그는 내내 대나무로 만든 들것에 누워 다녀야 했다. 그동안 2000열이나 되는 길을 걸어오느라 담가 대원들의 옷은 담가에 걸리고 찢어지어 너덜너덜해진 지 오래되었다. 왕가상은 10년 전, 그러니까 19살 나던 해에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그의 운명은 당시의 보통 젊은이들과 별로 다르지가 않았다. 그는 무호에 있는 한 교회 중학교를 다니는데 중국 사람을 갈보는 외국인 교장이 눈꼴 사나워 양코백이 교장을 쫓아내려다가 되려 자기가 쫓겨났다. 그 뒤 3살 많은 여자한테 장가를 들었지만 그 혼인이 싫어서 상해로 도망치고 말았다. 거기에서 상해 대학 부속 중학교에 들어갔다. 국민당 원로인 우임이 교장을 하고 있는 이 학교는 이름난 공산당원 등중하가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구추백, 심한빙, 시봉양과 같은 공산당원들도 그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왕가상은 그때부터 공산주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하였다. 1925년 10월 왕가상은 추천을 받아 모스크바 중산대학에 가서 공부했다. 총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데에다가 영어를 좀 알고 있어서 로도 빨리 배웠다. 두 해가 채 지나지 않아서 우등생으로 학교를 졸업하자 소련에서 막스 레닌주의 간부를 키워내는 최고 학부인 홍색 교수 학원에 들어가게 됐다. 시험이 워낙 어려워 동창들 가운데 장문천, 심택민과 같은 몇몇 사람들만 그와 나란히 거기에서 공부를 했다. 왕가상은 1930년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상해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간사로 일했다. 1931년 1월 6기 사정전회가 열리고 제3국재당 동방부 부장 파벨 미프의 지지를 받아 왕명이 권력을 잡았다. 왕명은 100% 볼셰비크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소베트 구역에 전권대표를 보냈다. 왕가상도 전권대표를 만나 임필씨와 함께 목사로 꾸미고 여러 곳을 예돌아 중앙소베트 구역에 들어갔다. 얼마 뒤 그는 중앙소베트 구역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과 홍군 총정치부 주임을 맡았다. 뜻밖에도 왕가상은 모태똥과 손을 잡고 일한 뒤로 손발이 척척 맞았다. 그는 늘 모태똥이 하는 일을 감탄하며 따랐다. 그래서 때로 일이 복잡해질 때도 있었다.

들끓은 대우를 따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적기를 피할 수 있게 되자 마음을 놓았다. 왕가상도 눈을 지그시 감고 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앞서가는 대우에서 몇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지만은 꽤 또렷했다. 강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말했다. 왕참모장 동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웃군단과 합류한다지 않나? 폭군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대꾸했다. 이웃군단은 대체 어디 있답니까? 그걸 누가 알겠나? 아휴, 강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한숨을 쉬었다. 4차 반포의 토벌 때까지는 정말 멋지게 맞서 싸웠지요. 한 번에 몇 개 살을 무찌르고 수천 명이나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사장도 여러 놈 잡았고요. 그런데 5차 반포의 토벌 때는 소베트 구역마저 이뤘지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된 겁니까? 그거야, 이게 다 그 양옥 선생들이 해놓은 일이 아니겠나? 내보게도 그래요. 모스크바 양옥 선생에다 상해 양옥 선생까지 있었으니. 그러더니 강서 사람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거기다 나 홀로 집도 있잖아. 폭군 사람도 따라서 웃어댔다. 여사이 나 홀로 집은 자주 만나세요? 그럼, 그런데 마주치기가 무서워. 에휴, 코가 좀 높다 뿐이지 뭐가 무섭겠습니까? 아이고, 그 노란 고양이 눈을 부릅뜨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럼 멀찍이 다니세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 사흘이 멀다 하게 불러다가 욕을 하는데 정말 시중들 힘들어. 호위병도 키가 크고 잘생겨야지. 게다가 말은 세수핀으로 씻어줘야 해. 기껏 말을 준비해 놓으면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쓱 문질러보고는 먼지가 조그만 있어도 욕을 퍼붓는다고. 나도 한 번은 지독하게 욕을 먹었어. 아니, 왜요? 내가 말을 타고 오늘 지휘관의 집에 편지를 나르게 되었는데 말이요. 나 홀로 집이 집 앞에 서 있다가 멀리 지나가는 나도로 오라더니만 자네 헝군의 규례를 모르나? 하고 마구 욕을 퍼붓잖아.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네 집 문 앞을 지나면서 내가 말해서 안 내렸다고 그러는 거야. 소문을 듣자니까 나 홀로 집이 하루에 닭 한 마리씩 먹는다면서요. 닭 한 마리뿐인가? 커피도 맛있지. 담배도 골절하던데. 도말하면 쫀소리지. 미러표 담배를 하루에 한 통씩 해준단 말이야. 저 앞에 그 사람 집만 한 집 메고 가는 전세가 보이잖아. 이건 해도 너무하네요. 모주석이나 주부주석, 주총사령관은 식사를 할 때 모두 대나무 그릇에다가 자기 몫만 드시지 더 드시는 일 없지 않습니까? 다들 호박에다 두부를 볶은 반찬을 좀 드시고 재물이 좀 남으면 뜨거운 물을 좀 부어서 후딱 마시면 그만이죠. 그런데 나 홀로 집은 왜 그 모양이랍니까? 정성은 왜 또 곁에서 말 한마디 없습니까? 강서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었다. 참, 잘해도 바랄 걸 바라게. 총석이는 나 홀로 집 말이라면 뭐든 고분 고분이라고. 그렇지만 않으면 나 홀로 집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할 텐데요. 대화는 여기서 끊겼다.

조금 지나 강사 사람이 또 물었다. 모주석은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 통 못 봐서 말이야. 출발하기 전에는 산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은요? 사람들 말이 주황종들을 따라가는데 몸이 아주 말이 아니라고 하더군. 지금쯤 건너왔는지 모르겠네. 참 언제? 그러더니 더 말할 재미가 없었던지 곧 이야기가 끊겼다. 들것은 숲속을 나왔다. 길에는 또 행군하는 사람들이 물길을 이루었고 부연 먼지가 이리저리 흩날리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설,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전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수필, 조도. 술을 마시는 데는 세 가지 도가 있다. 첫째는 누구와 함께 마시는가 하는 길도이다. 술자리는 홀로 마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함께하는 자리다. 함께 마시는 사람이 곧 그 술의 맛을 결정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기억을 남긴다. 술을 마시는 것은 인생에서 누구와 동행하느냐와 같다. 좋은 사람과 마시는 술은 마시는 내내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마신 뒤에도 후회가 없다. 둘째는 얼마만큼 마시는가 하는 도를 지키는 길이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선. 자기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량을 지키는 것이 도리이다. 셋째는 어느 때 끝내는가 하는 도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온전한 도리다. 적당한 때 술잔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도다. 이 세 가지 도를 알고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에 가깝다. 나는 오랜 세월 술을 마시며 이 세 가지 도를 몸으로 배웠다. 첫째 도, 누구와 함께 마시는가. 어릴 적 나는 술이란 그저 어른들의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다. 집안 어르신들이 모이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왜 그렇게 즐거워하는지 알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내가 어른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며 술자리를 거듭하다 보니 깨달았다. 술 자체 맛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술자리는 인간관계의 촉소판이다. 누구와 마시느냐에 따라서 같은 술이라도 전양지차로 달라진다. 마음이 맞는 친구와 마시는 술은 쓴맛조차도 달게 느껴지고 거짓없는 대화는 저절로 술을 부른다. 말이 많지 않아도 좋다. 가만히 앉아 술잔만 기울여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는 이미 충만하다. 반대로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과 억지로 마시는 술은 독과 같다. 겉으로는 웃고 인사를 나누지만 속은 불편하고 말 한마디 조심스럽고 마시는 내내 시간만 가기를 기다린다. 그런 술은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목넘김이 거칠고 마신 뒤에는 개운하지 않고 피로만 쌓인다. 나는 젊을 때 많은 술자리를 헤맸다.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억지로 분위기를 맞추고 필요에 의한 술자리에 억지로 참석했다. 그때는 술자리가 곧 인맥이고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자리에서 진짜 얻은 것은 거의 없다. 오히려 피로만 쌓이고 기억도 흐릿하고 마음만 상했다. 진짜 좋은 술자리는 강요가 없다. 모임이 자연스럽고 대화가 자연스럽고 술잔이 자연스럽게 오간다. 오랜 친구와의 술자리는 그렇다. 10년, 20년을 알고 지낸 벗과 마주 앉으면 할 말도 많고 웃을 일도 많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마시는 술은 그 어떤 고급 술보다도 맵고 깊다. 서로의 고생을 알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힘든 일을 함께 겪은 사람이기에 술잔에 마음이 담긴다. 가족과의 술자리는 또 다른 맛이다. 아버지와 마시는 술은 어른이 된 나에게 주는 증표와 같고 형제 자매와 마시는 술은 유년 시절로 돌아가는 듯 자유롭다. 가족은 말이 없어도 마음을 알고 실수에도 감싸주기 때문에 술자리가 편안하다. 그런 자리에서 마시는 술은 마음을 열게 하고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게 하고 서로를 더 깊이 알게 한다. 누구와 함께 마시는가 하는 길은 인생의 동행과도 같다. 인생에서 누구를 곁에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삶의 맛이 달라지듯 술자리에서도 함께하는 사람이 술의 맛을 만든다. 좋은 사람과 마시는 술은 추억이 되고 나쁜 사람과 마시는 술은 후회가 된다. 그래서 첫째도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도의다.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이 좋으면 술은 저절로 따라온다. 둘째 도. 얼마만큼 마시는가 하는 도를 지키는 것. 술은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되고 넘치면 독이 된다. 이 말은 옛말이지만 가장 진실한 말이다.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실 때 이 도를 지키지 못해 후회를 한다. 젊을 때는 마시면 마실수록 대단한 줄 알고 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된다. 진짜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도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 도란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이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량, 마음이 흐려지지 않는 량, 다음 날을 해치지 않는 량, 그 선을 알고 지키는 것이 도이다. 술은 기분을 좋게 하고 긴장을 풀어주고 대화를 부드럽게 하지만 넘치면 판단을 흐리게 하고 말을 많게 하고 행동을 거칠게 한다. 나는 젊었을 때 이 도를 지키지 못한 적이 많다. 친구들과 분위기에 취해서 한 잔 더, 한 잔 더 하다 보면 어느새 취하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다음 날은 두통과 속쓰림으로 고통받았다. 그때마다 다신 이렇게 마시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또다시 분위기에 휩쓸려 도를 넘었다. 세월이 흘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깨달았다. 술은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더 많이 마시는가 겨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즐겁고 건강하게 마시는가 하는 것이다. 도를 지키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도 개운하고

다음날 일상에 지장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다. 도를 지키려면 자기를 알아야 한다. 자기 몸 상태를 알고 기분을 알고 주변 상황을 알아야 한다. 피곤할 때는 술을 줄이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억지로 마시지 않고 아침 일이 있을 때는 과음하지 않는다.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술자리 분위기는 사람을 취하게 하고 친구의 권하는 술은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도를 아는 사람은 거절할 줄도 안다. 부드럽게 거절하고 량을 조절하고 자기 선을 지킨다. 그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함께 마시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과음하면 자신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걱정하고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술의 도는 인생의 도와 같다. 인생에서도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은 중용의 도가 중요하다. 욕심을 너무 부리면 화를 내고 게으르면 살아가기 힘들다. 술도 마찬가지다. 적당한 기쁨, 적당한 쥐끼, 적당한 휴식. 그 중용을 지키는 것이 바로 둘째 도이다. 나는 지금 술을 마실 때 언제나 이 도를 생각한다. 한 잔 마시고 몸을 느끼고, 두 잔 마시고 마음을 살피고, 세 잔 넘기면 스스로 자제한다. 많이 마시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도를 넘으면 후회가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다. 그렇게 마시는 술이 오히려 더 맵고 즐겁다. 취하지 않고도 기분은 좋고 대화는 즐겁고 마음은 편안하다. 셋째도 어느 때 끝나는가 하는 도착할 도. 술자리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한다. 시작은 화려해도 끝이 흐트러지면 모든 기억이 나쁘게 남는다. 적당한 때 술자리를 놓고 자리를 정돈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도이자 가장 어려운 도이다. 많은 사람이 술자리에서 끝을 잘 맺지 못한다. 분위기가 좋아서 더 마시고 싶고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 더 있고 싶고 취한 기분이 좋아 헤어지기 싫어진다. 하지만 끝이 없으면 술자리는 망가진다. 계속 마시면 취기가 넘치고 말이 거칠어지고 감정이 격해지고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끝을 난다는 것은 절제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을 때 멈추는 것, 가장 즐거울 때 헤어지는 것. 그것이 다음을 기약하게 하고 기억을 좋게 남긴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끝을 잘 맺는 사람이 다음 일을 잘 시작한다. 나는 오랜 경험으로 끝의 중요성을 알았다. 젊을 때는 술자리가 끝이 없었다. 밤새 마시고 새벽까지 이야기하고 해 뜰 때까지 자리에 앉아있기도 한다. 그때는 젊어서 버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런 끝없는 술자리는 기쁨보다 피로가 더 많았다. 진짜 좋은 술자리는 적당한 시간에 흐뭇하게 끝난다. 웃음이 끊이지 않고 마음이 따뜻하고 서로 감사하며 헤어지는 것. 그때 술잔 놓고 일어나면 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충만하다. 다음날 생각해도 즐거운 기억만 남는다. 끝을 잘 맺기 위해서는 시간을 알아야 한다. 밤이 깊지 않았을 때, 몸이 피로하지 않을 때, 기분이 좋을 때 멈추는 것이다. 이쯤에서 끝내자라고 부드럽게 말하고 술잔을 정리하고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어른의 술자리이고 도를 아는 모습이다. 또한 끝의 도는 돌아감의 도이기도 하다. 술자리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술은 잠시의 휴식이고 해방이지만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끝을 모르고 방황하면 일상이 망가지고 자신도 망가진다. 술을 마친 뒤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쥐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길을 헤매

조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도를 모르는 것이다. 끝을 잘 맺는 사람은 술을 마치고도 개운하고 예의 바르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술자리를 가실 때 언제나 끝을 생각한다. 시작할 때부터 언제쯤 끝낼지 마음에 정하고 시간 되면 스스로 일어난다. 친구들이 더 마시자고 해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라고 웃으며 거절한다. 그렇게 끝낸 술자리는 언제나 기분이 좋고 다음 만남이 더 기다려진다. 이 세 가지 도를 모두 아는 사람은 술을 즐길 줄 알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첫째, 누구와 함께 마시는가? 사람을 보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술을 마시라. 거짓과 강요가 없는 자리에서 진심을 나누라. 그것이 술의 첫 번째 맛이다. 둘째, 얼마만큼 마시는가? 자기 한계를 알고 도를 지키라.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은 중용을 지키면 술은 약이 되고 기쁨이 된다. 셋째, 어느 때 끝나는가? 적당한 때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가라. 좋은 끝은 좋은 기억을 남기고 다음을 기약하게 한다. 나는 이 세 가지 도를 몸으로 배우며 살아왔다. 젊을 때는 몰라서 방황하고 실수하고 후회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깨달았다.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인생의 도를 배우는 학교와 같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술자리를 만난다. 기쁠 때 마시고 슬플 때 마시고 만났을 때 마시고 헤어질 때 마신다. 그 모든 자리에서 이 세 가지 도를 잊지 않는다면 술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것이다. 수도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방법이 아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 자기를 통제하는 방법, 일생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누구와 동행하고 어느 정도 욕심을 부리고 어느 때 멈춰서는가. 이 세 가지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도리이다. 오늘 밤 누군가와 술잔을 기울인다면 먼저 함께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마시는 양을 조절하고 적당한 때에 끝내라. 그것이 바로 주도를 아는 사람의 자세이고 품격 있는 어른의 모습이다. 술은 마시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하다. 도를 아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도 자신을 잃지 않고 기쁨을 얻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한다. 그것이 진정한 주도이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다. 앞으로도 나는 이 세 가지 도를 가슴에 새기고 술을 마실 것이다. 좋은 사람과 적당히 마시고 바르게 끝내는 술자리. 그 안에서 평온한 기쁨을 느끼고 인생의 여유를 찾을 것이다. 주도는 곧 인도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길이다.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길은 견습공입니다. 수필 견습공. 어느 날 오래된 공방의 문틈 사이로 비친 햇살을 보다가 문득 견습공 시절이 떠올랐다. 먼지 쌓인 공고함, 차가운 쇳소리,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일, 그리고 언제나 앞장서 걸어가던 장인의 등짝. 그 시절은 힘들고 고달팠지만 지나고 보면 인생의 가장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다. 견습공이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이가 아니다. 남모르게 고독하게 연마하고 참고 기다리고 깨닫는 이다. 견습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 번씩 찾아오는 인생의 연마 과정이고 세상인의 널 자신을 만드는 가장 긴 공정이다. 나는 그때 견습공으로 살며 진정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웠다. 처음 공방에 들어섰을 때 나는 19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말랑말랑한 나이에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마음 하나만으로 문을 두드렸다. 장인은 말이 없었다. 그저 내 손을 보고 등을 돌리고 공방 안으로 들어가며 한 마디 던졌다. 앉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것이 첫 인사였다. 그때는 몰랐다. 그 짧은 말 속에 견습의 모든 것이 담겨 있음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란 것을. 견습공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고 남들보다 늦게 끝났다. 새벽이 채 밝지 않은 공방에 불을 켜고 바닥을 쓸고 공구를 닦고 재료를 정돈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 아무도 하지 않는 일. 그것이 견습공의 몫이었다. 나는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불만이 생겼다. 빨리 기술을 배우고 멋진 것을 만들고 싶었는데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옮기고 정리하는 일만 반복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답답하고 언제쯤 이 시절이 지나갈까 속만 태웠다. 하지만 장인은 말 한마디도 없었다. 그저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혹은 아무 말 없이 다시 하라고 손짓할 뿐이었다. 나는 억지로 참았다. 화가 나도 참고 시시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았다. 견습공에게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은 인내였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술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이었다. 시간이 조금 흘러 나는 간단한 일을 맡게 됐다. 재료를 자르고 다듬고 맞추고 고정하는 일이었다. 여전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었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진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기뻤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금만 잘못해도 장인의 날카로운 지적이 따랐고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다. 다시 해라는 한마디에 하루 종일 한 가지 일만 반복하기도 했다. 나는 자꾸 틀렸고 자꾸 고쳐야 했고 자꾸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때 깨달았다. 견습공이란 완벽해지는 이가 아니라 틀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이라는 것을. 아무리 단순한 일일지라도 천번 만번 반복해야 손이 익고 마음에 새겨진다. 세상에 쉬운 기술은 없고 하루아침에 능숙해지는 일도 없다. 견습의 시간은 느리지만 그 느림이 곧 깊이였다. 장인은 언제나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쳤다. 직접 보여주고 직접 만들고 내가 따라하게 했다. 설명은 짧았고 시범은 정확했다. 나는 그의 등짝을 보며 배웠다. 일에 임하는 자세, 시간을 대하는 태도, 재료를 아끼는 마음, 끝까지 놓지 않은 고집,
그 모든 것이 그의 손도

동작과 움직임이 배어 있었다. 견습공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익혀야 한다.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으로 배워야 한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고독이었다. 견습공의 시간은 혼자서 견뎌야 하는 시간이 많다. 남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자신과 싸워야 한다. 왜 나는 이 길을 선택했을까? 다른 길은 없었을까? 수없이 자문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나는 점차 단단해졌다. 흔들리지 않은 마음, 흐트러지지 않은 집중, 남과 비교하지 않은 태도, 그 모든 것이 고독과 연마 속에서 생겨났다. 견습공에게는 자만심이 적이다. 아직 배우는 신분이기에 늘 겸손하다.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잘못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채운다. 겸손함은 견습의 가장 큰 무기이다. 자만하면 더 이상 배우지 못하고 겸손해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나는 그때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아직 모른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그 겸손함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다. 어느 날 나는 드디어 혼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다. 오랜 시간 연습하고 반복하고 고쳐 만든 결과였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장인에게 보였다. 장인은 조용히 작품을 살펴보았다. 한참을 바라보고 손으로 만지고 다시 바라보았다. 나는 숨을 참고 기다렸다. 마침내 장인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칭찬은 없었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나에게는 세상 가장 좋은 격려였다. 그 순간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힘든 시간이 한 방에 사라졌다. 하지만 장인은 다시 한 마디 던졌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다시 깨달았다. 견습은 끝이 없다는 것을. 하나를 배워도 더 배울 것이 있고 하나를 만들어도 더 정진해야 한다. 인생의 모든 일이 견습과 같다. 배우고 익히고 연마하고 다시 배우는 것. 그것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었다. 견습공 시절을 지나면서 나는 세 가지 것을 확실히 배웠다. 첫째는 기본의 중요성이다. 견습공은 기본을 무시할 수 없다. 바닥을 깨끗이 쓸고 공구를 바르게 닦고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그 위에 무언가를 쌓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기본에서 시작된다. 기본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린다. 단순하고 시시해 보이는 기본을 소홀히 하지 말고 꾸준히 다지는 것. 그것이 견습이 가르쳐준 가장 큰 진리이다. 둘째는 시간의 힘이다. 견습은 빠르지 않다. 느리게, 꾸준히, 묵묵히 이어가야 한다.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한 달에 완성되는 것도 드물다. 시간이 쌓여야 손이 능숙해지고 마음이 깊어진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느릴수록 단단해진다. 나는 그때 시간을 믿는 법을 배웠다. 서두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저 꾸준히 이어가면 언젠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셋째는 사람의 가르침이다. 견습공은 혼자서 배울 수 없다. 앞서가는 이가 있고 가르쳐주는 이가 있고 지켜보는 이가 있다. 장인은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침묵하지만 언제나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고 전승이 있고 이어짐이 있다. 견습은 단순한 기술의 전승이 아니라 사람됨의 전승이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세를 배웠다. 지금 나는 과거의 견습공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견습공이다. 아직 배울 것이 많고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아직 정진해야

할 길이 멀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평생 견습공이다. 인생이라는 큰 공방 안에서 매일 배우고 매일 고치고 매일 연마한다.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견습의 시절은 두렵고 힘들지만 절대 피해선 안 된다는 것을. 그 시절이 없으면 이후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견습의 시간을 건너뛰고 오른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천천히, 꾸준히, 성실하게 기본을 다지고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익히는 시간. 그것이 결국 자신을 만든다. 견습공은 낮은 자세이다. 땅에 붙어서 자라고 물을 받고 바람을 견디고 조금씩 자라난다. 높은 곳을 바라보지만 발밑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남의 눈에 띄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오늘도 나는 과거의 견습공을 기억한다. 먼지 쌓인 공방, 차가운 쇳소리, 지친 몸, 굳은 마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견습의 시간은 아프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힘들지만 힘든 만큼 단단해진다. 견습공이란 이름은 비록 낮고 겸손하지만 그 안에는 가장 귀한 가치가 담겨있다. 시작하는 용기, 견디는 인내, 배우는 겸손, 이어가는 성실, 그 모든 것이 견습공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견습공이다. 매일 배우고 매일 고치고 매일 연마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단단해지고 조금씩 빛을 내는 것이다. 견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세상에 내놓을 만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견습공으로 살았던 날들은 지나갔지만 견습공의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다한다. 그것이 바로 견습이 가르쳐준 인생의 도리이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3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 2026년 제8차 주이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이민정부 제59차 상무회의가 2일 소집됐습니다.
2: 오늘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춘황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3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습금형 총사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 습금형 총사기가 동서부 협력사업을 상시적으로 자를 때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동서부 협력사업회의 정신, 습금형 총사기가 산동 덕주 고철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 6월 30일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발표한 중요 연설은 105년 내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빛나는 여정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회고 총화했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휴양을 이룩할 수 있었던 여섯 가지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밝혔으며 새해 로정에서 전체 중국 공산당인들이 신심을 굳건히 하고 계속 분투할 때 대해 다섯 가지 반드시의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는 바 다시 한번 전당을 향해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힘써 창조해야 한다는 위대한 호소를 함으로써 신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실현하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 당조는 습금형 총서기 중요 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중대한 정치 임무로 삼고 당위 당조 회의 리론 학습 중심조 등을 충분히 이용해 집중 학습을 전개하고 각급 당학교 행정학원을 이용해 교양 양성을 전개함으로써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그 속에 담긴 풍부한 내포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를 깊이 터득하도록 교양 인도하고 이를 확실하게 두뇌를 무장하고 당성을 단련하며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주동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선전 강연을 정성껏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온 오프라인 일체 추진을 견제하면서 전방위 다각도로 선전 해석 사업을 잘해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이 가가호호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리론과 실제를 연계하는 우량한 학풍을 발행하면서 습금형 총석이 중요 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와 결부시키고 개혁, 발전, 안정 등 재반 사업을 잘하는 것과 관통시켜 연변의 도약 주월이 더욱 큰 돌파를 이룩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습금형 총서기가 동서부 협력 사업을 상시적으로 자를 때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전국 동서부 협력 사업회의 보치 요구에 따라 복근, 영하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학습 운영하며 길림 절강 전무

0: 협력을 깊이 추진해 호혜상생, 공동발전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산업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절강의 투자와 연변발전의 결합점, 출발점을 정확히 찾아 기업 플러스 자원, 시장 플러스 제품, 본부 플러스 기지 등 협력 방식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자본, 기술, 대상을 연변에 유치하며 절강산업의 단계적 이전을 이어받아 연변의 실물경제를 공고히 하고 장대시키는 데 동력을 더해야 합니다. 문화관광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생태, 민속, 변경, 빙설 등 문화관광 자원 천품에 입각하고 절강의 문화관광 운영, 뉴미디어 선전 우세를 빌어 문화관광 협력 기제를 다그쳐 구축 완산하고 문화관광 활동과 문화체육 경기를 상시적으로 연합 개최하며 양질의 문화관광 자원을 서로 추천 속에 문화관광 시장을 함께 발전 장대시켜야 합니다. 민생문화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절강의 량질 공공자원을 적극 도입해 학교, 병원 등 결연 공동건설을 착실히 추동하고 개거 양로봉사 브랜드를 다그쳐 구축함으로써 협력 성과가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철하면서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홍수 방지, 위험 제거, 재해 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전주가 안전하게 증수기를 넘기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요해 중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큰 하천, 저수지와 도시 침수 우려 지점, 위험공사 구간, 산홍수 다발 지역 등 중점 부위를 예의주시하고 중대 기초시설과 건설 중인 공사, 도로 교량과 암거, 양로원, 풍경구 등 중점 장소에 초점을 맞춰 홍수 방지와 홍수 대비 검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하고 우환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적시적이고 정밀하게 조기 경보와 예보를 해야 합니다. 각 부문 간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동태적 감측, 의논, 연구 판단을 강화하며 정보 공유, 위험 평가, 조기 경보 발포에 전사슬 폐쇄 순환 고리 관리를 엄격히 실시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구 판단하며 조기에 경보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응급 준비를 실속 있게 잘해야 합니다. 응급 예비안을 과학적으로 재성하고 위험 구조 설비와 물자를 충분히 갖추며 위험 구조 실전 훈련을 착실히 잘하고 증수기 24시간 당직과 지도일꾼 인솔 제도를 엄격히 실시해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2026년 제8차 주인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인민정부 제59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과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 관찰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조 민족단결 진보 촉진조례 수정 초안을 심의했으며 최근 중점 사업을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항상 방심하지 않는 책임감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극단적 날씨에 대한 극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당내 혁신적 리론이 변강 민족 지역에서 거둔 생동한 실천과 풍부한 성과를 잘 총화하고 주당위의 포치 요구에 따라 1년의 고품질 자정 건언 보고를 형성해 사회 각계가 연변의 도약 추월에 지혜와 힘을 기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도시 갱신 중점 임무를 잘 실시하고 식량 안전 보장과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 최저선을 확실히 지키며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을 다그치고 기초교육 자원의 독립적 배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장 활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키고 현대화 응급관리 체계를 다그쳐 건설하며 전 사슬에 걸쳐 중점 업종 분야 안전 정돈을 추동해야 합니다. 취업 규모 확대와 질 제고를 지속적으로 힘써 추동하고 높은 수준 개방 협력을 확대하며 생산, 학습, 과학 연구, 실천 응용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고 퇴역 군인의 취업 창업을 촉진해야 합니다. 신계소 조사에는 문제의 시정 사업을 엄숙하고 참답게 추진하고 원초적 혁신에 유리한 과학연구 생태를 조성하며 생태계통 최적화를 통괄적으로 추진하고 도로교통안전치리 수준을 1층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정부 개통의 당에 대한 전면 엄격 관리가 심층 발전하고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0: 실천 학습 교양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펼쳐지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러시아와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탄광 번질 안전 수준을 제고하며 15호 전문 계획 편성 사업을 다그치고 환경 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 사업을 잘 추진하며 길상 3딤 4대 창고 건설을 다그치고 안전 생산 근본 7위 난관 공략 3년 행동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취업 중소 사업을 전력으로 잘 수행하고 신형 공업화를 다그쳐 조동하며 신계 감독의 엄숙성과 권위성을 수호하고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풍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사업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며 경영 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해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감을 확실하게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에 따라 민족 사물을 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욱 유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인도해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경제 운행 재반 사업을 확실하게 틀어지고 더 많은 실물 자금량과 유효 투자량을 힘써 형성해야 합니다. 개발구 개혁과 문제 시정 사업을 결합해 일체 포치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근본 7위 난관 공략을 착실히 추진하고 공공 안전 분야의 위험 우환을 빈틈없이 예방 통제하며 홍수 방지 감원 대처, 긴급 구조, 재해 구조 등 재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중앙 환경 보호 독찰 요구에 엄격히 기준을 맞추고 신소 사건 처리 후속 사업을 착실히 잘 추진해야 합니다.
1: 오늘 연변당서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춘황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2월 옹성다사 회의에서는 춘황투쟁을 벌이고 무기를 탈취하며 혁명 무장을 확대할 때에 대해 배치했습니다. 1932년 1월 중공 동만 특위는 투쟁 문서를 발표해 반일 무기 탈취 소비에트 정권 지지 구호를 명확히 내걸었습니다. 같은 해 6월부터 중공 동만 특위는 농민 대중을 널리 동원해 세금 채무 저항, 식량 빌려 보리 고개를 넘기, 일본 침략 반대, 진일 앞잡이 숙청을 내용으로 하는 춘황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투쟁은 추수투쟁의 연장으로 당 조직의 통일적인 영도화에 전개됐으며 반일 색채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연변 각계 군중 조직이 일떠나 무기를 탈취하고 일제 주구와 악질 지주들을 청산했으며 식량을 빼앗아 빈곤농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연길, 왕청, 화룡, 훈충 등 여러 곳에서 잇따라 투쟁이 전개되었고 여러 민족, 농민, 군중 2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투쟁은 석 달간 지속됐습니다. 이 투쟁은 일제와 그 주구 세력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고 여러 지역에 괴뢰의 기층 정권을 마비시켰으며 연변의 광범한 농촌 지역이 혁명 군중 조직에 의해 장악되면서 당시 군중혁명 투쟁의 새 국면을 열었습니다. 이는 이후 항일무장 세력 결성과 항일유교 근거지 개척을 위한 군중적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0: 오늘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계례해독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립법의 중요 원칙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사업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랐습니다. 첫째, 정확한 정치 방향을 견지하면서 민족사업 강화 및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근본 준칙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견지하면서 중국 특색의 민족 문제 해결에 정확한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었습니다. 셋째, 네 가지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공통성을 증진하고 차이성을 존중하고 포용했습니다. 넷째, 헌법에 따라 입법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기타 법률과의 연결을 잘했습니다.
1: 화룡시 당위 선전부에서 주도하고 화룡시 문화관에서 알심들을 준비한 원봉거 정신으로 변강 건설, 원봉거 정신과 신시대 찬가, 몰입식, 음악사상 정치 당수업이 일전 화룡시 문화관에서 펼쳐져 문의 형식으로 변강 건설의 세월을 재현하고 본토의 홍색 분투 정신을 전승했습니다. 무대에서 배우들은 소박한 말로 지난 간고했던 세월을 들려주었습니다. 불근의 변강 비춘의 고전 선율과 더불어 펼쳐진 조선족 특색 무용과 정경 재해는 로일대 건설자들이 절벽을 뚫어 수로를 내고 군민이 한마음으로 수로를 건설해 풍작을 이룬 감동적인 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당수업은 리론 선전 플러스 정경 재현 플러스 음악 합창 모식을 취해 원봉거 건설 역사를 주선으로 삼아 변강 대중들이 변강을 진흥시킨 분투 이야기를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홍색

0: 사상 정치 교양이 더욱 생동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관중 손정입니다. 극중 정복화로 인해 말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계산정은 돌을 쫓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실속 있게 일해 변강을 진흥시키는 상징입니다. 저의 계산정은 바로 착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묵묵히 산을 여는 한 자루에 정리되어 변강에서 묵묵히 기여하랍니다. 화룡시 문화관 당지부 부석이 양진해입니다. 우리는 원봉거 정신으로 변강건설 음악사상 정치 당수업에서 원봉거 정신을 고양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고분투하며 용감하고 굳세게 전진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 당원들 그리고 젊은 세대 청년들이 모두 로일대 이런 우량 전통을 전승해 나가고 당원과 대중들이 당시의 간고분투 정신과 세월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계 화룡시에서는 전시 범위에서 공익 공연을 펼치는 동시에 견학 로선과 온라인 교양 자원을 결합해 원봉거 정신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고 대대로 전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이 2일 흥룡강 개서로 출정했습니다. 개서에 도착한 연변 대표팀은 현지 주민과 축구 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2일 연변 대표팀 선수 23명은 연결 서역에서 투지를 다지며 출발했습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녹색 통로를 개통해 연변 대표팀의 출정에 편리를 도모해 줬습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 임건웅입니다. 개서 대표팀과의 경기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쳤고 몸 상태를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전술 배치를 충실히 이행해 이번 경기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개서에 도착한 연변 대표팀은 현지 주민과 축구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꽃을 선사하고 관악단은 특색 민족 음악을 연주했으며 선수들도 개서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게 연변 선수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개서 자원봉사자 신직군입니다. 연변의 벗들이 개서에 온 걸 환영합니다. 우리의 특색 칼국수와 개서 냉면을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고향의 기대와 두 지역의 우정을 안고 축구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7월 2일 오전 길림도나 민간 칼그림 북경 진출 활동이 국가대극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7월 6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100여 점의 칼그림 작품을 북경에서 선보였으며 풍경과 인문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 칼그림의 독특한 예술적 매력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1: 우리 주에서는 서비품 보상 판매 보조 품목을 1층 확대했습니다. 확대 품목에는 지능화 연기 배풍기, 지능화 취사 도구, 지능화 정수기, 건강 감축 설비가 포함됩니다. 보조 기준은 상기 제품의 각 단계 우대 혜택을 제외한 최종 판매 가격의 15%입니다.
0: 올해 대학 입시, 고중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 훈촌 방천 풍경군은 전용 졸업 혜택을 내왔습니다. 2026년 전국 대학 입시, 고중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은 수험증을 제시하면 훈촌 방천 풍경구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근일 연길 주민 오 선생이 소위 인터넷 주식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가 7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길 공안은 사기 방지 조기 경보를 발표해 주식 투자 시 낯선 LPP를 멀리하고 인터넷 주식 추천 생방송을 경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1: 생활 플러스.

0: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이미란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

네, 오늘은 보랏빛 영양의 보고 우리 식탁에서 자주 만나지만 그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채소, 바로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지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탐스러운 보라색과 부드러운 식감인데요. 알고 보면 이 보라색에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가지의 짙은 보라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의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지는 눈 건강 지킴입니다. 가지 껍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이 일종인 나스닌은 눈의 피로를 회복하고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없이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지는 또 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에 유용합니다. 가지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다음으로 가지는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가지는 100g당 불과 16 내지 18칼로리에 불과할 정도로 열량이 매우 낮은 반면 수분이 94% 이상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가지를 고를 때 색상이 선명하고 윤기가 있으며 껍질이 얇고 과육에 탄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름철 더위

위를 식히거나 몸에 열이 많을 때 섭취하면 열을 내리는데 효과적입니다. 드실 때는 기름을 많이 흡수하는 특징이 있으니 조리시 기름 사용에 주의하고 찜이나 굽는 방식으로 즐기시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또한 껍질의 영양소가 풍부하니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랏빛 건강의 비밀을 품은 가지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소유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료향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탈입니다. 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여행지에서 우리는 낯선 환경 속에서 더욱 나다움을 갈망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말했습니다. 이 진정한 발견의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여행 이미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곳에서 나를 더 빛나게 보이게 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장소와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여유로운 나의 태도입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단순히 잘 보이는 방법을 넘어 여행지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그 순간을 생생하고 아름답게 기록하는 이미지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함께 할 분 GFA 국제 이미지 관리사 림청화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여행은 평소와 다른 환경, 일정, 기후, 식사 등으로 인해 피부와 컨디션이 쉽게 무너지기 쉽죠. 게다가 여행 사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만큼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였지 하는 후회를 남기기도 하죠. 여행 중 이미지 관리가 단순히 예뻐 보이는 것을 넘어 여행이 만족도와 자신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여행은 우선 예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한테도 좋은 기억과 또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이런 기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 여행 종주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 관리, 그리고 환경, 일정, 기후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네. 민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이런 분들은 특히 여행 시 기초 피부 관리 제품은 보습 위주로 챙기고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브랜드 제품은 삼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0: 네.
1: 어떤 분들은 여행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조금 더 고가의 제품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챙기려고 하는데
0: 네.
1: 이런 것보다 평소에 내가 사용했을 때 또 이상한 과민을 안 하고 반응이 없는 가장 기초적인 제품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한 기능성 제품, 뭐 미백, 항노화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네.
1: 컨디션이 좋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질량입니다.
0: 그렇죠.
1: 예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여행 사진 만족도와 자신감은 미소 아니면 우리가 좀 사지를 뚝 뻗어서
0: 네.
1: 움직이는 동태로 사진을 남기면 얼굴에 피부 뭐 세세한 그런 자국보다 표정, 동작, 배경에 의해 기억에 남게 됩니다.
0: 네.
1: 내가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남는 것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리고 더 완벽한 여행 사진을 남기고 싶으면 목적지의 색상과 스타일을 지정하여 준비하면 더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를 들면 산에 갈 때는 등산 장비
0: 네.
1: 그리고 색상이 조금 더 화려하고
0: 네.
1: 쨍한 이런 옷을 챙겨주면 등산 그런 배경에 의해 더욱 사진이 잘 나오고
0: 네.
1: 바다나 이런 곳에 갈 때는 원피스
0: 네.
1: 모자, 선글라스 하늘하늘한 원피스 재질을 선택하면
0: 그렇죠.
1: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바람에 따라서 그

0: 원피스가 예쁜 라인의 사진이 담길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우리 컨디션이 좋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수면 질인 네. 만큼 중심으로 해서 관리가 따라서면 꼭 좋은 추억 남기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행 이미지 관리의 80%는 출발 전에 금방 결정된다고 말씀 주셨죠? 네. 네. 그 해변 리조트, 도시 여행, 비즈니스, 출장 등 목적지와 여행 스타일에 따라 중요한 이미지 관리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목적지의 기후 문화 활동 계획에 맞춰 이미지 관리 계획들을 세우는 기본 원칙 무엇인지요?
0: 네, 일단 기후에 따라서 우리가 옷 두께 그리고 기장 스타일 뭐 색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기후가 건조하다 하면 우리가 좀 더 보습에 도움이 되는 옷 재질, 면, 마 네. 이런 것을 챙기고 네. 기후가 습도가 많다 했을 때 우리가 1년 사계절을 떠나서 습도가 강하면 가죽 재질, 통풍이 안 되는 재질을 피하면 우리가 여행이 좀 더 가벼워집니다.
1: 네.
0: 네. 그리고 기상은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뭐 자신한테 맞는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뭐 하루에 기온 차이가 심하여
1: 네. 네,
0: 저녁에는 뭐 10도, 낮에는 뭐 20도, 30도까지 가는 지역이 있다면 네. 우리가 옷을 준비할 때 반팔부터 우리가 한층 한층 겹겹이 쌓여서 여러 가지를 얇게 여러 벌 준비하면 또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문화 같은 경우는 특히 연기로 오면 한복을 입듯이 다른 나라거나 다른 소수민족 지역에 가면
1: 네.
0: 지역에 어울리는 분위기 그리고 뭐 현지에서 구매를 하거나
1: 네.
0: 아니면 거기서 대여를 하거나
1: 네.
0: 아니면 집에 흡사한 어울리는 색상이 있었을 때 챙기고 가면 거의 그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1: 네.
0: 조금 더 이렇게 친근함을 이렇게 쌓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비즈니스 있는 분들은 직업에서 비즈니스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정장, 네. 캐주얼 정장, 화려한 정장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1: 네.
0: 예를 들어 변호사라 하였을 때 우리가 좀 더 정장 비즈니스를 준비하면 되고
1: 네.
0: 우리가 좀 더 뭐 패션 쪽 아니면 우리 디자이너라 했을 때 화려한 정장을 챙겨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1: 네. 네,
0: 그런 캐주얼 정장은 우리가 뭐 비즈니스가 너무 정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일정이 너무 많지 않았을 때
1: 네.
0: 우리가 살짝 캐주얼 정장, 우리가 면마로 된 정장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하고 여행을 겸해서 하는데 이런 분들은 여성분들은 특히 한벌 원피스로 류형을 바꿔서
1: 네.
0: 꾸미는 것이 짐도 적고 가성비도 높고 효율적입니다.
1: 네. 네.
0: 원피스 하나에다 뭐 외투를 거치거나 아니면 액세서리, 신발만 바꿔주면 우리가 뭐 파티를 갈 수도 있고 도시로 바다 해변가도 갈 수 있고
1: 네.
0: 우리가 거기다 외투를 하나 만정해주면 우리가 정장 비즈니스로 갈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런 분들은 짐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1: 그러네.
0: 예.
1: 네, 일회용 중 피부는 환경 변화에 특히 민감해지지 않습니까?
0: 예.
1: 여행용 화장품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무엇인지요? 이 클렌징, 보습, 자외, 차단 이 3단계 공식 위에 우리 상황별로 챙겨야 할 필수 아이템 무엇인지요?
0: 예, 메이크업 하는 분들이나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무조건 챙겨야 하는 것이 클렌징하고 그리고 보습 제품 그리고 팩,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민약,
1: 네.
0: 예, 그리고 일회용 세안 티슈.
1: 네.
0: 왜냐하면 뭐 문화가 바뀌거나 도시가 바뀌었을 때 음식 때문에 과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1: 네.
0: 이렇게 과민을 하였을 때 약을 인증 챙겨주었을 때 그것을 좀 더 빨리 완화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세안 티슈는 일회용을 챙기고 다니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0: 예, 왜냐하면 수건을 여러 번 사용하였기 때문에 특히 민감하신 분들은 수건 때문에 얼굴에 과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본인이 사용하는 제품에 따라서 일회용 세안 티슈를 가지고 다니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짐을 많이 챙기고 싶지 않다. 그리고 여행이 짧은 분들은 립스틱 하나로 우리가 볼터치하고 아이 메이크업을
1: 네.
0: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때문에 제품 하나로 우리가 세 가지 부위에 우리가 메이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아이라인 제품 하나로 우리가 눈썹하고 아이라인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요즘 이 틱톡에서 보니까 여기 립스틱으로
0: 네.
1: 여러 곳에 이렇게
0: 네.
1: 화장을 할 수 있는
0: 네.
1: 그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0: 네.
1: 얼굴도 환하게 보일 수 있고
0: 맞습니다.
1: 네, 색상도 이쁘고
0: 네. 네.
1: 그렇네요. 우리 여행 시에는 편하게 입어야지 하다가도 우리 도착해서는 거울 보고 후회한 경험 대부분 있는데요. 여행 중에도 지나치게 편한 복장복

0: 보다는 도착 후 바로 외출해도 될 만큼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노하우 무엇인지요?
1: 일단 편한 옷이랑 우리가 예쁜 옷, 우리가 편하면서도 예쁜 옷이 많습니다.
0: 네.
1: 때문에 구매할 때보다 우리가 편한 것을 중요하지만 네. 편하면서도 예쁜 옷을 골라보는 것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비행시는 특히 바지가 편하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바지 재질에서 면이나 아니면 마로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무릎을 여러 번 폈다 했을 때 조금 더 편리한 바지를 챙겨주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내가 코디 능력이 너무 뛰어나지 않다 했을 때 우리가 아래 위로 세트로 되는 것을 구매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코디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세트를 입었을 때 우리가 안에 있는 그 떼오딸
0: 네. 네.
1: 그런 것을 색상을 바꿔서 입거나 아니면 안에 스카프를 대여하여서
0: 네.
1: 예, 입었을 때 여러 가지 스타일을 낼 수 있으면서 우리가 가방,
0: 그러네요.
1: 신발, 벨트로 센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옷이 편안하지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추가하면서 편하면서도 조금 더 센스가 있는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0: 그러네요.
1: 예, 그리고 선글라스, 모자.
0: 네. 예. 그러네요. 요즘에는 이 스카프 수건으로도 목에 사용할 수도
1: 맞습니다.
0: 있고 허리띠로도 사용할
1: 맞습니다.
0: 수 있고 네. 우리 허리에 장식으로도
1: 맞습니다.
0: 또 가방으로도 만들 수 네. 있더라고요. 선글라스 넣을 수 있는
1: 네, 그리고
0: 네,
1: 머리도
0: 머리. 네. 참 한 가지로 여러 가지 그 효과 또 기능을 가진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숙사에 돌아오면 지친 얼굴이 거울에 비칩니다. 짧은 시간 안에 피로를 풀고 다음날을 준비하는 호텔방에서 간단한 관리 방법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일단 피곤했을 때 우리 비타민C를 많이 보충합니다.
0: 네.
1: 이런 거는 보건품으로 대체하거나 이렇게 과일로 흡수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0: 네.
1: 예전에 늦은 시간에 과일을 많이 흡수하였을 때
0: 네.
1: 수면하고 소화, 계통에 전부 다 이렇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이런 보건품을 대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0: 네.
1: 그리고 저녁에는 팩, 그리고 보습 스킨
0: 네.
1: 그리고 크림을 듬뿍 바르고 자면
0: 네.
1: 이튿날 아침 피부가 좀 더 촉촉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우리 건조 피부라면 우리가 그 오일을 사용하고
0: 네.
1: 우리가 유분기가 많은 피부는 그냥 보습 스킨에 크림만 아니면 로션을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튿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세안을 하지 않고
0: 네.
1: 얼굴에 팩을 15분 정도 한 뒤 세안하고
0: 아.
1: 기본 메이크업을 시작합니다.
0: 팩을 먼저 하라.
1: 네, 맞습니다.
0: 그 말씀?
1: 네. 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뭐 수면에서 이렇게 피부에다가 이렇게 분비물이 그것이 피부에 더 좋다고 합니다.
0: 네. 네.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안을 하는 것보다 반 시간 뒤 지난 다음에 세안을 하는 것이 피부에 더욱 좋다고 합니다.
0: 그렇네요.
1: 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는 우리가 팩을 하는 것이 피부에도 좋다고 합니다.
0: 그렇네요.
1: 예, 미용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이 방법을 오랫동안 사용하였다고 그럼, 합니다.
0: 집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이죠?
1: 예, 맞습니다.
0: 아, 평소에도?
1: 예, 저도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안을 하는 거
0: 네.
1: 팩부터 했습니다.
0: 그렇네요.
1: 예, 그리고 보건품은 저는 오랫동안 복용합니다.
0: 네.
1: 예, 하루를 뭐 비타민C를 먹는다고 하여서 예, 뭐 정력이 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정력이 좀 더 나고 싶다면 우리가 뭐 기능성 음료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0: 네. 네.
1: 그래서 여행에 내가 좀 더 이렇게 체력이 좀 더 있고 싶다 하면
0: 네.
1: 우리가 슈퍼에서 기능성 음료를 하나 사면 것도 방법입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붓기가 심한 분들은 전날에 우리가 좀 더 짜거나 아니면 수분을 조금 더 절제하고
0: 네.
1: 아침에 깨어나서 붓기가 아직도 심하다 하면 얼음찜 찌르거나 냉장한 음료수를 붓기를 빼주면 좋습니다.
0: 아,
1: 그리고
0: 그렇네요.
1: 젊은 분들은 아침에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서 붓기를 빼는 분들도 많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요즘은 또 붓기를 빼는 기능성 팩이 따로 있습니다.
0: 네. 네,
1: 팩을 한 15분 하면 붓기가 내려가는 그런 기능성 제품이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네 붓기를 전문 빼는 팩. 네. 좋을
1: 맞습니다.
0: 것 같습니다. 일회행지의 습도, 염분, 건조한 공기는 머리카락을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휴대용 미니 드라이거나 고데기를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 좀 팁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저는 출장이나 여행 중 샴푸하고 드라이는 꼭 챙기고 다닙니다.
0: 네. 네,
1: 머리가 깔끔하려면 사실 샴푸, 에센스, 드라이어, 미스트 제품이 엄청 많습니다.
0: 네.
1: 근데 여러 가지 제품 중 굳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머리카락 류형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0: 네.
1: 저한테는 드라이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0: 네. 네,
1: 샴푸는 뭐 현지에서 배달을 해도 되지만 드라이어는 네.

0: 배달을 하기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꼭 그것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이렇게 뭐 샤파. 네. 우리가 좀 푸석푸석 하신 분들은 네. 오일을 챙기고 다니면 좋습니다.
1: 아, 오일.
0: 네. 네. 네. 그리고 습도가 강한 심한 이런 지역에서는 뭐 어떤 머리카락 스타일이든 전부 다 푸석푸석해지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네. 예쁘게 단장하여도 변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네.
0: 이럴 때는 우리가 그 팔라방
1: 네. 네.
0: 밤처럼 된 그것을 휴대도 쉽고 그리고 무게도 크지 않아서 우리가 손바닥만큼
1: 네. 네.
0: 그런 립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좀 더 작은 것은 우리가 마스카라처럼
1: 네.
0: 아주 이렇게 연필 크기만큼 작은 아. 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고정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굳이 하나만 챙겨야 된다면 그것을 챙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1: 그렇죠. 네. 간편할 것 같네요. 네. 크지 않아서
0: 맞습니다.
1: 그냥 쉽게 챙기 네. 이소만 안 먹으면 갖고 갈 수 있는 네. 물건이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네. 우리 여행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신발일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걸어야 하는데 예쁜 신발은 발이 아프고 편한 신발은 스타일이 안 살고 편안하면서도 스타일을 살리는 여행용 신발 선택 방법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일단 여행이라면 운동화.
1: 네. 네,
0: 필수이고 그 다음에는 저는 슬리퍼를 많이 사용합니다.
1: 네. 네,
0: 첫 번째 운동화는 우리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연회색, 회색,
1: 네.
0: 그리고 검정색,
1: 네.
0: 흰색 이런 색상 무난한 색상으로 했을 때 어떤 옷을 입어도 무난하게 우리가 코디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행 때문에 우리가 걸어다니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1: 네.
0: 굽이 낮고 미끌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1: 네. 네,
0: 그다음 우리가 좀 더 뭐 코디해서 이것이 더 예쁘지 않겠나 이런 것을 고민하면 좋습니다.
1: 네.
0: 일단 기능성으로 봤을 때 통풍이 되거나 두께 그리고 굽, 높이, 낮이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네.
0: 그리고 여름에 여성분들이 특히 더 예뻐 보이고 싶다면 우리가 뭐 힐을 신는 것보다 슬리퍼가 요즘에는 예쁜
1: 그렇죠.
0: 예, 디자인이
1: 너무
0: 엄청
1: 많더라고요.
0: 많습니다.
1: 네. 네.
0: 여름에는 저는 대부분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운동 슬리퍼도 있고
1: 네.
0: 원피스에서 라인이 길어 보이는 이렇게 신발 슬리퍼가 있다면 앞에 우리가 그 키가 좀 내가 작아서 고민이다 하신 분들은 발가락이 나오는 슬리퍼를
1: 네. 예,
0: 조금 더 단아한 그런 것을 사용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뭐 가방 해변가를 가거나
1: 네.
0: 라인이 전체 이어지는 것을 선택한다면 앞부분이 길쭉하면서도 우리가 좀 더 해변가에 맞는 그런 예,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여행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3cm 정도 힐은 우리가 하루에 만 보를 걸어도 너무 힘들지 않기 때문에
1: 네, 그렇죠.
0: 예, 3cm 정도 힐을 좀 더 편리한 우리가 시끈보다 추근
1: 네.
0: 예, 좀 더 묵직한 그런 네, 3cm를 네. 선택하면 거의 운동화 신는 그런 편리성이랑 비슷합니다.
1: 그렇죠.
0: 예.
1: 평소에 굽 높은 그 신을 신다가
0: 예.
1: 뭐 여행 갔다 해서 굽 낮은 걸 신으면 뒤로 젖혀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0: 예.
1: 평소에도.
0: 예.
1: 그러니까 3cm 정도가,
0: 예. 3cm 정도가
1: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5cm하고 7cm는 힘이 좀
1: 힘들죠. 예. 네. 그리고 굽이가 좀 뾰족한 것보다도 좀 높고
0: 예.
1: 무게감 있게
0: 예.
1: 무게를 받을 수 있는
0: 맞습니다.
1: 이런 굽 높이 선택이 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작은 액세서리 하나가 전체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데요. 여행용 스카프, 모자, 선글라스 등 액세서리를 최소한으로 챙기면서도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0: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카프가 우리가 뭐 옷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1: 네.
0: 머리띠로 사용할 수도 있고 벨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1: 네. 네,
0: 그리고 가방에 뭐 이렇게 액세서리 그리고 손에 뭐 팔찌 이렇게 네.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스카프도 챙기고 선글라스도 챙기고 모자를 다 챙겼는데
1: 네.
0: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그 얼굴 주변에서 했을 때 조금 더 과하거나
1: 네.
0: 복잡하다는 느낌을 챙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 가지 딱 세 가지만 챙겼을 때 내가 좀 더 다양한 스타일을 추구하고 싶다면 스카프 색상, 모자
1: 네.
0: 색상을 전부 다 다르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오늘에는 모자만 사용하고 뭐 내일에는 선글라스만 사용하고
1: 네.
0: 세 번째 날에는 우리가 뭐 스카프만 사용하고
1: 네.
0: 네 번째 날에는 스카프하고 선글라스만 사용하고
1: 네.
0: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면 우리가 물건은 세 가지지만 여러 가지를
1: 그렇네요.
0: 연출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선글라스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특히
1: 네.
0: 촬영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우리 평소 일반인들이 촬영에 내가 너무 과한 기교가 없다 했을 때
1: 네.
0: 선글라스를 우리가 뭐

0: 몸을 얹거나 네. 뭐 정상적으로 착용을 하거나 네. 손에 지니고 다니거나 네. 아니면 옷에다 넣거나 아니면 뭐 선글라스 착용하는 그 순간이거나 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보조 액세서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네. 우리 그냥 보기에는 괜찮던 화장이 사진에서는 번들거리거나 밋밋해 보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여행 사진에 특히 잘 받는 메이크업 포인트 무엇인지요?
0: 일단 색상입니다.
1: 네, 네. 색상. 네,
0: 우리가 어색과 한 색상을 입었는데 얼굴이 밋밋하였을 때 사진이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않을 수가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 옷을 입었을 때 빨간 립스틱을 포인트로 해주거나 네. 아니면 볼터치거나 우리가 아이 메이크업 네. 전체가 어렵다면 한 가지만 우리가 얼굴에 색상이 살짝 윤기가 이렇게 색상기가 떠올게 되면 네. 우리가 사진에 좀 더 조화로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이크업을 전부 다 하였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조금 더 이상 하다 했을 때 번들거림은 우리가 분 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쿠션이나 비비크림만 바르는 경우가 번들거려서 사진에 잘 안 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기름기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우리 분으로 그 사진을 찍기 전에 네. 살짝살짝만 터치하여주면 네. 깔끔한 사진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전문 촬영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촬영했을 때 꼭 이렇게 기름기를 제거하고 사진을 찍어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1: 아, 그렇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사진이 더 이쁘게 잘 나올 수
0: 깔끔하게.
1: 있죠?
0: 네.
1: 네. 우리 여행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미지 관리 황금률 세 가지만 뽑아주시겠습니까?
0: 네, 일단은 머리 스타일.
1: 네. 네,
0: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배경 그리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서 머리 스타일이 따라가지 않았을 때 전체적인 이미지에 영향이 갑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머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곱게 풀거나 아니면 머리를 반듯하게 묶어주면 네. 전체적으로 깔끔한 것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글라스.
1: 네.
0: 우리가 머리 스타일 어렵다 했을 때 선글라스 하나로 메이크업을 안 했을 때
1: 네.
0: 선글라스 하나로 전부 다 이미지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거 세 가지로 중요한 것은 컬러를 챙기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1: 네. 네.
0: 우리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때 우리가 뭐 한 가지 컬러 포인트로
1: 네.
0: 사진을 담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행을 했을 때 컬러로 우리가 좀 더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등산을 하였을 때 전부 다 검정 옷보다 조금 더 뭐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 뭐 녹색 이런 것을 입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운동 동력이거나 힘이 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네, 아무리 멋진 옷과 화장을 해도 불편하고 긴장된 표정은 이미지를 반으로 깎아내리죠.
0: 네.
1: 여행 이미지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멋져 보이는 것 아닐까요? 네, 아니면 이 여행 자체를 즐기는 것일까요? 우리 진정한 여행 이미지 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단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는데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여행을 쭉 다녀보았습니다.
1: 네.
0: 어떤 한 10년 전?
1: 네.
0: 그때는 좀 더 여행에서 사진을 많이 담기고 싶고
1: 네.
0: 그리고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담겨가지고 연출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였는데
1: 네. 네.
0: 요즘에는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이 점점 적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이 뭐 어느 것이 또 옳다 뭐 이렇게 좋다 하기보다도 단계에 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만족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0: 지금 저한테서는 여행 자체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1: 네.
0: 그 자체를 즐기는 순간을 담았을 때 가장 예쁜 순간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네, 어떤 분들은 휴가니까 편하게 입고 다녀야지 하며 평소보다 관리를 소홀히 하기도 하는데요. 이 반대로 여행을 계기로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행
0: 네.
1: 중 이미지 관리 적정선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과하게 꾸미는 것과 너무 대충 하는 것 사이 현명한 균형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0: 이것도 단계별로 다르기도 하는데 평소에 우리가 관리를 아예 안 하다가
1: 네.
0: 여행을 했을 때 우리가 관리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1: 네.
0: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든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
0: 네, 더 많은 정력을 꾸미는 것에 이렇게 투자했기 때문에
1: 네.
0: 우리가 평소 하던 대로 우리가 액세서리로 그냥 뭐 선글라스, 모자
1: 네.
0: 이런 것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꼭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 이런 편견도 버리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우리 3일간 우리가 등산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메이크업을 하기보다도 우리가 그냥 아침에 세수만 하고
1: 네.
0: 선크림만 바르고 등산을 하고
1: 네.
0: 그리고 등산을 하였을 때 우리가 선글라스하고 모자로 전체적인 그러니까 코디를 완성하였습니다.
1: 네.
0: 때문에 뭐 굳이 메이크업 아니면 뭐 옷을 과하게 꾸미는 것보다
1: 네.
0: 내가 좀 더 편리하고 여행을

0: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여행 가려면 장거리 비행도 있지 않습니까? 이 장거리 비행 후 얼굴이 푸석하고 부어서 나 이 사람 맞아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내는 습기가 20% 미만으로 사막 보다 건조하다고 하던데요. 이 장거리 이동 중에 피부를 지키고 도착하자마자 상쾌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방법 무엇인지요?
0: 네, 장거리 여행에서는 우리가 기내 그 피부 관리가 중요한데 네. 이것도 피부를 향해 따라서 건성 피부면 우리가 뭐 팩을 이렇게 하고 15분 뒤 뭐 세안을 하고 이런 팩보다 네. 한번 우리가 팩을 하고 밤을 자는 그런 팩이 있습니다.
1: 네. 네,
0: 수면 팩이라고.
1: 네.
0: 이런 분들은 우리가 요즘에는 휴대용 수면 팩이 이렇게 알맹이처럼 자그마한 손톱만큼 네. 있는 팩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럼 기내에서 이런 건성 피부용 수면 팩을 하였을 때 우리가 거의 12시간 이상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1: 그러네.
0: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네.
0: 하지만 우리가 그 뭐 유분기가 많은 피부라 하였을 때 아까 얘기한 팩은 우리가 좀 더 그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더 막이 네. 없는 우리가 그 수분 팩이 있습니다.
1: 네네. 네,
0: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네,
0: 기내에서는 화장실이거나 물 이런 체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쉽게 그리고 짐이 무겁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하고 네. 버리고 내릴 수 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네. 이 시차 적응 실패는 푸석한 피부, 무기력한 표정으로 이어집니다. 도착 후 첫날부터 우리 생기 있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이동 중에 미리 할 수 있는 준비 무엇인지요?
0: 네, 일단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네. 피부 보습을 중요시하고
1: 네.
0: 그리고 수분을 많이 보충합니다.
1: 네. 네,
0: 음료수보다 우리가 그 따뜻한 물
1: 네.
0: 아니면 상온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것이 수분 네. 보충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우리 여행 중에 피부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평소에 쓰던 제품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단계를 챙기려면 짐이 너무 많죠. 여행 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최소한의 스킨케어 루틴과 생략해도 되는 단계 무엇인지요?
0: 일단 우선 뭐 세안
1: 네.
0: 그리고 클렌징
1: 네.
0: 그리고 팩 이거 네. 세 가지는 무조건 챙겨야 하고
1: 네.
0: 우리가 스킨하고 로션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지는 제품도 많습니다.
1: 네.
0: 그러면 이거 하나만 챙겨야 되는 분들도 있고
1: 네.
0: 아니면 그리고 우리가 건성 피부라 하였을 때 스킨하고 크림만 챙겨도 됩니다.
1: 네.
0: 왜냐면 여행 자체에서 우리가 에센스가 뭐 영향이 과다하거나 이랬을 때 뭐 과민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요즘에는 피부에 많이 바르기보다 감소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제창하는 것이 많습니다.
1: 네. 네.
0: 그럼 우리 기초에서 이렇게 뭐 두 개 중 이렇게 겹쳐진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에서 나한테 또 중요한 것만 챙겨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이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는 이미지 관리의 적이죠.
0: 네.
1: 비 오는 날에도 젖지 않으면서 스타일리시한 아이템, 더운 날 땀에 지치지 않는 소재와 컬러, 좋은 날 포근하면서도 날씬해 보이는 비법 무엇인지요?
0: 네, 비 오는 날을 일단 젖지 않으면서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은 우리 일단 재질에서 옵니다.
1: 네.
0: 우리가 가죽 이런 제품, 그리고 뭐 운동화, 천 이런 재질을 떠나서
1: 네.
0: 우리가 뭐 고무 재질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탄탄한 재질 비를 맞거나 아니면 그 바다에 들어갔을 때 나오자마자 금방 이렇게 물기만 빼면
1: 네.
0: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이런 재질이 많습니다.
1: 네.
0: 이런 것을 선택하고 땀에 지치지 않는 소재와 컬러는 우리가 흰색, 우리가 연한 색을 우선으로 고르고
1: 네.
0: 그리고 면 마, 향운사 이런 재질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추운 날 포근하면서도 날씬해 보이는 비법은 우리가 기능성 옷이 많은데
1: 네.
0: 아주 얇으면서도 입어주었을 때 뭐 1도 내지 2도가 더 따뜻한 옷이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그리고 양종 우리가 그 캐시미어
1: 네.
0: 이런 것이 얇으면서도 더 따뜻합니다.
1: 그렇네요.
0: 대신 결점이 그냥 고가인 것 빼고는 다 좋습니다.
1: 그렇네요. 예, 혼자 여행할 때는 셀카가 전부일 수 있지만 함께하는 여행에서는 누군가 찍어주는 사진이 더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죠.
0: 네.
1: 이 셀카와 타인샷 각각에서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한 기본 원칙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0: 일단 구조입니다. 우리가
1: 구조.
0: 뛰어난 기술이 없다 했을 때 우리가 아래 위로 공간을 여백을 남겨주고 네. 인물을 중심에다 넣어주는 것이 방법이고 내가 조금 더 센스 있어 보인다 싶으면 우리가 황금 비율 네. 3:7

0: 바다 요 이런 비율로 넣어주면 좋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가 여행에서도 뭐 함께 가거나 아니면 혼자 가였을 때 좋기는 본인이 쓸 가방을 가지고 다녀서 네. 사진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거의 영상으로 기록을 합니다.
1: 아, 영상.
0: 예, 영상을 기록을 했을 때 그 영상에서 아, 나한테 가장 예뻐 보이는 순간을 우리가 캡처를 해서 사진으로 만들면 됩니다.
1: 네. 예. 그렇네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행 동안 자외선 건조 피로로 지친 피부 이 돌아온 후에 한동안 회복이 필요하죠. 여행 후 피부를 진정시키고 원상 복구하는 디톡스 케어 루틴 무엇인지요?
0: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면비인 방법은 수면 보충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수면 보충을 한 2, 3일 정도 하면 피부가 금방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빠른 방법은 미용원에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 그렇죠. 예. 그렇네요. 우리 여행지에서 아침마다 오늘 뭐 입을까 고민하는 시간, 여행에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전날 미리 다음날의 룩을 준비하고 관광, 식사 등 활동 계획에 맞게 스타일을 조정하는 노하우 무엇인지요?
0: 대부분 우리 저희 학생분들은 여행을 떠날 때 짐을 이미 뭐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렇게 코디를 하고 떠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그거를 변동을 하지 않습니다.
1: 네. 네,
0: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3일 간다 하면 바지 한 벌에 윗도리 세 벌을 챙기고 갑니다.
1: 아, 바지에 윗도리 세 벌.
0: 네, 그러면 네. 바지는 그냥 한 벌이고 윗도리만 바꿔 입는 경우.
1: 그냥 옷만 바꿔 입고.
0: 네, 맞습니다.
1: 3일을.
0: 네, 맞습니다.
1: 지난다.
0: 네.
1: 그래서 네. 네. 그러면 사진 찍어도 이쁘겠죠?
0: 네, 맞습니다. 왜냐면 네. 아랫도리는 아무리 많이 바꿔 입어도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윗도리를 컬러풀하게 여러 번 바꿔 입고 머리 스타일을 조금 더 다르게 하면 좋습니다.
1: 아.
0: 그리고 특히 아침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을 느꼈다 했을 때 대부분 우리 요즘 인터넷이나 틱톡에서 검색을 하여서
1: 네.
0: 내가 뭐 온남을 여행을 간다 했을 때 온남 네. 여행 코디 검색을 하였을 때 거기에 비슷한 룩을 맞춰서
1: 네.
0: 세트로 이미 캐리어를 준비할 때부터 세트로 뭐 1일, 2일, 3일 이렇게 나눠가면 효율적입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네, GFA 국제 이미지 관리사 우리 림청화 선생님을 모시고 여행시 이미지 관리에 대해 얘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진정한 여행 이미지는 외적인 완성도가 아니라 그 장소와 교감하는 나의 태도에서 완성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낯선 문화에 귀 기울이며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당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미국의 작가 헨리 밀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난 이유는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하기 위해서이다. 여행의 끝자락에서 당신은 떠나기 전에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변화를 당당하게 기록하는 의미지 이것이 진정한 여행 이미지 관리의 완성입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0: 함께 부르는 아리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따라 목소리가 더 소녀 같아요. 여러분. 네. 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아리랑으로 삼 아리랑. 네. 여러분 갖고 선생님 갖고 오셨죠?
1: 네.
0: 네.
1: 재밌는 아리랑이에요.
0: 네. 네.
1: 조금 이제 구슬프기도 하고.
0: 네.
1: 구슬프기도 하고 가사 내용을 좀 보면.
0: 네.
1: 천리나 언덕. 천리나. 네.
0: 언덕.
1: 예. 네. 그리고 뭐. 정드님 올 때만 기다린다니.
0: 우리 그 아리랑을 보면은 안 들려요?
1: 내 말이? 아, 네. 제가 크게 얘기할게요.
2: 네.
0: 네.
1: 네.
0: 새로운 아리랑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거예요.
2: 네. 네.
1: 좋아요.
0: 네. 좋습니다.
1: 네. 자, 악보를 잘 보십시오. 네. 너무 빠른 속도가 아니고 좀 중간 속도로.
0: 네.
1: 네.

0: 이런 속도로 이만한 속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자.
1: 네.
0: 네. 들어보셨나요 이거?
1: 못 들어봤죠.
0: 못 들어봤어요.
1: 못 들어본 아리랑이고요. 예. 네. 이 아리랑은 우리 연변에서 채집 수집 정리를 거쳐서
0: 네. 예, 연변 지구에서 수집해낸 아리랑입니다. 네. 그렇죠.
1: 예, 네. 그럼요. 이 가사말은 가사말은 아리랑 아리랑 아리 아리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0: 네.
1: 우리 아리랑 고개를 넘겨주소. 이 그 가사말은 통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네.
0: 자, 후렴 부분. 후렴 부분 먼저 볼게요. 자, 후렴 부분 보십시오. 네. 앞 첫 두 줄. 아리랑 아리랑 자.

0: 무슨 장단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무슨 장단인지? 응? 무슨 장단일까요? 덩덩 따쿵따 덩덩 따쿵따 세 박자 따 따쿵따 덩덩 따쿵따 하나 둘 셋 에이
1: 양산도
0: 장단 양산도 에이 하니까 아시네. 네, 양산도 장단이에요.

0: 네. 각자 네. 각자 제 나름대로 기억을 하니까 화음이 막 들리네요. 네. 네. 네. 화음으로 막 들립니다.
1: 네. 제시다.
0: 네, 제시다. 제시다. 한마디 떨어지면 난리 났어요. 네. 자, 아리랑 아리랑 자.

0: 그렇습니다. 네. 쉽지요?
1: 아니, 없다.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어려운 나도 없습니다.
0: 네. 예. 그렇게 뭐 쉽지는 또 그렇게 예, 너무 어렵지는 않죠.
2: 쉬운 것 같은데.
1: 네.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똥?
2: 좀 다른 땀이
0: 됐다. 동, 동, 따, 따, 동, 동, 따, 따.

0: 자.
1: 네, 이게 이 또 이 알이랑은 후렴을 후렴이 조금 다르니까 네. 여러분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2: 아, 재밌습니다. 예.
1: 재밌죠?
0: 자, 그다음 그 밑에 1절.

0: 넘겨줘서
1: 날 넘겨줘서 네.
2: 재밌죠?
0: 네. 덩덩따 자, 우리 어미란 선생님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불러보세요.
2: 왜 그렇게
3: 뭐야? 재밌다. 무슨 웃음이 이렇게 나와? 네.

0: 네, 여기 가사를요. 옛날에는 네. 가사를 자기가 그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1: 네.
0: 어,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그 가사 말이 맞으면은 네. 붙여서 다 노래를 했어요.
1: 어, 그럼요.
0: 예전에는. 아리랑 강남은 여섯 글자잖아요. 뭐 하고 싶은 얘기를 여섯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어,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1: 그렇죠. 즉흥이에요.
0: 즉흥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 있습니까?
1: 저요?
0: 네. 여섯 글자.
1: 여섯 글자. 어. 아리랑 교실은?
0: 네. 아리랑 교실은. 그 다음에 천리나 언덕. 네 글자잖아요. 네. 다섯 글자. 그럼 다섯 글자 또 뭐 있을까요? 교실은?
1: 좋구나 좋네.
0: 아리랑 교실은 좋구나 좋네. 그 다음 또 정드님 올 때만 여섯 글자.
1: 금요일 이 시간은 행복한 시간.
0: 아이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알죠? 그럼 다시 네. 한번 불러봅시다. 네. 아.

0: 사람 또 우리 맞습니다. 학생분들은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1: 예? 두 선생님 딱 두 선생님 여기다 떠요. 자. 예?
0: 두, 아니 저리 넣지 말고.
1: 예, 오른 그만 읽고.
0: 첫째도 둘째도 뭐 건강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 제일.
1: 최고이지.
2: 그래.
1: 최고이지.
0: 건강이 최고. 이렇게 되고. 아, 그렇죠. 그다음 뒷말을 이어보세요, 오민아 선생님.
3: 건강이 최고.
0: 어, 그다음.
3: 오늘도. 내일도.
0: 내일도.
1: 내 건강, 네 건강.
3: 오늘도 내일도 즐겁게 살아요.
0: 그렇지.
3: 네. 오늘도 내일도 즐겁게 살아요.
0: 네. 어, 첫째 그치 맞죠?

0: 됩니다.
1: 창작곡이 나왔어요.
0: 네, 그렇죠.
1: 이거는 아리랑 교실을 학생들 그 작곡 작사로.
0: 작사로.
1: 그럼요.
0: 자, 한번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가 또 손모신데.
1: 또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 또 건강이 최고고 그 다음 네. 또
2: 그 다음 뭐가 최고죠?
1: 그 다음 뭐가 최고예요?
2: 건강이 최고고 최고죠. 네.
1: 우리의 연변을 가지고 좀 한번 만들어보세요.
2: 그렇죠. 연변을 널리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 연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그렇죠. 그렇게 되죠.
1: 앞에는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3: 뭐라고 하세요?
1: 냉면도 있고 양모차일도 있고요.
4: 그래 아니면 된다.
1: 네. 그
4: 민속문화.
2: 민속문화, 네. 민속문화, 살기 좋은 우리 연변, 뭐.
1: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오민환 선생님. 앞에.
4: 멘트시요.
2: 그러면.
1: 민속촌도 보고.
2: 민속체험, 민속체험도 해보고, 미식, 미식 체험도 문화 미식체험, 있잖아, 미식.
1: 문화.
2: 예, 네, 그러니까.
1: 네. 그러니까.
2: 그게
1: 거보로도 먹고요.
4: 냉면. 거보로도
2: 그, 그러니까요. 그걸 하려면 가사가 수없이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2: 한 사절로 안 되거든요.
1: 순대도 있고,
2: 찰떡도 있고,
1: 그 다음에, 먹을 게 많잖아요.
2: 인정미 풍기는 우리네 연변. 네. 그 뭐죠? 조국의 우후스하이.
1: 조국에서
2: 바 조국의
1: 방방곡곡에서
2: 자자.

0: 그렇죠. 네.
1: 가사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미리 가사를 준비를 해서 예, 우리 네. 어미란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에 여기다 가사를 한 네 절 정도 만들어 넣어보세요.
0: 네. 네. 연변의 어면은
2: 작사다.
0: 그렇죠.
1: 연변의 어면은 내면의 꼬요
0: 미식문화 즐겨요.
1: 글쎄 만들어 보시라고.
0: 그래요.
1: 오늘은 여기 있는 가사 그대로만 하고.
0: 아 그럼요.
1: 네. 네. 네. 자, 멋있는 가사를 만들어서
2: 한번 해가 다낭새 해오면 되지.
0: 아 그래서 우리 그 가사를 우리가 10절씩 합시다.
1: 10절씩
0: 짧잖아 짧잖아. 그래서 헝가세니 하나 하고 네네네. 제가 하나 만들고
2: 우리 하나 하시고
0: 여러분 한 분씩 다 하시고.
1: 그러니까.
0: 그럼 각자 본인의 사설만 하면 되잖아요.
1: 그렇죠. 네. 자.

0: 후렴은 잘 하시는데 이사 안 먹으셨네요.
1: 네.
0: 머릿속에 이제 딱
2: 다 후렴이 갔네.
0: 어, 맨 아니라고. 어, 맨 위에 두 줄이 후렴이에요.
2: 네.
0: 어, 자. 다시 한번

0: 잘하셨어요.
1: 이렇게 아리 아리 무도 이거.
0: 좋죠. 덩
2: 던던다 덩 던. 지름길 말씀드릴까요?
0: 잠깐 얘기해.
2: 지름길을 말씀드릴까요?
3: 예.
2: 저희가 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4: 연필이 없구나.
2: 연필이
4: 없게 속된
2: 있구나. 다른 예. 미리 그 다른 분들이 체크해 주시고요. 예. 그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 말씀드릴게요. 네, 지름길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 아리랑 우리가 예전에 그냥 아 호렴구는 보통 아리 아리랑 내려가는 음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아리랑은 아리랑 아리랑 올라갑니다. 그다음 아리랑 예. 아리랑 아리랑 그다음 아리 아리 아리 같은 음이에요. 아리 아는 조금 내 소가 낮죠 음이. 그리고 뒤에 음은 다 똑같은 답니다. 그래서 아리 아리 아리 아리 아리 다 같은 아리거든요. 뒤에 아리 두 개 아리는 그래서 아리 아리 아리
0: 나
2: 네. 그래서 다르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리 아리 아리 그다음 랑에도 같은 그 음에서 잡고 랑랑 마지막에 앙 마지막에 앙 맞죠? 네.
0: 세 박자
2: 라앙 세 박자 예 세 개 라앙 아앙 마지막에는 응으로 예. 그 우리가 아리랑 발음할 때 어떤 분들은 이걸 꼭 쉽지 않으면
0: 네.
2: 아리라로
0: 되죠. 라 이러면 네. 안 돼요. 라
2: 마지막에 응

이렇게 앙 마지막에 감으시고 그다음 아리랑 라앙 뒤에 아리랑 그다음 거 이 부분은 거 자는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도 그래서 거

0: 웃어 이건 괜찮죠. 그다음 아리랑
1: 강
0: 아리랑 각은 랑에서 강남은 다 같은 음입니다. 다른 음으로 갈 필요가 없고요. 아리랑 같은 음 강남은 여기까지 다 같은 음. 그다음 천리나 변언 천리나 언 네 언 뒤에 언입니다. 천리나 언 더 음을 살짝 올려서 더 여기 억 마지막에는 이 귓 받침 하셔야 덕입니다. 언덕 천리나 언덕 에역 그 다음 정드님 올 때만 정드님 올 때만 그 다음 기다린다 네 이 부분 어렵지 않은가요?
2: 쉽죠?
0: 네 그럼요 쉽죠? 네,
2: 자
0: 네,
2: 집에 돌아가셔서 네. 가사 하나씩 해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네 그리고 등수를 내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사가 제일 좋았는지
0: 네.
2: 네 1등 2등 3등 1등 1명 네, 2등 3명 3등 4명
3: 아 그럼 다 그러면 다 들어가
2: 다 줘야죠 다 줘야죠
0: 네, 알겠어
2: 네, 1등 네. 1명
0: 네
2: 2등 3명 3등 4명
0: 4명
4: 냉면 찰떡
2: 꼭
0: 했습니다.
2: 네.
0: 냉면 찰떡.
2: 네,
0: 상금은 냉면 찰떡. 네. 좋죠. 자, 다음 시간 기대하겠고요.
2: 네.
0: 잊지 마세요, 숙제를.
3: 알겠습니다.
0: 네. 자,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4: 네.
0: 아리랑 교실은 행복하여라. 그쵸? 네. 다음에는 이걸 주제곡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연면대학 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삼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2: 네.
0: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밀한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0: 조물래가 말을 이었다. 동지가 말하는 것은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앙에서 잘 토론한 다음에 결정을 줄 수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해하는 일과 공산주의 사업에 대해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 상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뼈저린 교훈을 얻었죠. 하지만 건너왔으니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동질의 탄이 손실이 크더라도 앞으로 메꿀 수가 있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 홍군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한동정은 졸레의 말에 마음이 풀려 고개를 끄덕이었다. 치밀었던 화가 반은 사라져버리었다. 졸레는 한동정이 좀 누그러든 것을 보고는 들 것을 든 대원에게 말했다. 어서 대우를 따라가세요. 환장의 상처가 가볍지 않으니 길에서 조심해야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조부수석 동지. 곧 얼른 나와서 부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한동정은 걸걸한 눈에 눈물을 매단 채 인사를 건네.

졸레는 부상병을 보내고 박고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화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졸레는 박고의 어깨를 붙들고 큰 나무 아래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박고 동지, 상강을 건너면서 확실히 피해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 동지들이 원망을 하기도 하고 거친 말투로 내뱉기도 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동지도 너무 고깝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졸레가 말을 재 맺기도 전에 박고는 또 수탉처럼 목을 빼들었다. 이건 말투가 걸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로설 문제란 말입니다. 당의 사중전에 로설을 반대하고 제3국 제당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동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졸레는 박고를 매섭게 바라보았다. 걸핏하면 당의 로선을 반대한다고 몰아붙이면은 어느 당원이 감히 말을 건네겠습니까? 당원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당은 끝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화부터 낼 게 아니라 천천히 의논을 해야죠. 정중하지만은 따끔한 충고였다. 놀래동지, 박고는 당내에서 높은 위망을 갖고 있는 졸레 앞이라 애써 부드럽게 대꾸했다. 오늘 일은 겉보기는 나 한 사람을 모욕한 것 같지만은 기실 나 한 사람 모욕했다고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방금 그는 우리가 소베트 구역에 온 뒤로 일이 잘못돼서 소베트 구역을 잃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중전의 로서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사정전회가 끝난 뒤로 나는 제3국 제당의 로우선을 확고하게 집행했습니다.

그 성과는 누구나 보아왔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천천히 토론해도 됩니다. 게다가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졸레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 어떻게 푼단 말입니까? 박고가 눈을 부릅뜨며 되물었다. 나는 당내 제3국 재당 노선을 거부하는 세력의 영향이 내내 컸고 오늘도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막스 레닌주의 사상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자 주울레가 담담하게 웃었다. 하지만 박고는 주울레가 끼어들 틈도 없이 말을 이었다. 동지가 보기에 한동정 한 사람만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나는 강에서부터 출발해서부터 사람들의 뒷소리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오늘 상강을 건너고 나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글쎄 나와 이덕 동지를 내놓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모르니까 걷는 내내 욕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부상병도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그 부대 형편이며 이것저것 물었는데 남들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욕을 퍼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는 말할수록 열이 오르는지 얼굴이 새빨개 지었다. 모두 나를 이렇게 보는데 내가 어찌 당을 이끌고 일을 해나가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바람에 나도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열례동제, 나는 이제 당과 제3국 재당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박고의 얼굴이 일그러지었다. 그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더니 다른 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가 권총을 쑥 뽑아들었다. 이러면 안 돼요.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할 말 있으면 천천히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주울레가 눈치 빠르게 권총을 빼앗아주고 말했다. 주울레가 권총을 호위병에게 건네는 사이에 박고는 맥없이 큰 나무에 기대 서서 입을 다물었다. 박고가 좀처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주울레는 고개를 돌려 호위병에게 물었다. 홍국에 물통에 물 있겠지? 홍국은 바로 물통을 건넸다. 주울레는 마개를 열어 박고의 손에 물통을 쥐어주며 따뜻하게 말했다. 물 좀 마세요. 박고 동지,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우리는 어서 유차평으로 가야 돼요. 맨 뒤에 오던 부대가 강을 건너는지 모르겠네요. 물을 마시더니 박고는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듯하였다. 주울레는 호위병들로 박고를 부축해 말에 태우라고 하고는 함께 길을 떠났다. 산골짜기는 고요하기만 하였다. 구불구불한 오솔길에 말 발꽃 소리만이 가끔 딸가닥 딸가닥 울리었다.

악약 연기가 자욱한 상강다리 위로 들끝 하나가 들까불며 건너왔다. 적기가 폭격해야 되는 통에 가다가 서기도 하고 대지어 전진하는 대우에 밀리기도 해가면서 들것은 갈수록 대우에서 뒤처지고 말았다. 호위병 네 사람과 적십자 가방을 맨 젊은 의사가 들것 뒤를 바짝 따랐다. 들것에 실린 사람은 28, 29쯤 돼 보이는 젊은이였다. 파리한 얼굴에 두꺼운 근시안경 끼고 있어서 점잖고 학자다워 보이었다. 낯빛이 꽤 평온했지만은 사람들 앞이라 대언하고 조용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는 것일 뿐 자세히 보면은 이를 안 다물고 아픔을 참고 있었다. 그가 바로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이자 홍군 총정

지부 주임 왕가상이었다. 작년 봄 작은 절에서 회의를 하다가 적기에 공습을 받아 다쳤는데 상처가 꽤 깊었다. 파편이 창자를 뚫고 지나가는데 상처가 골맞다. 마취제 없이 꼬박 8시간이나 수술을 받느라 얼굴이 콩알 같은 땀방울로 뒤덮였지만 아름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문약해 보이는 왕가상의 내면에 이렇듯 강한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 파편을 끄집어내지 못한 데다가 썩은 뼈도 자르지 못해서 상처에서는 내내 고름이 흘러나왔다. 고무관을 끼워넣어서 고름을 밖으로 빼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고통은 더 심해지었다. 그런 몸으로 왕가상은 장정길에 올랐다. 그는 내내 대나무로 만든 들것에 누워 다녀야 했다. 그동안 2000열이나 되는 길을 걸어오느라 담가대원들의 옷은 담가에 걸리고 찢어지어 너덜너덜해진 지 오래되었다. 왕가상은 10년 전, 그러니까 19살 나던 해에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그의 운명은 당시의 보통 젊은이들과 별로 다르지가 않았다. 그는 무호에 있는 한 교회 중학교를 다니는데 중국 사람을 갈보는 외국인 교장이 눈꼴 사나워 양코백이 교장을 쫓아내려다가 되려 자기가 쫓겨났다. 그 뒤 3살 많은 여자한테 장가를 들었지만 그 혼인이 싫어서 상해로 도망치고 말았다. 거기에서 상해 대학 부속 중학교에 들어갔다. 국민당 원로인 우임이 교장을 하고 있는 이 학교는 이름난 공산당원 등중하가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다. 구추백, 심한빙, 시봉량과 같은 공산당원들도 그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왕가상은 그때부터 공산주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 청년단에 가입하였다. 1925년 10월 왕가상은 추천을 받아 모스크바 중산대학에 가서 공부했다. 종명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데에다가 영어를 좀 알고 있어서 로도 빨리 배웠다. 두 해가 채 지나지 않아서 우등생으로 학교를 졸업하자 소련에서 막스 레닌주의 간부를 키워내는 최고 학부인 홍색 교수 학원에 들어가게 됐다. 시험이 워낙 어려워 동창들 가운데 장문천, 심택민과 같은 몇몇 사람들만 그와 나란히 거기에서 공부를 했다. 왕가상은 1930년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상해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간사로 일했다. 1931년 1월 6기 사정전회가 열리고 제3국제당 동방부 부장 파벨 미프의 지지를 받아 왕명이 권력을 잡았다. 왕명은 100% 볼셰비크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소베트 구역에 전권 대표를 보냈다. 왕가상도 전권 대표를 만나 임필 씨와 함께 목사로 꾸미고 여러 곳을 예돌아 중앙소베트 구역에 들어갔다. 얼마 뒤 그는 중앙소베트 구역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과 홍군 총정치부 주임을 맡았다. 뜻밖에도 왕가상은 모태똥과 손을 잡고 일한 뒤로 손발이 척척 맞았다. 그는 늘 모태똥이 하는 일을 감탄하며 따랐다. 그래서 때로 일이 복잡해질 때도 있었다.

들끓은 대우를 따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적기를 피할 수 있게 되자 마음을 놓았다. 왕가상도 눈을 지그시 감고 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앞서가는 대우에서 몇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

0: 소리지만은 꽤 또렷했다. 강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말했다. 왕참모장 동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웃군단과 합류한다지 않나? 복권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대꾸했다. 이웃군단은 대체 어디 있답니까? 그걸 누가 알겠나? 아휴, 강서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한숨을 쉬었다. 4차 반포의 토벌 때까지는 정말 멋지게 맞서 싸웠지요. 한 번에 몇 개 살을 무찌르고 수천 명이나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사장도 여러 놈 잡았고요. 그런데 5차 반포의 토벌 때는 소베트 구역마저 이뤘지요.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된 겁니까? 그거야, 이게 다 그 양옥 선생들이 해놓은 일이 아니겠나? 내보기에도 그래요. 모스크바 양옥 선생에다 상해 양옥 선생까지 있었으니. 그러더니 강서 사람이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거기다 나 홀로 집도 있잖아. 복권 사람도 따라서 웃어댔다. 여사이 나 홀로 집은 자주 만나세요? 그럼, 그런데 마주치기가 무서워. 에휴, 코가 좀 높다 뿐이지 뭐가 무섭겠습니까? 어이구, 참, 그 노란 고양이 눈을 부릅뜨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럼 멀찍이 다니세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 사흘이 멀다 하게 불러다가 욕을 하는데 정말 시중들 힘들어. 호위병도 키가 크고 잘생겨야지. 게다가 말은 세수핀으로 씻어줘야 해. 기껏 말을 준비해 놓으면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쓱 문질러보고는 먼지가 조그만 있어도 욕을 퍼붓는다고. 나도 한 번은 지독하게 욕을 먹었어. 아니, 왜요? 내가 말을 타고 어느 지휘관의 집에 편지를 나르게 되었는데 말이요. 나 홀로 집이 집 앞에 서 있다가 멀리 지나가는 나도로 오라더니만 자네 홍군의 규례를 모르나? 하고 마구 욕을 퍼붓잖아.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네 집 문 앞을 지나면서 내가 말해서 안 내렸다고 그러는 거야. 소문을 듣자니까 나 홀로 집이 하루에 닭 한 마리씩 먹는다면서요. 닭 한 마리뿐인가? 커피도 맛있지. 담배도 골절하던데. 도마라면 쫀소리지. 미러표 담배를 하루에 한 통씩 해준다 말이야. 저 앞에 그 사람 집만 한 집 메고 가는 전세가 보이잖아. 이건 해도 너무하네요. 모주석이나 주부주석, 주총사령관은 식사를 할 때 모두 대나무 그릇에다가 자기 몫만 드시지 더 드시는 일 없지 않습니까? 다들 호박에다 두부를 볶은 반찬을 좀 드시고 재물이 좀 남으면 뜨거운 물을 좀 부어서 후딱 마시면 그만이죠. 그런데 나 홀로 집은 왜 그 모양이랍니까? 정성은 왜 또 곁에서 말 한마디 없습니까? 강서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었다. 참, 잘해도 바랄 걸 바라게. 총석이는 나 홀로 집 말이라면 뭐든 고분고분이라고. 흥, 그렇지만 않으면 나 홀로 집도 그렇게 마음대로 못할 텐데요. 대화는 여기서 끊겼다. 조금 지나 강서 사람이 또 물었다. 모주석은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 통 못 봐서 말이야. 출발하기 전에는 산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은요? 사람들 말이 주황종들을 따라가는데 몸이 아주 말이 아니라고 하더군. 지금쯤 건너왔는지 모르겠네. 참, 언제? 그러더니 더 말할 재미가 없었던지 곧 이야기가 끊겼다. 들것은 숲속을 나왔다. 길에는 또 행군하는 사람들이 물결을 이루었고 부연 먼지가 이리저리 흩날리었다.
1: 장편 소설 대장정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숨은 많은 병으로부터 병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열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옥석 양생백에 한 쌍을 더 드리게 됩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 수명도 많이 연장됐습니다. 또 특히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의식주가 아주 풍부해진 이 세월에 우리 누구나 10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다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나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람을 우리 실현하자면 일단 무병장수해야 됩니다. 또 장수도 그렇습니다. 옥이 쓰거나 독 맞거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오래 살아서는 뭐 하겠는가 이런 분들 많죠. 제가 어느 때 한 500명 놓고 우리 건강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살아가면서 제발 나는 200만이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난 죽어도 중풍만 걸리지 말고 꼭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일단 이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아빠든 엄마든 자식들 앞에서 아주 모범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모범 행동하려 하고 이쁜 말을 하려 하고 대의범들을 지키려 하고 또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모들이 이런 노력이죠. 그런데 일단 치매가 걸리고 나면은 그런 게 다 없어집니다. 자식들 앞에서 실수도 하고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짓도 하고 말도 하고 많은 이런 나쁜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 노력해서 세웠던 위신이 싹 깎아진단 말입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0: 제발 치매만 걸리지 말고 꼭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도 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 이런 치매란 우리가 인구가 노령화에 들어서면서 아주 혼합병으로 되어 있고 계속 발병률이 올라가는 질병입니다. 많은 질병들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 치료에서도 많은 항암 치료제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전에는 불치병이 됐던 것이 우리 지금 또 그 자성장하신 빈혈암이 많은 이런 질병들이 치료가 되고 있는 걸 발견하지만 이 치매만은 점점 우리 좀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인구가 고령화에 들어서면서 원인이 제일 큽니다. 왜서 늙으면 우리 이렇게 치매가 걸리기 쉬운가? 다른 세포들처럼 우리 뇌세포도 늙어가면서 그 손실, 손상, 죽어가는 세포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늙어간다 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미리 우리가 뇌세포가 건강하게끔 조치를 되고 노력하고 조기 치료를 하고 한 달 때는 우리 치매를 예방하고 또 이미 치매가 걸려 있는 조기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가 되는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장가지 좀 주문하겠어요.
0: 네.
2: 저기 그 설명서를 볼까 뭐하고 뭐를 먹지 말고 저기 딴 약을 먹지 말랬던지 그 어떻게 합니까? 딴 약을 먹지 말아야 되니까
0: 딴 약을 먹지 말라는 약 말은 안 했었는데 이 약을 쓸 때면 너무 이렇게 이 약 자체가 25가지나 되는 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약 쓸 필요 없고 뭐 같은 거는 먹어도 반응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해서 뭐를 먹지 말라 하는가 하면은 이 약은 부치부시하는 약입니다. 기와해를 보충하는데 뭐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먹은다면 자꾸 틀을 막는다. 이 틀림물로 해서 우리가 보충한 기가 폐출됩니다. 소모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모는 피하십시오.
2: 아 그래 저기 그거 먹으면 다른 약을 시간 기와 먹어 이렇습니까?
0: 꼭 먹어야 되는 혈압약, 모순에 이런 그 성민 지정하고 관계되는 약은 잡수십시오.
2: 아니 우리 저기 뭐니까 전반에 백수화에 쌌는데 그거 원래 먹었대서.
0: 야 백수화는 이렇습니다.
2: 백수화 이렇습니까?
0: 예, 중복되는 약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예, 치료 잘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제가 강의했던 약은 그 약이 성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좀 말해드리기 좀 쉽습니다. 오늘은 주로 우리 뇌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뇌세포는 딱 기형병만 책임지고 치매만 관계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중추신경이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령부란 말입니다. 명령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도 다 뇌세포에서 진행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예, 제 동생이 지금 가만있었는데 용택으로서 두 분이 두 분이 왔는데 지금 이 건네 보수하는 속에서 근저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네. 맑아지고 혈압이 지금 많이 온정됐단 말입니다. 이전에 혈압이 막 200까지 예, 200까지 남아 올라가 215, 220까지 올라가서 막 그저 어지러워서 막 다 빠질 뻔하고 이렇게 위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네. 이 건네 보수하는 속에서 혈압이 지금 145
0: 예. 네.
3: 그래서요, 아주 용, 뭐니까, 어지러워 아예 한다, 지금. 그리고
0: 시점은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두중이라든가 우술이라든가 동맥이 땅땅해지는 걸 치료하는 그다음에 그 허혈이 생기고 풍혈이 생겨서 피가 별덩어리가 생기는 잔치라든가 이런 치료제가 들어가서 이 중풍 환자들 아주 좋습니다.
3: 네. 그래서요, 뭐니까 저기. 병원도 가지 않고 지금 이 약으로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0: 네.
3: 그럼 심장도
0: 네.
3: 지금 활동이

0: 쭉쭉 발톱 그거 따오고 피우고 해. 그리고 네. 손이나 부들부들 뜨는데 그것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께 감사하더니 네. 활동에 참여하려고 내 지금 전화 드립니다.
1: 이번 의대 활동은 열곽사도 열곽들입니다. 우리 15곽사에 15곽들인데 이번 의대 네. 활동 역시 좋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아, 우리 네 조직에서 진행되는 많은 이런 생리 기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무슨 스트레스 받거나 큰 근심거리가 생기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밥맛부터 이루어지고 소화부터 안 되지 않습니까?
2: 네, 그렇죠.
1: 예, 이것이 바로 우리 뇌에서부터 그걸 인지합니다. 스트레스 받았다 혹은 근심거리가 생겼다 하면은 뇌가 작동하지 않고 생리기능을 아예 하면서 소화액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지금 건재 보상하는 지금 쓰고 있는데 나는 예, 항상 머리가 심하면서 그래가 자꾸 높고 이래서 바로 치고 그리고 자꾸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네. 그리고 또 뒤에서 소리 나매 그래 자꾸 여러 가지 몸이 많다고 그래서 네. 이 건재 보상하는 썼는데 야, 이 약이 정말 스스로 좋다고 합니다. 그까지만 네.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사진 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거를 쓰고 있는 건재 보상하는 이게 쓰고 한 달 만에 넘는데
1: 예.
3: 뒤에서 손 나는 것도 잡손 나는 게 그것도 어렵고 예. 그 다음에 기억력도 이게 지금 돌아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예. 허리 다리 쏘아나고 그러던 게 이것도 예, 좋고 그리고 심장도 두근두근 이것들이 나가지고 어쨌든 이러면 저 지금 도와준 게 아니나 그러니까 나는 이게 논의에 들어가서 이 약이 여러 가지 이렇게 돈을 약 저희가 돌렸다 됐습니까 이렇게
1: 많이 저희가 땄습니다. 맞습니다.
3: 예, 그러니까 내가 예. 이거 다 알고서 이렇게 돈 스스로 좋으니까 오늘 장기를 얻었으다고 이번 활동에 또 이렇게 좋지 이런데 빼앗지만 그래도 장사하다 그랬다.
1: 예. 이번 의대 활동이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싸지 않아도 예. 열곽 싸도 열곽 들인다 말입니다. 예. 이러면 가격이 저는... 절반 내려가고 예. 예. 또 써볼 만한 약입니다.
3: 예. 예. 난 정말 합당한 거 되겠네.
1: 예. 그래서 치료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말과 같이 머리는 우리 인체를 지배하는 총사령부입니다. 사령부라는 게 어떻습니까? 명령을 내려서 직접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이런 총사령관이란 말입니다. 우리 뭐 대뇌세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네, 우주에서 중풍이 와서 이 건네받지 않았습니다. 예, 예, 중풍이 왔는데, 손은 받는 게, 그저, 예, 중지가 얼라, 다 피는 것도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하면 올라오는 게 그렇죠, 올라옵니다. 잘 걸지 못해서, 하면서,
1: 예.
4: 그리고 이, 그러니까, 침대 위에 올라, 올 때도 예, 올라와서, 이렇게 잡았던 게 올라,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니까, 이, 그저, 예, 이런데, 예. 누우고 올라오고, 침대도 데려가다 올라갑니다.
1: 예.
4: 예, 그게 다, 예, 저는 선비대에서부터 또, 예, 서변 용사도 보고, 예, 서변 어떤 데는 잘 안 나가서 병원에 가서 여동안을 꽂고 서변 봤는데, 지금 허리 시원하게 잘 나가고 서변 자주 아이 봅니다.
1: 예.
4: 그리고 또, 예, 이 기억력 없는도, 치매 정신도, 예, 울집 들은 단계 자꾸 와서 같은 집으더라고. 그리고, 예, 예, 쉬다 일어나기는도 그냥 얘네 밥을 먹었던가, 밥을 먹었던가 계속이 된다.
1: 그게 바로 치매 초기 증상. 예.
4: 역시 말입니다. 그러네, 선생님 약속 효과가 이쁘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도 밥 먹었던가 이런 말 되고 집도 거기 들어갑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예, 동네 건강 할줄 없던 것도 예, 동네 건강 할 줄도 다 잡아줬고, 예. 그 다음 이 선생님이니까 예. 하품 잡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하품 당합니다.
1: 예, 그렇죠. 머리에 산소 부족이 있으니까 그런 치매 조기 증상도 나타나고 산소 부족이 원인이니까

0: 통해서 우리 세력 속에 최홍단발 그 산소를 운반하는 해롱담백이 적은 겁니다. 적철구에 있습니다. 적철구란 게 헬스퍼인데 이런 헬스퍼는 다 골수에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골수를 콩팥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 확실히 그 방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약을 쓰다 이용 썼습니다. 주위에 잠도 잘 못 자던 게 잠도 이용 잘 잡니다.
0: 네.
1: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됩니까?
0: 어렸을수록 좋죠. 사람은 필경 늙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빨리 늙는 걸 성노화로 늦게 늙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1: 예, 지금 이 숨을 쓸쓸 한 가지 한 가지 빙이 점점 더 좋아서 수리용처럼 있습니다. 그래, 선생님 오늘도 많이 배달 받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건네보시화는 건중 황제가 1771년도에서부터 쭉 쓰던 약입니다. 71년도부터 쓰면서 이분이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 황제들 중간에서 89세거든 그때 나이에 89세거든이 이렇게 쭉 우리 계속 썼다는 이런 재료에 근거하면은 이 약은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우리 기와 혈을 보충하고 골수를 만들어내게끔 콩팥이 기능을 높여줍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저 우리 아버지 건네보시 하는 같았습니다.
0: 네.
3: 예, 저번에 그 머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오지름증도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소변이 저래한다 말인다. 밤에도 자꾸 가고 예. 낮에도 여러 번 가고 예. 그리고 또 평상시 또 어제 관절도 좀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서
0: 소변이 났다 할 때는 콩팥이 허한 증상이 있는데 콩팥이 허하면 골가병뿐만 아니라 비뇨기계통, 질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골수가 적은 증상 다 나타나요.
3: 예, 예. 그래갖고 저는 예. 저번에 이 약을 잡은 게 영예 효과 좋다지 않을까. 소변자는 자수도 예. 벌써 예. 적어진 게 알리고 예. 관절이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다지 않을까. 그래. 네, 하고 열통 싸우라 해서 내 지금 전화한다.
0: 잘 됐습니다. 요즘에 열통 싸도 열통들입니다. 예.
3: 네, 예. 그렇게 전화 할 수 있답니다. 예.
0: 예.
3: 네, 그 열통 어떻게 배달해 주세요. 예.
0: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약국에서 전화 갑니다. 예,
3: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중에서 물어보죠. 예, 들어보니까 확실히 나한테 필요한 약이고 좋은 약이 맞는데, 우리 수약상품입니다. 약이라 할 때는 오래 쓸 수 없죠. 예, 10몫에서 3몫은 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을 오래 쓸 수 있습니까? 하고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기재된 데 의해도 근중황제가 이걸 쭉 돌아가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쓰면서 그때 나이로 비하면 아주 장수했기 때문에 이 약은 또 약이 조합에서도 볼 수 있는 바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고 비위를 건전하게 하고 기와 혈을 보충하고 경각을 소통시키기 때문에 우리 이런 약은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때 내가 100살을 살든 100세 이상을 살든 이렇게 많은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0: 네.
1: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의 거는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부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고객님의 지방간 듣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게 썩고 그렇게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켜면서 밥맛이 없으니 밥을 먹지 마라. 영 나이가 없습니다. 이러더니.
1: 예.
2: 그러다 이 성장관이 듣고 이제 구박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에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뺐어. 그래도 이 증상 좀 이렇습니다.
1: 예.
2: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낙이 나고.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영 잤는데 다이어트 포즈 봤습니다. 범사변
1: 잤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렸던 분들 좋지 않습니다.
2: 오, 그러자 이 구하여 쓴다부터 범사변에 정말 한 번 내지 혹시 두 번 때 있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참 제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나이 나지 정신 나오게 꾸준히 좀 먹자 그런데 효과 좋으니까
1: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와,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에?
0: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0: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네. 무한정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의 영지 입간 고백에 쓰고 있는데 병원에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어제는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잽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안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다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에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0: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3: 예, 나는 입간 냉모 구별 쓰고 여자 정말 많이 헛다봤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신체 검사한데 있는데 어제 환단가 본가 야 수치에서 당장 수치 다 됐습니다. 야
0: 어찌
3: 그분이 개선을 했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하는 네. 정말 오늘 이날에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쓰고 효과 없어 하다 선생님이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봅시다. 어제고 환단 딱 찾고 집에 오는 길에.
0: 네, 그렇죠. 건강 네. 좋아졌다는 것 말에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3: 그래, 이런다. 그 선생님, 야,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네.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간에.
3: 예, 네.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야, 오늘, 전화 어때, 거기까지도 어찌나 거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0: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3: 예, 예, 예. 아, 선생님, 정말 예.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0: 예, 잘하십시오.
3: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며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그래서 손을 엿봐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상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곡으로 최창준 작사 김미란 작곡의 우리 연변 결혼식을 범이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저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eo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혜입니다. 푸르름이 절정에 이르는 7월, 대지는 한껏 부풀어 오른 초록의 향연을 펼칩니다. 뇌약볕 아래에서도 아랑곳 없이 자라나는 풀잎들, 그 사이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은 우리 어깨에 내려앉은 피로를 살며시 걷어내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맑고 시원한 계곡물은 발목을 적셔주고 울창한 숲길은 햇살을 걸러내 포근한 그늘을 선사합니다. 매미 울음소리조차 정겨운 반주가 돼주는 이 계절, 여행 가이드와 함께 오랜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연변 음식은 청산과 녹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선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진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돼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합니다.

네,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 하는데요.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 김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치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매콤하고 시원한 맛, 그리고 밥상 위에 빠지지 않는

배추나 무 같은 채소를 소금에 절였다가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등 여러 가지 양념을 버무린 뒤에 발효시킨 조선족 고유의 저장식품, 바로 김치는 밥상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중국 조선족의 주요 집국으로서 김치는 연변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입니다. 실제로 조선족 김치 담그기는 2009년에 길림성 인민정부에서 비준한 제2기 성급 무형문화 유산 대표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보존 단위로는 도문시 문화신문출판 과 체육국과 연길시 코스모 민속 산장입니다.

네, 또한 대표적인 기능 보유자로는 도문 씨의 6대 전승인 김균옥 선생님과 연길 씨의 제4대 전승인 김송월 선생님입니다.

네, 김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 김치는 과연 언제부터 우리 식탁에 자리 잡게 됐을까요? 김치는 조선족 음식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아주 먼 옛날부터 이미 김치를 담가 드시는 습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지금까지 대대손손 전해 내려온 김치 흔적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는 숭이라는 야생 배추가 있었는데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푸르러 소나무풀이라는 뜻의 이름을 불렸고 그 줄기가 희다해 배추라고도 불렸습니다. 17세기 중이어 음식 지미방 책에는 동아, 산갓, 마늘, 고사리, 생치 등을 담그는 7가지 저체류 제조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1766년에 처음으로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가 소개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김치의 탄생이 바로 이 무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00년대의 어육침체, 석박지, 통과침체, 향계침체, 숭침체, 장침체, 그리고 전무, 오이전무, 굴김치, 오이지 등 수많은 김치 종류가 기재돼 있습니다.

네, 1900년대 들어서는 무와 배추가 김치의 주요 재료로서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잣, 생굴, 청각, 서기 등 다양한 향신료가 사용됐습니다.

네, 김씨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대략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김치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 김치 종류는 정말 많아서 엄격히 분류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시대별, 주제별로 또 지역별, 계절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대부분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드시는 김치의 종류는 한정적이지만 그 종류는 수백 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먼저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에는 햇배추 김치와 나박김치, 여름철에는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부추김치를 주로 만듭니다. 가을철에는 배추김치와 깍두기, 총각김치는 일반 가정은 물론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김치입니다. 겨울철에는 배추, 통김치, 갓김치, 파김치, 장김치, 보쌈김치, 비늘김치, 동치미, 굴깍두기, 고들빼기 김치, 백김치 등을 담급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봄철인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돌나무김치, 햇나무, 햇배추김치, 파김치, 시금치김치, 봄갓김치, 또 미나리김치 등이 인기입니다. 여름인 6월에서 8월에는 열무김치, 열무물김치, 부추김치, 오이소박이, 양배추김치, 박김치, 가지김치, 오이시 등을 즐겨 만들고 가을인 9월에서 11월에는 고돌빼기김치, 가지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고추잎김치, 가을갓김치, 콩잎김치, 풋고추김치 등을 담굽니다. 자, 겨울인 12월에서 또 이듬해 2월에는 석박지, 통배추김치, 보쌈김치, 깍두기, 무김치, 백김치, 동치미, 총각김치, 호박지 등을 많이 만듭니다.

네. 조선족의 김치 종류는 정말 풍부해서 어떤 야채가 있으면 그 야채로 김치를 담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김치 종류는 총 80여 가지라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즐겨 먹는 김치 종류는 대략 20종에서 30종이 됩니다. 민간에는 12가지 김치를 담글 줄 알아야 훌륭한 며느리로 될 수 있다는 속담이 전해 내려오는데 이를 통해 김치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김치는 담그는 방식에 따라 금방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막김치와 오래도록 저장해 두고 드시기 위해 한 번에 많이 담그는 김장김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김치 재료나 방법에 따라서 통배추김치, 깍두기, 보쌈김치, 물김치, 총각김치, 통지, 열무김치, 오이, 소박이 등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이처럼 다양한 김치는 그 자체로 조선족의 창의성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속에 깃든 따뜻한 민심을 떠올려 봤습니다. 연변의 김치 한 포기에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자연의 정기와 사람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를 이어온 지혜의 결정체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김치의 유래와 다양한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외지 여행객들께도 연길에 오시면 꼭 여러 가지 김치를 맛보셔 또 연변 특색 음식 김치의 깊은 향기와 맛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여행의 재미는 보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죠. 그곳의 풍경을 가장 생생하게 느끼는 방법은 바로 입맛입니다. 연변의 된장은 오랜 햇살과

정성을 그대로 담아 구수함을 선사하고 시원한 냉면은 더위를 씻어주는 청량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김치와 떡, 각종 나물이 펼치는 밥상에는 연변 사람들의 손맛과 인정, 그리고 그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맛은 그곳의 기호와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가 깃든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도 여행길에 오르면 꼭 그 지역만의 향토 음식을 찾아보세요. 보는 여행이 아닌 느끼고 맛보는 여행이야말로 진짜 기억에 남는 법이니까요. 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태학절 작사 백희남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장백산을 노래하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사랑인 그 웅장한 장백산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겨운 강 해랑강을 노래한 가요 해랑강 물결을 전해드립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삶과 함께 흘러온 이 강.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해랑강의 푸른 물결을 따라 잠시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하나하나를 우리의 가슴속에 조용히 새겼습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황매화 가수가 부른 고향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며 잠시 눈을 감고 그리운 고향의 품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시절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들판, 해가 질 때까지 잊지 못할 그 기억, 그리고 어른이 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아래 담연 작사, 류영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그리운 동년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리추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안령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아름다운 동행을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지금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분과의 아름다운 동행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이금입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은 우리 함께 한 여성의 삶과 그녀가 탄생시킨 불멸의 괴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공상과학 소설의 어머니라 불리는 메리 셸리의 삶과 그녀의 걸작 프랑켄슈타인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1797년 영국 런던의 서머스타운. 진보적인 사상가의 집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메리.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어머니를 잃고 말죠. 메리의 어머니는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여성 권리 옹호론자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메리는 그런 어머니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저명한 철학자였던 아버지 윌리엄 고드윈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가 단순히 딸을 키운 게 아니라는 점인데요.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밤늦도록 토론을 벌였고 어린 메리는 그 대화를 베개 삼아 책을 이불 삼아 자랐다고나 할까요? 남들은 동화를 들을 나이에 메리는 철학과 문학 그리고 급진적인 사상의 향연 속에서 자란 겁니다.

성장한 메리는 15살. 요즘 아이들 나이로 하면 고중생일 때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상대는 아버지의 제자이자 촉망받는 시인 퍼시 비시 셸리. 이름부터 범상치 않죠. 문제는 이 퍼시라는 청년 이미 아내가 있었다는 건데요. 하여튼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결국 가출을 감행합니다. 프랑스, 스위스를 여행하며 도피 생활을 시작하죠. 당시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들의 무모한 사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도피가 없었다면 프랑켄슈타인도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1816년 스위스 제네바 근처의 별장. 이곳에서 그 유명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메리와 퍼시 그리고 메리의 이복동생 클레어는 그 유명한 시인 바이런 경이 묵고 있는 별장을 방문하죠. 아름다운 호숫가와 빙하를 보며 꿈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정말 이상했습니다. 여름이 없는 1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 터지면서 하늘에 가득 찬 화산재가 태양을 가려버린 겁니다. 6월인데도 비가 내리고 춥고 음산했습니다.

나가 놀지 못한 이들은 결국 별장 안에 모여 앉아 요령 이야기 책을 읽기 시작했죠. 그때 바이런경이 한마디 합니다. 재밌네. 이제 우리도 각자 괴담 하나씩 써볼까? 바이런경, 퍼시 셸리 그리고 다른 동행자들은 바로 영감을 받아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지만 정작 메리만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영감이 오지 않는 거죠. 예술가는 영감이라는 게 와야 뭘 하는데 메리도 그랬나 봅니다. 며칠을 고민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메리는 반쯤 잠이 들었다 깨어나는 우리가 흔히 가위 눌린 듯한 상태에서 끔찍한 환영을 보게 되는데요. 메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찾던 바로 그 이야기다. 내가 본 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내가 써야 할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19세의 어린 나이에 이른바 괴담 쓰기 대회에서 꼴찌할 뻔했던 메리는 바로 그 악몽을 이야기로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짧은 단편으로 시작했지만 퍼시의 끊임없는 격려와 도움으로 1년 후 드디어 장편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완성하죠. 그녀가 겨우 20살 때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설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인공은 빅터 프랑켄슈타인. 그는 과학자입니다.

시체를 뒤지고 동물 전기 실험에 매달리죠. 당시 유럽 사회는 갈바니의 동물 전기 발견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죽은 개구리 다리에 전기를 대니 꿈틀거린 거죠. 사람들은 아, 이것이 생명의 비밀인가 하며 열광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되살리려는 실험까지 있었습니다. 메리는 이런 당시의 과학적 열풍을 그대로 소설에 녹여낸 것입니다.

결국 빅터는 성공하죠. 추하고 끔찍한 형체지만 생명을 창조해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창조자는 두려움에 질려 도망칩니다. 내가 뭘 만든 거지? 이 끔찍한 걸 봐. 그렇게 그는 자신의 피조물을 버립니다. 유명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 속의 괴물은 사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괴물, 앙령, 피조물로 불릴 뿐이죠.

이제 생각해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가 부모에게 버려진다면 어떨까요? 많이 무섭겠죠? 이상하게 생겼다고 불쌍한 괴물은 창조자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거부당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사랑을 갈망했던 존재가 점점 악에 물들어갑니다.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를 엿듣고 언어와 정을 배우지만 그 가족에게도 쫓겨나죠.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자신을 이 세상에 내던져 놓고 책임지지 않은 창조자 빅터 프랑켄슈타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괴물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내가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만납니다. 악은 선천적인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가? 메리셀리는 이 질문을 200년 전에 한 괴물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던집니다. 괴물은 말합니다. 나는 선하게 태어났다. 그러나 나를 악하게 만든 건 너희다. 마치 루소의 자연인 사상처럼 말이죠. 부모의 사랑, 교육,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받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그린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메리와 그녀의 남편 퍼시 셸리의 관계 말입니다. 학자들은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인물이 바로 현실의 퍼시 셸리의 모습을 많이 반영한다고 말하죠. 퍼시는 리상주의자였고 과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최악이었습니다. 메리가 첫 딸을 낳았는데 너무 일찍 태어난 탓에 아기는 두 달 만에 죽었습니다. 상심에 빠진 메리를 두고 퍼시는 다른 여자와 유럽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기 아이에 대한 책임은커녕 자기 아이를 낳은 배우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소설 속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빅터는 자신이 만든 괴물이 너무 흉측하다는 이유로 버립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괴물이 너무 이상해서 그래. 하지만 그 괴물이 살인을 저지르기까지 방치한 건 바로 빅터 자신이 아닐까요? 창조자의 책임, 부모의 책임, 이것이 메리 셸리가 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또 하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퍼시의 아내가 자살하자 결국 그와 결혼합니다. 하지만 평생의 동반자로 문학적 조언자였던 퍼시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는데요. 메리는 네 아이 중 셋을 일찍 잃었고 마침내 1822년 남편마저 바다에서 실종되고 말죠. 익사한 겁니다. 고작 25살 남편의 시신은 며칠 만에 해변으로 떠밀려왔고 친구들은 그 시신을 화장해줬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퍼시 셸리의 심장만은 불에 타지 않고 남았습니다. 메리는 그 심장을 평생 간직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남긴 시들을 모아 유고시집을 펴내는데요. 그리고 1851년 뇌종양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공상과학 소설, 역사 소설 등 다양한 작품들을 쉼없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셸리의 아내로만 기억하려 했죠. 그녀가 쓴 위대한 작품은 그녀의 남편이 대필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는데요. 당시 여성 작가에 대한 편견은 그토록 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은 증명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출간된 지 거의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익힐 고전입니다. 특히 오늘날 인공지능과 유전자 복제, 생명공학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왜 그토록 괴물 이야기에 매혹될까요? 어쩌면 괴물은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 즉 우리가 감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욕망과 두려움의 투영일지도 모릅니다.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타인과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만든 무언가가 나를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말이죠. 메리 셸리는 19살의 나이에 그 두려움을 붓글씨로, 아니 깃털펜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괴물은 이제 더 이상 책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화가 되고 연극이 되고 만화가 되고 누군가의 악몽이 되고 또 누군가의 명감이 되어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공상과학 소설의 어머니 메리 셸리의 삶과 그녀의 불후의 명작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한 여성의 고독한 악몽이 어떻게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 됐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장엄하게 그지없는 모든 삶 속에도 보물 하나씩은 들어있습니다. 기꺼이 파고들기만 한다면 스스로 깜짝 놀랄만한 보물을 캐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일상 속 소중한 보물을 캐내려 노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한상별의 고물 선풍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이 여느 때보다 빨리 온 듯 싶다. 봄인가 싶더니 이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 일기예보에서는 이미 장마철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찌푸린 날씨가 더욱 후덥지근하기만 하다. 이 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사무실에서 지금 선풍기가 뱅뱅 돌아가고 있다. 그나마 더위를 식혀줄 요량인가 보다. 문득 우리 집 선풍기가 떠오른다. 우리 집에는 고물 선풍기가 한 대였다. 그것 말고도 몇 해 전에 장만한 두 대와 선물로 받은 것까지 하면 넉 대가 된다. 이것들은 디자인과 작동 방법이 제각기 다르다. 고물 선풍기는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명등이 붙어있고 얼마 전에 산 두 대는 같은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모델이 비슷하다. 또 가장 최근의 것은 리모컨까지 장착돼서 편리를 좋아하는 현대인의 심리에 딱 맞게 되어있고 디자인이나 선택 버튼도 다양하다. 이렇게 선풍기가 여러 대 있다 보니 자연 새 것을 좋아하고 고물 선풍기는 언제부턴가 가족들로부터 천대를 받아 뒷전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서로 새 것을 차지하려 해서다. 이제 늙어 천대와 괄시 속에서 옛 영화나 떠올려야 하는 신세가 된 고물 선풍기. 그러나 화려하던 시절이 없었던 게 아니다. 20여 년도 훨씬 넘는 일이다. 그때 나는 생전 처음으로 이 선풍기 한 대를 들여놓고는 마치 신조 단지라도 모셔놓은 듯 먼지가 낄세라 고장이 날세라 녹이라도 쓸세라 주인을 모시는 하인과도 같이 선풍기에 온갖 정성을 다했다. 때로는 예쁜 옷을 입히기도 하고 수시로 기름칠을 하여 반들반들 윤기가 가실 날이 없었다. 야간에는 불을 모두 끄고 선풍기에 조명등만 밝혀놓은 채 녀석이 연출하는 아름다운 빛에 매혹당하곤 했다. 선풍기는 그렇게 나와 함께 한여름을 지내곤 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군데군데 녹이 슬기 시작했다. 더 좋은 디자인의 선풍기들도 줄지어 나왔다. 그렇지만 그런 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듯 나는 그저 그 선풍기에만 매달렸다. 시속이 변화된 화려한 녀석들의 선을 보이든 눈을 돌리지 않았다. 애초 정을 준 그 녀석에게서 정을 떼기가 힘들어서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녀석이 고개를 삐딱하게 늘어뜨리곤 힘없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보기가 딱했다. 그래서인지 여름철이 지나기 무섭다.

함께 반질반질 기름칠을 하고 녀석에게 옷을 입혀 보관하던 일이 차츰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그토록 정을 주었던 녀석인데 이젠 가족 중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잘 돌아가지도 않는 걸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근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무렵 끝내 곰을 선풍기는 집 밖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새로 등장한 산뜻한 선풍기의 위력을 녀석이 더 이상 보태낼 재간이 없었던 게다. 이후 새로 들어온 선풍기가 대신 영화를 누리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진 곰을 선풍기. 그런데 무서운 일은 새것에 밀리고만 선풍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내 머리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뱅뱅 돌아가는 새 선풍기에 넋을 모두 빼앗겨버리고 말았다. 이제 문득 그 곰을 선풍기가 떠오르는 것은 우리 또한 같은 모습은 아닐까 해서다. 날이 갈수록 적신호가 나를 괴롭힌다. 눈도 침침해져 가고 조그만 올해 원고를 보면 머리가 아파오고 피곤해지기 일수다. 흰 머리카락이 늘어나면서 얼굴에는 주름이 잡히고 피부마저 까칠해지면서 때로 가을을 느끼는가 하면 겨울을 떠올리기도 한다. 그래, 나 또한 곰을 선풍기와도 같이 언제나 내몰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젊은 나이에는 각 분야에서 남들의 촉망을 받던 사람들이 지금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돌림을 당하는 것이다. 한낮에 태양을 등지고 방모를 맞이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마치 삐딱하게 돌아가는 곰을 선풍기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서일까? 멀지 않아 여름도 가을의 등을 밀려날 것이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선풍기에 대한 사랑도 한동안 잊어버릴 것이다. 그렇다. 가을이 되어 선풍기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될 때면 그땐 어찌하리. 선풍기를 닦는다. 기름칠을 하고 옷을 입혀 새해도 그 장엄한 여름을 맞기 위해서 행여 뒷방 신세나 내모님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닦고 조여야겠다. 길 잘 든 이 선풍기를 어찌 새 선풍기에 비하랴. 쓰지 않을 때 닦아두는 선풍기 하나에도 정이 듭니다. 사람도 그렇죠? 쓸모가 있을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잠시 뒤로 물러나 있을 때도 정성스레 챙겨주는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계속해 최희애의 수필 고향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다채로운 수채화 같은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다. 1970년대 초 내가 태어난 마을은 30여 호 남짓한 인가가 살고 있는 조선족 마을로 인심이 후하다고 소문난 동네였다. 나의 기억 속에 40평방 좌우되는 우리 초가집은 마을의 제일 북쪽에 있었다. 우리 집 뒤에는 넓이가 반메타나 되나 마나한 작은 개우물 하나가 졸졸 흐르고 있었고 그 북쪽은 넓은 논밭이 가슴이 확 튀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아장아장 걸음마를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개울물에서 놀기 시작했다. 눈만 뜨면 개울가로 가자고 성화를 부리는 나 때문에 부모님들은 한시도 시름 놓을 수 없었다. 엄마는 점심에 낮잠을 자려 해도 내가 걱정돼 끈으로 나의 허리를 동여매고 쉬었다고 한다. 내가 점차 커가며 개울물은 나의 제일 좋은 놀이터가 되었다. 개울가에는 미나리가 씨를 뿌린 것처럼 탐스럽게 자랐다. 터전의 채소보다 먼저 자라는 미나리는 우리 집 식구들의 제일 좋은 봄철 반찬거리였다. 엄마는 미나리를 캐서는 기름에 볶기도 하고 데워서 무쳐 반찬을 하기도 했다. 엄마가 미나리를 캘 때면 나는 집에 작은 광조리를 들고 개울물에서 물고기를 잡곤 했다. 광조리를 물에 대고 한참 있다가 쳐들면 쏴하고 물이 빠지고 작은 미꾸라지 몇 마리가 광조리에서 꼬물딱 꼬불딱 거린다. 그때면 나는 우아하고 환성을 질렀고 엄마는 행복이 겨운 눈매로 나를 보며 또 눈먼 물고기가 잡혔구나 하며 놀려주었다. 나는 광주리에 걸려든 미꾸라지를 다시 개울물에 놓아주었다. 엄마가 잡은 미꾸라지를 놓아주어야 다음번에도 물고기가 나를 찾아온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장마철 비가 오는 날이면 개울물은 거의 두 배로 불어나는데 그때면 아버지는 개울물을 막고 밤이면 내면을 나무로 막은 채를 놓았다. 아침에 깨어나 보면 커다란 소리

집에 크고 작은 미꾸라지들이 꽉 차 바글거리고 있었다. 엄마는 미꾸라지들을 큰 것과 작은 것을 갈라서 소금을 쳐놓았다. 미꾸라지는 소금을 치면 벨 속에 어지러운 것을 다 토해낸다는 것이었다. 엄마는 큰 미꾸라지에다 감자며 가지를 넣고 된장을 살짝 불어서 국을 끓였다. 엄마가 끓인 국은 언제 먹어도 군이 뚝 떨어지기 시원했다. 엄마는 작은 미꾸라지는 말리워서 겨울에 반찬거리로 준비했다. 겨울이면 김춤에 보관한 감자, 무, 배추김치로 온 겨울을 보내야 했던 그 시절, 말리운 미꾸라지로 만든 반찬은 우리 집 식구의 주요한 영양 보충제였다. 엄마는 작은 미꾸라지를 사탕가루를 살짝 치고 바삭바삭하게 구워 내가 간식으로도 먹게 맛있게 만들기도 했다. 어린 시절 1년 동안 기름진 고기 구이용 몇 번 못했지만 미꾸라지를 많이 먹은 덕분으로 건실하게 자랐고 지금까지 병원 신세 한 번 지지 않고 든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을이면 나와 기도듬하며 자란 개울가의 미나리들이 새하얀 꽃을 피운다. 자잘한 꽃들이 한조 한조 조를 묶고 다시 모여 탐스러운 꽃송이로 피어난 미나리 꽃은 어쩌면 한 가족 한 가족이 오붓하게 모여 한 개의 집체를 이룬 우리 동네를 상징하는 것만 같았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미나리 꽃을 종래로 꺾지 않았다. 이듬해도 잘 자라 우리들의 맛깔스러운 반찬거리로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도 어쩌면 미나리 꽃이 우리 마을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언제나 멀리서부터 하얀 미나리 꽃이 하늘하늘 춤추며 나를 반겨주었다. 아버지는 늘 작은 개울물이 우리 집 식구를 양육시켜주고 우리 딸들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준 보금자리라고 하면서 개울물을 사랑하라고 했다. 마을의 많은 집들에서 자기 집 뒤에 석탄 재며 생활 쓰레기를 버리곤 했는데 아버지는 개울물이 어지러워질까봐 생활 쓰레기를 모아놓는 법이 없이 바로 소각하고 석탄재는 땅에 묻었다. 아버지의 개울물에 대한 사랑은 어쩌면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개울물을 깨끗이 지켜주었기에 내가 개울물에서 마음껏 놀 수 있었던 것이다. 텔레비전도 없던 그 시기 별다른 문화생활이 없다 보니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모여앉아 이야기판을 벌리곤 했다. 하늘에서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온 마을이 떠나갈 듯 합창했다. 우리 집 뒤에 논밭에는 몸 옆에 7개의 아가미 구멍이 있는 칠성어가 특별히 많았는데 남정들은 밤이면 칠성어를 막대기에 꿰어 모닥불에 구워 먹었다. 불에 구워 익힌 칠성어는 맛이 고소하고 입에서 감칠맛이 났다. 드문드문 먹어 그런지 고기도 많고 기름기도 많은 칠성어가 미꾸라지보다 더 맛있었다. 내가 아버지 보고 아버지는 어째서 칠성어를 잡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가 미꾸라지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미꾸라지를 잡는 걸 알고 양보했기 때문이란다. 누군가 위에서 채를 놓는다면 우리가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겠니? 우리한테는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른 집에서 잡는 칠성어까지 잡아서야 되겠니? 너무 자기 욕심을 채우지 말고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아야 하느리라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었다. 그제서야 나는 엄마가 왜 농사를 하면서 짬짬이 시간 내어 알뜰히 말린 미꾸라지를 어느 집에 생일잔치를 하거나 몸이 편찮은 분이 있다면 제일 좋은 걸로 골라 그 집에 가져가는지 알았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에 대한 엄마의 보답이었으리라. 값진 것이 아니더라도 서로 나눠 먹으며 오고 가는 따뜻한 정이 있었기에 1년 사시절 힘들게 농사지어도 연말이면 수입이 없이 빈손으로 나앉을 때도 있었지만 힘겨운 나날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다. 오락거리가 별로 없던 그 시절에 마을 사람들에게 쾌락과 웃음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로천용화였다. 며칠에 한 번씩 상영했던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 마을과 멀리 떨어진 중심마을에 있는 소학교 운동장에서 로천용화를 상영하는 날이면 온 마을이 경산한 듯 했다. 엄마는 전에 밥상을 일찍 치우고 간식거리를 준비했다. 간식거리라야 가마치며 철에 따른 과일, 강냉이 구이, 감자구이 이런 것이었다. 영화를 상영하는 날이면 각 소대에서 다 모이다 보니 일찍 가서 자리를 정했다. 어느 한 번은 로천 영화를 돌리는 날인데 6살밖에 안 되는 내가 조제나 잠을 자게 되었다. 엄마는 한돌이 금방 지난 어린 여동생을 업고 먼저 가서 자리를 정하려고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로 떠나면서 아버지 보고 나를 좀 더 재우

0: 꼭 깨워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하셨다. 하지만 무심한 아버지는 엄마의 말을 귀뚱으로 흘러넘기고 혼곤이 사는 어린 나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영화 구경하러 갔다. 자다가 잠에서 깨난 나는 어두컴컴한 집에서 엄마 아빠를 찾아 구슬프게 울었다. 내가 아무리 슬프게 울어도 개미 한 마리 찾아볼 수 없는 마을에서 나를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그때 누군가 외지에 갔다가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 불빛 한 점 없이 캄캄한 마을에 멀리서 승냥이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간간히 들리더란다. 그 사람은 남자임에도 그 울음소리가 등골이 오싹해 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마을에 종래로 승냥이가 출몰한 적 없는데 하고 용기를 내어 그 울음소리를 찾았더니 제일 북쪽에는 우리 집에서 들리는 아이 울음소리였단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영화 상영하는 곳에가 엄마를 찾아서야 엄마는 아버지가 나를 집에 두고 혼자 영화 보러 온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서른 살도 안 되었던 엄마 아빠에게 그 로천 영화의 유혹이 얼마나 컸겠는가를 상상할 수 있었다. 내가 아홉 살 나던 해봄 엄마가 외할머니를 대신해 향병원에 출근하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집과 시별이 떨어진 향소재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산 새 집은 단위주택으로 앞뒤가다 벽돌집으로 막혀 있었다. 초가집에서 살면서 늘 부러워했던 고래등 같은 벽돌집으로 이사했지만 새 집에는 나를 동반해주던 개울물이 없었고 나와 함께 놀던 짜개바지 친구들이 없었으며 인심후한 마을 사람들이 없었다. 새 집에 정을 붙이지 못한 나는 늘 고향 쪽을 바라보며 그리움에 젖어 있었다. 그립다는 단어의 의미도 모르는 나에게 그리움이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가슴으로 가르쳐준 곳이 바로 고향이었다. 내가 늘 놀았던 개울물이 그리웠고 친구들이 그리웠고 거기로 돌아가고 싶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우리 가족이 이사하고 10여 년이 지나고 우리가 살던 마을의 사람들은 다 큰 마을로 이사를 했고 마을은 수전으로 변했다. 우리가 살던 집터도 개울물도 자취를 감추었다. 나의 동년의 꿈과 추억이 무대는 고향은 나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깨우쳐 주었고 사람 지간의 따뜻한 정은 그 어떤 어려움도 곤란도 이겨나갈 수 있는 법을 깨우쳐 주었다. 여름이면 개울가에 물장난 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넘쳐나고 가리맨 새하얀 미나리꽃이 황금 벼물결을 동반하는 고향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제일 큰 재산이다. 우리에게 진짜 고향이란 아마도 보이는 풍경이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온기를 깨우쳐준 그 시간들의 총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름엔 물장구 치는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하고 가을에는 꽃과 벼가 함께 춤추던 그곳. 보이지는 않아도 마음속 가장 큰 재산으로 영원히 남을 고향을 작품 속에서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호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복경 시간으로 0시를 알려드립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견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염견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16년 7월 4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5월 20날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신변에서 사라지고 있는 물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방아찌개, 절구, 사회의 진보와 기술의 발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먹을 것 또한 풍부해서 배고를 걱정이 없는 대신 오히려 영양과잉으로 당뇨, 고지혈증 등 영양과잉으로 인한 질환도 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박광춘의 글입니다. 신사처럼 먹깁니다. 어릴 적 종이공장에 출근하시는 아버지 한 사람 월급으로 다섯 식구가 먹고 살아야 했던 까닭에

우리 집 가정 형편은 좀 어려웠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식구들의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런히 맴돌아야 했다. 내가 소리 좀 들어서부터 어머니는 나보다 3살 아래인 쌍둥이 여동생을 나에게 맡기고 장사에 발벗고 나섰다. 송편, 소빵도 만들어 팔고 콩나물도 길러 팔고 김치도 담가 팔고 과일을 되거리에 팔기도 했다. 하여튼 돈이 되는 장사라면 닥치는 대로 하면서 악착스럽게 번 푼돈을 생활에 보태곤 했다. 가난한 집 아이가 철이 일찍 든다고 그때부터 나는 점심이나 어른들이 일을 마치고 늦게 돌아오는 날 저녁이면 스스로 밥을 짓곤 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밥을 하고 요리를 했다. 맛을 내는 양념이 고작 소금이 전부였지만 배가 고프다고 울어대던 두 여동생은 기특하게도 내가 해준 밥을 잘도 먹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식탐이 많았다. 무, 감자, 배추, 가지, 김치, 좋은 반찬이 없어도 밥에 얹거나 말아 훌훌 잘도 해제꼈다. 중학교 올라가서부터 조금도 과장 없이 함께 한 소래씩 먹기가 일쑤였다. 그렇게 많이 먹어도 점심과 저녁 하악할 무렵이면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에 부끄러워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개걸스레 퍼먹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금은 걱정이 되는 표정을 짓곤 했다. 어쩌다 고기 구경을 하려면 설명절을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설명절을 더 손꼽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다. 한 번은 음력설에 훈촌 림업국에서 운전수로 계시는 큰 이모부께서 짐차에 통돼지 한 마리를 싣고 외할머니네 집에 설쇠로 왔다. 시어연 통돼지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어른 다섯, 아이 다섯 이렇게 싣고 열이서 지져먹고 구워먹고 튀겨먹고 하여튼 근 보름 동안 300근이 넘는 돼지 한 마리를 다 먹어버렸다. 앞만 먹어도 배가 고프던 어린 시절에 남은 기억이란 음식에 관한 것뿐이다.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아마 그의 음력설에 난생 처음으로 돼지고기를 맛본 것 같다. 아버지는 강낚시를 아주 즐겼다. 여름철 휴식 날이면 아침 일찍 자전거에 나를 태우고 가야 상류 쪽으로 한 시간 가량 달려 버드나무가 우거진 강둑 낚시터에 이르러 낚싯대로 쓸 곱고 기다란 버드나무 가지부터 몇 대 잘랐다. 낚싯대에 가는 끝에 3m가량 되는 낚싯줄을 동여매고 낚싯줄의 자유로운 끝에 죄꼬만 낚시를 두 개 갈라맨 다음 큼직한 연돌을 헐렁하게 단 후 낚시에 미끼로 지렁이를 꿰어 강물에 던지면 곧 물고기가 물리기 시작한다. 그때는 강에 물고기가 참 많았다. 크고 작은 돌종개, 모래무지, 버들치들이 줄줄이 올라온 가운데 한 뽐씩 되는 큰 놈도 수두룩했다. 입이 큰 모래무지는 미끼와 함께 낚시를 통째로 삼켜버리기가 일쑤였다. 점심시간이 되면 양념으로 쓸 내기풀을 찾아 한 줌 뜯어 씻어오고 큰 돌을 몇 개 주워다가 간이 부엌을 만든 후 땅에 널려있는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땔나무로 썼다. 냄비에 부근의 샘치물을 가득 퍼다 담고 끓인 후 갖고 온 감자, 배추, 파 따위의 남새 그리고 내기와 쌀을 넣은 다음 고추장을 두둑이 풀고 끓이다가 배를 딴 새치네를 집어넣어 오죽을 푸짐하게 쏘았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나 혼자서라도 한 냄비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쓴 오죽의 환상적인 맛은 마흔이 된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다. 대학교 입학 수석을 할 때 받은 건강검진 기록에 내 키는 176cm에 몸무게가 54kg였다. 키만 컸지 야윈 몸집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곧바로 출판사에 취직하고 연길에 정착했다. 회사 식당에서는 반찬 세 가지에 국 하나로 된 점심 한 끼를 제공했는데 그 음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원들이 적지 않았다. 대충 만든 거친 음식이라는 둥, 너무 짜다는 둥, 맛이 없다는 둥 핑계를 대며 밖에 나가 점심을 해결하는 사원들이 많았다. 그러나 여지껏 맛보다 양을 추가하던 나에게 회사 점심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다. 한 번은 식당에서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를 칼탕처럼 만든 소를 넣은 소빵을 했는데 워낙 김치 소빵을 즐겨 먹던 나는 단번에 8개를 식판에 담았다. 그러자 대뜸 주위의 시선이 나를 자극했다. 동기와 후배들은 괴물이라도 만난 듯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선배들은 별 희한한 자식을 본다며 너털 웃음을 지었다. 사실 그날 남

다 간 뒤에 슬그머니 조목만큼한 솥방을 두 개 더 가져다 먹었다. 하여간 남이야 뭐라 하든 나는 매일 나름대로 점심을 회사에서 맛있게 잘 먹었다. 출근하면서 결혼이나 환갑 그리고 첫돌 생일 잔치를 다닐 기회가 잦았다. 사회가 끝나기 바쁘게 나는 산의 지미로 장식된 음식상을 향해 젓가락을 휘두르며 전투를 벌리곤 했다. 한 번은 아는 형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통풍이라도 걸리면 어쩌는가 하면서 적당히 먹으라고 말하자. 그런 건 재수 없는 놈들이나 걸리는 거여. 난 타고난 바탕이 좋아. 그런데 신경 안 써도 될 듯하오. 라고 짓거리면서 만나게 먹어댔다. 이른바 자존심, 체면 따위는 배부른 다음에 하는 얘기다. 이러는 나를 보고 아내는 모인 자리에 가면 먹다 죽은 귀신처럼 허겁지겁 먹지 말고 신사답게 천천히 먹으라고 항상 나무랐다. 그렇게 많이 먹어 좋은 점이 하나도 없으니 좀 적당히 먹으라고 귀띔하는 말을 나는 먹어서 탈이 없으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언제나 귀뚱으로 흘려보내곤 했다. 어머니는 종종 나를 만나기만 하면 살이 좀 빠진 것 같다고 한창 자랄 나이에 좋은 걸 먹지 못해 영양실조라도 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습관처럼 묘셨다. 그리고는 밤마다 손수 해든 밑반찬이며 고추장, 된장 따위를 집에 가져가 먹으라고 챙겨주셨다. 그러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내는 항상 어느 세월이라고 아직도 많이 먹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가며 두덜대곤 했다. 무릇 잘 먹지 못하던 세월을 보낸 사람이라면 음식을 아끼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애들을 안이꼽게 생각한다. 지금의 애들은 음식물이 무진장 생기는 줄로 알고 있는 듯하다. 분명 냉장고 안에 그리고 식탁 위에 간식거리들이 가득 쌓였건만 하필 꼭 없는 것을 기어이 내라며 울고 불고 떼를 쓴다. 그걸 당해낼 부모가 어디 있으랴. 우리 집 애들도 마찬가지이다. 껍질을 깎아준 통사과는 도입 먹으면 그만이고 새우깡 따위도 포장을 터치면 한 번에 다 먹는 일이 전혀 없다. 많이 먹지 말라고 항상 빈잔하던 아내도 애들과 남은 간식을 번갈아 보더니 나를 바라보면서 시물시물 웃는다. 그러면 나는 두 말 없이 그것들을 몽땅 입에 집어넣고 난다. 영양과잉의 한몫 톡톡이 한 셈이다. 우리의 표준대로 요즘 애들에게 요구를 제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딸애가 어릴 때 함께 성냥 파는 처녀애를 읽은 적이 있다. 그런데 읽는 도중 딸애가 문득 아빠 성냥이 뭐예요? 라고 물었다. 어? 딸애에게 보여주려고 집구석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성냥 한같이 찾을 수 없었다. 아파트 대문 앞에 있는 슈퍼에 내려가 물어봤더니 성냥은 사는 사람이 없어 아예 들여오지 않는 지 오래됐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일부러 시내 중심에 위치한 대형 일용품 상점에 가서야 어디다 쓸지도 모르는 성냥을 겨우 한갑 살 수 있었다. 우리 신변에서 사라지고 있는 물건들이 적지 않다. 방아, 지게, 절구, 물레, 풍로, 석가래, 독, 멀잖아 이런 물건들은 박물관에 가서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회의 진보와 기술의 발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스마트폰을 위수라는 전자제품들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어 우리의 생활 방식을 심각하게 개변시키고 있다. 저금 통장을 들고 저금소에 찾아가 줄을 길게 서서 한나절씩 기다려야만 할 수 있었던 관련 업무들이 이제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따위의 기기들로 앉은 자리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알리페이와 위챗 따위의 거적적인 발전, 그리고 QR코드 지불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우리는 이른바 무현금 시대에 진입했다. 생활은 분명히 많이 좋아졌다. 초가집에서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자 바람으로 휴지를 찾아들고 변소를 찾아 허둥지둥 뛰어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던 이젠 집안에 화장실이 두 개씩이나 딸린 아파트로 바뀌었다. 열흘 전에 회사에서 아파트를 공동 구매할 때 여유가 있는지라 부모님들께 드릴 타산으로 자그마한 집을 하나 사서 부모님을 연길에 모셔왔다. 그런데 이사자 바람으로 로망을 부릴 줄이야. 집 근처에 남세돔의 시장이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이다시피 거기에 들려 장사꾼들이 버린 배추잎을 골라서 주워왔던 것이다. 얼마나 신선한 배추잎이냐고. 쌈을 싸 먹거나 국을 끓여 먹으면 딱이라고 앞에서 자랑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참지 못하고 대뜸 화를 냈다. 먹을 것이 없어 그러냐고. 아버지 퇴직비가 있지 않으냐고. 달마다 생활비를 드려는데도 모자라 이러느냐고. 동네에서 살고 있는 우리 회사

선생님들을 보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고 홧김에 마구 내뱉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 아니냐는 말에는 얼굴색이 대뜸 굳어졌다.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화를 좀 사귀자 어머니는 먹을만한 것을 그저 버리는 게 아까워 그랬다며 다시는 주워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나를 위로했다. 마구 화를 낸 자신이 미워 미안한 마음에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돈이 필요 없다고 연신 말하는 어머니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뒤 집을 나왔다. 평생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찔 것 같지 않던 내 몸도 이젠 80킬로를 육박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받아보는 건강검진 결과에 언제부턴가 오르내리는 화살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먹쇠도 그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신사처럼 먹을 때가 된 것 같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 고민이었지만 지금은 영양과잉으로 각종 질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신체 일부 수치들이 이상현상을 보이면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1950년대에는 모아산을 주제로 창작한 가요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1950년대의 대표작의 한 수로 김태희 작사 박우 작곡의 모아산 고개 보내드립니다.

유소리 행복 작사 정진옥 작곡의 사랑하는 나의 조국 준비했습니다. 조국을 향한 끝없는 사랑, 뜨거운 정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의 무한함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는 가요, 사랑하는 나의 조국 보내드립니다.

깊은 산속 철길을 지키며 달리는 운전수의 형상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1950년대에 창작된 진호 작사 작곡의 산림철도 운전수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송휘 작사, 최삼명 작곡의 그 총각께 시집 갈래요 준비했는데요. 그 총각께 시집 가고픈 마음을 솔직하게 노래한 가요. 애정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가요. 박정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70년대에 창작된 허동철 작사, 방동철 작곡의 모란꽃 피었네 보내드립니다. 탐스럽고 곱게 핀 모란꽃에 취해보시길 바라면서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동의 작사 임병길 작곡의 보람있게 살아가세 보내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뜻깊게 후회 없이 살아가자는 다짐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뒤처력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얼굴 가득 웃음꽃을 피우면 복도 저절로 찾아온다는 말 들어보셨겠죠? 오늘도 활짝 웃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류용군 황영애의 웃으면 복이 와요. 함께 들어보시죠.

철없이 뛰놀던 어린 시절, 그 모든 것이 그리움으로 담아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이 가요와 함께 동년의 추억여행 함께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방학철 작사, 장진석 작곡의 그리운 동년 시절,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결 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미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맞아요.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도 배우게 되는데요. 자, 그럼 주주의 여행 모험 이어서 함께 들어볼까요?

0: 조주의 여행 모험기 제5장 끊어진 꼬리.
1: 꼬마 조주 친구랑 여행 떠나.
0: 대형 얼룩뱀을 물리친 후 조조 일행은 다시 대회장으로 향했어요. 새 친구는 방금 악어 아가씨의 솜씨를 보고 입을 떡 벌리며 몹시 감탄했어요. 그토록 우아한 악어 아가씨가 싸울 때는 정말 민첩하고 용감했거든요.
2: 그때 문득 쟁쟁이가 궁금한 점이 생겨 악어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3: 악어 아가씨, 뱀은 왜 발이 없나요? 발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거예요?
0: 악어 아가씨가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뱀의 발은 오래전에 퇴화했고 배 밑에는 비늘만 남아있어요. 그 비늘이 발처럼 땅을 디디며 움직이는 거예요.
3: 비늘이요?
2: 쟁쟁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겨 다시 물었어요.
3: 물고기도 비늘이 있는데 물고기도 비늘로 걷나요?
0: 총군이 쟁쟁이의 등을 살짝 토닥이며 웃으며 말했어요. 너 이 어리석은 다람쥐야.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거지 땅에서 걷는 게 아니라고.
2: 쟁쟁이는 얼굴을 붉히며 바로 말을 바꿨어요.
3: 그럼 물고기도 비늘로 헤엄치나요?
0: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는 지느러미로 헤엄치고 뱀이 걷는 건 갈비뼈와 아주 큰 관계가 있어요. 악어 아가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2: 네, 갈비뼈와 걷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주 일행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악어 아가씨를 바라봤어요.
0: 악어 아가씨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뱀의 갈비뼈는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걷고 싶을 때는 양쪽 갈비뼈 근육을 움츠리면 갈비뼈가 앞으로 나아가고 배 밑에 비늘도 들썩이며 발처럼 땅을 디뎌요. 근육이 다시 펴지면 몸 전체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2: 새 친구는 악어 아가씨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며 함께 감탄했어요.
3: 악어 아가씨, 정말 아는 게 많으시네요. 정말 신기해요.
0: 악어 아가씨는 손을 살짝 흔들며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4: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건 동물들 사이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2: 그때 갑자기 총건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3: 아, 누가 날 다쳤어요.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2: 총건은 눈을 번쩍 들고 길가에 놓인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0: 모두 총건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작은 꼬리 하나가 땅 위에서 홀로 펄쩍펄쩍 뛰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3: 누구 꼬리예요? 분명 꼬리 주인은 지금 많이 아플 텐데요.
2: 쟁쟁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꼬리 주인을 찾았고 주주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0: 다 떨어지다니 정말 불쌍해요.
1: 두꺼비 아저씨는 경계하며 사방을 둘러보고 낮은 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작은 도마뱀을 괴롭힌 거지? 이 꼬리는 분명 도마뱀의 꼬리예요.
0: 두꺼비 아저씨는 길가에 돌틈 사이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어요. 도마뱀아, 도마뱀아, 너 거기 있니?
1: 그러자 돌틈 사이에서 작은 도마뱀이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밀었어요. 작은 도마뱀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두꺼비 아저씨, 아저씨, 혹시 방금 여기를 지나간 얼룩뱀 비슷한 놈을 보셨어요?
0: 그래, 바로 대형 얼룩뱀일 거야. 우리도 방금 그놈에게 습격당하고 도망친 거거든. 두꺼비 아저씨가 크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작은 도마뱀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겁에 질린 채 말했어요. 그 놈이 저를 쫓아다니고 꼬리를 잡으려 했어요. 겨우 피해서 이 돌틈에 숨어 목숨을 건졌어요.
1: 조준은 마음이 급해져 조급하게 말했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꼬리까지 잘려나갔으니 얼마나 아플까요? 조준은 연립수레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0: 그런데 두꺼비 아저씨와 작은 도마뱀은 함께 주주를 쳐다보며 아주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주주는 더욱 조급해하며 말했어요. 빨리 작은 도마뱀을 병원에 데리고 가요.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처럼 태어나세요?
1: 작은 도마뱀이 손을 저으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안 가도 돼요. 정말 괜찮아요. 난 병원 싫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차 좋아질 거예요.
0: 하지만 꼬리가 떨어졌는데도요. 주주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묻자 작은 도마뱀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해줬어요. 우리 도마뱀에게 가장 부족하지 않는 것이 바로 꼬리랍니다. 걱정 마세요. 며칠 지나면 새 꼬리가 다시 자라나올 거예요.
1: 총건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2: 우와, 부럽다. 꼬리가 다시 생겨나다니. 나는 안 되는데. 나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로봇이라 어디가 고장나면 수리소에 가야 하거든요.
0: 작은 도마뱀이 웃으며 말했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우리 빼고는 안 돼요. 이건 우리 도마뱀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할 수 없어요.
2: 정말 신기해요.
1: 조주 일행은 작은 도마뱀의 말을 듣고 감탄하며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0: 작은 도마뱀이 더욱 자랑스럽게 목소리 높여 말했어요. 우리 도마뱀은 모두 꼬리를 끊고 도망치는 술법을 잘 쓸 수 있어요. 위험을 만나면 꼬리를 자동으로 끊어버리고 펄쩍펄쩍 움직이는 꼬리로 적의 시선을 끄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빠르게 도망칠 수 있거든요.
1: 쟁쟁이는 자신도 꼬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관심 있게 물었어요.
2: 우와, 정말 대단하다. 그럼 꼬리 끊고 도망치는 술법을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0: 이건 배워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도마뱀이 꼬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우리 몸속에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꼬리를 다시 자라나게 해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에요.
1: 그 말을 듣고 조준은 마침내 안심했어요. 방금까지 걱정되어 긴장했던 조준은 마침내 활짝 웃음을 지었어요. 작은 도마뱀이 말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그 역할을 잘 발휘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0: 이야기를 마치고 주주 이름은 다시 연잎수레에 탔어요. 총구는 수레 몸을 기댄 채 주변의 귀여운 동물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우와, 여기 동물들 정말 귀여워. 정말 좋은 곳이야.
1: 말을 마치자 갑자기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당연하지. 세 친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0: 총구는 의아해하며 다시 말했어요. 나 여기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동물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
1: 그러자 또다시 그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안 될 거야. 총구는 혼란스러워 쟁쟁이에게 물었어요. 왜? 쟁쟁아, 왜 내가 여기서 살면 안 돼? 너 나한테 왜 그래? 쟁쟁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뭐가?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언제 너 여기서 살면 안 된다고 했어?
0: 총구는 다시 주주를 쳐다보았어요.
2: 그럼 주주, 네가 말한 거야?
0: 주주는 고개를 흔들며 당황해서 말했어요.
2: 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이상하다. 너희들도 방금 누가 대답하는 소리 들렸구나.
1: 총구는 머리를 극적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분명 누가 대답했는데? 두꺼비 아저씨와 아그 아가씨도 의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 친구는 서로를 쳐다보며 총구이 장난치는 줄로만 생각했어요.
0: 총구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동물들 정말 귀여워. 당연하지. 이번에는 두꺼비 아저씨와 아그 아가씨를 포함한 모두가 그 이상한 소리를 분명 들었어요.
1: 세 친구는 깜짝 놀랐어요. 조주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누구야? 말하는 사람 누구야? 어디 숨어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0: 총구는 다시 한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 그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크게 들렸어요. 안 될 거야. 총구는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해 목소리 높여 외쳤어요. 너 누구야? 어디에 숨어 있니? 빨리 나와!
1: 그때 그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어요.
3: 여기서는 걸어다니지 않으니까!
0: 두꺼비 아저씨는 몇잎 수레를 멈추고 아그 아가씨도 걸음을 멈췄어요. 주주와 총구니와 쟁쟁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소리가 나는 곳을 열심히 찾았어요.
3: 빨리 나와! 숨어있는 거 재미없어!
1: 총구는 좀 더 크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3: 나갈 필요 없는걸. 사실 나는 너희들 머리 위에 수레 차 위에 있어.
0: 주주가 제일 먼저 일어나 몇잎 수레 우를 이리저리 만지며 찾았어요. 하지만 좌우는 푸릇한 몇잎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주주는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3: 어디에 있어? 분명 좌우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2: 바로 내 눈앞에 있잖아.
0: 그 이상한 목소리가 다시 가까운 곳에서 들렸어요. 주주는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 몇잎 차 우쪽을 살짝 만졌더니 통통하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손에 닿았어요.
3: 깜짝이야!
1: 조주는 깜짝 놀라 손을 급히 떼며 뒤로 물러났어요.

0: 내 친구들 련잎술의 차후에 숨어있는 이 이상한 존재, 주수가 만진 통통한 것,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 또 이 존재는 왜 계속 숨어서 말을 하는 걸까요? 대형 얼룩뱀은 다시 나타날까요? 다음 시간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주주의 독 신기할 모험을 함께 만나봐요.
0: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트

4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숙청량 원장님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려는 분들에게 알릴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이분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성에 가서 학술교류에 참가하게 되는데, 예, 월요일부터 예, 정상적으로 문진을 하기 때문에 예, 이분을 보이려는 분들은 월요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예,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예, 예, 연변의 환자들을 진찰하는 서장성 주임이사가에 예, 오늘까지 문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의사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아,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요. 아,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아, 림상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환자의 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특색이라 한다 그러면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인데 이 특색을 살려가지고 개체와 진료 모식을 말이죠. 차용해 오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의 말이죠. 병증을 제때 마저 확진하고 호전율 치유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마저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문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저 관찰을 해본 데 이야기되면 특점이 있습니다. 중의 선생님들이 보통 환자를 마저 진찰할 때 진맥을 하는데 이 서장승 주임이사는 두 손으로 동시에 말이죠. 환자의 맥을 봅니다. 환자의 맥을 보는 과정에서 환자나 가족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가를 말이죠. 제때 파악합니다.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비교적 잘 치료합니다. 중의학에서 늘상 볼 수 있는 상견 질병이라든가 다발성 질병의 인환자병들을 치료하는데요.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에 하늘로 쇼크라 하는데 소갈, 흉비심통, 천식, 기침 이러한 말저의 중의학의 내과질

0: 질병 잘 치료합니다. 또한 말이죠.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갱년기 종합증이라든가 폭로에 이러한 말이죠. 부인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종 피부병 치료에도 말이죠.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습진이라든가 여드름에 좌창이라 합니다. 소보짐에 대상포진에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담낭결석이라든가 신결석, 수뇌관결석, 방광결석 이러한 말이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절성, 낭종성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 갑상선결절, 유선결절, 폐뇌결절, 란소낭종, 유선낭종 이러한 말이죠. 결석하고 결절하고 당종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분이 어제부터 문진을 시작했는데 오늘 오후까지 문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시는데 사실 우리 연변에 말이죠. 중의도 좋고 서의도 좋고 보여봤는데 뚜렷한 효과가 없더라 할 경우에는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오늘은 기회를 빌어서 우리 길대중이 문진부에서 환자들이 병증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는 박윤덕 주임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1: 네.
0: 박윤덕 주임은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했는데 졸업한 뒤끝에 조약에는 도문시 중년하고 연결시 중년에서의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1: 네.
0: 양천공 14년도에 연결시 중년에서의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연변의 명의 칭호를 받은 분입니다.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첫째 보게 되면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이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그리고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관심병 심교통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에 하늘로 조리증이란데 불안해하는 이런 병증, 신경성 이명증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 위염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변비, 설사, 만성간염, 담낭염에 결장염 이러한 말이죠. 소화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비뇨기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 당뇨병 신병에 전립선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저리고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보이는 병증, 방광염, 뇨도염, 뇨실금증 이러한 말이죠. 비뇨기 계통의 질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게 되면 우리 길대중이문진부에 오셔서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0: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심혈관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의 2.9억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말이죠. 질병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뇌를 보기

0: 그대만의 여기에 관심병이라든가 고혈압, 저혈압, 고혈지증, 심근에 관계되는 질병, 심혈실상, 심포염, 심력쇠갈증에 심은성 졸사에 이러한 말저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해봅시다. 사실 심혈관계통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연령단계에서 보게 되면 4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이 관심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관건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사망되는 비율이가 가장 높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이 심장이 가슴이 막 답답하고 얘 뭐에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0: 예, 예. 예,
2: 그러면 숨이 차고 그다음에 맥이 없어요.
0: 예,
2: 그래서 바로 용덕 주임이 성냥 매축 뒤에다 먹은 게 힘이 또 좀 나고
0: 예.
2: 가슴이 후두후두 떨리는 것도 쓰려서 오늘도 또 연락하려고 박주임.
0: 예예. 연계됐습니다.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2: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0: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녹병에 걸린 지 한 5, 6년 됐는데
0: 예.
3: 이번에는 불시로 혈압이 높고 또 팔이 막 저려서
0: 예.
3: 용덕 주임한테 찾아가서 점약도 쓰고 침을 맞으니까 지금은 그 혈압은 온정되고 그 다음에 팔이 저린 것도 슬슬하게 해서
0: 예.
3: 오늘 또 용덕 주임을 예, 약을 더 쓰려고 합니다.
0: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허리하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어제 최영희 주민께 친구 치료 받았습니다.
0: 예, 예, 예.
4: 예, 효과가 매우 좋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오늘 또 오전에 또 가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예약이 됐죠?
0: 예, 됐습니다. 예, 예약이. 예, 예.
4: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네, 저도 박인덕 주임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네, 내가 방송 듣고 머리 항상 아프고 자주 어지럽게 나오고 예, 박인덕 주임 보이니까 녹습니다.
0: 아, 예, 예.
5: 그래, 청약 한번 가져다 먹은 게 야, 조금 왜 어지럽게 안 나오고 아픈 정도에 지금 뭐 많이 사라졌습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예.
5: 계속 정두패 먹는데 어제 정두패 많이 먹습니다.
0: 예, 예, 예.
5: 나 이 허과 이래 있을 때에 한 번 더 보려고 예약하도록 합니다.
0: 어전에 오세요. 예, 이분은 어전만 문제랍니다. 예.
5: 아,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0: 예, 안녕하세요.
6: 네, 저는 오늘 박윤도 쯤 예약하다 그럽니다.
0: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아니, 나는 어제 여지가 예, 자꾸 깜빡깜빡해지고 자꾸 경례가 없고 예, 전화기 사무 제자를 못 잡고 해서 지금 방송 듣고 박윤도 주임한테 가서 예, 전약을 한번 쓴 게 잠도 전보다 숨의 질량이 많이 좋아지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가서 또 전약을 더 쓰려고 지금 예약하다 그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어전에 오십시오. 예.
6: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7: 저는 강철수 주임한테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저는 예, 무릎이 붓기고 시리고 아프고 예,
0: 예.
7: 이래고 앉았다 일어날 때 그러나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0: 예, 예. 예.
7: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침도 맞고 차약도 쓰고 한게 지금 붓긴 것

0: 비도 많이 내리고 걸기도 이전보다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0: 오늘 또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시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남자라 봤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3: 저는 예, 어째 나무 그런지 뭐 말른려 실금이라 하는데 오점이 예, 실실 나간단 말입니다.
1: 예.
3: 나가고 제 책이라도 나가 기침이라도 나가고.
1: 아, 심하구만.
3: 예, 한번 길태병원에 가 배우자, 원장 선생님 배우자 그럽니다.
1: 아, 원장 선생님은 보이다만 예, 월요일에 오세요. 오늘은 학술회의를 합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3: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네, 안녕하세요.
1: 예, 말씀 주세요.
4: 예, 나는 이게 가슴이 아파서.
1: 예.
4: 그리고 좀 머리가 좀 빙해지는데 좀 뭐 얘기를 병원에 가서 약 썼어요. 저 장춘 서의사 약을 내가 좀 써봤는데
1: 예.
4: 첫 감에는 좀 감각이 없던 게 두 번 쓰니까
1: 예.
4: 조금 많이 좀 나아진 게 알아요.
1: 예, 려정이 필요되니까. 예. 예.
4: 그래서 이번에 또 약 써볼까 하는 게
1: 예. 오늘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4: 오전에 또 사람만 찾는가요?
1: 예, 아이, 오후에도 그 이분님이 야, 소문났기 때문에 많습니다. 예, 예 일찍 예, 오세요. 예.
4: 예, 알았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수고하십시오. 치료를 잘하십시오. 예.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오란 흉병 환자입니다.
1: 예.
5: 예, 1년에 몇 번씩 소가 되고 위가 아파가지고 배도 붓고 이런 고생을 서너 번씩 잘합니다. 한 번씩 저 뭐니까 걸리면 한 달 두 달도 가고 이래서 위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예, 예.
5: 예, 그러던 중에 선생님이 광고를 이렇게 듣고 저는 이렇게 삼약을 두 번 째다 먹었는데 확실히 많이 나사지해가지고 지금 밥도 많이 먹고 배도 그렇게 붓지 않고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변비도 많이 좋아지고 방면에서
1: 예.
5: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 가서 삼약을 째다 먹으려고 예약 부탁을 드립니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5: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네, 여보세요.
7: 예, 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7: 예, 저는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서 심장 치료를 받았던 환자입니다.
1: 예, 예, 예.
7: 예. 그렇게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7: 예, 이번에 가서 그 계단 오를 때 무릎도 아프고 아래 다리가 맥도 좀 없고 해서
1: 예.
7: 오늘 가서 연골주사를 맞을까 합니다.
1: 예, 어전에 오세요, 예.
7: 예.
1: 예, 연결됐습니다.
7: 예.
1: 예.
7: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8: 예. 내가 지금 소진약을 쓰는데, 효과가 정말 뚜렷하게 잘 나타났는데,
1: 예.
8: 내일 할날 치료 같긴 없는데,
1: 예.
8: 오늘 가서 좀 도배고 다 이렇게 올 때까지 약 써야

0: 예, 연계됐습니다. 오늘 그것도 시간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 예.
0: 건강하세요.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3: 제가 이제 무릎 부상해가지고.
0: 예.
3: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봤는데, 무릎에 물이 있어가지고.
0: 예.
3: 물 닦아서 이제서 약 먹고 침도 맞았는데 효과가 많이 좋아가지고.
0: 예.
3: 다시 보이자 그랍니다.
0: 그러면 원장선생을 보이자인데 월요일에 오세요. 이분이 지금 성에 가서 학술회의를 합니다.
3: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연결해 주시오.
0: 예, 어느 분을 연결하십니까?
4: 네. 예, 저 선생님, 저 그 박창호 선생님과 연결해 하도록 합니다.
0: 네, 오전에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4: 예. 예, 오더니 가겠습니다.
0: 예, 예, 연계됐습니다. 예. 예.
4: 이름은 그 선순입니다. 우리 예. 대처갑니다.
0: 예, 예, 압니다.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뒤전화 맞아요?
0: 예, 맞습니다. 듣고 예, 있습니다.
5: 예, 예, 저는 다리가 너무 아프고, 쑤시고, 졸리고, 막, 그저 용 너무 아파가지고, 아, 생활하기 영 불편했어요. 그래. 그러다가, 저기, 그런, 이, 우연히 방송을 듣게 돼서, 길에서 돌아다니면서, 길을 많이 해도 효과를 못 봤어요, 다른 데 가서.
0: 예, 예, 예.
5: 우연히 방송 듣게 돼서, 이 길태중이, 강주인 선생님 잘하신다 해서, 길에 한번 가서 보였는데,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시, 그 선생님께 예약하자, 그랬다.
0: 오늘 오시겠어요?
5: 예.
0: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5: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0: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합니다.
0: 예, 예, 예.
6: 저 기태중에 강철수증 지금 지원하는데 허리 아파서 일어나고 하는데 지금 허리 그게 매우 좋아져서 아니, 거의 마음대로 일어납니다.
0: 예.
6: 약도 쓰고 주사도 막 침도 막 구해서
0: 예.
6: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6: 다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전에 오세요. 예.
6: 아, 됩니까?
0: 예, 됩니다. 예.
6: 예, 수고하시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7: 예, 저는 지금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이 약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종아에서 치료받습니까?
7: 몇 년 전부터 예, 그 혈압이 있는 그 고혈압이 있는데다가 그 관심병 진단을 받아가지고 예,
0: 예.
7: 늘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예, 그다음에 예. 어떨 때는 막 두근다거리고 이 증세로 오르다면 숨이 막
0: 예, 예, 예.
7: 중간에 쉬었다도 어르고, 예.
0: 예.
7: 야, 어떨 때는 가슴도 좀 아플까 해서 막 90만도 먹고 이랬습니다.
0: 예.
7: 예. 그런 게 지금 그 길태중에 박윤덕 선생님인데 가서 그 중약을 줘다 먹은 게 예. 효과 영 좋습니다.
0: 예, 예.
7: 그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던 게 많이 났고, 예. 그 다음에 예. 그 또 아프던 게 지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7: 그래서 예, 치료, 효과도 할 때 치료도 하자고, 예. 오늘이 저기 약질러 가자고 예약하자고 전화했어요.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7: 예, 수고하십시오.
0: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네, 누가 맞습니까?
0: 예, 듣고 있습니다.
8: 예, 저희 그 집에 아저씨가 이, 그, 젤리센이란 뜨다 그래가지고 수업에 자꾸, 밤에 자꾸 화장실 가게 되고,
0: 예, 예.
8: 수업에 또 잘 안 나오고 이래서 그, 길태중이 박윤덕 중의사 약을 썼습니다.
0: 예, 예.
8: 예, 그래, 몇 번 썼는데 효과 영 좋다고 오늘 또 예약해달라 해가지고,
0: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8: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9: 안녕하십니까?
0: 예.
9: 예, 그, 월요일에 예약하니까 그 박창호 선생님 두 분 예약했었죠.
0: 예,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9: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저 네, 아직까지는 예, 확진을 받은 적

0: 이게 없는데 도대체 관심병이 있는가 없는가에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늘상 말이죠. 가슴을 말이죠. 무엇으로 짓눌러 놓는 감이 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답답하고 심지어는 아픈 때 있습니다. 심교통에. 그리고 늘상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다거리는 감이 나고 맥이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이 가슴이 아프면서 통증이가 방사성을 나타낼 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가슴이 아픈 동시에 어깨도 아프고 뒷잔등이 또 개운다 합니다. 뒷잔등도 아프고. 우리 진단학에서 의사 선생님들께 좀 애를 먹이는 이런 병증이 있습니다.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혹간에 야통에 이빨이 아파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요게 진단학에서 좀 의사 선생님들께 애를 맡기게 됩니다.
1: 네. 잘못하면 저도 들어본 적 있는데요.
0: 예. 네. 이 관심병으로 이빨이 아플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0: 이게 진단학에서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메스껍고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0: 발작 시에는 한쪽말로 말하자면 하늘로 모울렁한이라는데 식은땀이 쫙 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0: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2: 네, 전합니까?
0: 예, 맞습니다.
2: 예. 내가 지금 우리 사돈께서 지금 해밤에 쉬지 못해서 많이 자야 두 시간씩밖에 못 쉰단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미국에서 와서 이 여기와 치료를 하겠다고 오셨는데.
0: 예.
2: 어느 선생님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0: 차라리 잘 됐습니다. 지금 소개를 하고 했네. 예.
2: 예.
0: 이 박윤덕 주임의 중년에서 예. 퇴직했습니다. 예. 이분이 예. 저 실면증에 말죠 처방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2: 아 그래 이 선생님께서는 날마다 출근하십니까?
0: 예, 날마다 하는데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2: 그래서 아니 지금 어제 여기 중년에 가서 일주일치를 바빠 소약 줬습니다. 그래 그거 다 드시고 가도 되겠습니까?
0: 예, 그거는 글쎄. 예. 환자분이 결론 지를 건데 이미 다른 예. 데서 약을 지었다니까. 예.
2: 몰라서 그랬죠.
0: 예.
2: 저도
0: 예, 그것이 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이분이 예. 문진을 하는데 오전에 예. 합니다. 예.
2: 예. 그리 오전에 아무 때나 가면 되겠습니까?
0: 예, 오전에만 예. 오시면 됩니다. 시간 잔에서. 예.
2: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예,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러니까 이 하나는 뭐 렁하네 발작할 때 식은땀이 쫙 난단 말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마치 얼스증에 메니얼스 종합증에 걸린 것처럼 이것도 진단학에서의 문제입니다. 텐션 띠주안에 하늘 땅이 핑핑 돌아갈 때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소화교통에 문제 생긴 것처럼 어신 어투에 메스껍고 토하고 어떤 분들도 목이 아플 때 있습니다. 그리고 숨이 차고 이런 증세를 보일 때 내 아직 확진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 말이죠. 우리 길태중 이문진부의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하는 이런 박윤덕 주임이라 이런 말이죠. 전문가를 보이셔서 제때 확진을 받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아야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5000번, 2765-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3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 2026년 제8차 주이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이민정부 제59차 상무회의가 2일 소집됐습니다.
2: 오늘 연변당서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춘황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3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는 습금형 총사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 습금형 총사기가 동서부 협력사업을 상시적으로 잘할 때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동서부 협력사업회의 정신, 습금형 총사기가 산동 덕주 고철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 6월 30일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발표한 중요 연설은 105년 내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빛나는 여정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회고 총화했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휴양을 이룩할 수 있었던 6가지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밝혔으며 새해 로정에서 전체 중국 공산당인들이 신심을 굳건히 하고 계속 분투할 때에 대해 5가지 반드시의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는 바 다시 한번 전당을 향해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힘써 창조해야 한다는 위대한 호소를 함으로써 신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실현하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 당조는 습금형 총서기 중요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중대한 정치 임무로 삼고 당위 당조 회의 리론 학습 중심조 등을 충분히 이용해 집중학습을 전개하고 각급 당학교 행정학원을 이용해 교양 양성을 전개함으로써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그 속에 담긴 풍부한 내포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를 깊이 터득하도록 교양 인도하고 이를 확실하게 두뇌를 무장하고 당성을 단련하며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주동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선전 강연을 정성껏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온 오프라인 일체 추진을 견제하면서 전방위 다각도로 선전 해석 사업을 잘해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이 가가호호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리론과 실제를 연계하는 우량한 학풍을 발행하면서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와 결부시키고 개혁, 발전, 안정 등 재반 사업을 잘하는 것과 관통시켜 연변의 도약 주월이 더욱 큰 돌파를 이룩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습금형 총서기가 동서부 협력 사업을 상시적으로 잘할 때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전국 동서부 협력 사업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복근 영하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학습 운영하며 길림절강 접목 협력을 깊이 추진해 호혜 상생 공동 발전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산업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절강의 투자와 연변 발전의 결합점, 출발점을 정확히 찾아 기업 플러스 자원, 시장 플러스 제품, 본부 플러스 기지 등 협력 방식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자본, 기술, 대상을 연변에 유치하며 절강 산업의 단계적 이전을 이어받아 연변의 실물 경제를 공고히 하고 장대시키는 데 동력을 더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생태, 민속, 변경, 빙설 등 문화관광 자원 천품에 입각하고 절강의 문화관광 운영, 뉴미디어 선전 우세를 빌어 문화관광 협력 기제를 다그쳐 구축 완산하고 문화관광 활동과 문화체육 경기를 상시적으로 연합 개최하며 양질의 문화관광 자원을 서로 추천 속에 문화관광 시장을 함께 발전 장대시켜야 합니다. 민생분야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절강의 량질 공공자원을 적극 도입해 학교, 병원 등 결연 공동건설을 착실히 추동하고 개거 양로봉사 브랜드를 다그쳐 구축함으로써 협력 성과가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정신

참답게 관찰하면서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홍수 방지, 위험 제거, 재해 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전주가 안전하게 증수기를 넘기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요해 중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큰 하천, 저수지와

0: 정점 장소에 초점을 맞춰 홍수 방지와 홍수 대비 검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하고 우환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적시적이고 정밀하게 조기 경보와 예보를 해야 합니다. 각 부문 간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동태적 감측, 의논, 연구 판단을 강화하며 정보 공유, 위험 평가, 조기 경보 발포에 전사슬, 폐쇄 순환 고리 관리를 엄격히 실시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구 판단하며 조기에 경보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응급 준비를 실속 있게 잘해야 합니다. 응급 예비안을 과학적으로 재성하고 위험 구조 설비와 물자를 충분히 갖추며 위험 구조 실전 훈련을 착실히 잘하고 증수기 24시간 당직과 지도일꾼 인솔 제도를 엄격히 실시해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두 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2026년 제8차 주인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인민정부 제59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과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 관찰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 진보 촉진조례 수정 초안을 심의했으며 최근 중점 사업을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항상 방심하지 않는 책임감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극단적 날씨에 대한 극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당내 혁신적 리론이 변강 민족지역에서 거둔 생동한 실천과 풍부한 성과를 잘 총화하고 주당위의 포치 요구에 따라 1년의 고품질 자정 건언 보고를 형성해 사회 각계가 연변의 도약 초월에 지혜와 힘을 기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도시 갱신 중점 임무를 잘 실시하고 식량 안전 보장과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 최저선을 확실히 지키며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을 다그치고 기초교육 자원의 독립적 배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장 활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키고 현대화 응급관리 체계를 다그쳐 건설하며 전 사슬에 걸쳐 중점 업종 분야 안전 정돈을 추동해야 합니다. 취업 규모 확대와 질 제고를 지속적으로 힘써 추동하고 높은 수준 개방 협력을 확대하며 생산, 학습, 과학연구, 실천 응용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고 퇴역 군인의 취업 창업을 촉진해야 합니다. 신계에서 조사해낸 문제의 시정사업을 엄숙하고 참답게 추진하고 원초적 혁신에 유리한 과학연구 생태를 조성하며 생태계통 최적화를 통괄적으로 추진하고 도로교통안전치리 수준을 1층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정부계통의 당에 대한 전면 엄격관리가 심층 발전하고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학습교양이 깊이 있고 실속있게 펼쳐지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러시아와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탄광 본질 안전 수준을 제고하며 15호 전문 계획 편성 사업을 다그치고 환경 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 사업을 잘 추진하며 길상 3림 4대 창고 건설을 다그치고 안전 생산 근본 치리 난관 공략 3년 행동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취업 증수 사업을 전력으로 잘 수행하고 신형 공업화를 다그쳐 조동하며 신계 감독의 엄숙성과 권위성을 수호하고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풍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사업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며 경영 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해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감을 확실하게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에 따라 민족 사물을 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욱 유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인도해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경제 운행 재반 사업을 확실하게 틀어지고 더 많은 실물 자금량과 유효 투자량을 힘써 형성해야 합니다. 개발구 개혁과 문제 시정 사업을 결합해 일체 포치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근본 치리 난관 공략을 착실히 추진하고 공공 안전 분야의 위험 우환을 빈틈없이 예방 통제하며 홍수 방지 감음 대처 긴급구조, 재해구조 등 재반사업을 전면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중앙환경보호독찰 요구에 엄격히 기준을 맞추고 신소사건 처리 후속사업을 착실히 잘 추진해야 합니다.
0: 오늘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춘황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

0: 2011년 12월 옹성다사 회의에서는 춘황투쟁을 벌이고 무기를 탈취하며 혁명 무장을 확대할 때에 대해 배치했습니다. 1932년 1월 중공 동만 특위는 투쟁 문서를 발표해 반일, 무기 탈취, 소베트 정권 지지 구호를 명확히 내걸었습니다. 같은 해 6월부터 중공 동만 특위는 농민 대중을 널리 동원해 세금 채무 저항, 식량 빌려 보리 고개를 넘기, 일본 침략 반대, 진일 앞잡이 숙청을 내용으로 하는 춘황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투쟁은 추수 투쟁의 연장으로 당 조직의 통일적인 령도하에 전개되었으며 반일 색채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연변 각계 군중 조직이 일대나 무기를 탈취하고 일제 주구와 악질 지주들을 청산했으며 식량을 빼앗아 빈곤농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연길, 왕청, 화룡, 훈촌 등 여러 곳에서 잇따라 투쟁이 전개되었고 여러 민족, 농민, 군중 2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투쟁은 석 달간 지속됐습니다. 이 투쟁은 일제와 그 주구 세력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고 여러 지역에 괴뢰의 기층 정권을 마비시켰으며 연변의 광범한 농촌 지역이 혁명군중 조직에 의해 장악되면서 당시 군중혁명투쟁의 새 국면을 열었습니다. 이는 이후 항일무장 세력 결성과 항일유교 근거지 개척을 위한 군중적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1: 오늘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개를 해독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립법의 중요 원칙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4번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랐습니다. 첫째, 정확한 정치 방향을 견지하면서 민족사업 강화 및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근본 준칙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견지하면서 중국 특색의 민족 문제 해결에 정확한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었습니다. 셋째, 네 가지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공통성을 증진하고 차이성을 존중하고 포용했습니다. 넷째, 헌법에 따라 입법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기타 법률과의 연결을 잘했습니다.
0: 화룡시 당위 선전부에서 주도하고 화룡시 문화관에서 알심들을 준비한 원봉거 정신으로 변강 건설, 원봉거 정신과 신시대 찬가, 몰입식, 음악사상 정치 당수업이 일전 화룡시 문화관에서 펼쳐져 문의 형식으로 변강 건설의 세월을 재현하고 본토의 홍색 분투 정신을 전승했습니다. 무대에서 배우들은 소박한 말로 지난 간고했던 세월을 들려주었습니다. 불근의 변강 비춘의 고전 선율과 더불어 펼쳐진 조선족 특색 무용과 정경 재해는 로일대 건설자들이 절벽을 뚫어 수로를 내고 군민이 한마음으로 수로를 건설해 풍작을 이룬 감동적인 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당수업은 리론 선전 플러스 정경 재현 플러스 음악 합창 모식을 취해 원봉거 건설 역사를 주선으로 삼아 변강 대중들이 변강을 진흥시킨 분투 이야기를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홍색 사상 정치 교양이 더욱 생동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관중 손정입니다. 극중 정복화로 인해 말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개산정은 돌을 쫓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실속 있게 일해 변강을 진흥시키는 상징입니다. 저의 개산정은 바로 착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묵묵히 산을 여는 한 자루의 정이 되어 변강에서 묵묵히 기하랍니다. 화룡시 문화관 당지부 부석이 양진해입니다. 우리는 원봉거 정신으로 변강 건설 음악 사상 정치 당수업에서 원봉거 정신을 고양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고 분투하며 용감하고 굳세게 전진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 당원들 그리고 젊은 세대 청년들이 모두 로일대에 이런 우량 전통을 전승해 나가고 당원과 대중들이 당시의 간고 분투 정신과 세월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계, 화룡시에서는 전시 범위에서 공익공연을 펼치는 동시에 견학 로선과 온라인 교양 자원을 결합해 원봉거 정신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고 대대로 전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이 2일 흑룡강 개서로 출정했습니다. 개서에 도착한 연변 대표팀은 현지 주민과 축구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2일 연변 대표팀 선수 23명은 연결서역에서 투지를 다지며 출발했습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녹색 통로를 개통해 연변 대표팀의 출정에 편리를 도모해 줬습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 임건웅입니다. 개서 대표팀과의 경기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쳤고 몸 상태를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전술 배치를 충실히 이행해 이번 경기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개서에 도착한 연변 대표팀은 현지 주민과 축구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꽃을 선사하고 관악단은 특색 민족 음악을 연주했으며 선수들도 개서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게 연변 선수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개서 자원봉사자 신직군입니다. 연변의 벗들이 개서에 온 걸 환영합니다. 우리의 특색 칼국수와 개서 냉면을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고향의 기대와 두 지역의 우정을 안고 축구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7월 2일 오전 길림도나 민간 칼그림 북경 진출 활동이 국가대극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7월 6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100여 점의 칼그림 작품을 북경에서 선보였으며 풍경과 인문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 칼그림의 독특한 예술적 매력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1: 우리주에서는 소비품 보상 판매 보조 품목을 1층 확대했습니다. 확대 품목에는 지능화 연기 배풍기, 지능화 취사 도구, 지능화 정수기, 건강 감측 설비가 포함됩니다. 보조 기준은 상기 제품의 각 단계 우대 혜택을 제외한 최종 판매 가격의 15%입니다.
0: 올해 대학 입시, 고중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 훈촌 방천 풍경군은 전용 졸업 혜택을 내왔습니다. 2026년 전국 대학 입시, 고중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은 수험증을 제시하면 훈촌 방천 풍경구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근일 연길 주민 오 선생이 소위 인터넷 주식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가 7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길 공안은 사기 방지 조기 경보를 발표해 주식 투자 시 낯선 LPP를 멀리하고 인터넷 주식 추천 생방송을 경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7월 달에 들어섰습니다. 이 7월은 농사에서 풍년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대전관리에 종실을 돌려 좋은 수확 따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요즘 시기 벼농사에서 중시해야 할 점과 관리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0: 연조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2: 먼저 농업 정보입니다. 얼마 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농촌부 등 4개 부문에서는 창업 지원 강도를 높여 창업이 취업 기회는 효과를 증강하고 창업을 고무 격려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자 창업 모식 선도 행동을 실시할 때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했습니다. 관련 통지는 두 번째 주요 조치인 산업발전 플러스 창업 모식의 견인을 추진하는 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향촌 산업을 힘써 육성하고 귀향 창업을 촉진합니다. 산업이 국내에서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이전하는 협력 기제를 보완 및 추진하고 현역 향촌에서 부대적 산업과 특색 향토 산업을 힘써 발전시키도록 지지하며 종합 경쟁력이 비교적 강하고 우세 특색 산업 군집 현대 농업 산업 단지 농업 산업 강진을 구축함으로써 재반 귀향 및 입향 인원의 창업을 견인합니다. 농촌의 1, 2, 3차 산업이 융합 발전을 둘러싸고 창업 능력이 있는 외출 로모 일꾼들이 향촌 자원 요소의 우세를 발굴하고 적합한 산업을 현역 향촌으로 이전해 재창업하고 재발전하도록 인도합니다. 시골 선비, 토외기 전문가, 농업 창업자와 향촌 장인 등 치부 선도자의 역할을 발휘시키고 다양한 귀향 및 입향 일꾼들이 농민 합작사, 가정농장, 농업 산업화 선도기업 등 신형의 농업 경영 주체를 선도 설립해 차별화한 경영을 전개하도록 권장합니다. 현역 소비시장과 현지 자원의 첨부를 겨냥해 향촌 특색산업을 육성 및 장대시키고 향촌 레저관광, 농촌 전자상거래 등 신산업과 신업태를 발전시키며 각종 인재가 농촌에 내려가 창업하고 취업하도록 지지합니다.

일전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 및 발전연구소에서는 2026년 중국 농업산업 발전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보고는 15차 5개년 시기 구조전환과 우진우출을 주제로 음식물 소비구조의 전환, 농업기계화와 량식안전, 농산물 무역조정 등 중대한 명제를 둘러싸고 농업산업의 고품질 발전과 농업강국건설의 결책참고를 제공했습니다. 보고는 2026년에 중국의 농업 생산은 지속적으로 안정 속에서 호전되고 주요 량국의 안정적인 생산, 유지 작물의 증산, 축산물과 수산물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구도가 갈증 공고해지며 농업과학기술 진보의 기여률과 농작물의 밭갈이 파종 수확 종합기계화률이 갈증 높아질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5차 5개년 시기 중국의 농업산업은 소비전환, 무역조정, 기계화, 에너지 부여의 방향을 따라 구조승격을 다그치게 됩니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화룡시 대양 3읍에서는

판삼 룡지 재배로 리마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양 삼읍에서는 인삼 재배 시범 기지 표순화 재배 토대를 끊임없이 다지고 송농업과학원 연변대학 등과 산업대학 연구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현재 회사는 기존 산삼, 삼지차 등 원료 및 1차 가공 제품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냉동 건조 분말, 구복액 등 정밀 가공케를 제품을 연구 개발해 새로운 소비 시나리오를 적극 만족시키고 완전한 산업사슬에 입탁해 리마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더욱 실질적인 수익은 주변 촌민들에게 차려졌습니다. 매년 육성철과 파종기가 되면 기지는 농한기 취업장으로 됩니다. 약 800명의 지역 농민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얻어 인당 연평균 10,000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일 재배로부터 생태 플러스 산업 플러스 문화의 융합에 이르기까지 대양 삼업의 탐색은 바로 활용시 리마 경제 발전의 축소판입니다. 최근 연간 이들은 생태 우선 적정 리용 원칙을 견지하고 리마 경제를 독의 산 리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장백산맥의 량질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산삼령지를 핵심으로 하고 재배, 가공, 문화 관광이 일체화된 특색 산업군집을 단계적으로 형성해 어젯날의 휴면 림지가 대중의 소득을 증대하는 록색은행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생태가치, 산업가치, 문화가치가 숲속에서 서서히 합류하면서 활용시의 리마 경제는 더욱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화룡시 남평진 룡연촌은 고추 산업을 발전시켜 촌민 소득과 촌 집체 소득을 증가하고 향촌 진흥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고추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 차원 승격을 추동하고자 룡연촌은 학교와 지방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연변대학의 과학 연구우주에 입탁해 고추 시험 시범전을 건설했습니다. 촌에서는 경첨초 102를 위주로 품종을 재배하고 홍려, 막전, 홍석, 첫날 2호 등 량질의 신품종을 동시에 시험 재배하고 과학적인 대비 시험을 통해 우수한 품종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교체해 품종의 품질을 최적화했습니다. 현재 전촌의 고추 재배 면적은 37.5만 무에 달하고 5곳의 표준화 재배 비닐하우스를 부대적으로 건설하며 정밀화 규범화 밥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한편 9월에 집중적으로 수확할 예정이며 총생산량은 안정적으로 3만 킬로그램 좌우에 달해 량질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실현할 수 있고 12만 원에 달하는 촌 집체 소득 및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할 전망입니다. 재배 규모를 공고히 하는 토대에서 룡연촌에서는 산업사슬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제품 가치를 제고했습니다. 230평방미터의 표준화 고추 가공 작업장을 건설하고 세척, 건조, 절단, 가루 제작 등 일체화 가공 체계를 구축했는 바 작업장의 1건조 처리 능력은 5,000kg에 달하고 고춧가루, 고추토막, 홍로, 고추튀김 등 다원화 제품 품을 혁신적으로 개발했습니다. 고추산업은 부민 강촌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20명의 본지 촌민들에게 집 근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년간 로무 수입 6만 원을 가져다 주어 촌민들이 외지에 나가 로무에 종사하고 가정을 돌보기 어려운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2024년 1일에 안도현 신합향에서는 65헥타르의 천연 민들레 꽃바다와 고동화 강변의 풍부한 생태 농업 지원을 바탕으로 도시 근교 매력적인 자연, 전 연령대 포용, 체험학습 융합 종합성 캠핑 대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대상의 기반 시설 중에 하나인 고동화 강변 관광객 봉사 중심은 기본적으로 완공되었고

0: 있고 후속적으로 주차장 신선제품 및 특산물 슈퍼 등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무동력 표류 대상을 개발하고 캠핑용 텐트와 캡슐 대여 봉사도 제공하게 됩니다. 가족 단위 관광, 단체 여행, 체험 학습 등을 아우르는 문화관광 목적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최근 행한 신합행에서는 록수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발전 리념을 굳건히 실천해오면서 여러 민족 대중들을 조직해 하천관리와 보호, 습지보호, 촌면모 개선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여러 민족 대중들은 함께 손잡고 이곳의 산과 물을 지켜왔고 생태환경을 함께 가꾸면서 여러 민족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생태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향해서는 앞으로 본 지방 생태 문화관광 자원에 이탁해 꽃바다 플러스 캠핑 플러스 민족 단결 특색 문화관광 브랜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7월은 벼농사에서 관건적인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벼가 급속도로 왕성하게 자라는 중기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벼의 소항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물관리, 비료주기, 병충해 예방 퇴치를 잘해야 할 시점인데요. 네, 오늘 시간에는 연변조 과학기술협회로 전문가 서조의 박범철 고급농예사와 함께 요즘 시기 벼농사에서의 중시해야 할 점과 관리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7월은 벼농사에서 관건적인 달로 되고 있는데요. 오늘 벼농사를 계기로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농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은 어느덧 걸려서 7월 초순이 다 되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여도 모내기가 한참이었는데요. 지금은 뱀모가 이미 유효 분열이 끝나고 무효 분열이 시작과 함께 유수 형성 시기에 진입하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하여 벼 육모에서부터 시작하여 6월 말까지 벼 농사를 총화하고 7월부터 시작되는 벼 농사 후기 전간 관리를 잘할 때에 대하여 교류하여 봅시다.
0: 네,

0: 그러면 지금까지 이 벼 자람새에 대비해서 우리 주 벼농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1: 예, 벼농사에서 금년도 6월부터 시작하여 6월 말까지 그 존재하는 문제라면은요.
0: 네.
1: 벼 못판 파종량이 아직도 많고.
0: 네.
1: 매 판대기 1량당 좌우로 하면 좋은데요. 대부분이 성량까지 네. 파종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전적으로 파종량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그 소수의 집들에서는 벼 못판 리꼬병이 철저히 예방되지 못하여
0: 네.
1: 모내기 진도와 산양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0: 네.
1: 세 번째는 모내기 밀도에서 아직도 대부분 농어들에서 육구식 다시 말씀드리면 포기사의 거리를 18cm 내지 20cm 포기 사이로 꼽기 때문에 육모
0: 네.
1: 면적은 적고 모내기도 빨리 하여 일시적으로는 좋습니다.
0: 네.
1: 그런데 가을에 가서 산량을 보면은 1만 4천 근 좌우 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기사의 거리를 15cm 좌우로 하면은요.
0: 네.
1: 쌍당이 1만 5천 근 내지 1만 6천 근까지 혹은 1만 7천 근까지 올라가는 집들이 많습니다.
0: 네.
1: 왕청현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포기사의 거리를 15cm 이하로 하여서 모내기를 20cm의 포기사의 거리 모내기 밀도보다
0: 네.
1: 15% 내지 20% 이상이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벼 생산에서 산량을 높이려면 파종량을 조절하고 또 밀도를 조절하게 되면 배의 그 산량을 20, 30% 높일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올해 우리 주 벼농사는 어떤 우세를 보이고 있는지요?
1: 예, 네, 금년도 벼농사를 회고해 보면은 우점도 또 아주 많습니다.
0: 네.
1: 숫벼가 기본상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숫벼가
0: 네.
1: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상에서.
0: 네.
1: 이전에는 많았는데요.
0: 네.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꼬병도 얘기를 했지만 그 소수의 면적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장성 벌레도 기본상이 예방이 되었습니다.
0: 네.
1: 네 번째는 벼물 코끼리 벌레도 나타났다가 소실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모내기 시기도 5월 말까지 끝내요. 과거에는 6월 초까지 모내기를 하던 현상이 없어졌습니다.
0: 네, 올해는 이 벼 못판 리꼬병 또 엽장승벌레도 기본상 예방이 된 만큼 우리 이제부터 시작되는 관리에 더 중시를 돌린다면 좋은 수확 따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이 7월이면 벼는 어떤 시기에 들어서게 되는지요?
1: 7월이면 벼는 영양 생장기로부터 생식 생장기에 들어서는데요.
0: 네.
1: 생식 생장기가 바로 후기 관리입니다.
0: 네. 그러면 이 후기 관리에서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하는지요?
1: 예. 네, 후기 논판 관리에서
0: 네.
1: 우리는 식물학적으로
0: 네.
1: 벼의 일생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0: 네.
1: 7월 초순 전까지를 영양 생장기라고 부르고
0: 네.
1: 7월 초부터 8월 초 벼가 출소할 때까지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겸하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병진기라고 부르고 8월 초에 벼가 이삭이 나와서 벼가 꽃이 피면서 벼알이 형성되기 때문에 벼가
0: 네.
1: 꽃이 피어서 9월 말 성숙이 다 될 때까지를 생식생장기라고 부릅니다.
0: 네.
1: 뼈는 모내기를 하여서부터 6월 말까지는 아지치기만 하고
0: 네.
1: 7월 초부터는 아지치기는 끝나고 유수 형성 시기 진입하는데 다시 말하면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0: 네.
1: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 미사는 외계 환경 즉 온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합니다.
0: 네.
1: 이 시기에 벼는 날씨 온도가 풀수록 이 벼 이상은 잘 자라고 날씨 온도가 얕으면 벼는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20도 C 가의 낮의 온도가 되면은 벼는 아주 추워해.
0: 네.
1: 그리고 낮의 기후 온도가 17도 C 이하로 내려가면 비날이 생기기 시작하고
0: 네.
1: 더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날이 더 많이 생깁니다.
0: 네.
1: 때문에 7월 초부터는 10일까지는 네. 논물 깊이를 10cm 깊이로 내어주고
0: 네.
1: 7월 10일 좌우부터 7월 말까지는 논물 깊이를 논두를 표준으로
0: 네.
1: 20cm 이상의 물이 많이 깊이 있게 내어주어
0: 네.
1: 수온을 높여 수온으로 어린 이삭을 보호하여야 그 이삭이 비날이 없이 산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0: 네.
1: 이것이 첫 번째 7월분 논물 대일 때 명심해 해야 할 부분이고
0: 네.
1: 8월분 논물 관련은 논물 깊이를 5cm 좌우로 하고
0: 네.
1: 논물을 얕춥니다. 20cm 관리하던 것을
0: 네.
1: 논물을 산소가 많은 생진한 물로 벽뿌리 활력을 높여 벽뿌리가 토양 속의 영양을 많이 흡수하여 벽 이삭에 공급하여 벼알이 성숙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0: 네.
1: 총적으로 논물을 대일 때 6월분에는 수온을 높여 뱃모의 분열을 촉진하고
0: 네.
1: 7월분에는 논물을 깊이 대하여 수온을 높여 어린 이삭을 보호하고
0: 네.
1: 그래야만 어린 이삭이 건강하게 건실하게 잘 자라 비말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0: 네.
1: 8월분에는 산소가 많은 생수를 많이 대어 뿌리 활력을 높여 영양을 많이 흡수하여 뼈의 성숙을 촉진하여야 합니다.
0: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은 7월 달에 이 물 관리인데요. 심수관계를 중심으로 하라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영양 이 생장 단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1: 예, 이제 방금은 물 관리,
0: 네.
1: 이번에는 영양 관리.
0: 네.
1: 일반적인 보건화에서 즉 뼈가 너무 명확히 비료가 적지 않다면
0: 네.
1: 보충 비료와 이삭 비료는 주지 않습니다.
0: 네.
1: 이전에는 계속 6월 말, 7월 중순까지 사이에 이삭 비료 혹은 보충 비료를 주었는데
0: 네.
1: 지금 기술은 주지 않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요, 7월에 뼈 잎에 분해수의 질소 농도가 높으면 도열병이 쉽게 많이 대면적에 엄중히 발생하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뼈의 피해 질소 농도가 높으면 뼈 이삭이 성숙도가 낮아지고
0: 네.
1: 비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0: 네.
1: 그래도 농업 기술 부문에 물어보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0: 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요?
1: 예, 지금 방법이 많은데요.
0: 네.
1: 그 주요한 방법은 무인 비행기로 칼륨 위주의 옆면 분무를 7월분에 2차,
0: 네.
1: 7월 달에 두 번 하고,
0: 네.
1: 8월 달에는 2차 내지 3차 분무하여 주면은 도열병 예방에도 유리하고,
0: 네.
1: 호기 성숙도 촉진되어 꼭 먹고 알 먹기입니다.
0: 네, 이 후기 잡초 제거에도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0: 네.
1: 지금 후기 잡초가 이전처럼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0: 네.
1: 그런데 없지 않아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1: 후기 잡초를 제때 살초제로 잡아야 합니다.
0: 네.
1: 가장 적합한 시기는 7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0: 네.
1: 삼모작이나 혹은 발풀과 같은 악성 잡초는 살초제를 분무할 때 먼저 논판에 물을 떼고 분무기 분도를 벼 잎사귀 밑에 잡초 위에 대고 고랑마다 세심히 분무하면은 잡초는 제거되고 무효 분열은 정지되고 벼는 통풍이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여 잘 자랍니다.

0: 저지를 분모 후 잡초 잎이 쓰러지면 인삼물을 깊이 데워두면 잡초는 물 밑에서 철저히 소멸됩니다.
1: 네, 우리 벼농사에서 병충해 예방 퇴치도 홀시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병충해 예방 퇴치에서는 어떤 관리가 따라서는 것이 좋은지요?
0: 네, 논에서 병충해 하면은 병이 한 8가지나 있습니다.
2: 네.
0: 충해도 한 6가지나 됩니다.
2: 네.
0: 이렇게 많은데 지금 우리 연변에는 주요하게 뼈의 도열병을 네. 예방만 하면은 농사는 다 잘 됩니다.
2: 네.
0: 그래서 지금부터 뼈 도열병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2: 네.
0: 이야기하여 봅시다.
2: 네.
0: 뼈 도열병은 뼈 농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들여서 참답게 예방하여야 합니다.
2: 네.
0: 도열병은 뼈의 산양을 엄중하게 위협하는 세계성 난제입니다. 경하면 20% 내지 30% 감산을 초래하고
2: 네.
0: 뼈 목에 도열병이 걸리면 50% 이상이 감산되고 엄중하면 한 알도 소화할 수 없습니다.
1: 네, 이 뼈 도열병 예방 퇴치에 중시를 돌려야겠는데요. 이 뼈 도열병 발생 원인 어디에 있는지요?
0: 예, 뼈 도열병은 입 도열병,
2: 네.
0: 마디 도열병, 알 도열병,
2: 네.
0: 뼈 이상목의 도열병 등 뼈의 온 식주에 다 도열병에 걸립니다.
2: 네.
0: 발병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인기됩니다.
2: 네.
0: 첫 번째는 인위적인 원인, 다시 말하면 우리 농업기술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면 뼈 도열병이 심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종 선택에서 단맛이 좋은 품종을 많이 심으니까. 그런데 단맛이 좋은 품종은 도열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여 쉽게 도열병이 걸립니다. 두 번째는 시식 재배를 하고 분열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열비를 많이 준 난판에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소가 많이 사용된 그런 난판.
2: 네.
0: 세 번째는 6월 말 7월분 보충비료와 이삭비료를 준 난판에 도열병이 쉽게 발생합니다.
2: 네.
0: 이것이 첫 번째 인위적인 원인이고
2: 네.
0: 두 번째는 기후 문제입니다. 도열병은 계속 흐린 날씨에 비가 자주 내리고 햇빛이 적고 기온이 낮아서 20도씨에서 습도까지 높으면 뼈 도열병이 많이 엄중히 발생합니다.
1: 네, 우리 뼈 도열병 꼭 예방 퇴치해야 하는데요. 네, 어떻게 퇴치하는 것이 좋습니까?
0: 예,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서 예방 방침은
2: 네.
0: 농업 방지를 위주로 하고 화학 방지를 보조적으로 방지와 공제를 결합하여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여야 한다. 라고 제정하였습니다.
2: 네.
0: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생산 병충해 방지 방침입니다.
2: 네.
0: 도열병은 사람들의 의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습니다. 꼭 발생하기 때문에 제때 방지하여야 합니다.
2: 네.
0: 처음 농업 방지부터 이야기합시다.
2: 네.
0: 제일 처음은 품종 선택에서 항균성이 높은 품종을 선택하여 심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찍 건실한 병모를 키워 포기사의 거리를 14 내지 16cm 이하로 합리 밀식하고
2: 네.
0: 세 번째는 밑비료는 질소린 칼륨비료를 합리하게 배합하여 사용하고 네 번째는 분열비료는 좀 많이 일찍 쳐줍니다. 모내기를 하자마자
2: 네.
0: 다섯 번째는 6월 말 7월 초 보충비료와 이삭비료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네.
0: 만약에 6월 말 7월분 보충비료와 이삭비료를 주면은 100%로 도열병이 발생합니다.
2: 네.
0: 이것이 첫 번째 농업 방지 기술입니다.
2: 네.
0: 두 번째는 화학 방지 방법입니다.
2: 네.
0: 당근 우리 연변의 유일하게 화학약제 방지 방법은 뼈가 2% 내지 5%.
2: 네.
0: 다시 말하면 뼈가 초실을 시작했습니다.
2: 네.

0: 그때 쳤던 제 예방약을 쳐주고
1: 네.
0: 철수가 그만 끝납니다.
1: 네.
0: 한 이틀이나 사흘 그렇게 되면은 이때 또 인사 두 번째 나머지 약을 분무하여 줍니다.
1: 네.
0: 약을 칠 때 철수 시작에 분무하는 약은 좀 많이 다시 말하면 약을 서근을 치워준다면은 도열병에 먼저 두 근을 치워줍니다.
1: 네.
0: 그리고 후번에 철수가 끝나면은 한 근을 치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2: 네. 그러니 벼가 출수할 때에 우리 예방약을 치수는 것이 제일 효과 좋다 그 말씀이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 원리는 네. 벼 이삭이 출수할 때 벼 이삭 모개가 금방 위기 환경에 접촉하였기 때문에
1: 네.
0: 벼 이삭 모개가 아주 연하여 쉽게 도열병이 치매를 받습니다.
1: 네.
0: 하여 예방약을 출수기 치워줘야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0: 출수 그 후기에 치거나 너무 출수 전에 일찍 쳐주면 효과가 없어요.
1: 네.
0: 그리고 도열병 예방약을 칠 때 연면 비료를 함께 치워주면 도열병은 예방되고 배의 성숙도 촉진됩니다. 이와 같이 후기 전간 관리를 이야기하였는데요.
1: 네.
0: 우리 총적 목적은 벼 산량을 높이다는 데 있습니다.
1: 네.
0: 저희 생각은 연변에서 지금 벼 산량이 약은 원인은
1: 네.
0: 주요하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0: 한 가지는 육모판에서 벼 파종량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0: 예, 특감이 말씀한 것처럼 예, 싹이 튼 종과 분양을 한 판대기 하면 좋은데요. 성량까지 올라갑니다.
1: 네.
0: 그리고 밀도가
1: 네.
0: 이전에 우리 40년 전 혹은 네. 30년 전에 계속 5구식이나 4구식으로 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6구식으로 하니까 너무 드물어서 뼈가 아지를 찬다고 해도 그리 많이 탈 수 없습니다.
1: 네.
0: 이전에는 그 인공적으로 기계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종량이
1: 네.
0: 많지 않아서 변모가 건실했습니다.
1: 네.
0: 지금은 기계 파종하기 때문에 파종량이 너무 높아요.
1: 네.
0: 그래 모가 건실하지 못하고 하니까 밭이 나가서 농밭이 나가서 아지를 적게 찹니다.
1: 네.
0: 때문에 꼭 밀도를 높여서 포기 사이 거리를 14cm 내지 16cm로 보정하면은 산량이 납니다.
1: 네.
0: 이렇게 하자면 우리 무엇이 문제인가?
1: 네.
0: 하나는 따풍 그 육모 그 온실
1: 네.
0: 이 면적을 늘려야 하고
1: 네.
0: 두 번째는 소료 판대기
1: 네.
0: 이것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면 토대가 봄에 조금 늘어나요.
1: 네.
0: 이것이 우리 연변에서 벼 산량을 둬야 하는 주요한 또 연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연변이 벼 산량이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네, 끝으로 우리 벼 농사를 하는 농가들의 우리 신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농민 여러분, 희망이 있었냐, 분투이 있었냐, 행복이 있었냐, 습근평 주석께서는 행복은 분투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업 과학기술의 효과는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습니다. 풍년으로 가는 길은 탄탄대로가 없어요. 우리 함께 힘과 지혜를 잘 발휘하여 자기 자식을 키우듯 정성을 다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잘 짓는다면 풍년은 꼭 우리들이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2: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범철 고급 농예사를 모시고 요즘 시기 벼농사에서의 중시해야 할 점과 관리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병충해, 냉해방지를 비롯한 농관리들을 철저히 해서 벼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